0: 종이쇠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병은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련용성 종이학회 리사이고 중화종이학회 내경본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림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결동맥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두골패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패는 통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2: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53번째 시간입니다.

모태똥은 리덕을 견론질로 슬쩍 보고는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당신 보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내 의견을 당신들이 받아들일 리가 없지요. 리덕은 억지로 웃어 보였다. 하지만 난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무슨 방법입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내 생각에는 머리를 돌려 바늘을 그리며 둘러싸고 있는 적들을 뚫고 다시 귀조로 돌아갔다가 끝내는 이 육군단과 합류해야 한다고 봅니다. 모태똥이 웃으면서 고개를 저었다. 현실적이 못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다시 적들 품으로 기어드는 식이 되니까요. 그리고 적은 여기저기 빽빽이 진을 치고 여러 갈래로 난 길을 몽땅 막고 있습니다. 건너가고 싶어도 건너갈 수가 없지요. 리덕은 또 어깨를 으쓱하면서 두 손을 벌리한다. 말해도 소용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금사강을 건넌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장강은 상강이나 오강처럼 작은 강이 아니지요. 아마 당신이 허리를 돌려야 한다는 것을 느낄 때는 이미 늦었을 겁니다. 그 말에 모태똥이 하하 웃으며 말을 했다. 리덕 동지, 그런 걱정은 아예 하지 마세요. 물론 좋은 상황이나 나쁜 상황이나 다 대비를 해둬야 합니다. 만약 이곳에서 강을 건널 수 없다면 우리는 강을 따라 북으로 올라갈 겁니다. 설사 사방면군과 합류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서강, 청해를 지나 대오를 북으로 이끌고 갈 거고요. 물론 되겠죠. 홍군한테 날개가 달리면 말입니다. 리덕은 코웃음을 쳤다. 됐습니다. 그만하십시오. 박고가 막았다. 더 논쟁을 하다가는 서로 얼굴을 붉힐 것 같았다. 박고 동지,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모태똥이 고개를 돌리고 물었다. 나야 어서 빨리 강을 건너기를 바라지요. 박고가 시원하게 대답했다. 모태똥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좋은 일이죠. 하지만 지금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원망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도자들이 부대를 잘못 이끌어 길을 너무 오래 걷고 있다고들 하지요.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박고가 말했다. 지도자를 바꾸려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당과 군대의 생사가 걸린 고비인데 똘똘 뭉쳐 상황을 살피고 방법을 찾아봐야지요. 그 몇 마디 말에 모태똥은 마음이 따뜻해지 않다. 그는 박고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언젠가 자신을 내쫓았던 사람이 이 젊은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변화였다. 모태똥의 마음속 깊이 박혀있던 얼음덩이도 스르르 녹고 있었다. 이때 류영이 식사하라고들 그들을 불렀다.

강로는 비록 허술하나 일처리는 깔끔하였다. 불행하게도 문관도 떠밀려 전선으로 나갔으니 형형색색의 희비극이 여기저기서 발생한다.

0: 안개가 어찌나 두텁게 깔려는지 한 찹도 보이지 않았다. 한때의 국민당 주한군이 줄을 지어 안개 속을 걷고 있었다. 하지만 앞에서 날개 걷고 있는 사람을 자세히 보면은 바로 준이 사람들이 수마부대 사령이라고 부르던 김우래라는 걸 알 수가 있었다. 그 뒤로 거무칙칙하고 덩치가 크다란 사람이 금빛 상좌 견장을 달고 거들먹거리며 따랐다. 한동장이었다. 그들은 어제 권명폭 쪽에는 가도를 떠났다. 록군 무정 원모 세계현을 지나 용간 나루터를 삐앗고 배를 얻거나 다리를 놓아 강을 건널 준비를 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명령에는 여러 현 소재지를 비하사 길을 열되 그곳들을 차지하느라 시간을 뺏겨서는 안 된다고 교정하였다. 생각을 모은 끝에 준이 전투에서 비하선 주한군 군복을 써먹기로 하였다. 한동종과 김우래가 정찰련을 거느리고 우로꼬를 기습하는 동안에 정치위원이 다른 부대를 이끌고 무정을 습격하기로 하였다. 그런 다음 함께 힘을 모아 원모를 빼앗기로 약속했다. 团장 한동장은 이 작전이 마음에 들었다. 하지만 정작 주왕군 상좌를 옷을 입고 보니 영 어색했다. 자신감도 눈에 띄게 사라져갔다. 우리 이 작전이 성공할 수 있을까? 들통나지 않을까? 어? 한동장이 걱정스레 물었다. 성공할 겁니다. 김우래가 고개를 돌리며 큰 소리를 쳤다. 이 연극은 제가 맡을 테니까 동지는 뒷짐지고 서서 거들먹거리만 하면 된다니까 그러십시오. 나 같은 시골뜨기는 아무말 봐도 백군 같지도 않단 말이야. 어허, 괜찮아 괜찮아. 김우래가 진짜 국민당 군이라도 된 것처럼 거들먹거리며 말했다. 거기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시골뜨기라니까. 아직까지 주한군을 본 적도 없다고요. 좋아, 그럼 자네만 믿겠네. 또 수십 리를 걸어 어느 높은 산 꼭대기에 이르렀다. 아침 안개는 진작 흩어지었다. 서쪽으로는 산이 바다처럼 끝없이 이어져 있었다. 저 멀리 좁고 긴 골짜기가 어렴풋이 안겨왔다. 길잡이가 그 골짜기 사이를 뒤덮은 흰 구름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 보이시죠? 저 구름 아래가 바로 금사강입니다. 그럼 록군은 어디랍니까? 산을 내려가면 바로 록군이지요. 김우래는 오늘 이 연극이 그저 노름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다짐이라도 하듯 매서운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산을 얼마 내려가지 않아서 멀리 록군은 소재지가 보이었다. 록군은 작고 허름한 도시였다. 거리는 하나같이 산비탈을 따라 기울여져 있었고 너무 낡아서 거무칙칙한 성루도 높다란 비탈 위에 덩그러니 서 있었다. 정말 이상한 성이잖아. 지형이 너무 불리해. 김우래가 속으로 투덜거리며 저도 모르게 사창을 꾸악 잡았다. 솔직히 말해 그 역시 자신이 넘치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앞장서 걷는 수밖에 없었다. 성운옥의 보초병 넷과 군관 하나가 보였다. 입고 있는 군복을 보니 이고장 부안군 같았다. 김우래는 가슴을 쑥 펴고 거들먹거리며 큰 걸음으로 걸어갔다. 보안군 군관이 뭔가 이상한지 고개를 곁거리며 다가왔다. 당신들 어디 소속이지? 사천군대나 운남군대나 귀주군대는 모두 회색 군복 차림이었다. 녹색 군복을 입은 군대는 여태 본 적이 없었다.
1: 아니, 네 놈은 주한군도 몰라머나, 어?
0: 김우래는 사납고 거칠게 나갔다.
1: 우리는 방어공사 잘 됐나 살피러 왔네. 뒤에 오는 분이 우리 단장님이야.
2: 그럼 그쪽은 계급이 뭡니까?
1: 그 말에 김오래가 다짜고짜 군관의 땀을 후려가리겠다. 뭐 그쪽 어르신은 상위 연장이다. 보면 모르나 이를 그르치면은 다 내 놈 탓인 줄 알아라. 군관은 뺨을 얻어맞고 나더니 어설프게 웃으면서 설설 기하다. 아, 예, 제가 눈이 없어 잘못 봤으니까 장관께서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줘요. 제가 곧 들어가서 알리겠습니다. 예. 김우래는 눈을 부라리며 소리를 쳤다.
2: 에, 그럴 필요는 없어. 앞에서 길이 났네.
1: 그러고는 뒤로 돌더니 뻣뻣이 서서 발뒤꿈치를 힘차게 탁 굴리며 말했다.
2: 보고 드립니다. 관장님, 들어가시죠.
1: 한동정도 연기를 꽤 잘했다. 그는 뒷짐을 쥐고 서서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뒤를 따라 성문으로 들어갔다. 정찰련도 고개를 쳐들고 힘차게 들어갔다. 온남에는 이처럼 작고 허름한 도시가 많았다. 잘난 마룡현이라 관아가 돼죽을 만해서 대청에서 못을 박으면 온 신에 들리더라는 류행가 가사가 딱 틀어맞는 그런 곳이었다. 성난은 여전히 올리막이었다. 거리는 추락이 짝이 없었고 집은 몹시 허름하였다. 관아도 마찬가지였다. 대문 앞에는 커다란 국민당 휘장이 그려진 가림벽이 있었는데 빛이 발해서 얼룩덜룩하였다. 대문 안에 있는 가림벽에는 장계석이 직접 쓴 서로 아끼고 마음을 다하자라는 글귀를 베껴놓았다. 대문에 들어서니 큰 들에는 대청을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사랑채가 있었다. 대청에는 새로 칠한 나무 현판이 걸려 있었는데 충효, 인해, 신이, 평화라는 여덟 글자가 선명했다. 보안군 군관은 한동정과 김우래를 서쪽에 있는 객실로 안내하고는 곧장 안으로 들어갔다. 곧 팔자 수염을 기른 사내가 나왔다. 푸른색 종삼복이 터질 듯 몸을 감싸고 있었다. 어찌나 뚱뚱한지 걸음도 겨우 뗄 정도였다. 그는 실눈을 가늘게 뜨고서 오리처럼 뒤뚱뒤뚱 걸었다.
2: 제가 바로 위원회 현장입니다. 며칠 전에 오신다는 말을 듣기는 했지만은 이렇게 빨리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마중을 못 나가 죄송합니다.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한동정은 웃는 듯 마는 듯 하고는 고개만 끄덕이었다. 현장은 아래 사람들로 주환장을 차리라고 고개짓을 하고는 잠자코 한동정 곁에 앉았다. 그러고는 가는 눈으로 상대방을 훑어보기 시작했다.
2: 단장님께서는 이번에 당신들이 공산당을 막을 준비를 어떻게 했나 보살피러 오셨습니다.
1: 김우래가 다그치듯 말했다.
2: 준비요? 지금 한창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하고 있는 중이죠.
1: 현장이 굽실거리며 대답했다.
2: 용주석의 명령을 받자마자 즉시 방공위원회를 세워 제가 조임을 맡았습니다. 양보안대장들도 모두 불러왔고 흩어져 있는 예비군도 모두 현소재지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럼 방공공사는 얼마쯤 되었나?
1: 한동정이 비스듬히 몸을 젖히며 물었다. 현장은 낮빛이 확 어두워지었다.
2: 그것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이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우리 효는 작아서 가난합니다. 보안대 월급도 몇 달째 밀렸습지요. 공사는...
1: 그는 슬금슬금 눈치를 살피었다.
2: 보안대는 병사가 얼마나 되지? 총은 몇 자루나 있고?
3: 사람은 200명쯤 되는데 총은 겨우 50자루밖에 안 됩니다.
2: 그것으로 지켜낼 수 있겠나?
3: 역시 장관님을 믿어야지요.
1: 현장이 궁색하게 웃었다. 이때 술상을 다 차렸다는 전갈이 왔다. 현장은 깍듯이 손님을 대청으로 청하였다. 객실에는 벌써 관리 67사람이 기다리고 있었다.
4: 그 가운데는 한껏 차려입은 여인 둘도 끼어 있었다. 관리들은 깔끔하게 차려입고 서서 공손하게 맞았다. 한동 정도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를 했다. 현장이 한 사람 한 사람 소개를 해서야 이현의 과장, 국장과 그 아내들이란 것을 알 수가 있었다. 현장은 쉴 새 없이 술을 구원하면서 현 재정이 어려우니 옷선에서 잘 보살펴 주셨으면 한다고 머리를 조아리었다. 한동장은 술을 마시면서 가끔 고개를 끄덕여 그러마 하였다. 한동정으로 말하자면은 오랜 탄부 출신이니 오늘 이 술상에 꽤나 입맛을 당기었다. 하지만 애써 참으며 구원하는 술을 조금 마시는 척할 뿐이었다. 시간을 보니 지금쯤 정치위원이 거느린 부대가 무정에 도착했을 터였다. 쉽게 성 안으로 들어갔을지 걱정스러워났다. 현장에게 전화를 걸어 알아보라고 하는 편이 좋을 것 같았다. 헌데 이 다급한 때 김우래는 속 편하게 술만 계속 들이마시고 있었다. 한동정의 눈을 부릅떴다. 김우래는 멋쩍게 웃으며 잔을 내려놓았다. 무정에는 방 상태가 어떤가? 어? 한동정이 현장에게 물었다. 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현장은 의안이 벙벙해서 대꾸했다. 한동정이 나무라듯 말했다. 도현이 이렇게 가까운데 서로 정황도 모르고 있으니 공상군이 쳐들어온 데도 서로

또 연락이 없겠군. 채. 현장은 뭐라고 대답했으면 좋을지 몰라서 혀가 굳어져 버리었다. 김원애가 눈치를 채고 얼른 한마디 거들어 주었다. 거참 지금이라도 전화로 물어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올려갑니다. 김우래가 웃으며 말했다. 우리 단장님께서 병사들을 모아놓고 한 말씀 하실 겁니다. 아, 예, 좋습니다. 그래 주시면 저희는 좋지요. 현장이 말했다. 밥을 먹은 뒤 보안대가 전부 무장한 채로 마당에 모이었다. 김우래는 슬쩍 정찰련을 가까이 불러들이었다. 현장에 단장을 안내하여 나왔다. 한동정은 위험있게 대를 앞에 섰다. 비록 연극이긴 했지만은 푹 자연스러웠다. 그는 얼마간 인사말을 하더니 모자를 벗어 공중에서 우원을 그었다. 정찰련의 시로를 보내는 것이었다. 뒤미쳐 한동정이 소리를 쳤다. 너희들 우리가 누군지 아느냐? 우리는 바로 노농홍군이다.

장편 소설 대장정 53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메조리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민족 단결의 꽃을 피우리를 준비했습니다. 중화의 대가정 속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찬란한 역사를 써내려가며 민족 단결의 꽃을 피워내는 아름다운 모습을 활기찬 정서로 노래했습니다. 산과 들에 활짝 핀 어여쁜 꽃송이, 다채로운 빛과 어우러져 바람 따라 춤추는 저 꽃잎처럼 미래의 꿈을 향해 함께 달리네. 함께 부르는 노래가 대지에 울려 퍼지고 어깨 나란히 손을 잡고 찬란한 내일을 쓰리라. 한 마음 한 뜻으로 아름다운 꽃을 피우리.

0: 이 시간 제작의 박무림, 방송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매줄가를 마칩니다.
1: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2: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2: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3: 초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매일 조금씩 챙기는 건강, 오늘도 유용한 팁 알아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도강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대 활동 계속 진행 중인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치료약품 처원청심환입니다. 세 과학을 구매하시면 한 과학을 더 드리고 아홉 과학 구매하시면 세 과학을 더 드리는 방식으로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우대 활동인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연결신약대학방 및 준해과학신약대학방 본점이고요. 무료 배달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네,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원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매주 8시 반부터 9시 시간을 이용하되 기수요일과 우수요일을 나눠서 우수요일 시간에는 모두 초원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보통 40대 중후반부터 시작해서

0: 남성 호르몬 분비가 문란이 오거나 호르몬 양이 많이 줄어들거나 이러면서 먼저 범하는 문제가 우리가 직접적으로 여성들은 그 폐경을 맞이하면서 남성들도 역시 여성에 비해서 7살이 더 많은 이래서 기본 50대 중반 근데 지금 현실로 놓고 말하게 되면 50대 초반에 생명의 실패를 보는 남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모두 호르몬 분비와 문란이 오는 것과 심장 관리가 아주 밀접한 연대성이 있다는 걸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 여기서 늘 심장병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증상이 종합으로 나타난다면 심장 관리를 우선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초원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는가 하면 기초 몇 가지 제품은 기본 40대 중후반부터는 누구든지 견제해서 복용하는 게 기본이라고 이렇게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온 제품 초원 청심환을 쓰시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본으로서 뭐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고혈압이 있어서 뇌출혈 위험이 있는 분들은 제외하고 그리고 어디에 수술을 받았거나 혹은 또 금방 수술을 받을 필요성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제외하고 아스피린 장용편 100mg짜리를 아침에 일어나서 뭐 식전 1시간 전에 한 알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Q10에다가 Q10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복원하고 치료, 복원 제품을 드시면 값도 싸고 길게 복용할 수 있습니다. 그 세 번째는 그 오메가3 위우라고 하게 되었죠. 이건 뭐 한 20, 30년 드셔도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출혈 위험이 있어서 아스피린 장용편 같은 게 나에게 잘 어울리지 않는다면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내도 타딩레이 같은 거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래서 이거는 기초 제품인데 아토파 타딩이라든지 르스파 타딩 아토파 타딩은 깡궁을 수시로 검사해야 된다. 반년에 한 번씩 아스피린 장용편은 출혈 위험이 없다면 이게 비교적 안전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라면 뒤져참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출혈 위험이 있거나 내 출혈 위험이 항상 혈압이 뭐 200미까지 올라가는 이런 분들은 피해야 되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뇌출혈하는 날이면 억제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수한 계층을 제외하고는 기본으로서 보온 제품을 견제, 초원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면서 몇 가지 기초 제품은 10년, 20년, 30년 이렇게 견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품 자체는 견제하면 견제할수록 심장과 뇌혈관의 관리에서는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 제품에 속합니다. 황차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 청심환 이 제품 자체는 청심, 치명, 발매안이라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요. 심장은 군주의 기관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단순 어느 한 가지 그 모병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기관에 한 가지 모병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 기관에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오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치명, 광저, 담양, 자담양, 홍화, 육두구, 천추관, 복사산 이런 성분들은 기본으로 종합적으로서 심장병 증상을 개선해 줄 뿐만 아니라 근본에서 심장병을 해결해 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랭계랍니다. 여보세요.
2: 수고하십니다. 도금 선생님.
0: 네, 안녕하세요.
2: 예, 저는 심장이 늘 그저 이래 광원으로 이제 쭉쭉쭉 찍어놓은 게 아파서 손바닥을 그저 툭툭툭툭 했었는데.
0: 신저통이 생긴 흡심증.
2: 예. 신저통 있다며 그랬대요, 그런 사람이.
0: 예.
2: 예, 그리고 조만간 어떤 뒤에는 그 조만간 올리솜이 잘 올라와요. 그랬대요.
0: 예.
2: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선생님 강의를 듣고서 그 다른 약을 신장약을 먹어봤는데 제 효과 없을 때다 그 병원에서 계신 거. 그래서 초원청심환 먹기 시작했는데 뭐 한 달 조금 넘으니까 이게 뭐 증상이 좋아진 게 알립니다.
0: 아, 예.
2: 예, 올리솜도 저는 이래 올라오고 그리고 그 전에 심률이 또 대단히 빨랐습니다.
0: 예.
2: 1분이 110, 120분이 막. 그런 중에 모두 방황하는 게 있습니다. 총이. 그리고 신저통도 저는 많이 그 저 나아졌습니다.
0: 예.
2: 예, 그래서 내 전문 아 이전 뭐 국가 저
0: 어티시 흥약에서까지요. 예예.
2: 예예. 값도 저렴하지. 그래서 뭐 신장에 내 신장 내 병면에 요약이 딱 맞겠다고 해서 내 그래 정말 막 계속 먹겠습니다. 그래서 활동이 조금씩 오늘도 아홉 가구 주문하고
0: 아, 예. 아홉 가게 세 가구를 받게 되면 넉 달 동안 한 개 치료 과정을 견제할 순위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2: 예, 알겠습니다. 예.
0: 건강하세요.
2: 수고하세요.
0: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네, 오십니까?
0: 아, 그럼요. 말씀하세요. 잘 들려요. 네,
3: 저는 전 정신만은 어제는 어렸었습니다.
0: 아, 그래요?
3: 그럴까? 예, 폐렴이 이거 중요해서, 그죠? 폐띠 이거 중요해서, 예, 그럴까? 앞에 가슴이 그려지는가 했는데, 아이라 말인가.
0: 예.
3: 그래, 병원에는 분류와 두 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0: 아, 그래요?
3: 계속 그렇지.
0: 예.
3: 아, 이거야, 약을 써도 안 되고, 중약을 써도 안 되고, 땡기면 또 얼마 했겠습니까? 그런 것도 안 되죠.
0: 예.
3: 그래 누워서 어떤 시기만 가지고서 누워서 누웠던 사회 선생이 서원 정신만이고 심장 빼고 어쩌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 가슴이 뭔 하고 앞도 가슴이 그저 쏙쏙 찌르는 것 같은 게 아무래나 이거나 먹어보자. 문이다 아이하고 지내 바쁘니까.
0: 예.
3: 생각에 한 가구 줄 때다.
0: 예, 예 그렇죠.
3: 한 달 그저 자칭 그저 한 버릇 먹을까 예. 하나하나 지금 나사주던가.
0: 예.
3: 거의 쏙쏙 지르던 게 이렇고요. 그러고 입안에 냄새, 야, 냄새 나는 것만 바쁜 게 어디 있습니까? 시부는 아닌데.
0: 하하하, 그렇죠.
3: 예, 예. 이게 다섯 개씩 써도 효과를 못 봤지.
0: 예.
3: 그러고 이빨이 아프다, 아무것도 몸살이 나고, 예, 그랬는데, 혈압도 덜 잘 되놓거나, 예, 몸이 헷갈아지고, 그리고 소화가 잘 되놓거나, 예. 밥을 잘 먹고 일 대라 한다 영이 안 깼습니다.
0: 예.
3: 그런 게 어제는 한 대여섯 개 불어났습니다.
0: 아 그렇죠.
3: 몸이 헷갈고
0: 예.
3: 천구만 비던 게 예 헷갈아놓고 활동도 못하던 게 이제도 그만 그렇게 들어왔는데 얼마 좋습니까?
0: 아 그렇죠.
3: 예. 예. 좋았을 때 계속 달고 있겠어. 주자를 하라는 거 지금 이거 먹고 지금 주자를 아예 합니다.
0: 아 심률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여러 가지 네. 증상이 개선을 가져오는 그 중이라면 주자를 쉽게 선택할 게 아닙니다. 그것도 그 내 하겠다 사는 경계에 가서
3: 그렇죠.
0: 그 예 그 꽃마이 조이라는 거 한번 해본 기초상 그런데 증상에서 많이 개선을 가져온다면 주자를 급히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3: 그렇죠. 예, 그래 계속 달고 있다고 소리 아홉가 배달 받았어요.
0: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오. 예.
3: 예.
0: 배달 전화번호 33-5개 5번입니다. 예, 건강하세요.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우리 남편이 이 전신심환을 쓰고 있습니다.
0: 예.
4: 심장이 주사를 예, 양초년도에 두개 넣었습니다.
0: 아.
4: 그런데 저의 민여제가나 숨이 차고 가슴이 켜오고 그저의 계속 주신하는 그런 많이 옆구 댕깁니다. 계속 주신하는 물어야 되고 구역업 소리 아니 한두 번 또 병원 진료 갔다 왔습니다.
0: 예.
4: 그래 그 당시 전신신하에 나왔거나 썼는데 아 이전에 숨도 차지 않고 가슴도 아예 켜고 예, 주신하는 아이 가지고 댕깁니다.
0: 열링에 불량하는 자선은 그 후부터 어떻습니까?
4: 한 번도 없습니다.
0: 한 번도 없습니까?
4: 예, 예 그렇죠. 아이 같습니다. 한
0: 예,
4: 번도.
0: 예, 예.
4: 예. 이야기 선생님 소감 진짜 좋습니다.
0: 심장병 치료에서는 알아줍니다. 예, 예.
4: 예 심장병에는 별로 최고 약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예, 이, 그 뭐니까, 혈압이 나쁜 것도 정상이 됐고, 예. 그 기침이 자꾸 가려나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0: 그렇죠.
4: 중요하고 자주 쓰게
0: 다 심혈이 심해서
4: 기침 아닙니다. 예.
0: 그렇죠. 예. 큰 문제 해결입니다. 기침약으로 예. 해결되지 않습니다. 심폐혈이 심장을 항상 동반하는 폐혈인데 단순 폐혈만 치료해서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4: 예. 그리고 또 인후염이나 나는 안에도 인후염약 싸서 다 알게 된 게 이야기에서 봐볼 때 이유 없습니다.
0: 그렇죠.
4: 그래서 저는 이렇게 효과도 아까 예, 아빠 가사보다 계속 쓰겠습니다.
0: 예. 이 제품 자체는 믿고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빠르고 확실하고 부작용이 거의 적거나 없는 이런 특점을 충분하게 대할 수 있었을 겁니다. 예, 기본 한계 치료 과정이 넉 달이니까 자기 그 사정에 근거해서 요정을 따라서 견제하시기 바랍니다.
4: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수고합니다.
0: 예, 안녕하세요.

0: 예, 나도 이게 좋은 정신만 쓰는 환자입니다.
1: 예.
0: 나는 심지어 좋지 못해 고생 많이 했습니다.
1: 예.
0: 과거약도 많이 쓰고, 그 다음 중2병 천약도 많이 썼는데, 효과를 못 봤습니다.
1: 예.
0: 선생님이 강의 듣고서, 예. 이게 내게 맞겠다 하고, 이왕 시작했었는데, 어제는 5달 남았었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예. 예,
0: 그런데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좋아지지 예.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5달이게 되면, 예. 예.
0: 저는 이게 다 답답해 숨이 막혀서 몇 번씩 깨어났던데 이거 쓴다도 그런 증상이 없어졌습니다.
1: 예.
0: 그 다음에 심진도 100이 넘던데 지금 80으로 정상이 되고요.
1: 어, 너무 이상적입니다. 예. 예.
0: 그 다음에 저 숨이 차고 계단 오르내리적인 쉬고 이렇게 떼는데 몇 번씩 쇠 떼는데 지금 이거 쓴다는 그런 증상이 없어졌습니다.
1: 그럼요. 예.
0: 예.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졌는데 앞으로 이거 계속 쓰려고 이번엔 또 아까워 싸다고.
1: 아,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는 예. 믿고 쓰시겠다며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을 겁니다. 열심히 견제하기 바랍니다.
0: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우리 심장은 왼쪽 앞가슴에 있지만 해도 왼쪽 앞가슴이 아픈가 하면 그게 부릿한 그런 감을 느끼게 되는가 하면 오른쪽 앞가슴이 아프고 뒤 잔등이가 아프고 늑골까지 아파나는 경향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그 협심증으로 인해서 이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부정맥이 심률이 60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40, 50대 그 이후에는 심률이 기본으로서 특수한 운동원 계층을 제외하고는 60 이상으로 올라와야 됩니다.
2: 네, 잠시만요.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저도 좋은 정신만 쓰는 환자입니다.
1: 예.
3: 야, 나는 좋은 정신만 쓰기 전에는 숨이 차서 걸지 못했어.
1: 예.
3: 그러고 혈압이 높은데에 아래 맥박은이 42, 41했었군요.
1: 예.
3: 그랬던 게 지금 우선 좋은 정신만이 6달을 썼습니다.
1: 예.
3: 그러니까 우선은 음식이니까 숨이 차던 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아, 예.
3: 야, 그러니까 해서 살라도 갈 수 있습니다.
1: 아, 그럼요. 예, 예.
3: 그 다음에는 저 딸집에서 문을 닫아도 놀라서 부들부들 떨던 것도 우선은 그렇게 떨지 않고 그래서 훌러놨다도 이내 이렇습니다.
1: 예, 예.
3: 그 다음에 그 맥박은 40이던 게 그거 우선은 그렇게 맛있을까 맥박이 올라가 60, 62, 65 이렇습니다.
1: 맥박이 40 몇으로 됐댔습니까 원래?
3: 40.
1: 그러면 심장 판막을 해야 된다고 심장내과에서는 거의 예. 판정할 건데 그 정도인데 지금 이 제품을 쓰시고 그저 새롭게 60차 이상으로 올라왔다는 게 대단하죠. 계속 견뎌야
3: 됩니다.
1: 그렇죠. 40 몇이면 어느 순간에 쓰러집니다. 예, 예.
3: 아, 그래서 맥이 똑 떨어져 미네 숨이 차지 기다 해서 살라도 못 가던 게
1: 그 정도라는 거 봐서는
3: 합니다.
1: 그렇죠. 자립할 수 있다. 예. 그거 말이죠.
3: 예. 선생님 이 좋은 약을 이래 소개를 했기 때문에 난 지금 사는 것 같더랍니다.
1: 예.
3: 야, 선생님 감사합니다. 난 그래 계속 먹길래 이번에 삼삼 어째다 어째 노 눌렀다.
1: 잘하시네요. 예. 그럼요. 그렇게
3: 선생님,
1: 하세요.
3: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늘 건강하시고 심장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지금 심장병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적지 않은 분들이 말씀하는 가운데 전형적인 혈압이 높아서 계속 혈압약을 여러 가지를 하루 3시 그리고 뭐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혈압약을 기본으로서 차수를 보증하고 알수를 보증하고 이런 차원에서 복용했는데 본 제품 좋은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셨는데 지금은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심장병이 100분제 92는 고혈압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심장병이 고혈압을 동반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바로 우리 심장은 혈압을 생성하는 동력 펌프입니다. 그러면 심장 功能이 나빠지는데 혈압이 뭐 때문에 올라가는가? 심장 功能이 나빠지는 원인 자체는 어디에 있는가? 관상동맥에 이상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상동맥은 왕자형으로서 심장 근육 안에 배치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판막도 있고 우리 그 주먹을 내들면 이만 조그만한 크기 그 심장 근육에 어디에서 이 심장 근육이 제대로 자기 일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 바로 관상동맥이 심장 근육의 전반에 정상적으로 혈액 공급이 돼야 되는 건데 이게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때때로는 쓰러지는 이런 경우까지 생기게 되어 있어서 어제 저녁까지 못 와서 그 마을에서 뭐 러커하고 이랬는데 아침에 일어나지 못했다는 이런 분들도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심장병 관리에 있어서는 절대 등란을 하지 말고 료성을 따라서 견제하시되 저희들 제기하는 이제 몇 가지 보조제품에다 초온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겠다며 우선 증상에서 개선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근본에서 개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래서 보온제품 초온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셨는데 혈압이 정상은 돌아왔나? 혈압약은 지금 거의 끊어도 된다. 한넉 달 동안 지켜봤는데 연속 혈압이 정상으로 되더라. 이런 분들은 넉 달 동안 정상이라고 인정한다면 보온제품을 쓰시는 전자에서 보조제품을 쓰시는 전자에서 혈압약을 끊어도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는 초원 청심환 쓰고 효과가 정말 좋습니다.
1: 예.
4: 예, 내가 쓰고 좋아하니까 내 또 옆집에 노인이 같이 놀다나 할까니 그 노인이가 같이 저기 정황 보니까 아니 이 심장이 대단 나쁘더라만 그래서 내 정황을 말하면 이거 썼는데 야 어제는 쓰기는 어제 반년 썼습니다.
1: 예.
4: 그래. 이 시간에 또 딸이가 저기 돈을 붙였더라만 합니다. 한국에서.
1: 예.
4: 네, 예, 그것도 평생 얻는 그 약을 이 이상 더 없다는 좋은 게
1: 결론적으로 그 본인이 예, 치료 과정에서 느꼈다 그 말씀이죠. 예.
4: 예. 예. 그래서 내 이금에 또 이금에 예디 가격 좀 받아봤어요.
1: 그렇게 하세요. 예. 배달 전화번호 3325번입니다.
4: 네, 예. 알았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5: 초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2: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심장병이 제일 전형적인 증상은 숨이 많이 찹니다. 심장병인데 뭐 때문에 숨이 많이 찬가면 심장혈에는 산소가 필요합니다. 산소가 어느 정도 필요한가면 100분의 98% 그 이상으로서 포화도를 형성해야 되는 건데 벌써 심장혈에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 숨이 많이 찹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너무 숨이 차다못해 어지간한 계단을 오르내리실 때겠다며 3층 오르는데 두 번, 세 번 세어오른다는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심장병으로 인해서 숨이 찬 원인 자체는 혈액 가운데 산소 부족이 40% 그 모자란다면 쓰러집니다. 혈액 가운데 산소 파도가 70% 모자란다면 쓰러졌다 영원히 일어나지 못한다. 그러니까 단순 혈액순환만 돼서 심장 공동의 증상으로 돌아온 것 절대 아닙니다. 꼭 혈액 가운데는 산소 포화도가 만 포화 상태 98% 그 이상으로 산소 포화도를 형성해야 되는 건데 산소 포화도가 모자란다면 당신은 혈액이 아무리 순환을 잘한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쓰러질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소 포화도가 아주 중요한데 뭐 때문에 3층 오르는데 두 번 세 번 세 오르는가? 산소 포화도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은 지금 반드시 노자기 힘든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반드시 노자자면 누가 내 가슴을 꽝 누르고 있는 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측으로 뭐 반드시 어느 쪽으로 누워도 불편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 보통 누워있는 상태라면 심장으로 돌아오는 피가 많이 돌아오게 되어있기 때문에 정상인들은 이걸 완전히 감당해내는 심장을 갖고 있지만 해도 심장에 이상이 있는 분들은 이만한 피를 심장에서 부담이 돼서 뭐 그거 처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심장 공능이 떨어지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앉아서 베개를 택에다 고이고 주무신다는 이런 분들이 방송에서 말씀한 것 들으셨겠지만 해도 그래서 심장 공능이 여름이면 여름이 돼서 겨울이면 겨울이 돼서 심장 공능이 불조화를 형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름이 되면 혈관이 확장되니까 심장에 많이 피가 모여들면 심장 부담이 커질 수 있고 겨울이 되면 심장이 심장 혈을 관계하는 그 관상동맥이 많이 수축을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에 들어오는 피가 적어서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심장 공능이 이상이 있는 분들한테는 다각도로서 이런 환경 저런 환경에서 부동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기본으로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난다면 바로 초음 청심환을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이라지만 해도 기본으로서 뭐 한 두 개로서 그 이내에 계시는 분들은 하루에 두 번 아침 저녁으로서 두 번 복용하시는 것을 기본으로 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기본 두 개로서 견지하셔서 괜찮다면 하루에 한 번 견지해도 괜찮을 겁니다. 그런데 지켜보면서 이렇게 견제하는 것이 기본인데요. 이래서 하루에 두 번 내지 한 번 견제하시되 알수는 절대 수말 밑으로 떨어지면 효과가 없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지금 가슴이 많이 두근거리고 잠자기 힘들고 머리까지 아프고 악몽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심장병으로 평소에 하품을 대고 하고 어깨가 견점처럼 띄엄띄엄 아픈가 하면 겨드랑이 밑으로 해서 내리 아픈 분들도 계시고 왼쪽 어깨가 아픈가 하면 오른쪽 어깨가 아픈 분들도 계시고 있습니다. 특히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는 어깨가 늘 아프다고 늘 주먹질을 자기 주먹으로서 왼쪽 어깨를 두드리지 않으면 집시꾸벅은 늘 어깨를 주물러 달라고 하는데 똑같은 환자가 있었는데 병원에 갇히지 한 분은 어깨가 아프지 않습니다. 주자를 하란 말인 것이 아니라 바로 심장병으로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걸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인위적인 강트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바로 이런 말이 있죠. 지도무치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데는 주약에 심장 공능의 이상으로 이럴 수도 있고 이래서 지금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분들은 보온 제품 드셨는데 소화가 잘 된다 이렇게 말씀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억지로 강트림을 하게 돼 있고 입금에 출혈이 생기고 치아가 흔드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치아가 너무 흔드니까 치과병에 가서 치아를 금방 교체했습니다. 심장병 치료하면서도 그런데 한 분은 밤중에 열령의 불리아가 주자를 했습니다. 반년 후니까 치아가 원자국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걸 봐서라도 심장병 치료를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금방 치아 교체를 할 예산을 하지 말고 지켜보면서 치아 치료도 겸하는 것이 좋습니다. 쉽게 놀라고 하신이 부종이 생기고 다리가 저리고 마비가 오고 어떤 분들은 쩡 하면 쥐가 자주 올라오는 분들도 계시고 있고 발바닥에 헤매는 디딤 같은 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심장으로서 이런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며 엉뚱한 치료에 매달리게 되는데요. 보온 제품 초음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니까 지금은 거의 이런 증상이 개선을 가져왔다. 고동맥의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강다짐으로 배가 아프다는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 저제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배가 아프지 않습니다. 복강 동맥에 심장에서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배가 아픈 경우를 동반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심폐리심한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는데요. 심폐리심하다는 것은 주약에 가슴이 침

0: 침침하고 기침을 잘 짓고 가래가 성하고 가래 색깔이 진하고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입에서 냄새가 나는 거처하죠. 참 자기 전로도 뭐 이렇게 구강 관리를 해봤다 위치를 해봤다 하지만 해도 입에서 계속 냄새가 납니다.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는 기본으로서 뭐 기침을 하루에 한두 번 하는 거는 그거는 거의 퍼센트가 만 퍼센트로 이렇게 가게 되었을 겁니다. 심혈이 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역시 초음 청심환을 시도해보는 게 기본 해결책으로 될 수 있을 겁니다. OTC 국약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한 가게 가격은 199원인데요. 신약대학방 본점 분점에 가면 똑같은 우대 가격과 똑같은 가격으로 쓸 수 있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방송 외로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네, 판매 지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길 신약대학방 및 준해 각 신약대학방 분점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2: 복경 시간으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여러분의 편안한 쉼터,
1: 여러분의 일상과 함께하는 살롱 토크쇼. 안녕하십니까. 살롱 토크쇼에서 인사드리는 최명옥입니다.

여러분은 찰떡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설날 아침 정성스럽게 빚은 떡국 속에 동동 떠있는 동그란 흰떡 혹은 돌잔치나 결혼식상에 올라온 화려한 색깔의 떡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아니면 시골 할머니 댁 마당에서 온 가족이 둘러앉아 떡메로 찰떡을 치던 그 정겨운 풍경이 떠오르는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 조선족은 예로부터 쌀을 주식으로 삼아온 농경민족입니다. 논에서 자란 벼가 추수를 거쳐 우리 밥상에 오르기까지 그 과정에는 하늘과 땅에 대한 감사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쌀로 만든 떡은 단순한 배고픔을 채우는 음식을 넘어서 제사와 의례, 명절과 잔치를 관통하는 신성한 음식이었습니다. 네, 찰떡은 그 중에서도 특히 찰진 식감과 오래도록 씹히는 맛으로 우리 조상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긴 세월 동안 찰떡은 단순한 음식을 넘어서 우리 삶의 철학과 공동체의식을 고스란히 간직해온 문화유산입니다. 떡을 만드는 과정에는 하나하나의 정성과 나눔이 있었고 떡을 나누는 행위에는 이웃사랑과 공동체 연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네, 바쁜 현대생활 속에서 찰떡을 직접 만드는 과정은 점점 줄어들고요. 또 마트에서 사온 떡으로 명절을 대신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찰떡의 의미와 가치가 점점 퇴색돼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 한 번쯤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요, 우리 조선족 찰떡의 전통적인 만드는 방법, 영양학적 가치와 우리의 음식 문화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솔직히 저도 찰떡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데요. 네, 찰떡은요, 찹쌀을 주재료로 하여서 만든 떡의 한 종류입니다. 찹쌀은 일반 밉쌀에 비해서 점성이 강하고 찰기가 있어서 이를 이용한 떡은 독특한 식감을 자랑합니다. 네, 이러한 찰기의 기원은 특히 시점을 짚기 어렵습니다만 우리 조상들이 찹쌀을 재배하고 이를 가공해 떡을 만들어 먹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찰떡은요, 다양한 세시 풍속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7월 7석은 수단과

함께 개찰떡을 만들어 먹었다고 하는데요. 또한 8월 추석에는 오료송패를 만들어서 조상께 감사 제사를 드렸고 10월 상달에는 붉은 팥 시루떡을 만들어서 집안에 애기 없기를 바랐습니다. 11월 동지에는 새알심을 넣은 팥죽을 그리고 섣달 금매는 시루떡과 흰떡으로 만든 색색의 골모떡을 만들어 새해를 맞는 기쁨을 나눴습니다. 이처럼 찰떡은 1년 12달 내내 우리 조상들의 삶과 함께 왔습니다. 계절마다 명절마다 다른 종류의 떡이 있었고 각각의 떡에는 그에 맞는 의미와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가정에서 직접 떡을 만들기보다는 식품회사나 떡집에서 떡을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전통적인 양반과 떡매를 사용한 제조 방법은 이제 박물관의 전시품이나 민속촌의 체험 행사에서나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런 변화 속에서도 찰떡은 여전히 우리 명절과 잔치의 중심에 서 있으며 그 의미와 가치는 세대를 넘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찰떡 만드는 전통적인 방법은 크게 네 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찹쌀 불리기입니다. 네, 좋은 찹쌀을 골라서 깨끗하게 씻은 후 찬물에서 6시간에서 하룻밤 정도 충분히 불립니다. 이 과정은 찹쌀이 골고루 익고 찰기가 살아나도록 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불린 쌀은 체에 받쳐 물기를 빼줍니다. 네, 둘째는 시루에 찍입니다. 물기 뺀 찹쌀을 시루에 넣고 수증기로 찝니다. 전통적으로는 나무로 만든 시루를 사용했으며 밑부분에 면 보자기를 깔고 쌀을 고르게 펼친 후 뚜껑을 덮어서 약 40분에서 1시간 정도 찝니다. 이때 불의 세기와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떡의 질감을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셋째는 떡매로 찍입니다. 네, 가장 상징적이고 독특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찐 삽살을 안반에 옮겨 담고 두 사람이 마주보고 서서 번갈아가며 떡을 칩니다. 이때 또 다른 한 사람은 안반 옆에서 잡살이 잘 으스러지도록 잡살을 뒤집어줍니다. 이렇게 약 30분에서 1시간가량 쉬지 않고 치면 쌀날갱이가 완전히 으스러지고 쫀득쫀득한 찰떡이 탄생합니다. 네, 떡미는 주로 대초나무, 참나무, 느티나무 등 무겁고 단단한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안반과 떡미는 찰떡을 만드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전통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넷째는 모양내기와 고물 만들기입니다. 다진 떡은 따뜻할 때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모양을 만듭니다. 여기에 밭고물, 콩고물, 깨소금, 설탕 등을 묻혀서 먹습니다. 네, 고물의 종류에 따라서 찰떡의 맛과 향이 달라지는데요. 특히 붉은 밭고물은 애구를 막아준다는 의미가 담겨 있고 명절이나 의례에 자주 사용됐습니다.

네, 찰떡은 또 만드는 방법과 들어가는 재료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인절미는 가장 대표적인 찰떡으로 찹쌀을 시루에 진 후 떡메로 쳐서 만든 뒤 밭고물을 묻혀 먹습니다. 네, 쫄깃한 식감과 고소한 맛이 그 일품인데요. 그리고 경단입니다. 경단은 찰떡 반죽을 둥글게 빚어서 속에 팥소나 게소를 넣고 겉에 고물을 묻힌 떡입니다. 주로 잔치나 제사상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송편은요, 찹쌀가루를 반죽해서 속을 넣고 반달 모양으로 빚은 후 솔잎을 깔고 찐떡이 되겠습니다. 네, 추석 명절의 대표 음식으로 반달 모양은 앞으로 더 발전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편입니다. 네, 찹쌀가루를 발효시켜 만든 떡으로 술이나 막걸리를 넣어 부풀린 것이 그 특징입니다. 폭신폭신한 식감이 일품입니다. 그리고 화자는 찹쌀가루 반죽에 진달래꽃이나 국화꽃 등을 얹어서 지져낸 떡으로 봄과 가을을 대표하는 계절 음식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전통적인 방식뿐만 아니라 더 간편한 방법으로도 찰떡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찹쌀가루를 이용하면 쌀을 불리고 찌는 과정을 생략할 수가 있어서 훨씬 빠르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찹쌀가루에 소금을 약간 넣고 뜨거운 물로 반죽해 익반죽한 후에 시루에 넣어 찌거나 찜기에 쪄내면 됩니다. 이렇게 만든 떡은 전통적인 떡밀을 친 떡에 비해서 식감이 다소도 쫄깃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맛과 정성은 여전히 훌륭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건강을 고려해서 현미찰떡, 흑미찰떡, 녹차찰떡 등 다양한 변형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네, 단 호박, 고구마, 당근 등 채소를 넣은 찰떡도 인기를 끌고 있고요. 또 전통을 바탕으로 한 창의적인 변화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찰떡을 만드는 과정은요, 단순한 조리 이상의 철학을 담고 있죠. 첫째는 인내와 정성입니다. 쌀을 불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떡밀을 지는 과정까지 찰떡 하나 만들기 위해선요, 최소 반나절에서 하루 종일의 시간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이는 우리 조상들이 음식에 대해서 얼마나 큰 정성을 쏟았는지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둘째는 협동과 공동체 의식입니다. 특히 떡밀을 치는 과정은 두 사람이 호흡을 맞춰야 가능한 작업입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이 작업은 가족과 요시 함께 모여 서로 도우며 떡을 만드는 공동체 문화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나눔의 미덕입니다. 만든 찰떡은 혼자 먹지 않고 이웃과 나눠 먹습니다. 네, 백일 때는 백집에 떡을 돌리는 풍습이 있었을 정도로 떡은 나눔을 통해서 관계를 맺고 또 공동체를 강화하는 매개체였습니다. 네, 찰떡의 주재료가 바로 찹쌀이잖아요. 네, 찹쌀은 일반 맵쌀에 비해서 전분의 구성이 다릅니다. 찹쌀의 전분은 거의 100% 가까운 반면 맵쌀은 전분 함량이 아주 낮습니다. 이 때문에 찹쌀은 물에 잘 퍼지지 않고 점성이 강한 특성을 갖고 있으며 찹쌀로 만든 찰떡은 쫀득함을 유지합니다. 네, 찰떡 100g 기준의

대략적인 영양 성분표를 살펴보면 열량은 약 230에서 240kcal, 탄수화물은 약 45에서 50g이고요. 단백질은 약 4에서 5g, 지방은 약 0.5에서 1g, 수분은 약 40에서 50%입니다. 네, 찰떡은 탄수화물이 풍부해서 에너지 공급원으로도 훌륭합니다. 특히 찰떡의 탄수화물은 소화 흡수가 비교적 빠르게 이루어져서 활동선에 섭취하면 즉각적인 에너지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농산일을 하는 사람들이 찰떡을 즐겨 먹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겠죠.

네, 사실 예전에 찰떡은 그냥 맛으로만 또 전통 음식이라 쭉 먹는 줄로만 알았었는데 찰떡에 여러 가지 효능이 들어있습니다. 일단 철분이 들어있어요. 적혈구 생성에 필요한 철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빈혈 예방에 도움된다고 합니다. 또 칼슘, 린, 칼륨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찰떡에 묻히는 밭고물이나 콩고물에는 식이섬유와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해서 찰떡의 영양학적 가치를 한층 높여줍니다. 네, 찰떡은요, 적절히 섭취할 경우 여러 가지 건강상의 리점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는 에너지를 보충합니다. 찰떡은 고탄수화물 식품으로 활동량이 많은 사람이나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찰떡은 과다 섭취에 주의해야 할 음식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탄수화물 함량이 높아서 열량이 상당합니다. 다이어트 중이거나 당뇨가 있는 분들은 섭취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떡볶이의 경우 1인분 600g 기준에 열량이 약 1220칼로리가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찰떡은 찰진 식감 때문에 일반 밥보다 소화가 오래 걸립니다. 특히 노약자나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은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말고요. 적당량을 천천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찰떡의 탄수화물은 비교적 빠르게 흡수돼서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가 있습니다. 당뇨 환자는 반드시 식사량을 고려해서 섭취해야 합니다. 네, 최근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건강기능성을 강화한 다양한 찰떡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네, 저지방, 저열량 찰떡인데요. 전통적인 찰떡에 비해서 지방과 열량을 낮춘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네, 기능성 재료도 첨가합니다. 도토리가루, 모과 분말, 돌나무 분말 등 건강기능성 재료를 첨가한 찰떡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료들은 항산화 효과를 높이고 철분, 칼슘 등의 영양 섭취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콩곡물 찰떡입니다. 현미, 흑미, 보리 등 동곡물을 활용한 찰떡은 식이섬유와 미네랄 함량이 더 풍부합니다. 그리고 찰떡은 우리 조상들의 의례 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떡은 오래전부터 각종 행사를 위한 음식으로 사용되어 왔고요. 그 자체가 신성한 상징적 재물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네, 출생 21일째인 37일에는 흰무리, 즉 백설기를 하는데 이때는 음식을 집 밖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백일이나 돌 때는 흰무리, 붉은 팥고물, 소소경단, 오색성편 등을 만들어 먹습니다. 백설기는 순진무구함을 나타내는 흰색의 떡으로 깨끗하고 신성한 음식이라는 뜻에서 백일 첫 돌에 많이 쓰였습니다. 특히 백일 때는 백집의 떡을 나눠 먹어야 수명이 길어진다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혼례에서도 찰떡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부집에서 함을 받는 날 떡인 봉치떡은요, 붉은 팥, 시리떡 위에 대추를 박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사에서도 떡은 빠질 수가 없었죠. 조상께 올리는 제사상에는 반드시 떡이 올라갔고요. 그 종류와 모양까지도 정해진 격식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찰떡은 삶의 중요한 순간순간 함께하는 음식이었습니다. 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기쁜 일이 있을 때나 슬픈 일이 있을 때나 찰떡은 우리 조상들의 곁에 있었습니다.

네, 찰떡은 의료와 명절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예전엔 조건이 좋지 않아서 쉽사리 찰떡을 만들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명절 큰 행사, 중년 손님이 왔을 때만 찰떡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찰떡은 또 특별하고 귀한 음식이었고, 찰떡 만드는 날은 온 가족과 이웃이 함께 모여서 잔치 벌이는 날이었습니다. 떡메를 안반이 부딪히며 내는 소리가 정정 온 마을에 울려퍼졌고요. 그 소리는 오늘도 특별한 날이구나라는 것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이렇게 찰떡은 공동체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이웃 간의 정을 나누는 매개체였습니다. 또한 찰떡을 만들고 나누는 과정에서 세대 간의 소통이 이루어졌습니다. 할머니의 떡 만드는 노하우는 손녀에게, 어머니의 정성은 딸에게 전해지면서 찰떡은 가족의 역사와 정체성을 전승하는 구심점이었습니다. 네, 찰떡엔 또 다양한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흰색의 찰떡은 순결과 신성함을 상징하고요. 그래서 백일과 돌상에 흰떡을 사용했습니다.

둥근 모양의 떡은 완전함과 조화를 의미합니다. 떡국에 들어가는 동그란 가래떡은요, 해와 같은 모양으로 새로운 한 해 시작을 축복하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붉은 팥고물은 앙령을 쫓고 애구를 맞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나 의례에 붉은 밭을 사용한 떡이 자주 등장했습니다. 오색 송편은 오행, 오덕, 오미와 같은 관념으로 만물의 조화라는 뜻을 담고 있었습니다. 찰떡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우리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문화적 코드였습니다. 먹는 행위 자체가 이미 하나의 의식이었고요. 그 속엔 조상에 대한 공경과 또 자연에 대한 감사, 이웃에 대한 사랑 모두가 녹아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찰떡을 만나고 있을까요? 한편으로는 전통이 퇴색되고 있는데 또 대부분의 과정에서 직접 찰떡을 만들지 않고 방앗간이나 마트에서 구매한 떡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반과 떡매가 우리가 좀 멀리 사라져 있고요. 네, 박물관에 가서야만 요즘 애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전통의 재발견과 재창조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통떡의 조리법을 문헌을 통해서 복원하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요. 이를 현대인의 기호와 식생활에 맞게 재창조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네, 찰떡 늘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건강식품으로서의 찰떡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또 저열량 기능성 재료를 첨가한 새로운 찰떡이 개발되고 있고요. 이는 전통 음식의 현대적 계승 예술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 찰떡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우리 집의 조상들의 지혜이고 정성이었으며 삶의 철학 그 자체였습니다. 쌀 한 톨 한 톨을 정성스럽게 불리고 시로에 찌고 떡매로 수없이 치는 그 과정에는 인내와 협동 그리고 나눔의 위력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시간 된다면 찰떡을 직접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꼭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네, 찹쌀가루로 간편하게 만들어도 되고 아이들과 함께 떡을 빚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잊고 살았던 정성과 나눔의 가치를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또 그것도 안 된다면 새로 단장한 연길 수상시장에 들려서 막 안반에서 떼어낸 찰떡을 사다 드셔보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찰떡에 관한 모든 것들 함께 해봤습니다. 이제 찰떡으로 더 찰진 우리의 인생도 기대해 볼게요.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참남성 구복액은 홍삼, 시호, 황기, 울금, 치자, 향부, 원제, 담남성, 사인등 성분으로 구성되어 건비 익기 효능이 있고 간 경락이 막히며 사유가 둔해지고 맥이 없으며 마음이 어수선하고 쉽게 화가 나는 증상, 불면증, 건망증, 인후통, 귀에서 소리가 나고 효능증이 나타나며 식욕 부진, 심혈관 삼고증, 진장 기능 저하와 근육 관절 통증 등 증상을 해결해 줍니다. 참남성 구복액은 식전에 복용하는 OTC 국약입니다. 중국 과학보급연구소 장봉 박사가 연구에 참여하였고 100근의 약재 중에서 엄선을 거쳐 22여 근의 우수한 약재를 추려내고 최종적으로 두 근의 최상급 약재만 선별했습니다. 효소 촉매 대사 방법으로 초미세 추출 기술을 적용한 고순도 소분자 국약입니다. 또한 간과 비위, 경락이 막혀서 나타나는 증상을 치료하며 각종 만성질병의 유효률이 매우 높은 우수한 제품입니다. 이외에도 참남성 구복액은 자주 지식재산권 증세가 있고 할빈 중약사장 유한회사의 상품입니다. 참남성 구복액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참남성 구보객은 한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5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리고 아이패치 3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10곽을 사시면 8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10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안과질병치료약품은 한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아이패치 3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10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 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2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참남성 구박액 더불어서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 이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참남성 구박액 아주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일단 한 가게 가격이 598원인데요. 하루 3번 식전에 복용하십니다. 이렇게 우수한 제품,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된 제품은 많지 않은데 노인성 질병을 해결함에 있어서 보통 40대 중후반, 60, 70, 80대에게서는 특히 90대까지 포함해서 기본 자아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참남성 구박액이 우수한 제품으로 되어 있으면서 제약창도 특수한 제약창에 속합니다. 하얼빈 중약제 4창에 속하는 이런 우수한 명문약창에서 나온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포장을 보며 많은 분들이 아주 깊이 느끼시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며 노년이 노년 같지 않게 맥이 나고 정신이 나고 잠이 잘 오고 기억이 잘 되고 소화가 잘 되고 간이 아주 모든 간주 수시한 이런 능력이 완전히 수간 제위하는 이런 능력도 따라가게 돼 간에서 모든 공능을 조절해주는 공능이 잘 되는가 하며 콩팥까지 관리하는 우수한 성분 조합이 바로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참남성 구박액입니다. 10각을 싸면 8각을 물어다 드리는데요. 눈에 붙이는 고약 10각을 떠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한 각의 가격은 기실 300원 좌우밖에 되지 않습니다. 332원인데 기실 300원 좌우밖에 되지 않는 셈으로 되어 있으니까 참남성 구박액은 한번 시도해보는 게 나의 노년계에 들어서서는 기회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인정합니다. 눈병 치료약품 명서방은 한 가게 598원인데요. 3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눈병 치료에서는 알아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21가지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본 눈병 여러 가지 증상과 여러 가지 눈병으로 진단을 받으신 분들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망증, 심망막 생소, 변성 같은 이런 큼직큼직한 안과 질병으로서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수술을 받으셨건 받으시지 않았건 준비하고 있건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이 제품을 견지하세요. 식후에 복용하면 되는데요. 12각을 싸면 12각을 드리고 눈에 붙이는 고약 10각을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2: 예, 저는 이 참남성 구백 지금 예, 쓰고 있습니다.
1: 아, 예.
2: 야, 이 약이 참 좋습니다.
1: 너무 제가 이 처방을 받으면서 아주 마음으로 울렁하는 그런 감이 났습니다. 아, 이렇게 좋은 제품을 예, 예. 내가 지게 되었구나. 예.
2: 예, 내 약을 지금 쓴지는 그도 오다지 않은데 약 효과가 참 좋습니다.
1: 그렇죠.
2: 예, 머리가 항상 어지럽고 그리고 머리가 아파나고 그리고 귀에서 정서를 하면 자꾸 아픔을 좀 떠나던 게 이게 어느 나이 먹은데 이 증서가 지금 이렇습니다. 없어졌죠.
1: 후마에 꾸 더하기 때문에
2: 예.
1: 기본을 처세우는 이 차원에서 원기를 보충해주고 피를 한 곳을 따라서 제대로 움직이게끔 이치 서쉐해주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2: 예. 그리고 이 손발이라는 게요. 어떤 때는 두근두근 저래도 나고 그 다음에 이게 뭐 또 손발이 많이 차갑습니다. 냉합니다. 그냥
1: 음량 조절이 잘 되지 않은.
2: 예. 그러던 게 지금 예. 손발도 이거 내는데 따뜻한 다음에 이 저전단 증서도 완전 없어지고.
1: 그러면 되는 겁니다.
2: 예. 그리고 잠은 미내 못 잤습니다.
1: 네.
2: 어째 못 잤는가 이 전력선 비달라가도 밤에 소변 6번이 넘어보니까 미내 못 잤습니다.
1: 그렇죠. 예.
2: 예. 그러던 게 지금 예, 소변 차수도 많이 쏟아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쓴지 오다 됐는데 그래서 하루 전하게 그래서 한두 번씩 지금 봅니다. 지금
1: 정상입니다. 제가. 너무 정상입니다. 예.
2: 그래 얼마나 지금 편안한 잠도 살짝 통잠 잔다 어제는 완전.
1: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예. 됩니다. 그러면 건강해집니다. 예.
2: 예. 그리고 나가서 조금 걸어도 아침에 다 걸치실 때 나가 뭐 일어나면 정신이 거뿐 나가 걸어도 다리 지금 여드간에 다리 힘이 많이 오고 다리가 예, 나 그래도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지금.
1: 그러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일 겁니다. 예, 예.
2: 야, 내가 그래, 이 약 써보고 다른 약 연달라도 예, 많이 썼습니다.
1: 그렇겠죠. 노래는 이것저가 아무래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번에 이 제품 자체도 신심 가는 것이 기본일 겁니다.
2: 예, 써보니까 완전히 약 이전의 약과 다릅니다. 효과도 참 좋고 예, 그리고 이거 먹기 좀 먹는 거로 하는 걸 세 번 딱 있잖아요.
1: 신선해.
2: 예, 이거 다 먹고 이랬거나.

0: 연인연합회 위도 예, 말도 하죠. 위도 영편안합니다, 이거.
1: 정말. 여기에 위를 좋게 하는 성분이, 사인이라는 성분이 들어갔으니까 거의 기본으로서 소화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0: 예, 그래, 예, 요놈이 지금 고루고루 다 소화지고 이랬는데, 지금 다른 데 알 수, 요번에 이 양성, 구두이성, 올해 수업을 오늘 저대 이 활동 이렇게 돌지 10가구 전에 배달받겠습니다. 또.
1: 예, 선택이 잘 됐으니까 10가구에 야드가구 줍니다. 눈에 붙이는 고약 10가구 따라갑니다.
0: 예. 예, 그럼 예. 배달받습니다.
1: 예, 예. 5017761에 전화하세요.
0: 예,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이 참나성 구복에 그 어떤 저는 춤을 알 수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3: 어림진하고 맥이었고 맨 안에 그저 맥이었고 맥을 탁 버리고 누보면 일어날 줄은 몰랐습니다.
1: 예.
3: 그러고 소화가 안 되고 예. 트림이 나면 그저 지금으로 쭉쭉 올라오고 예. 혈압도 소리 받아야 되고 그래 가지고 통계고 왔는데 선생님 강의 듣고서 이 참나성 구복에 춤 야 하나하나 소실되고 있습니다.
1: 예.
3: 어린지 나던 게 이렇고 혈압 조절이 잘 되고 소화가 잘 되놓고 밥을 잘 먹어놓고 군이 정말 잘 불어넣고 있습니다. 영약하던 게 지금 대여섯근 불어넣고 정말 이제 보기 좋습니다.
1: 예. 종합으로 지금 공능이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3: 예. 예.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1: 그렇죠.
3: 지내 약하던 바람 불어넣고 날릴 것 같았던 게 그래놓고 응용 좋습니다. 그래 좋을 때 또 배달을 10가구 받아서 좀 쓰려고 그럽니다.
1: 아, 그렇게 하세요.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0가구 야드가구 따라갑니다. 예,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싸지원이라고 저는 씁니다.
1: 예. 예.
4: 싸지원이라고 쓰니까 예. 이게 뭡니까 이게 혈압이 온정되다만.
1: 아, 사지원액 얼마라도 지금 가능합니다. 예, 예.
4: 아, 예. 아, 심장도 좋아지고.
1: 예.
4: 아, 이게 다, 예, 위장계정이라면 이 콩팥이랑 다 좋아지더란 말입니다.
1: 예.
4: 혈압 올라갈래요? 올라갈 수 없습니다.
1: 예.
4: 이 약 뭐니까 콩팥이 좋아지기 때문에 알립니다, 벌써.
1: 예.
4: 참 좋습니다. 어쨌든 예. 뭐, 이거 먹으니까, 예. 이 콩팥이 좋아지니까 딱, 이, 허리 딱, 끊어지면서 아프던 게, 그렇게 아예 아프다 말은 거
1: 예, 예, 그렇죠. 예.
4: 그리고, 콩팥이 좋아지니까 혈압이 올라가지.
1: 그렇죠.
4: 혈압이 올라가니까 심장도 좋아지지. 그것뿐이 아닙니다. 비장계통. 그 다음에, 뭐, 이게 항상 그래도 머리에서 소리 나고, 귀에서 소리 나더니 이것도 지금 다 멎었었습니다.
1: 예.
4: 예. 그래, 저는 계속 이거, 사지원이라고 저는 계속 쓰겠습니다.
1: 예.
4: 선생님.
1: 예, 쓰세요. 이 제품 자체는 거기에 428가지 영양성분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이 제품 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빨리 효과를 보게 되어 있는 부작용이 없는 우수한 제품에 속하니까 잘 쓰시기 바랍니다. 예.
4: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참남성 구복액 이 제품 자체는 이미 여러분들과 만나면서 우수한 효과성으로 인해서 논인계에 들어서면서 빨리 원기를 돋아주는 데는 아주 우수한 제품이구나 이런 감은 느끼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여기 향불안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향불안 성분이 들어갔는데 수간 제위해준다 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뭘 말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수간 제위라는 건 뭘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살면서 보게 되면 쉽게 우리 객관이 별나치 않은 일에도 자극을 받아서 정서에 영향 줘서 건강에 영향을 주는 이런 형편이 많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수간 제위하는 이런 역할하는 샹프란 성분 자체는 기본으로서 이런 걸 내가 이겨내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수의 비결 가운데서 마음이 항상 유쾌하면 뭐 여러 가지 질병을 이기는 능력을 키워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장수의 비결로 된다 하는 게 이게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샹프란 성분, 향불안 성분 자체가 간을 잘 수통시켜주면서 우울증을 해결해주는 우울증이 아니라도 쉽게 객관에 자극을 받아서 건강에 영향받는 이런 것. 쩍 하면 한숨 쉬고 쩍 하면 장기적으로서 불편한 감을 항상 머리 가운데 어진간에 이야기하던 내게 들어와서 반영될 때면 무겁게 반영됩니다. 이런 걸 풀어주는 역할하는 게 바로 향불안 성분입니다. 그러게 되면 어진간 일은 유쾌하게 접수가

0: 되고 겨울이 잘 수통되면서 지통 역할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 자체로 놓고 말하겠다면 기본으로서 많은 영양을 바깥에 전달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역할을 하는 성분이 바로 샹프란 이런 향불한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수간 제위해 우울증을 풀어주게 돼 있고 겨울이 잘 소통되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황차 여기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다시피 담남성이라는 성분이 들어갔는데요. 이 성분은 우리 노년기에 들어서서 보통 적지 않은 분들이 목에 가래가 붙어 있거나 기침을 잘하거나 이런 경향이 생기게 되어 있는데요. 이걸 해결해주는 성분이 담남성이라는 성분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예, 담남성 구복에 그냥 한 일에 20다섯 여기 뒀습니다.
0: 예.
2: 약에 하루에 그냥 공복에 먹습니다, 선생님.
0: 공복에 드셔야 되는데 하루에 3번. 예.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 공복이
2: 3번.
0: 예, 빨리 효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2: 밥이 형 맛있겠군요. 어르 한다.
0: 소화가 잘 됩니다. 노는 게는 예, 소화가 그래. 잘 돼야 됩니다. 예,
2: 예, 그리고 예, 이 신다고 마음도 편안하고 예, 그다음에 이 뭡니까 이 골이 이렇게 태양열이 좀 예, 어때 이제 이렇게 딱딱 있는서 이렇게 아프다 말인가 어른 편이고 또 한 쪽이 굉장히 소화 없어졌습니다.
0: 그게 혈관성 두통입니다. 혈관 경련입니다.
2: 아,
0: 예, 혈관이 그게 네. 경련이 이렇게 있다면 두통으로 전달되는데 그런 거 해결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거기에 혈압이 높은 분들은 위험합니다. 예.
2: 예, 손질 급해서 예, 막 그게 빨리 끼는
0: 그렇죠.
2: 양이를 어르고 괜히.
0: 그렇죠.
2: 눈형태 이제 아웃을 가서. 예. 거기 그냥 쎄 뛴다 말입니다.
0: 예, 태양열 양쪽에 변두통이 주의해야 됩니다.
2: 그래도 마음을 안 삭스기고 가장 누굴 숨도 낫고 예. 예. 급할 때 근데 그걸 우선 막 급해도 민감한 말 들어도 해도 이렇단 말입니다.
0: 그렇죠. 수간 제외해주게
2: 예, 되죠. 예.
0: 향불한
2: 예, 조금 땄는데 우대 활동이 좀 참가하자 그럽니다.
0: 예. 이번 우대 할 때 특수하니까 잘 이용하시기 예. 바랍니다. 예.
2: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0: 예, 열 가게 야두깍지입니다. 잘 이용하시기
2: 예.
0: 바랍니다.
2: 예, 알겠습니다. 거기 참가하겠습니다.
0: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부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이 눈이 나빠 이 당뇨병을 위해 눈이 부위에 개발하고 있어 그 눈약을 명사상을 쓰고 있습니다.
0: 예.
3: 그런 게 부위 개발 전기 지금 뭐 용 밝아지는 감이 난다.
0: 예.
3: 이 물을 떠넘으면 예, 그 대주리라면 아이비였습니다. 부위 연기.
0: 예.
3: 이 굴이 아래 굴도 예민해 아이비고 이 예, 그런 거 좀 뭡니까? 사야 안 짜면 이 앞에 굴도 부위 연기.
0: 아, 예.
3: 보인다.
0: 예.
3: 예. 그리고 예, 이 당뇨를 해서 예, 눈이 또 이 좀 뭡니까? 붉은 게 그래서 피 터진 것은 그랬습니다. 대리자가 다 쏟아진 게 이왕스 같은 경우는 그것도 이렇게 됩니다. 저는 붉은 게 그만 다 뺏겨집니다.
0: 당망증이 사람들을 많이 위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하면 그런 것까지 해결해 준 성분이 충분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당뇨병이 있는 분들이 당망증이 오는 걸 막아주는 데는 이 제품이 우수합니다.
3: 예, 예 그래 네, 지난 소가에 우리 언니를 써냈다면 우리 언니가 당뇨장이 있었습니다.
0: 예.
3: 그런 게 당뇨장에도 용서습니다.
0: 아, 그렇죠.
3: 예. 누이고 밝아지는 겁니다. 우리 언니는 내가 쓰는 거 썼는데, 사탐이 오늘 싸겠다. 나는 같이 쌌는데, 우리 언니 오늘 또 싸자고 그랬다.
0: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는 눈병 치료에서는 알아주니까 열심히 견지면 하며, 거기에 대해서 이문할 점이 없습니다. 해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3: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참남성 구복의 이 제품 자체는 여기 성분 조합이 너무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진한 성분 자체는 잠을 잘 오고 안선 주면 그리고 잠이 잘 오게 하고 기억이 정상지이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기억이 잘 되게 하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지금 노년기에 들어서서 식사를 잘해야 되는 건데 어떤 분들은 내리 깨야 되는데 내리 깨지 못하고 너무 올림 잃어서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금방 때가 돼도 뭐 먹기 싶은 생각이 없고 소화가 잘 되지 안 먹는 게 먹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 이렇게 지나가는 분들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사인이라는 성분 들어가서 건비이기 이런 역할을 부중해주는 능력이 있음. 부중이라는 것은 소화계통이 바로 부중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남산 구복의 그 뜻에 보신 분들 가운데서는 확실한 효과성은

0: 깊이 느끼게 되었으니까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1: 네, 선생님 오늘 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꿈의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일상에 반복된 피로가 쌓일 때마다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여행은 단순히 새로운 곳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지친 마음을 쉬게 하고 자신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낯선 거리를 갔다 보면은 평소에 느끼지 못한 설렘을 느낍니다. 바람의 느낌, 낯선 풍경, 음식과 사람들의 모습이 모두 새롭게 다가옵니다. 모든 걱정과 스트레스는 잠시 내려놓고 현재 순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짧은 여행이 끝나고 돌아온 뒤에는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여행은 나에게 작은 행복을 알려주고 다시 일상에 열심히 임할 힘을 줍니다. 그래서 언제나 새로운 여행을 기다리는 거겠죠?

국내 여행지 코너가 여러분들과 만나는 날입니다. 새로운 활기를 충전하는 데 가장 좋은 것이 여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내 여행지 코너에서는 우리나라의 관광도시와 그곳의 다양한 관광지들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여러분의 출행 계획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함께 떠나볼 여행지는 강소성 남부의 자리 잡은 상주입니다. 상주는 2500년이 넘는 오랜 역사를 간직한 고도이자 역사와 현대가 어우러진 매력적인 현대 도시로 강남 문화 명성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장강과 태호 사이에 자리 잡아서 물길이 교차하는 도시로 삼항의 거룩한 고을로 불리며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로 오랫동안 번영해왔습니다. 지금은 고속철도와 고속도로망이 연결돼서 어느 지역에서든 편리하게 찾아올 수 있는 현대 도시로 거듭났습니다. 상주가 진정으로 매력적인 이유는 고풍스러운 옛 모습과 활기찬 현대 문화가 한 도시 안에서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점입니다. 웅장한 천룡선사의 고목탑이 서 있는 한편 참단 시설을 갖춘 공룡 테마파크가 자리 잡고 춘추 전국시대 고성 유적이 보존된 엄성고진에서는 이 천년 전의 역사를 만나고 도심 한가운데 있는 홍매공원에서는 평범한 시민들의 여유로운 일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3000년 역사를 지닌 엄성고진은 중국에서 가장 완전한 형태로 남아있는 춘추시대 성곽유적이라 불리며 살아있는 고대 건축박물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상주 관광명소 중 가장 널리 알려진 곳은 단연 중화공룡원입니다. 이곳은 우리나라 최초이자 규모가 가장 큰 공룡 전용 테마파크로 동양의 공룡 수도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수백만 명의 국내외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고 있으며 강소성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00년 개원 이후 상주를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되었고 단순한 놀이공원을 넘어 과학교육, 오락체험, 문화활동이 모두 어우러진 복합공간으로 특히 가족 단위 여행객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중화 공룡원이 만들어진 배경에는 상주 지역 자체가 중국에서 공룡 화석이 많이 출토되는 지역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백악기 시대의 공룡 화석이 수많이 발견되었고

이 역사적이고 과학적인 가치를 일반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이 테마파크가 조성됐습니다. 공원 전체의 핵심 주제는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공룡의 세계로 고생물학의 신비를 배우면서 짜릿한 모험 체험도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공원 내부는 총 5개의 독특한 테마 구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은 중화공룡관입니다. 공원의 심장과 같은 이곳에는 60여 종에 달하는 공룡 화석과 복원된 골격 표본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구역인 루브라 구역은 스릴 넘치는 놀이기구를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 최적의 장소입니다. 세 번째는 쿠크수크 구역 매직존입니다. 신비로운 고대 공룡왕국을 배경으로 한 체험시설들이 모여 있습니다. 익룡기사 4D 체험관에서는 마치 공룡 등에 올라탄 듯 생생한 모션 시뮬레이션을 경험할 수 있고 지하 탐험 지심 력험은 실내 트램을 타고 고대 유적지를 달리며 화산 폭발과 공룡 서식 환경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몽한 장원 구역으로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규모가 작은 미니 롤러코스터부터 유아용 안전 놀이기구까지 갖춰져서 온 가족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직접 모형 화석을 발굴해 보는 공룡 유적 발굴 체험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에게 매우 인기가 높습니다. 마지막 모험 항구 구역에서는 대해쇼라고 불리는 금류 래프팅과 20m 높이에서 떨어지는 대형 워터 슬라이드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름 계절 한정으로 워터파크가 개장해 무더위를 식히기 좋습니다. 낮에 놀이를 마치고 저녁이 되면은 중화공룡원의 특별한 야간 공연이 펼쳐집니다. 계절마다 특별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고 겨울 야경 빛축제 등 테마별 행사가 열려 언제 찾아가도 새로운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공룡 테마파크로서 중화공룡원은 남녀노소 모두 모든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세계적인 수준을 갖추고 있습니다. 스릴 있는 어트랙션부터 유익한 과학체험까지 하루 종일 머물러도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상주를 여행한다면 필수로 들러야 하는 곳이며 특히 잔액에는 가족 여행객들에게 강력히 추천하는 명소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상주 서쪽에 위치한 엄성고진입니다. 이곳은 중국에서 가장 완전한 형태로 보존된 춘추 전국시대의 유적지이면서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테마파크로 천년의 시간을 넘나드는 역사체험을 할 수 있는 독특한 관광지입니다. 이곳은 세 겹의 성벽과 두 줄의 해자가 교차하는 독특한 도시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중국 고대 성곽 건축의 교과서로 불립니다. 1988년에는 전국 중점 문물 보호 단위로 지정되어 그 역사적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엄성고지는 크게 세 개의 구역으로 나뉘어 운영됩니다. 엄성유정역, 춘추 테마파크, 상읍문화거리입니다. 춘추 테마파크는 역사를 직접 체험하는 공간입니다. 길이 72m에 달하는 거대한 춘추 왕조 벽화와 제후국 지도가 전시되어 한눈에 춘추시대 역사 분위기를 느끼게 해줍니다. 상업화 거리는 고풍스러운 분위기의 먹거리와 쇼핑구역으로 춘추시대 시장 모습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흙담과 초가집이 줄지어 늘어선 거리에서 두보 만들기, 전통 술 빚기 등 전통 체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현지 특색 음식으로는 청단병과 오월어생이 유명하니 여행 중 꼭 맛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행 가이드 프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소성 상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역사 유적을 돌아본 뒤 편안한 휴식을 원한다면 도심에 자리한 홍매공원을 추천합니다. 홍매공원은 천령구 중심에 자리한 종합도시공원으로 1958년 개장한 이후 60여 년 동안 상주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자 문화활동 중심지가 되어왔습니다. 공원 이름에 담긴 붉은 매화를 비롯해 사계절마다 꽃이 만개하고 호수와 정자, 산책로가 어우러져 강남 정원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공원 안에는 여러 볼거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작은 언덕 위에 자리한 천령탑 전망대에서는 153m 높이의 천령선사 목탑과 상주 시가지 전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문필각은 청나라 양식의 3층 목조 누각으로 홍매공원의 상징적인 건축물입니다. 공원 중심의 월호는 인공호수로 봄에는 벚꽃이 물가를 장식하고 여름에는 련꽃이 활짝 피어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도시의 소음을 떠나 고요한 자연 속에서 여유를 느끼고 싶다면 홍매공원이 최적의 장소입니다. 벤치에 앉아 호수에 비치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상주 여행의 여운을 느껴보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될 것입니다. 여행 중 몸에 쌓인 피로를 풀고 싶으시다면 위산 온천을 추천해드립니다. 일상의 스트레스를 잊고 자연의 기운을 받으며 온몸을 휴식시키고 싶을 때 이곳만한 곳이 없습니다. 미네랄이 풍부한 온천수와 천목호의 맑은 공기가 어우러져 최상의 휴식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특히 매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는 안개가 감도는 호수 풍경과 따뜻한 온천이 어우러져 몽환적인 풍경을 연출합니다. 위산 온천은 천목호 생태 관광지와 이어진 고급 온천 리조트로 화동 지역에서 이름난 온천 명소입니다. 지하 1200m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약 알칼리성 온천수는 피로 회복은 물론 피부 미용에도 좋은 효능이 있으며 가을부터 겨울까지가 이용하기에 가장 좋은 계절입니다. 위산 온천의 첫 번째 특징은 자연과 완벽하게 어우러진 점입니다. 실내외 30여 개 온천탕이 천목호의 산림 풍경 속에 자리 잡고 해서

사계절 각각 다른 분위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산 온천에는 찜질방, 한약 조교, 얼음 사우나 등 전통 치유 방식과 현대식 스파 서비스가 함께 제공됩니다. 마지막으로 최고 수준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프라이빗한 온천 빌라와 수상 레스토랑, 5성급 호텔이 인접해서 편안한 숙박도 가능합니다. 가장 추천하는 체험은 야외 로천탕입니다. 송림 온천구역에서 별을 보며 온천에 몸을 담그면 모든 스트레스가 사라집니다. 온천 목욕을 마친 뒤 천목호 생선 두부탕과 위산 백차를 곁들여 몸을 보충한다면 더할 나위 없는 완벽한 여행이 될 것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다음 내용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주는 오랜 고대 유적과 첨단 현대 시설, 전통 공예와 현대 문화, 잔잔한 수형 풍경과 활기찬 도시 생활이 한데 어우러진 다채로운 매력을 가진 도시입니다. 문화의 진수를 느끼고 싶은 여행객들에게 역사 탐방, 자연 관광, 현대적인 오락까지 한 곳에서 모두 즐길 수 있는 여행지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비슷한 일상을 반복하며 바쁘게 살아갑니다. 매일 똑같은 길, 똑같은 일과에 익숙해지다 보니 마음이

점차 지루하고 지치기 쉬운데요. 그럴 때마다 여행을 통해 일상의 틀에서 벗어나 작은 자유를 느끼고 싶어집니다. 여행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지친 마음을 위로받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낯선 도시에 발을 들이면은 모든 것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평소에 보지 못했던 풍경을 바라보고 현재 맛있는 음식을 맛보며 낯선 사람들의 따뜻한 분위기를 느끼는 순간 일상의 스트레스가 점차 사라집니다. 천천히 거리를 걷고 바람을 맞으며 현재 순간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 여행의 가장 큰 매력이겠죠. 여행은 멀리 떠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가까운 곳이라도 평소와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새로운 감동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더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여행은 나에게 쉼과 용기를 주며 평범한 일상을 더 소중하게 만들어주겠죠.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0: 또 하나가 되는 시간.
1: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0: 연연 가요 데이트. 편견 없는 따뜻한 시선이 작은 마음을 열어줍니다. 사랑을 담은 따뜻한 포옹이 작은 감동을 전해줍니다. 관심과 배려가 넘치는 세상, 감동과 희망이 어우른 세상, 우리가 그려갈 행복한 세상입니다.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우리 일상 속에 깃든 작은 행복을 노래한 가요, 최관석 작사, 리철수 작곡의 황은희 가수가 부른 우리 행복 도둑씨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우리의 삶에는 잊을 수 없는 추억들이 있습니다. 그 추억들은 때로는 미소를 짓게 하고 때로는 가슴 한켠을 따뜻하게 데웁니다. 리흥국 작사, 오영일, 김혜은 작곡의 김선희 가수가 부른 추억을 전해드립니다.

우리의 고향 연변, 그 중에서도 만무과원은 끝없이 펼쳐진 과수원의 아름다운 풍경으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아온 곳입니다. 리영해 작사, 김창근 작곡의 박춘희 가수가 부른 내 고향 만무과원 조화라를 전해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호와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지켜야 하는 장수의 비밀. 일상에서 실천하기 쉬운 건강관리법. 장수 비결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1: 의학자 장종영의 건센고는 밀방과 보지기술에 대한 발명특허를 갖고 있는데 질병을 잘 치료하고 약재가 경옥과 비추처럼 진귀하다 해서 건센고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만성질병 명약인 건센고에는 간단방, 폐쇄방, 건골방, 보혈방 네 가지 처방을 함유하고 있는데 출시된 이래 여러 만성질병을 치료하고 환자들의 회복을 가져다주는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노년에게 흔히 발생되는 128가지 만성병에 뚜렷한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매일 건센고를 복용하시면 만성병을 빠르게 치료받아 건강한 몸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5호 매대입니다.

0: 가능하십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본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전 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먼저 우리 건신고 이번에 특대 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섯 곽에는 세 곽을 더 드립니다. 한 곽에 한병살이 들어있는 게인데 우리가 몽땅 꼬우방으로 된 겁니다. 꼬우방이라는 거는 중약재를 가공하는 방식 열 가지나 됩니다. 그 중에서 꼬우방은 하기 제일 바쁘고 약이 원재료가 많이 들어가고 농축에서 나오고 효과가 또 제일 빠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놓고 말하면 하루 잡순량이면 다른 약들을 한 달 동안 잡순량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 그리고 꼬우방은 좋은 점 뭔가 안전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어린 애들도 먹을 수 있다. 또 임신분에도 먹을 수 있다. 예. 이런 거는 우리 이 건신고밖에 없습니다. 예. 예. 공농 주치 명백하게 썼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한병사리가 300g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라이가 많이 들어갔죠. 예. 그래서 여섯 곽, 세 곽 더 드리고 아홉 곽이 되게 되면 반년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열 곽에는 여덟 곽을 더 드립니다. 그러면 한 1년 복용할 수 있고 열다섯 곽에는 직접 열다섯 곽을 더 드립니다. 그럼 서른 곽 되죠. 예, 그래서 거기다 또 침구 12번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 곽 이상 사는 분들부터 오늘 결정해서 여기입니다. 전화 채서 사겠다 하는 분들 또 황금색 응답분 1680원짜리 한 곽을 증송해드립니다. 이 한 곽이 서른 병살 들어있는 겁니다. 큰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 자기 질병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싶다. 정확한 치료를 받고 싶다. 예, 이런 분들 개인적으로 저한테 직접 문의해도 됩니다. 예, 288-0018번 전화치게 되면 예, 저를 직접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보게 되면 예, 현대인들이 이런 질병 본다 할 때는 예, 어디게 모자라서 걸리는 병이 아닙니다. 무슨 어디면 그 허에서 걸리는 병이 아니다 그 뜻입니다. 예. 그 우리 황제내경에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 예, 实症死人，虚症不死人，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

사람 몸이 허하다 하게 되면이 그럭저럭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근데 실증이가 빨리 죽는다 그 뜻입니다. 그럼 실증이란 건 뭐인가? 몸속에 무슨 게 있다. 원래 없던 게 생겼다. 이런 걸 말하죠. 예를 들어서 물이 안에 또 있다. 네, 개체하면 무슨 낭중이라면 있다. 뭐 지수이라면 생겼다. 네, 뭐 강경화라면 예, 이런 게 생겼다. 노지수의 폐지수의 이게 다 지수에 속한 게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사람이 빨리 죽는다 그 뜻이죠. 허증이란 거는 없다. 손 허하다. 이런 걸 말하죠. 예, 그래서 우리 주위의 사람들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핀들핀들 앓으면서 예, 발고지고지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평상시에 나는 암병도 없다. 영 건강하게 서리 잘 지낸다 하던 게 불쇠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이 어려가지고 불쇠로 돌아가죠. 이게 몽땅 실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아듣기 쉽게 말하게 되면 지금 사람들은 너무 잘 먹어서 오는 병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뇨병, 고혈압, 네, 중풍 이런 사람들은 이게 잘 먹으면서 이런 영양가가 인산차 대사에서 나가지 못하고 리용되지 못하고 또 남아있으면서 마지막에 잘못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황제 내경도 그렇고 그리고 또 우리 진구이열리 그리고 쌍한론 여기면서 주장하는 게 뭔가 자꾸 뭐 보충하는 데다 집중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 남방 이사들은 대부분 지금 남방 의사고 북방 의사고 우리 그 기본적인 병을 치료한 리로는 어느 걸 쓰기 쓰는가 남방 의사들 그거 많이 씁니다. 안전하게 서리 예, 그래서 보양하자 이런 짝을 많이 해주죠. 그래서 뭐 모자라 뭐 보충한다 자꾸 보충해준 짝을 합니다. 근데 우리 쌍한론이라면은 진구이열래라면은 보충해준 짝을 집중해야 합니다. 먼저 뭔가 몸속에 나쁜 것들을 빨리 내보낸 짝으로 즉 다시 말해서 경락을 열어준 짝으로 집중적으로 해줍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내가 소화가 잘 안 되고 예, 그 위안에 무지개 꽉 들어찼다. 예, 이런데 더 먹자 해도 먹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소화가 아예 되는데도 되고 영양가를 흡수도 못하고 소화를 못해내는 데도 되고 자꾸 거기다 비타민도 보충하고 미네랄도 보충하고 단백분도 보충하고 대구 보충합니다. 뭐 부산한 약을 부어하거나 이것이 아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의 진짜 리론은 뭔가 고명한 의사들은 먼저 약 처방할 때 먼저 이 사람 몸에 있는 나쁜 거 오래 남아있는 건 무조건 나쁜 게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위안에 음식이 들어간다면은 꼭 24시간간에 다 나가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막 며칠씩 남아있고 특히 어떤 사람 변비라는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일주일 동안 변 안 해봐도 보고 싶은 생각이 없다.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몸속의 온도가 36.5도입니다. 36.5도 안에서 대변이 계속 막 일주일씩 남아있어 보세요. 어떻게 되겠는가? 밥도 그렇습니다. 밥이 안에 들어간 다음에 일주일씩 남아있어 보세요. 뭐 이러겠는가? 그러면 썩지요. 그러면 그 독소가 올리밀면서 뇌경색도 오고 혈압도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근신고는 존재 뭔가? 근신고는 맨 보충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충하고 씨에 부시에 동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부진신. 그러니까 먼저 시에하고 부하고 부한다고 뭐 부하는가? 혈을 보충해줍니다. 사람 몸의 기본은 피입니다. 피 모자라게 되면 무슨 거나 다 문제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노공血 부족, 피 모자라죠. 그 다음에 신지缺血 이것도 피 모자라는 게죠. 어쨌든 피 모자라게 되면 손발도 시련하고 구구대나고 이런 현상이 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통해서 병을 전면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사람 건강 상태를 되찾아주는 겁니다. 때문에 피를 보충해준다? 일단 제일 먼저 뭐 해야 돼? 혈압 조절을 잘 되게 해줘야 됩니다. 우리 약 처방 본다 할 때 혈압 조절이 홍삼 들어갔습니다. 홍삼은 아래우 혈압 차이를 조절해 주는 데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쌍성 조제 쉐야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황계 들어갔습니다. 황계는 손발이 사지가 마모기 오거나 그 다음에 중풍 반신불수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황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천궁이라는 약자는 천슝. 천슝은 호쇄해주고 대뇌 혈액 공급을 잘 되게 해주고

0: 여기에서 당귀하고 천시원과 결합하게 되면 무슨 좋은 점이 있는가? 당귀라는 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피를 보충해주는 작용 제일 좋죠. 당귀는 피도 보충해주고 변비를 개선해주는데 또 엄청 좋습니다. 그리고 천시용은 무슨 작용을? 피를 보충해줘서 이 피를 사지 말단까지 다 보내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풍 반신불수 이런 사람들이 당귀 천시용 이걸 대량적으로 씁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네, 말씀 주세요.
2: 근심 고르신 한답니다.
0: 네.
2: 이미 이 약 쓰기 전에는 오장육부 아픈 데 없이 아팠습니다.
0: 네.
2: 고리 다리 다 아팠습니다.
0: 네.
2: 군도 간염 있어 맥이 없고 뭐 다니기 바빴습니다.
0: 네.
2: 선생님이 저를 이거 밭에 구멍과 신체 약한 거.
0: 예, 예.
2: 신체 얼마나 약했습니까?
0: 예.
2: 선생님 친구를, 친구하고 이거 세 가지 약을 결합해서 쓰는데.
0: 예.
2: 효과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0: 좋죠. 예.
2: 선생님이 이 약과 침을 맞기 전에는 온 데를 다니면서 또 많이 썼는데 효과를 보지 못하고.
0: 예.
2: 선생님이, 저희 정말 살기 고통스럽게요. 맞습니다.
0: 네.
2: 예. 선생님이 약을 쓰니까 온몸이 좋아지고, 눈도 맑아지고, 신체도 좋아져서 체중이 올랐습니다. 밥맛이 없었는데 하루에 두 명씩 먹었는데, 지금은 밥도 맛이 없어서 하루 세 끼 다 먹습니다.
0: 예, 어머님 면풍도 많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2: 예, 예, 면풍도 이제 돌아왔습니다.
0: 예.
2: 그리고 밤에 당남이 아프고 입이 뜨겁고 마르고 하는 것도 저는 약 쓰니까 먹은 첫날부터 당남이 아예 아프대다.
0: 강경화, 담결석 이런 처방 여기 딱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반샤시신탕이라고. 예.
2: 선생님 약은 다른 약보다 정말 엄청 효과 좋습니다.
0: 예.
2: 계속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 수고가 많습니다.
0: 네, 네, 말씀 주세요.
3: 예, 나도 뭐 필요로 해서 지금 선생님의 건신과 혈배가 풍수빵 다 먹습니다.
0: 네.
3: 예. 예, 그런데 어째 그런지 자꾸만 입금에서는 자꾸만 피가 나고요.
0: 네.
3: 아, 그냥 나도 모르게 자꾸만 코피 나오더라 말입니다.
0: 네.
3: 코피가 줄어들고, 그 다음 뜸하면 피를 조금씩 토하고, 예.
0: 네.
3: 깨끗거림이. 그리고 밥 먹자, 모래 앞에서 비벼 갖고, 예. 밥 맛이 없고, 예. 그러니까, 경력이 좀 더 못해져서, 약 먹고 또 먹고 이랬었습니다.
0: 네.
3: 예, 그리고 소화도 안 되고, 머리도 항상 어지럽고, 혈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어쩌면 심지어 양배가 올라갈까, 또 곱사로, 예. 병원에 실어 가기도 이렇게 땡기도 하고 이랬었습니다.
0: 네.
3: 예, 그래서 지금 선생님 추천하니 건신고를 먹고 해병강을 먹고 선생님 친구를 했는데 벌써 친구의 나올만이가 이 몸에서 효과가 나기 시작하고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0: 네.
3: 예, 그러니까 지금 혈압약 뭐 지수한테 아이 먹고 밤에서 올까 경력도 전체적으로 정상으로 돌아올까
0: 경력이 좋아졌습니다.
3: 네. 몸이 거품하면서 예, 마음이 욕하단 말입니다.
0: 건신고 공농주치 약과기다 직접 썼습니다. 기억력을 해결해준다. 변비를 해결해준다. 딱 썼습니다. 예.
3: 예, 그러니까 예, 벌써 마음이 이렇게 병이 나서 욕하단 말. 그래, 내가 이렇게 효과를 보니까 우리 집에 아빠에 대해 지성이 뇌경색이 왔습니다.
0: 뇌경색에.
3: 예, 그러니까 발과 다리도 이렇게 막 움직이지도 못하고 예, 숨 차서 헐떡거리고. 예, 아, 그 다음 밥 먹으면 깨끗고, 예.
0: 네.
3: 예, 그러고서 개성원도 내가 받아내야 했습니다.
0: 네.
3: 예, 그러니까 일하니까 나도 예, 아픈 데다 효과는 보았지만 해도 매우 힘들었습니다.
0: 네.
3: 예, 그러니까 지금 내가 효과 볼까. 지금 선생님이 이 혈배관과 건승을 배합하고 또 선생님 친구 하니까 예, 지금 친구 한 달 만에 네. 그럼 야단만에 기본적으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0: 아, 그러면서 왔습니까?
3: 예. 예, 예. 선생님 친구가 이렇게 효과가 빠르다 말입니다.
0: 예, 제가 자꾸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거니, 일반 백성들이 이거 잘 알아먹었는데, 우리 고대로부터 우리 중풍을 치료하는 중풍 바다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제가 딱 해놓게 되면요, 모든 이런 중풍 환자들 반신 못 쓰거나, 그 다음에 뇌위축이라 막,

0: 하거나 뇌출혈 후유증을 고생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우리 어떤 사람들은 이 기억력이 점점 떨어지거나 파킨슨 증상, 또 뭐 자살하고 나서 뭐 탕후이 됐다. 예, 이런 분들 약도 중요하겠지만 이 친구가 직접 들어가서 그 경락을 예, 열어주기 때문에 예, 효과 예, 빨리 보는 겁니다.
1: 예. 예. 벌써 치모 마드가 지금 오늘 그 숨은 야들이 되는데 벌써 예 자기들로도 깨끼지 않고 침도 아예 흘리고 숨이 아예 다 헐떡거리지 않습니다.
0: 그렇죠.
1: 예, 그리고 자기들로 예 혹가스가 침대에서 일어나고 팔과 다리도 지금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을까.
0: 네.
1: 그러니까 대사관도 내가 이제 받아내 했는데 지금 예 네. 자기들로 예 스스로 걸어서 화장실도 걸을 수 있고
0: 예, 옆에 사람 편안하죠.
1: 예, 예 이랬는데 그러니까 이 건신과가 이 선생님 친구가 얼마나 정말 선생님 친구를 얼마나 사랑할까.
0: 네.
1: 야 정말 우리 아바네 중국에서 선생님 중국에서 정말 아바에 살렸습니다.
0: 네.
1: 네 정말 이 친구가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0: 아 우리는 다 진심으로 해줍니다.
1: 아무리 맞아도.
0: 예. 예, 예.
1: 그런데 이번에 선생님 중국에서 이렇게 기적 같은 효과를 볼까 얼마나 정말 좋았을까.
0: 네.
1: 예, 그러니까 지금 친구도 계속하고 지금 약도 계속 먹고 지금 우리 아바이가 지금 기뻐서 하는 말이 야 세계적으로 이런 선생 처음 봤다며.
0: 야, 내가 이 선생을 알았구나. 잘로 다 모셔다 드리는데 우리네 밖에 없어.
1: 예, 예. 아, 그러니까 잘로 다 들어가고 싶은데 이런 선생 어디 있는가.
0: 네.
1: 어, 전 세계도 없겠다며 예, 대단히 기뻐합니다.
0: 네.
1: 예, 그러니까 또 우리 영감이 하는 말이가 전 세계 한 번 더 중심으로 되는 감사를 드리고요.
0: 아, 예.
1: 예, 감사하단 말을 예, 자꾸만 하랍니다. 그 선생님 건강하시라고 예,
0: 네.
1: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0: 네.
1: 예,
0: 네.
1: 그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도 지금 친구도 계속하고 예, 이렇게 일어나는 게 어디 있습니까?
0: 예.
1: 정말 예, 정말 이래도 몰랐는데 예, 선생님 건강하세요.
0: 네, 건강하세요. 네. 같이 건강합시다. 예. 예.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그리고 저기 중요한 처방, 불영하고 백출 들어갔습니다. 이 불영 백출은, 온몸에 이런 습기, 이런 것들을, 불영이가 몽땅 그것을, 한 대 모다 놓는 작용이 있습니다. 근데 불영만 들어가서 안 됩니다. 꼭 백출이 들어가야 됩니다. 백출이 무슨 작용? 리뇨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영이가 모든 습을 한 대 몰아놓고, 그 다음에 이 백출이가 리뇨를 통해서 그 습기를 내보내죠.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0: 여보세요.
3: 예. 네. 오늘 선생님 수고합니다.
0: 예.
3: 예, 오늘도 참 수고가 많습니다. 예, 저는 예, 이전에 경호과를 쓰던 환자인데,
0: 네.
3: 그, 이 건신고는 경호과보다 더 성급한 이 약이라니까, 그 건신고, 경호과를 먹으면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0: 량도 고발에 더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3: 예. 예, 안전하고, 먹기도 좋고, 네. 모든 병이 다 떨어지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건신고를 쓰는데, 지금은 이전에는 예, 손발이 따뜻하지 않고, 그 다음 식은땀이 밤에는 따뜻함이 많이 흘리고 어떤 때는 그래서 선뜩선뜩 하면 감기도 걸리고 또 선생님도 얘기를 하지 않았으니까 이래 땀을 많이 흘리면 그건 피를 흘리는 것 같다고
0: 네.
3: 좀 놀라기도 하고 좀 불편한 점도 많은데 어제는 이 건신고, 건신고를 먹으면서 땀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건심도 들고 사람이 정신이 개운해지고 예, 몸이 급분해집니다.
0: 네.
3: 예, 그래서 내가 지금 일반 처방이, 처방이 들어갔다는 게 경추며 견주며 자고 성격 등이 예, 다 나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예, 또 선생님이 묘한 진구려법을 해주니까 예, 시원하고 예, 몸속에 독이람에 다 예, 한기란 다 없어져서 용 좋습니다. 그래, 아프지 않고 예, 다리 붓긴 거는 다 낫고
0: 네.
3: 병목 건신고에서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나는
0: 그렇지.
3: 예, 그 뒤도 좋아지고 기관지도 좋아졌습니다.
0: 네.
3: 그리고 이 약 선생님이 이래 알선하는 약은 예, 내 여러 가지 다 먹고 있는데 다예 한번 나무 예 재발하지 않습니다. 그래 그 힘이 많은 효과를 보는 것 같습니다.
0: 네.
3: 뭐 다 얘기를 하지만 선생님은 한 가지 어디 아프면 거기에 대응해서 침 넣는 게 아니라 전신을 회복해 주기 때문에 오는 네. 침이라서 더 예, 효과가 빠른 것 같습니다.
0: 네.
3: 예,

0: 이래서 나는 하나도 부작용도 없고 많이 정오법보다 많이 들어갔고 그러니까 효과가 더 빠르니 앞으로도 계속 권신걸 쓰고 풍습방과 혈배강을 계속 쓰겠습니다. 선생님 좋은 선생님입니다. 정말 중요하게 전진하면서 박선생과 같이 항상 그저 머리를 내줍다면서 좋은 양만 예, 알스나고 좋은 친구만 나오니까 우리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네. 선생님 참말로 고맙습니다. 예.
1: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3: 예, 전에 있잖아. 예, 혈지하고 그다음에 혈탕하고 다 받아줬으래 약을 예, 많이 썼습니다. 예, 약은 계속 쓰고 있지만 예, 가끔씩 전문가 화음도 해보고 이러면 예, 검사하면 예, 그래도 이제 잘 내려 아이가고 그다음에는 어떤 땐 정사대 속에 약을 좀 끊어본다 끊으면 특히 혈지 같은 거니 또 다시 반복하고 그다음 혈당도 그렇게 조절해야 되고 그리고 그다음 이 어떻게 됐어 이 감기 여름이고 걔가 면역력도 모자라지 감기고 감기 온 다음에 여름이고 겨울이고 상관없이 이렇게 계속 감기 오고 그렇게 감기 올 때면 또 이 예년이 또 발작해서 또 그래요. 하여튼 용 이렇게 애를 먹는다만 그게 이전에도 제가 이때도 날씨와 상관없이 계속 그렇게 감기 오면 기침은 다 오 이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약을 그저 먹고 나면 그냥 또 얼마 아니지만 또 감기 죽고 또 재발하고 그냥 호두염이 또 와서 그렇게 또 애 나오고 근데 이 죽근신고 먹은 다음부터 그래서 저는 또 전문의가 선생님 또 혈액강도 같이 먹으면 또 효과 좋다 해서 같이 먹습니다. 걔 먹고 그다음에 처음에 갔으니 선생님들 이 약 때문에 선생님들 침도 맞고 이래고 나니까 이제가 이 여러 가지 약가 나의 치료를 받고 그다음에 이래니까 이제 지금 이제가 이 기침 아이하고 감기 아이 한지 오순에 약 먹었어 그래서지만 얼마 안 돼서부터에 좋아진 게 이제가 이게야 이때 또 아니 어간에 항상 기다린다만 이때 언제 또 감기 오겠는데.
1: 어머님은 뇌경색도 왔지 않습니까? 예.
3: 예, 예. 또 그다음에 혈지 이 약을 먹고
1: 관심병도 있고
3: 오래, 예. 예, 오랫동안 이렇게 약 먹고 나니까 예. 이 전문의가 혈지 검사를 우선 가서 해봤습니다. 굉장히 혈지도 정상이고 지금 혈당도 이용 이렇게 전문의가 조절이 잘 되고
1: 당뇨도 해결됐죠.
3: 예, 예, 예.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래니까 제가 좀 많은 사람이 지금 이제 와서 그래서 아픈데 없고 그다음에 이래니까 예. 좀 사는 가고 그다음에는 이 감기도 아예하고 그냥 기침 하여튼 이 여러 이 특히 호두염은 그래서 시도제도 없이 이렇게 온단 말이다. 근데 이게 전문가 이번에 전제 무엇을 때보다도 어떻게 하여튼 전문가 이 효과도 또 알리는 것 같습니다.
1: 지금 여기에 그 호흡기 계통 놓고 말한다 할 때는 홍삼이 일단 들어갑니다. 이것이 폐가 허해가지고 설이 기관지 이런 천식이라면 있는 분들 자꾸 마른 기침이라거나 이런 데 좋고 그 다음 황계, 부령, 쯔간척, 그 다음 천피, 반샤 이 다섯 가지 이런 약재들을 본다 할 때 폐기를 도와주면서 자꾸 이렇게 목소리도 잘 나오지 않고 가래를 또 녹이 내보내고 숨이 차고 이런 데 엄청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면 또 당뇨 방면에는 그 백출 또 구기전 여전자 이것이가 혈당을 직접 낮춰줍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도수라면 달고 있는 분들라면 점차적으로 이도수 끄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
3: 그렇지 그래도 전문가 홍삼도가 여러 가지 황제도 이런 약재도 들어가니까 이제 선생님이 한 것은 것 좋지만 그다음에 또 면역력도 또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1: 예.
3: 예, 그렇게 매국 이러는 게 하여튼 전문가 여러 방면으로 이 효과를 보고 하니까 예, 좀 안개를 꾸준히 계속 써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 하여튼 예, 감사합니다.
1: 예, 예, 네, 건강하세요. 예, 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그거는 여전자 약재가 직접 양간 밍무한 작용이 있으면 눈을 밝게 해주고 그리고 간을 자양해주고 여전자하고 질허소우 이 두 가지 약재가 결합하게 되면 혈관 탄력을 회복했습니다. 동맥경화 생긴 분들, 그리고 하수어가 직접 심장의 공혈 부족,

이것을 해결해주고, 그 다음에 쌍선 전피, 또 구기자, 허소우, 이 네 가지 약재 결합하게 되면, 예, 혈지, 혈당을 조절해줍니다. 네. 예. 그래서, 반샤가 또 결합하다니까, 반샤는, 예, 우리,

0: 거기에 빠니시아마이존 약재가 없습니다. 그 다음 숙지가 들어감으로써 숙지는 기능력을 회복해주는데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그 공농수치 우리도 귀에 소리 나거나 그 다음에 기능력이 못해진다, 잠 잘 못 잔다, 이것을 치료해준다고 서로 명백하게 딱 써놨습니다. 그리고 한 방면에는 소화계통을 잘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 여기 매 소화계통 도와준 약재, 황기, 바이설 이 두 가지 약재는 밥맛이 없는 분들, 특히 또 변, 무른 대변 보는 분들, 변탕이 이김에 전문 해결해주고, 또 불용이라는 약재는 밥 먹은 다음에 이 물이라면 제대로 이용되지 못해서 배가 자꾸 짱이 나거나 소화 흡수 공능이 못해지거나 이런 데 불용이 또 쓰입니다. 그 다음 백출 천피가 위궤양에 좋습니다. 여러 가지 궤양,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 이런 데 좋고, 그 다음에 또 바이설, 쯔간차원, 여전자, 반샹 이 네 가지 약재 결합해서 위장도에 경련이 생긴 거 풀어준 게 좋습니다. 특히 어떤 사람들 저기람 있다 이런 분들, 그리고 간 경락을 열어준 작용 엄청 좋죠. 당귀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변비를 해결해 준다고 소리. 예, 그리고 당뇨 합병증 이런 분들한테 그 백출 구기자 여전자 쌍선 들어갔습니다. 쌍선이가 성진, 우리 당뇨 환자들이 산쇼에 속합니다. 상초, 중초, 하초, 말라드는 이런 질병이죠. 진액을 대량적으로 보충해주는 데는 쌍선이가 좋습니다. 황계도 좋고.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몸속에 쓸데없는 물을 빨리 없애줍니다. 이 물이란 건 간 비장에 지수위가 생겼거나 중거, 중초, 거기에 그 헌금호, 거기에 지수위가 생겼거나 이럴 때 심장이 막 바쁩니다. 예. 그 다음에 전신의 수위중 붓기거나, 예, 그리고 폐지수이 생겼거나 노지수이 생겼거나, 제가 노지수이 이거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뇌에 종양이라면 생겼다 이런 분들 중에서는 그 종양에다 대고 집중해야 합니다. 종양을 자꾸 자라나게 할 수 있는 영양가를 보내주는 무리가 뭔가 나쁜 물입니다. 나쁜 물이란 게 알아듣기 쉽게 말해서 한수이랍니다. 찬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체 내 찬물이란 거는 이용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 이런 세포들이 자라날 수 있게끔 영양가를 부단히 보충해 주죠. 이 물을 빨리 내보내줘야 됩니다. 이 물을 내보내준 데는 우리 이 건신고만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건신고는 네 가지 처방에 들어가 있다 했지 않습니까? 하나는 간단방. 간경화나 담낭 결석이나 이걸 해결해주는 결석이란 녹에 내보내는 이런 처방, 반샤 세신탕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골 처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 고대로부터 취장탕이랍니다. 그러니까 집행이를 집던 거 집행이를 버린다. 이런 처방이죠. 그 다음에 정우탕, 정우탕 리뇨한 작용이 있습니다. 폐 곰파치 처방이죠. 그 다음에 수우탕이 피를 보충해준 처방, 이런 처방으로 구성됐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치료해준 뒤 건신고가 좋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최래영입니다. 오늘도 우리 연변 노래와 함께 행복한 시간 만들어 갈까요? 연변 노래가 좋아 첫 곡으로 윤민호 작사 최명철 작곡의 이좋은 세월에 보내드립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 소중한 순간을 간직하면서 또한 지금 이 순간의 아름다움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수 마법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유서 한동의 작사, 렴종성 작곡의 우리 연변 좋아라 보내드립니다. 맛있는 음식과 따뜻한 사람들의 정이 가득한 우리 연변. 연변 사람들의 활기차고 행복한 삶이 멜로디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임양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진순자 작사 김홍일 작곡의 친구야 보내드립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만나는 소중한 인연 바로 친구입니다. 기쁠 때 함께 웃고 슬플 때 함께 위로해주는 친구는 우리 삶의 소중한 버팀목입니다. 리상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리기준 작사 최군 작곡의 사랑으로 살아가세 보내드립니다.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살아간다면 참 좋겠죠. 전용론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백진숙 작사 리하소 작곡의 한 잔의 커피로 되고 싶어라 보내드립니다. 바쁜 일상 속 잠시 쉬어가는 시간. 한 잔의 커피처럼 부드럽고 여유로운 순간이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조용하고 부드러운 멜로디가 마치 따뜻한 커피 한 잔처럼 지친 마음을 위로해주고 일상의 여유와 소중한 행복을 느끼게 해줄 것입니다.

이어서 김인덕 작사, 장영남 작곡의 노래가 좋아 보내드립니다. 기쁠 때도 노래를 부르고 슬플 때도 노래로 마음을 달래며 음악은 언제나 우리 곁에 함께합니다. 음악이 주는 행복과 위로, 노래와 함께하는 행복한 일상, 한철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옛날의 정취를 마음에 담아볼 수 있는가요? 애달로 옛 풍경 보내드립니다. 세월이 흐르며 남은 아름다운 추억, 잊지 못할 옛 풍경들은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 그때의 소중한 기억들을 떠올리게 하는 이 노래로 자신의 소중한 추억을 되새겨보길 바랍니다.

0: 오늘의 노래들이 잠시나마 힐링이 된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1: 류신강, 소경야, 윤조휘, 문금철 두 경곡이 삽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호가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올 들어 전주 상하는 중앙과 성당이 주당이 경제사패의 포치 요구에 따라 백방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소비를 촉진했으며 공업과 대외무역을 안정시켰습니다. 고정자산 투자는 전성 앞자리를 달리고 있고 공업경제는 안정적으로 운행되고 있으며 한도의 이상 사회소비품 소매액은 비교적 빠른 장성을 유지하고 대외무역 수출입 증가폭은 빠르게 확대되면서 전주 경제 운행이 계속해 안정 속에서 발전하고 질을 제고하는 양호한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각 현시와 각 부문에서는 당면 경제 발전에 각종 유리한 요소를 정확히 파악하고 경제 운행에서 직면한 새로운 문제와 도전을 명확히 인식하며 경제 장세를 안정시키는 것을 당면의 선자적 정치 임무로 들어주고 틀림없이 투자 유치, 대상 건설, 투자 확대를 추진해야 합니다. 백방으로 기업, 시장 얘기를 안정시키고 동태 감축, 정밀 배치, 과정 관리를 일정 강화해 전력으로 3, 4분기 난관 돌파와 하반기 결전을 잘 치러 년간 목표 임무를 힘써 완수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대상 건설을 힘써 다잡아야 합니다. 년간 고정자산 투자 목표를 둘러싸고 전단계 수속, 시공 조직, 요소 보장 등 면에 난제를 해결할 비상조치를 내놓아야 합니다. 훈춘 석일 청정 에너지, 연결 룩마트 지능화 산업단지, 도나 민덕 생물 2기, 왕청 10만 킬로와트 에너지 축적 발전소, 활용 금성동 금광, 안도 신보 음료, 도문 웅순당 웅담 제품, 용정 눈살 과자 등 새 착공 대상의 건설 속도를 다그쳐야 합니다. 연결 도시 로후 주거단지 개조, 도나 목단강 홍수방지 7위 2기, 훈천 도로 철도 연합 수송 전용선, 활용 열공급 도관망 갱신 개조, 도문 도시 구역 오수 도관망 건설, 안도 중위병원 의료 양로 결합 등 정책성 자금 대상의 건설 진도를 다그쳐야 합니다. 연길 정력 자동차, 훈춘 길순 독립식 에너지 축적 발전소, 도나 고봉 조절 에너지 축적 발전소, 도문 생활 쓰레기 소각 발전, 용정 650메가와트 풍력 발전 등 대상에 조속한 착공을 주동을 하고 6가지만 건설 대상, 재해 후 회복 재건 대상들을 서둘러 계획하여 지속적으로 유효 투자를 확대하는 데 유력한 지탱을 제공해야 합니다. 백방으로 공업 장성 잠재력을 발굴해야 합니다. 중점 업종과 중점 기업 운행 정황을 밀접히 추적을 하고 생산 판매 연결, 용자 연결, 생산 능력 협력 등 봉사 활동을 목적성 있게 전개해야 합니다. 설비 갱신, 지능화 개조와 디지털화 전환 등 면에서 부대의 지원을 착실히 실시하고 재해를 입은 기업들이 하루빨리 곤경에서 벗어나 생산을 회복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중점 기업의 시장 개척과 생산 능력 확대에 조력하고 잠재력이 있는 기업이 규모를 확대해 통계 범위의 기업으로 되도록 추동함으로써 공업 기본판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여러 방면으로 힘을 내어 소비 열기를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9월, 10월 소비 성수기를 다잡고 가을철 특가 상품 주택 판매 촉진 후 활동을 알심들어 잘 조직해야 합니다. 연길 가을철 자동차 전시회를 미리 기획하고 전자상거래 기업, 상업무역 기업들이 새 전자상거래 생방송 축

0: 축제 등 온 오프라인 판매 촉진 활동을 알선들이 기획하도록 조직해야 합니다. 민속 공연, 체육 경기, 가사 봉사 등 봉사 소비를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소비 잠재력을 1층 방출하고 소비 증량을 확대해야 합니다. 여러 조치를 병행해 문화관광 열기를 유지해야 합니다. 공급과 수요 두 측면에서 힘을 내고 연길 1978 문창원 모아산 관광삭도 량전리 문화관광산업단지 도시응접실 도시책방 의룡정 해란대 이기민바 리화국 비암성경 용문양심객점 안도 몽환빙설 대세계 산수운 건강양생중심 훈촌 마뚜료시카 호텔 등 중점 문화관광 대상 건설을 다그쳐야 합니다. 가무 깜짝 공연, 미식품평 등 특색 활동을 상시적으로 개최하고 전민 e스포츠 대회, e스포츠 주제 음악 축제 등 주제 활동을 알심들에 잘 조직해야 합니다. 인터넷 문화, 인터넷 드라마, 인터넷 게임 등 새로운 경영 모식을 적극 육성하여 문화관광 열기가 지속적으로 달아오르고 문화관광 소비가 빠르게 방출되도록 해야 합니다. 백방으로 대외무역 규모를 확대해야 합니다. 통상국 기초시설 승격 해조를 다그치고 통관 편리와 수조를 높이는 데 힘써야 합니다. 액화석유가스, 액화천연가스, 콩, 육류, 신차와 중고차 등 제품의 수출입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온라인 구매 보세 수입 1210 업무 규모를 확대해야 합니다. 기업들이 5034 모식을 충분히 활용하도록 지지하고 다국 전자상거래 무역 규모를 한층 확대하여 대외무역의 지속적인 안정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주급 관련 지도일꾼, 주직속, 연변주재, 주황직속, 성직속 관련 부문과 단위 주요 책임자, 각 현지 당위와 정부 주요 책임자, 정부 분관 책임자, 전에 각 개발구 당사 위원회 주요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1: 21일 오전 10시 19분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알심드려 제작하는 국내 첫 발해국 역사 소재 단편 드라마 발해 대흥무 촬영 가동식이 연변 박물관에서 펼쳐졌습니다. 길림성 당위 선전부 부부장이고 길림성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당조석이며 국장인 장일정,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선전부 부장인 박군봉 등 성주 각급 지도일꾼들과 귀빈들이 촬영 가동식에 참가했습니다. 가동식에서 제작진과 주요 출연진들이 무대에 올라 인사를 했습니다. 장일정과 박군봉이 촬영기에 씌워졌던 붉은 천을 벗겨내고 이어 지도일꾼들과 귀빈들이 함께 밀보리 이사 꽃기 의식을 진행하면서 본 드라마의 본격적인 촬영 시작을 알렸습니다. 촬영 가동식에서 주당위 선전부 부부장 과수화,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국장 리장해 및 후기 제작 담당 단위 책임자가 각기 축사를 통해 문화 전승의 사명, 매체 융합 발전, 영상 제작 혁신 등 각도에서 프로젝트 추진 초심과 창작 계획을 소개했습니다. 소개에 따르면 이 드라마는 길림성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의 한 도시 한 작품 사업 배치에 따라 추진되는 중점 문예 프로젝트입니다. 드라마는 20부로 구성되고 총 방영 시간은 100분이며 극본은 길림성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조직한 전문가 론증 심사를 통과해 역사 사실에 엄격히 부합됩니다. 발해국 역사는 중화민족의 다원일체 구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서 연변주 지역 문맥 전승과 길림성 지역 문화 구축에 중요한 의의를 지닙니다. 드라마는 발해의 대흥무가 재위 57년 동안 걸어온 인생 과정을 주선으로 삼아 전쟁을 멈추고 평화를 도모한 과정, 세 차례 수도를 옮긴 과정, 당나라의 례약과 농상 제도를 전면적으로 본받으며 부족들을 이끌고 해동성국을 건설한 이야기를 완정하게 그려내게 됩니다. 이번 드라마는 실제 촬영과 AI 디지털 전경 합성 제작 방식을 혁신적으로 적용했습니다. 드라마는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스튜디오와 훈춘 발해고진 풍경구에서 촬영하며 출연진은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사회자, 연변대학 재학생, 연변우선 진행자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현재 연변박물관에서 전시하고 있는 육합 동풍 당나라 발해 정효 공주묘 벽화 복원 성과 전시와 본 드라마 내용은 서로 보완하면서 문물 전시와 영상 창작이 서로 힘을 실어주는 문화 전파 체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단편 드라마 발해

0: 대흥문은 올해 10월 말까지 제작을 완성하고 홍과 텐센트, 유쿠, 아이치이 등 주요 온라인 시청 플랫폼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동시에 길림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과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전통 매체와 뉴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방송됩니다. 인구 고령화에 적극 대응하는 국가 전략을 깊이 관찰하고 양로 금융 봉사를 잘 해나가기 위해 교통은행 연변 분행에서는 일전 연결해서 양로 금융 현지 봉사 방안 발포 가동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부조장인 호복군이 가동식에 출석해 축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양로사업의 고품질 발전은 금융활수의 정확한 주입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장기간 교통은행 연변분행은 양로금 대리 발급, 사회보장카드 변민봉사, 재보관리봉사 등을 착실히 추진해왔습니다. 또한 노년층의 금융안전에 초점을 맞춰 사기 방지, 금융 소비자 권익 보호 선전을 상시적으로 전개했으며 주내 양로기구와 건강양생기업의 발전 수요에 정확히 연결해 양로산업에 대한 신용대출 투입을 확대하는 바 질 높은 금융봉사를 통해 우리조 로령사업의 질적 향상과 로인경제의 활발한 발전에 중요한 금융역량을 보탰습니다. 이번 가동식을 계기로 정부가 인도하고 금융이 힘을 보태며 시장이 참여하고 대중이 혜택을 누리는 양로봉사의 새로운 구도를 함께 구축하기를 희망합니다. 교통은행 연변분행의 현지 특색 양로금융 봉사 방안은 국가 양로금융 전략과 연변주 현지 고령민생 실제 수요를 유기적으로 융합하고 정부 자원 통합, 양로산업 발전 역량 강화, 노인 재보 관리를 통해 금융 플러스 비금융 양로 봉사 생태를 구축하며 연변 특색의 양로 금융 봉사 새 본보기를 구축하게 됩니다.
1: 룡정시 도시구역의 핵심적인 하천횡단 교통중추인 룡문교 재건 대상이 시공을 다그치고 있는 가운데 현재 공사는 교량 하부 구조 시공의 관건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대상이 준공되면 낡은 교량의 안전 우환을 철저히 제거하고 도시 대배 통로를 일층 완선하여 주민들의 안전 출행을 보장하게 됩니다. 용정시 육도하로에 위치한 용문교 재건 시공 현장 여러 개의 콘크리트 교각과 교각 받침대, 콘크리트 치기 작업이 이미 완수돼 교량 위치를 따라 가지런히 세워졌습니다. 강변 공사장에서는 기종기 굴착기, 공사 운송차 등 대형 설비들이 협동 작업을 하고 있고 시공 일꾼들이 재반 공사를 긴장하고도 질서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룡문교는 1969년에 건설이 되는데 1988년에 확장 개조를 했습니다. 교량 북측 절반은 사용에 투입된 지 57년, 남측 절반은 38년이 됐습니다. 도시구역의 관건적인 하천횡단의 교통중추로서 이 교량은 장기간 주요 교통 흐름을 감당해 왔으며 주민들의 일상 출행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교량 노후화로 인한 안전 우환을 해결하기 위해서 용정시에서는 용문교 재건 대상을 가동을 했습니다. 용문교 재건 대상의 총 투자는 4,115만여 원입니다. 새로 건설하는 다리는 교량 외에도 가로등, 조명 승격, 보건망 개조, 무장애 시설 건설도 함께 실시해 도시의 표지성 경관으로 조성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도관 이전 낡은 교량 철거, 시공용 림시 도로 등 전단계 조비 작업이 전부 끝났으며 공사는 전면적으로 교량 하부 구조와 조립식 구조물 시공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용정시 주택 및 도시농촌 건설국 도시건설과 삼일군 리가비입니다. 재건되는 농문교는 전체 길이가 176.8m고 너비가 25m에 달하며 도로 하중 1급 표준에 따라 설계됐습니다. 왕복 4차선이고 전용 인도를 설치하며 경관등 야간 조명, 배수동 부대 시설도 완성하게 됩니다. 현재 교량 하부 구조 시공을 하고 있는데 준공이 되면 통행 능력과 안전 보장 수준이 기존 교량에 비해 뚜렷이 제고될 것입니다. 용문교 재건 대상은 올해 연말에 전면 준공돼 사용에 투입될 전망입니다. 연결 생활을 주제로 한 비바 미만 장태가 18일 저녁 연결 1978 문창원 북쪽 관광객 봉사중심 주차장에서 개장해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차원적인 야간 소비 체험을 선사했습니다. 개장일 저녁 현장에서는

0: 악대와 가수들의 열정적인 공연이 이어졌으며 QR코드 스캔 추첨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증정을 했습니다. 행사장 밖에는 가위바위보로 무료 식사권을 얻는 유희, 모래주머니 던지기, 새우 낚기 등 재미있는 체험활동도 마련돼 많은 사람들이 할인권 등 선물을 받아갔습니다. 밤이 깊어지면서 장터에 매대들이 펼쳐졌고 특색 음식의 향긋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오가는 사람들은 매대 앞에 발걸음을 멈추고 다양한 음식을 맛보았습니다. 군명태 가게 업주 뇌영명입니다. 명태는 우리 연변의 특색 음식이죠. 새로 조성된 장터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전국 각지의 버들이 장터에 와서 연변의 특색 음식을 맛보고 분위기를 즐기기 바랍니다. 문화창의 수공예 창작자, 청년 창업자, 료행 브랜드 운영자들이 장터에서 각자의 창작 상품을 선보이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연결 야간 경제의 새로운 볼거리로 자리를 잡으니 이 장터는 큰 장터 플러스 작은 장터 이중 운영 방식을 혁신적으로 도입하여 전통 큰 장터의 활기찬 분위기를 유지하면서도 특색 있는 작은 장터의 창의성을 갖추었습니다. 현장에는 여러 곳의 촬영 장소와 공공 휴식 공간을 마련해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차원적인 야간 소비 체험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미만 장터 행사는 10월 7일까지 지속이 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 시간은 오후 4시부터 밤 9시까지이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오후 2시부터 밤 9시까지입니다. 연결시 비바 미만 장터 대상 책임자 진사기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의 장터 주간을 지속적으로 내오고 상시적으로 소통 요리, 민속 공연, 악대 공연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간대별 특성에 맞는 주제 활동을 기획할 것입니다.
1: 용암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도문시 변강도시 환가 주민 노래자랑 대중노래 활동 제2차 예선이 20일 도만강 광장 무대에서 펼쳐졌습니다. 도문시 신화가도에서 온 여러 민족 주민들이 차례로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부르면서 기층 대중들의 진취적인 정신 풍모를 보여줬습니다. 청년들이 흥변부민, 국토수호와 변강공고의 시대적 사명을 깊이 이해하도록 인도하고 학교와 지방의 협동 인재 양성을 추진하기 위해 일전 료녕 경제직업기술학원 사생 대표들이 훈춘을 찾아 학교 지방 공동건설 실천 활동을 펼쳤습니다. 연일 연결시 도시관리 행정집법 부문에서는 조사 과정에서 일부 통신 운영업체들이 주거단지에 신호탑을 건설하고 임대료를 지불한 후 관련 금액이 부동산 관리기업의 기업구좌, 심지어 개인구좌에 입금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관련 규정을 엄중히 위반한 행위입니다. 현재 일부 자금은 이미 반환됐으며 154만 8천 원이 아직 반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서태문, 박홍이었습니다.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2: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0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1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수정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0: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의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 병원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료농성 중리학회 리사이고 중화중리학회 내경본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림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입니다. 문의 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미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미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인생의 석양길을 따뜻하게 물들일 이야기, 마음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시간, 따뜻한 석양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0: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목민들에게 고원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12시 30분에서 오후 1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김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동충하초 발효 경분은 소프트 골드라고 하죠. 장약의 일품이라고도 합니다. 네, 우대 활동 계속 진행 중인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충하초 발효 경분 3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사은품으로 한방 건강 베개 2개와 유산균 2곽을 추가로 증정합니다. 6곽 구매하시면 4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사은품으로 바닷 오리알 선물 세트 2세트와 입살 한 포대 그리고 남경동인당 B족 비타민제 5곽을 함께 증정합니다. 9곽 구매하시면 11곽을 더 드리고 사은품으로 가치가 1,000원에 상당하는 영양밥솥 한 대와 심장 건강에 좋은 코엔자임 Q15곽을 추가로 증정합니다. 18곽 구매하시면 23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추가 사은품으로 가치가 1,980원에 달하는 공기청정기 한 대와 연골 영양제 글루코사민 콘드로이친 5곽을 증정합니다. 네, 주내는 무료 배송이 가능하고요. 배달 번호 혹은 예약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0: 네, 아래 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우리 그 많은 병이 발병하거나 발생하는 이 가을 계절을 잘 넘기시려 하시는 분들에게 되면 이번 우대 활동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우리 또 가을에 들어서면서 따라서 우리 독감이 지금 많이 유행하고 있고 그리고 풍이랑 왔던 분들 또 이런 계절이 되게 되면 재풍이 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피공능하고 관계가 있고 심혈관과 관계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병이 충치를 돌려서 약을 쓰시라 한다게 되면 지금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은 약을 살 때 약도 많이 드리게 되고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분하고 함께 쓰시게 되면 약 효과를 가벼워져 갈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이런 기회를 잘 이용하시라고 알려드립니다.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분은 처음으로 세일 때 발효중약이 과학기술 성과로 국내외 특히는 국제의학계 권위기구에서 일치하게 공인하고 있고 4,500m 이상이 고온이 악랄한 환경에서 자란 이런 약재로서 생명력이 아주 강합니다. 그 때문에 일반적인 이런 약에서 잘 되지 않던 좀 중한 병이랑 우리 해결을 잘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초 강목 1892종 가운데 동충하초만이 유일하게 동식물이 통해 치료되고 있으면서 겨울에는 벌레로 여름에는 풀로 되고 있으면서 음양 조절이 잘 되지 않던 이런 증상들이 다른 어떤 증상에 비해서는 빨리 해결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여러 가지 약에서 잘 치료가 잘 되지 않았던 분들 동충하초 발효균을 한번 써보시라고 권장합니다.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은 제가 권장해 드리는데 우리 오장육부 가운데 우리 심장을 치료해 주게 됩니다. 우리 심장이라는 거는 그 공작 시간이 우리 대

0: 낮에 11시부터 1시 사이에 공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심장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항상 우리 그 효과 반응할 때게 되면 우리 그 하나는 심장에서 나타나는 증상하고 그리고 신장 콩팥에서 나타나는 증상 어떤 건 무섭다거나 두렵다거나 이런 증상은 신장 콩팥에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자나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네. 나도 지금 방송 듣고서 동충하초 발효분을 지금 먹고 있습니다.
0: 예.
2: 예, 먹기 전에는 그냥 혈압이 저절로 잘 안 되고, 신장도 예, 안 좋아서 예, 많이 고생했습니다. 여름에는 예, 군버사 이래 뜨거운 날에 안 잡아주셨습니다. 너무 숨도 막히고 막 귀딱 막혀서. 그래서 불면증도 또, 그러면서 불면증으로 연고사 많이 했댔습니다.
0: 예.
2: 그래가 지금 이 약을 먹었는데 다른 약에서 효과 못 보던 이 약에서 지금 효과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0: 그렇지요.
2: 예, 혈압이 또 저는 그냥 먹을 때면 세 가지씩 먹었댔습니다. 게다가 요즘에 이거 먹은 후부터는 한 가지만 먹어도 엉덩이 진 잘 되고 있습니다.
0: 맞지요. 예.
2: 예, 그리고 한 번씩 안 잤다 일어나게 되면 어지럼증이 나타나서 마음 앞이 캄캄해 나고 이랬댔습니다. 게다가 이 증상이 다 없어졌습니다. 저는
0: 나이가 든다면은 예, 우리 예. 일어날 때 조금씩 앉았다 일어나고 예, 이 천천히 하는 게 좋습니다. 혹시 예. 일어나게 되면 우리 저혈압이란 게 옵니다. 그래도 그렇게 어지럼증이라는 게 오게 되기 때문에 예. 절대로 나이가 든다면 우리의 혈액순환이라는 게 좀 늦기 때문에 불시르게 예. 되게 되면 예, 이 혈액이 따라 못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무엇이나 나 먹은다면 예, 천천히 하는 게 옳습니다.
2: 예. 예. 그리고 추웠다 더웠다면서 식은땀이 많이 표시 나더게 지금 땀 싹 거뒀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0: 맞죠?
2: 예, 그리고, 뭔가 뭐, 저녁에 뭐, 가슴이 침침하고, 황황하고, 많이 떨렸댔습니다. 게다가 이것도 가슴이 온종일 잘 돼서, 가슴이 답답하지 않고, 괜찮았습니다.
0: 예.
2: 그리고 신경성으로 그냥 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불면증이 많이 해결됐습니다.
0: 맞죠?
2: 그러니까 요즘에는, 여름에는, 먹어보니까 확실히, 여름에는 나아지는 게 알립니다.
0: 맞습니다.
2: 특별하게 나는, 이게 발효, 발효분이지
1: 네.
2: 먹었는데 정말 맞습니다. 그 약이
0: 맞죠. 예.
2: 예. 겨울에는 벌레로 되고 여름에는 풀로 되니까 또 오늘 해발 높은 4,500m에서 높이에서 고산지에서 악랄한 환경에서 다른 이런 약이지 약간 얼마나 좋았을까.
0: 맞죠.
2: 이런 약 아무리 먹어봐도 없을 때다 이런 좋은 약이나 먹어보니까 나 하루에 한 번만 먹지 약간 너무 좋지 해서 내 지금 계속 하면 먹던 말 계속 또 먹자고 활동할 때 사니까 비싸지도 않을 때다. 그런데 오늘 더 배달에 더 싸다고 그런다.
0: 맞습니다. 또 이런 기회에 사는 게 맞습니다. 283-0666번에다 예. 지금 인차를 연결하십시오.
2: 네. 283-0666번에.
0: 예, 예. 맞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건강하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3: 저도 동청하차를 쓰고 있습니다. 심장이 나빠서 가슴이 두근거리던 게 두근거리지 않고 반드시 누르면 가슴에 다 큰 돌을 올려놓은 것 같아서 반드시 눕지 못했는데 지금 마음대로 반드시 눕을 수 있습니다.
0: 예.
3: 그리고 예, 위 아파서 밥을 잘 먹지 못하던 게 밥을 잘 먹고 있고 변비 심했는데 얼른 변비 해결됐습니다.
0: 맞습니다.
3: 신수구 신염에서의 담백이 두 개 다워 나가던 게 담백이 나가지 않고 이 귀에서 소리 나고 그리고 귀 잘 들리지 않던 게 지금 귀에서 소리 나지 않고 귀 잘 들린다.
0: 맞지요.
3: 장내병으로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았는데 지금 혈당이 계속 정상입니다.
0: 맞습니다.
3: 선생님 이 약은 하루에 한 번만 먹을까 좋습니다.
0: 맞습니다.
3: 예, 식전에 한 번만 먹으니까 영 편리해서 좋습니다.
0: 맞지요.
3: 이 약은 쓰면 쓸수록 다른 약에서 효과 없더니 어려운 것을 뺀게 다 나사집니다.
0: 맞습니다.
3: 우대할 때 진짜 좋은 데다가 예, 아까 싸면 약을 약 더 많이 주는 데다가 밥을 하는 밥감을 주는 게 밥이 어째 그렇게 맛있습니까?
0: 어, 예.
3: 예, 다른 밥감에 막 특별히 딴다 영양 밥감에다 그런데 밥이 영 맛있습니다.
0: 맞지요?
3: 예, 그래 남이 이틀 전에 배달 받았는데 없는 내 동생이 이 약 쓰고 있는데 효과 좋아서 내 동생이 병이 영 많습니다.
0: 어.
3: 그래서 알아서 그랬는데 아니 어렸을까 한 가지 한 병이 이제는 와는 영 팔팔해졌습니다.
0: 맞습니다. 병이 많은 분들이 쓰는 게 더 좋습니다. 예.
3: 예. 그래서 병원에 가면 병이 많은데 진짜 쓰기 아이 나고 심장병만 하고 예. 아이 나고 아픈 데는 그리 많아 일도 못하고 이랬는데 아이 다 좋아지거나 지나서 계속 쓰겠다면서 이게 또 막간의 약 있는 것도 없지만 오늘

0: 아바케 달바케였습니다.
1: 2830606 번에다 지금 인사 연결해 주십시오.
0: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1: 예.
3: 예, 선생님 한남 문의합시다. 예. 지금 당뇨병 환자인데 동통화도 쓰고 있는데 어제는 석달을 먹었는데 예. 어제 해탈 내라 아이가니까 공복에 10이고 그다음에 먹은 다음에 이제 뭐 20이 그 23이 된다. 그거다 뭐 섞어 먹으면 될까?
1: 오늘 지금 당뇨병 약 어디 동충하처럼 먹은 다음에 그렇게 올라간단 예, 말인가?
3: 아니 동충하처럼 먹기 전에도 조금 높았지. 그런 게 그 내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거기다 뭐 섞어 먹으면 뭐 내려가는 게 있는가 하냐 지금 잠을.
1: 몇 봉지씩 합니까?
3: 우리 한 봉지씩 합니다.
1: 저리 두 봉지
3: 먹었습니다.
1: 두 봉지씩 하십시오.
3: 두 봉지 한번
1: 손님이 손님 지금 혈당이 지금 높단 말입니다. 예?
3: 예, 혈당이 예, 공복에는 10이고 그 다음에 식후에는 21이 된다.
1: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그 증상들이 좀 전형적으로 좀 중할 때게 되면 제가 그냥 두 봉지 잘하지 않습니까? 예? 그 손님도 지금 우리 그 혈당이 높습니다. 예,
3: 예 그러니까 맞다. 예. 그래 그 혈당이 높을까나 혈압이 왔단 말입니다. 혈압이 60에 120이나 되는가 그렇습니다.
1: 아, 일반적으로 저혈압이란 거는 무슨 약이란 게 없습니다. 조절 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 우리 여기 혈압이 낮거나 높거나를 다 조절해 줍니다. 그래서 예, 우리 지금 당뇨병 그 수치가 잘 내려가지 않지 않습니까?
3: 예,
1: 그래서 예, 그래서 예, 두 봉지씩 하십시오. 아침에
3: 두 봉지씩
1: 예예 두 봉지 꼭 혈당에 예.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냥 두 봉지 하십시오.
3: 아 돌아올 때까지
1: 예예예 예.
3: 그냥 그대로 맞으면
1: 예예
3: 예 알았습니다.
1: 무슨 게 주사를 맞습니까 지금?
3: 예 이로써 맞습니다.
1: 이 도수를 맞으면서도 그렇게 올라갑니까?
3: 예, 그래도 내가 가서 그렇게 해서 찐코 맞는단 말입니다, 찐코.
1: 맞은 후에 그렇게 올라갑니까?
3: 예, 맞은 지 어서는 한 2, 3년 된다.
1: 아, 좀 오란 병이구나, 예.
3: 예, 그러니까 예? 당뇨병에 걸린 지 20년이 넘는데.
1: 예, 그러니까 예? 그것도 안 좀 떼지 말고, 예? 예 맞던 예. 걸 이제 그 정상 수치로 거의 될 때가 되면 예? 그 맞는 수치이지 않습니까?
3: 예.
1: 그 점차서 그렇게 감량하십시오, 예? 우리 그 이도수라는 거니 그게 그 혈당이 내려가는 거는 해줍니다. 근데 뭐 이런 그 합병증은 더 많이 올 수 있습니다. 동맥경화라든가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그냥 쓰시고 그리고 동청하처 바르기면 두 봉지씩 꼭 하십시오. 예.
3: 두 봉지씩.
1: 예예 예.
3: 혈당
1: 예, 예.
3: 높거나 매가 없단 말입니다. 예.
1: 맞습니다. 그게 올라가게 되면 그다음 여러 가지 증상들이 옵니다. 우리 당뇨병에 온 분들이 오전 이미 뭐 3년 지난 것 같은데 예. 한 이게 5년 되게
3: 합병 그러니까
1: 온지
3: 20년이 넘습니다.
1: 아이고 그렇게 오라니까 오란 병은 조금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근데 예, 예 지금 이 도수까지 그렇게 맞는다니까 예, 이 도수도 그냥 맞으면서 예, 동청하처 바르기문을 두 봉지씩 하십시오. 오늘 이미 합병증도 많이 왔을 겁니다.
3: 예,
1: 그렇게 그만한 시간이 걸렸으면 예, 예. 조금 그래 시간이 많이 걸린다 생각하고 쓰십시오. 예.
3: 예, 알았습니다.
1: 예, 예, 예.
3: 예, 답답해 전화했습니다.
1: 예, 예, 예. 예. 모르는 건 예. 물어봐야 되죠. 예,
3: 예, 예. 예.
1: 그래요.
3: 감사합니다.
2: 네.
3: 예,
2: 치료를 잘하십시오.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1: 예.
4: 예, 저는 지금 이 동성화처의 발효본에 쓰고 있습니다. 이 약에서도 경례에서는 인사이 있어가지고 우리 띵하고 경제되었고 그리고 심장도 나쁘지 않고 두근거리고 숨차고 해. 땀도 제대로 못하고 그것도 이 소화도 잘라야 되지. 그래서 이 준비돼서 가지고 소변도 잘라야 나가고 무릎 관절도 아프고 여러 가지 증상이 그래도 많이 했는데 지금 이 동성화성이 말을 보면서 지금에 증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맞죠. 예.
4: 그래서 좀 뭔가 우리 저 이 활동 좋을 때 한 열렬코로 써가지고 계속 싸우고 그립니다.
1: 그렇지만 오래 쓰시려는 분들이 또 우리 다른 약에서 잘 되지 않다가 동청하처 바르기문에서 효과를 보여줬다게 되면 이런 기회도 사는 게 맞습니다. 2830606번에다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4: 예, 감사합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2: 여보세요.
5: 감사합니다.
1: 네. 낮에 얼굴 끄고 얘기를 하십시오.
5: 예, 알겠습니다.
2: 네. 그래요? 네.

0: 이야기를 하십시오.
1: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1: 예, 저도 동천 앞을 쓰고 있습니다.
0: 예.
1: 나는 무슨 비어 있었는가 하면 심장이 나빠서 심장 후두두함에 계속 그래서 모른 데가 복잡함 더 앞대다. 예. 그래서 그치. 심장이 나빠서 예, 이거 시작했는데 예. 심장이 나쁘고 위도 나쁘고 예. 폐도 나빴으면 지숨도 지쳤습니다.
0: 아,
1: 지금
0: 예.
1: 어디에 지쳤는지 예. 참 어딘지 모든 데 가기 무섭습니다. 감옥 모든 데 앉아서 좀서 폐나빠 폐병가 하고 이렇게 좋아야 되다. 예.
0: 예예.
1: 예, 예. 그래서 폐나빠서 이것 먹고 폐도 나쁘고 위도 나쁘고 위도 나쁩니다. 그래서 시장 이것은데 폐도 많이 좋아지고 예.
0: 맞죠.
1: 아니 심장도 시장 후두두한 게 이롭습니다.
0: 맞습니다.
1: 그리고 다음 한 가지는 또 무엇이겠는가 하면 관절이 아파서 예. 관절약 안만 먹어도 아이랬다. 병도 별난 빼입니다. 그래, 이거 시작했었는데, 관절도 많이 이렇습니다. 집이 5층인데, 담배 올라옵니다. 어제는 계속 쇠에서 올라오고, 통신하던 게 이것도 많이 효과 좋고, 예. 또, 그 다음에 무식이 이렇는가 하면, 밥을 잘 먹습니다. 밥을 어떻게 먹는지, 밥 이렇게 차게 마셔서 밥을 못 먹었습니다. 밥이 어떻게 마셨는지, 어떻게 먹다도, 내게 그만 먹자, 해야 되겠다, 이랬다. 근데 그거 다 소화됩니다. 소화 어떻게 되는지.
0: 그러니까 좋죠.
1: 김치를
0: 예.
1: 먹듯이 김치랑 막 먹습니다. 김치고, 이제, 배자김치, 미네 못 먹고, 매운 것도 못 먹고, 단단한 것도 못 먹었습니다. 쌀도, 쌀을 포지어 밥, 죽밥 했습니다. 근데 시장은 그저 밥을 합니다. 그저 포지어 재고 하는데, 소화용 잘 된다. 소화대 잘 되니까 밥을 잘 먹으면 힘이 납니다.
0: 맞습니다.
1: 그리고 예. 살이 내렸다가 살도 올랐습니다, 시장.
0: 그렇죠, 예.
1: 살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예, 나는 예, 이거 예, 계속 쓰려고 합니다. 어제는 내 이거 선택에 예, 어제는 이제 한 넉 달이 되는가 이래 처음에 두 봉지씩 먹었습니다. 그래, 효과 조금 알니까. 선생님, 어떻게 하루 이틀 알겠습니까? 단 늘고 막 되는데, 이게. 그래서 처음엔 두 봉지를 먹다가 그 다음에 차츰차츰 한 봉지씩 먹었는데 식전에 한 봉지씩 먹습니다. 그런데 밥이 맛있고 맥의 방울이 다 좋아졌습니다. 어디나 오장육부
0: 예.
1: 예, 혈압도 높아서 밤이면 혈압약은 몇 번 먹습니다. 그런 것도 잘 내리지 않고 그것도 먹어요. 독서에서 조체입니다.
0: 그렇죠.
1: 그다음 예. 수면제로 먹었습니다. 수면제로 먹었는데 수면제도 아. 예, 예, 하나를 먹으면 예, 뭐, 더 시간 자는지, 어쩐지 또 깨나면 또 못 자고, 예. 그것도 먹은 적은 낮이면, 그, 오전에 정신이 빼한 게 어디 얻어 맞은 것 같은 게 이렇을 때 수면제라는 게. 그것도 끊었습니다. 진짜 어떻게 좋은지 뭐, 잠을 잘 자고, 예. 여무 좋습니다. 이, 동천하서 난 이게, 용성만 노인들께는 좋다고 봅니다.
0: 맞죠.
1: 그래서
0: 예.
1: 나는 이거 시작했었는데 계속 쓰려고 합니다, 선생님.
0: 그러십시오.
1: 그래서 이번 활동에 아웃도어서 뭐 전기 바깥에도 이렇게 준다지
0: 예.
1: 이렇게 기회에서 할 때에 모두 우리 옆집 사우스로 좋다고 이랬답니다. 그래 나도 이거 이번에 아웃도어서 하고에 이번 활동에 참가를 하겠습니다. 선생님
0: 그러십시오. 그러니까 예,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병이 있었던 분들도 여러 가지 약을 써봤을 거 아닙니까? 예?
1: 예, 예,
0: 그러다가
1: 예.
0: 우리 동천하처 발균 써가지고 좋은 효과를 보게 되니까 또 저는 약을 제대로 선택했기 때문에 예, 우리 끊지 마시고 예. 나이가 든다면 어쨌든 예, 밖으로부터 약으로 보충해줘야 됩니다. 건강하자 하게 되면
1: 예,
0: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길을 병원에
1: 좀 자꾸 어제 아야 된다. 이거 치료를 잘해야 된다.
0: 맞죠.
1: 선택을
0: 예.
1: 잘했습니다. 동천하처로
0: 맞습니다.
1: 예.
0: 283-0666번에다 지금 인사를 연결하십시오.
1: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0: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3: 예, 나도 동청하서 바라던 물 쓰고 있는 한자입니다. 나는 예, 요새니까 심장과 폐가 같이 나쁘단 말입니다. 그래도 심장은 맨날 숨이 차고요. 숨이 잘 올라와요. 가슴이 침침하다 해서 더 말을 할 여유 없었습니다. 그래요, 가슴이, 심장도 앞도 가슴이 겨우 그랬죠. 그래, 겨우까지네. 통통 있지. 이렇게 고생했습니다. 그래, 심장약도 많이 먹고 이랬는데, 먹을 때는 혹시 마음 가투를 하다도 또 치사 재발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동수하다 바라던 건 먹었는데, 지금 이런 증상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예. 숨도 안 차고 숨이 올라오는 것도 잘 올라오지. 이롭습니다. 그렇게 가슴이 부주던 것도 좀 이롭고, 예.
0: 맞죠, 예.
3: 예, 그리고 이제 배가 나빠가고, 만나 그 배를 검 사람 염증이 있다지. 기침이 자꾸나 사람하고 내려서면 가게 때 못 갔습니다. 너무 기침 나갖고. 그렇게 기침약도 좀 안에 많이 먹어봤습니다. 타박 먹고 해보고, 간거약도 많이 먹어봤는데, 예, 병원에 입원도 해보고, 아이 났을게다. 그래서 이 동충한테 이 발을 붕글쓰면서 기침이 어느 때 어떻게 떨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네.
0: 그렇지.
3: 나이 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얘 혈압이 높아갖고, 맨날 머리 아프지, 어지럼증이 나지, 머리에서 소리 나지, 잠을 잘 수 없었단 말입니다. 맨날 잠을 못 잤습니다. 그래서 좀 사라졌어요. 지금 예. 혈압도 좀 우선 잘 되니까 여러 가지 증상이 따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0: 맞죠, 예.
2: 네.
3: 정말 이렇게 이약서 받는데, 그래서 안 되든 이렇게 이약을 효과를 막고, 이약은 예, 정말. 4,500m 전에 이런 악랄한 건지대에서 겨울에는 볼일로 여름에는 풀로 이래 자라나는 이런 약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 동충하초밖에 없다고 봅니다. 나는.
0: 그렇죠.
3: 정말, 예. 정말 예. 진짜 약이고 믿으면 가는 약이고 예. 우리 늙은들은 정말 하루에 약을 몇 번...

0: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목민들
1: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네, 계속 말씀 주시죠.
3: 예,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하지 못했는데, 우리 그, 대낮에 11시부터 1시 사이면 우리 심장이 공작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우리 지금 많은 분들이 심장이 좋아졌다고 얘기를 할 때가 되면, 신장, 우리 지금 놀란다, 무섭다, 이거는 신장 콩팥지하고 관계했습니다. 근데 우리 심장하고 신장이라는 것이 교대를 잘해주게 된다면 우리 심장이라든가 신장에서 나타났던 이런 증상들이 함께 나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뭘 말하는가 하면 내가 심장병만 있은 것이 아니라 신장에도 문제가 있었다는데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 면에서 해결을 받았던 걸 말합니다. 그럼 우리 지금 심장을 치료하는 면에서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을 쓴다게 되면 중에서의 치료 원칙에 부합되게 하면서 우리 심장에 문제가 있을 때가 되면 꼭 간이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간이라는 거는 우리 그 오장육부 가운데서 피를 저장하는 창고와 마찬가지인데 어느 장기에 피가 모자라기 때문에 간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특히 우리 심장이라는 거는 피가 모자라는 것이 병의 특징이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간이 도움을 받아서 피를 공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그 심장은 중에서는 불이라고 말하는데 불을 끄서 하게 되면 물이 수여되는데 신장 콩팥지가 물로 되고 있습니다. 중에서 말하게 되면 예, 그래서 하나는 물로 불을 꺼주는 방법을 하기 때문에 하나는 도와주고 제약하는 방법으로 병명이 되게 치료해주기 때문에 동충하초 발효균분이 우리 중에서의 치료 원칙에 부합되기 때문에 심장병으로 고생하신 분들 동충하초 발효균분에서 해결을 잘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11시부터 1시 사이에 되면 우리 내가 누워있게 되면 우리 그 장기라는 것이 누워있을 때 공작하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 심장이 우리 따스함이 아래로 내려가서 신장을 따스하게 해주게 되고 신장이 물로 위에 올라와서 심장이 불을 꺼주는 이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장이 교대가 잘 되게 됩니다. 우리 심혈이 흐르게 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꿈이 많거나 건망증이 생겨나고 얼굴이 창백하거나 심장음이 하게 되면 마음이 답답하고 손발하고 심장이 열이 나거나 조수혈하고 도둑땀을 흘리고 열이 가게 되는데 역시 이런 증상은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에서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0: 전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방송 외로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쁨 충전, 긍정 에너지 충전, 행복 충전소. 네, 세상에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흐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오늘 사랑을 고백하고 누군가는 사랑을 그리워하며 하루를 시작하죠. 또 누군가는 익숙한 얼굴과의 작별을 준비하고 어떤 이는 어제보다 조금 더 사랑을 믿기로 결심합니다. 그런 모든 이야기가 우리 삶의 한 페이지가 되고 그 순간순간이 바로 사랑하기 좋은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충전소에서 인사드립니다. 남경원입니다.

매주 지구촌의 다양한 기네스 기록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미식가에 관한 기네스 기록을 준비했습니다.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세상은 거대한 식탁과도 같습니다. 어느 나라에 가든 그곳에는 그 지역만의 향과 맛이 있고 같은 재료라도 누가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이야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미식가에게 여행은 단순한 장소를 이동하는 일이 아니라 새로운 맛을 찾아가는 탐험이기도 하죠.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 무려 4만 6천 곳이 넘는 식당에서 식사를 한 사람입니다.

미국 시카고 출신의 프레드 마겔은 평생 동안 무려 4만 6천 곳의 식당에서 식사를 한 사람으로 기네스 세계 기록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단순히 계산해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입니다. 그는 약 50년에 걸쳐 미국 49개 주와 세계 60개 나라를 돌아다니며 식당을 경험했고 1년에 약 1000곳의 식당을 찾아갈 정도로 왕성하게 활동했습니다.

프레드 마겔의 이야기가 더욱 특별한 것은 그가 단순한 맛집 수집가가 아니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는 음식 평론가이자 식당 평가자로 활동했습니다. 다시 말해 식사를 하는 것 자체가 그의 직업이었고 동시에 삶의 방식이었던 셈입니다. 하루 세 끼를 먹는다는 아주 평범한 행위가 그에게는 세상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의 미식 인생은 어린 시절부터 시작됐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서 식당과 연회장을 운영했는데 프레드는 어린 시절부터 식당을 드나드는 손님들과 음식 그리고 사람들이 식탁을 중심으로 어울리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접했습니다.

그리고 14살이었던 1928년 아버지는 아들에게 오래된 자동차 한 대와 용돈 그리고 디토로이트의 식당 목록을 건넸습니다. 그러면서 식당에 가서 직접 음식을 먹어보고 평가를 적어 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어린 소년에게 주어진 이 작은 과제가 훗날 세계적으로 기록으로 남게 된 것이죠.

식당을 평가할 때 중요하게 여긴 기준도 흥미롭습니다. 그는 음식의 질만 본 것이 아니라 이른바 7가지 C로 불리는 기준을 사용했습니다. 음식의 품질을 의미하는 요리, 실내 분위기와 장식, 청결, 커피, 조미료, 서비스와 동행한 사람들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고 이후에는 문화라는 기준까지 더했습니다. 즉 마시는 음식 한 접시만으로 좋은 식당을 판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오늘날 우리는 맛집을 검색할 때 별점과 사진, 짧은 후기 몇 줄을 보고 식당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프레드 마겔은 식사를 하나의 종합적인 경험으로 보았습니다. 의자가 편안한가, 직원은 손님을 존중하는가, 식당은 깨끗한가, 음식의 재료는 신선한가, 그리고 손님들이 식사를 하나의 문화적인 경험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까지 살폈습니다. 그에게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한 끼의 식사에는 그 지역의 문화와 사람들의 생활 방식, 서비스에 대한 철학, 음식에 대한 자부심이 함께 담겨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는 평생 독신으로 지냈으며 자신의 집에 주방조차 두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하루 세 번, 1년 365일, 수십 년 동안 밖으로 나가 식사를 했습니다. 물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군 복무 기간 등에는 예외가 있었지만 그의 삶 대부분은 식당과 함께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가 여행하며 겪은 일도 한편의 모험 소설과 같았습니다. 자동차를 수십 대 바꿔가며 미국 곳곳을 돌아다녔고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하면서 유명 인사와 정치인 왕족들과 함께 식사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경비병에게 간첩으로 오해받아 식당 평가 노트까지 빼앗길 뻔한 일도 있었고 해외에서 여행자 수표를 잃어버리거나 사막에서 자동차가 고장나는 등 여러 사건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언제나 새로운 식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4만 6천 곳을 다닌 사람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음식은 무엇이었을까요? 의외로 아주 화려하거나 값비싼 음식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꼽은 최고의 식사는 1950년 스위스 생모리츠의 한 호텔에서 먹었던 프렌치 어니언 수프와 로크포르 치즈를 곁들인 샐러드, 버섯과 허브를 곁들인 안심 스테이크, 그리고 딸기 스무스였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뒤에도 그 음식의 맛을 생생하게 기억했다고 합니다. 이 대목에서 미식의 본질을 생각하게 됩니다. 미식이라는 것은 반드시 비싼 음식이 아니라 희귀한 식재료를 뜻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기억 속에서 맛이 살아있는 한 끼, 누군가와 나누었던 따뜻한 식탁, 처음 만난 도시에서 우연히 발견한 작은 식당의 음식도 충분히 훌륭한 미식이 될 수 있습니다. 프레드 마겔의 기록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결국 얼마나 많이 먹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경험했느냐에 가깝습니다. 그는 4만 6천 곳의 식당을 숫자로만 쌓은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사람과 문화와 서비스를 함께 경험했습니다. 오늘 기상천의 이색 기네스 코너에서는 미식가에 관한 기네스 기록과 함께했습니다.

네, 사랑이라는 단어는 참 흔하고도 어렵습니다. 우리는 매일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원하지만 때로는 사랑이 무엇인지조차 혼란스러울 때가 있죠. 하지만 분명한 건 사랑은 늘 우리 곁에 있고 작은 눈빛과 말 한마디 그리고 함께한 시간 속에 담겨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미,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53번째 시간입니다.

모태똥은 리덕을 견론질로 슬쩍 보고는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당신 보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내 의견을 당신들이 받아들일 리가 없지요. 리덕은 억지로 웃어 보였다. 하지만 난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무슨 방법입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내 생각에는 머리를 돌려 바늘을 그리며 둘러싸고 있는 적들을 뚫고 다시 귀조로 돌아갔다가 끝내는 이 육군단과 합류해야 한다고 봅니다. 모태똥이 웃으면서 고개를 저었다. 현실적이 못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다시 적들 품으로 기어드는 식이 되니까요. 그리고 적은 여기저기 빽빽이 진을 치고 여러 갈래로 난 길을 몽땅 막고 있습니다. 건너가고 싶어도 건너갈 수가 없지요. 리덕은 또 어깨를 으쓱하면서 두 손을 벌리한다. 말해도 소용없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금사강을 건넌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장강은 상강이나 오강처럼 작은 강이 아니지요. 아마 당신이 허리를 돌려야 한다는 것을 느낄 때는 이미 늦었을 겁니다. 그 말에 모태똥이 하하 웃으며 말을 했다. 리덕 동지, 그런 걱정은 아예 하지 마세요. 물론 좋은

상황이나 나쁜 상황이나 다 대비를 해둬야 합니다. 만약 이곳에서 강을 건널 수 없다면 우리는 강을 따라 북으로 올라갈 겁니다. 설사 사방면군과 합류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서강, 청해를 지나 대오를 북으로 이끌고 갈 거고요. 물론 되겠죠. 홍군한테 날개가 달리면 말입니다. 리덕은 코웃음을 쳤다. 됐습니다. 그만하십시오. 박고감 막았다. 더 논쟁을 하다가는 서로 얼굴을 붉힐 것 같았다. 박고동지,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모태똥이 고개를 돌리고 물었다. 나야 어서 빨리 강을 건너기를 바라지요. 박고가 시원하게 대답했다. 모태똥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좋은 일이죠. 하지만 지금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원망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도자들이 부대를 잘못 이끌어 길을 너무 오래 걷고 있다고들 하지요.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박고가 말했다. 지도자를 바꾸려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당과 군대의 생사가 걸린 고비인데 똘똘 뭉쳐 상황을 살피고 방법을 찾아봐야지요. 그 몇 마디 말에 모태똥은 마음이 따뜻해지었다. 그는 박고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언젠가 자신을 내쫓았던 사람이 이 젊은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변화였다. 모태똥의 마음속 깊이 박혀있던 얼음덩이도 스르르 녹고 있었다. 이때 류영이 식사하라고들 그들을 불렀다.

장로는 비록 허술하나 일처리는 깔끔하였다. 불행하게도 문관도 떠밀려 전선으로 나갔으니 형형색색의 희비극이 여기저기서 발생한다.

안개가 어찌나 두텁게 깔려는지 한 참도 보이지 않았다. 한때의 국민당 중앙군이 줄을 지어 안개 속을 걷고 있었다. 하지만 앞에서 날개 걷고 있는 사람을 자세히 보면은 바로 준이 사람들이 수마부대 사령이라고 부르던 김우래라는 걸 알 수가 있었다. 그 뒤로 거무칙칙하고 덩치가 커다란 사람이 금빛 상좌 견장을 달고 거들먹거리며 따랐다. 한동정이었다. 그들은 어제 권명 북쪽에는 가도를 떠났다. 록군 무정 원모 세계현을 지나 용간 나루터를 빼앗고 배를 얻거나 다리를 놓아 강을 건널 준비를 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명령에는 여러 현 소재지를 빼앗아 길을 열되 그곳들을 차지하느라 시간을 뺏겨서는 안 된다고 교정하였다. 생각을 모은 끝에 준이 전투에서 빼앗은 중앙군 군복을 써먹기로 하였다. 한동종과 김우래가 정찰련을 거느리고 우록구를 기습하는 동안에 정치비원이 다른 부대를 이끌고 무정을 습격하기로 하였다. 그런 다음 함께 힘을 모아 원모를 빼앗기로 약속했다. 团장 한동정은 이 작전이 마음에 들었다. 하지만 정작 중앙군 상좌 옷을 입고 보니 영 어색했다. 자신감도 눈에 띄게 사라져갔다. 우리 이 작전이 성공할 수 있을까? 들통 나지 않을까? 어? 한동정이 걱정스레 물었다. 성공할 겁니다. 김우래가 고개를 돌리며 큰 소리를 쳤다. 이 연극은 제가 맡을 테니까 동지는 뒷짐지고 서서 거들먹거리만 하면 된다니까 그러십시오. 나 같은 시골뚱이는 아무 말도 패권 같지도 않단 말이야. 어허, 괜찮아, 괜찮아. 김우래가 진짜 국민당 군이라도 된 것처럼 거들먹거리며 말했다. 거기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시골뚱이라니.

0: 아직까지 조항군을 본 적도 없다고요. 좋아, 그럼 자네만 믿겠네. 또 수십 리를 걸어 어느 높은 산 꼭대기에 이르렀다. 아침 안개는 진작 흩어지지 않다. 서쪽으로는 산이 바다처럼 끝없이 이어져 있었다. 저 멀리 좁고 긴 골짜기가 어렴풋이 안겨왔다. 길잡이가 그 골짜기 사이를 뒤덮은 흰 구름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 보이시죠? 저 구름 아래가 바로 금사강입니다. 그럼 로꾼은 어디랍니까? 산을 내려가면 바로 로꾼이지요. 김우래는 오늘 이 연극이 그저 노름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다짐이라도 하듯 매서운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산을 얼마 내려가지 않아서 멀리 로꾼은 소재지가 보이었다. 로꾼은 작고 허름한 도시였다. 거리는 하나같이 산비탈을 따라 기울여져 있었고 너무 낡아서 거무칙칙한 성로도 높다란 비탈 위에 덩그러니 서 있었다. 정말 이상한 성이잖아. 지형이 너무 불리해. 김우래가 속으로 투덜거리며 저도 모르게 사창을 꾸악 잡았다. 솔직히 말해 그 역시 자신이 넘치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앞장서 걷는 수밖에 없었다. 성운옥의 보초병 넷과 군관 하나가 보였다. 입고 있는 군복을 보니 이고장 부안군 같았다. 김오래는 가슴을 쑥 펴고 거들먹거리며 큰 걸음으로 걸어갔다. 부안군 군관이 뭔가 이상한지 고개를 켜거리며 다가왔다. 당신들 어디 소속이지? 사천군대나 운남군대나 귀주군대는 모두 회색 군복 차림이었다. 녹색 군복을 입은 군대는 여태 본 적이 없었다. 아니, 내 놈은 조항군도 몰라머나, 어? 김우래는 산악구 거칠게 나갔다. 우리는 방어공사 잘 됐나 살피러 왔네. 뒤오는 분이 우리 단장님이야. 그럼 그쪽은 계급이 뭡니까? 그 말에 김우래가 다짜고짜 군관의 땀을 후려 갈겼다. 뭐 그쪽? 어르신은 상위 연장이다. 보면 모르나? 이를 그르치면 다 내 놈 탓인 줄 알아라. 군관은 뺨을 얻어맞고 나더니 어설프게 웃으면서 설설 기하다. 아, 예, 제가 눈이 없어 잘못 봤으니까 장관께서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줘야 제가 곧 들어가서 알리겠습니다. 예. 김우래는 눈을 부라리며 소리를 쳤다. 에, 그럴 필요는 없어. 앞에서 길이 났네. 그러고는 뒤로 돌더니 뻣뻣이 서서 발뒤꿈치를 힘차게 탁 굴리며 말했다.
1: 보고 드립니다. 단장님, 들어가시죠.
0: 한동정도 연기를 꽤 잘했다. 그는 뒷짐을 쥐고 서서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뒤를 따라 성문으로 들어갔다. 정찰련도 고개를 쳐들고 힘차게 들어갔다. 운남에는 이처럼 작고 허름한 도시가 많았다. 잘난 마룡현이라 관아가 돼죽을 만해서 대청에서 못을 박으면 온 신에 틀리더라는 류행가 가사가 딱 틀어맞는 그런 곳이었다. 성난은 여전히 올리막이었다. 거리는 추락이 짝이 없었고 집은 몹시 허름하였다. 관아도 마찬가지였다. 대문 앞에는 커다란 국민당 휘장이 그려진 가림벽이 있었는데 빛이 발해서 얼룩덜룩하였다. 대문 안에 있는 가림벽에는 장계석이 직접 쓴 서로 아끼고 마음을 다하자라는 글귀를 베껴놓았다. 대문에 들어서니 큰 들에는 대청을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사랑채가 있었다. 대청에는 새로 칠한 나무 현판이 걸려 있었는데 충효, 인해, 신이, 평화라는 여덟 글자가 선명했다. 보안군 군관은 한동정과 김우래를 서쪽에 있는 객실로 안내하고는 곧장 안으로 들어갔다.

0: 팔자 수염을 기른 사내가 나왔다. 푸른색 종산복이 터질 듯 몸을 감싸고 있었다. 어찌나 뚱뚱한지 걸음도 겨우 뗄 정도였다. 그는 실눈을 가늘게 뜨고서 오리처럼 뒤뚱뒤뚱 걸었다.
1: 제가 바로 위헌의 현장입니다. 며칠 전에 오신다는 말을 듣기는 했지만은 이렇게 빨리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마중을 못 나가 죄송합니다.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0: 한동전 웃는 듯 마는 듯 하고는 고개만 끄덕이었다. 현장은 아래 사람들어 주환장을 차리라고 고갯짓을 하고는 잠자코 한동전 곁에 앉았다. 그러고는 가는 눈으로 상대방을 훑어보기 시작했다.
1: 단장님께서는 이번에 당신들이 공산당을 막을 준비를 어떻게 했나 보살피러 오셨습니다.
0: 김우래가 다그치듯 말했다.
1: 준비요? 지금 한창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하고 있는 중이죠.
0: 현장이 굽실거리며 대답했다.
1: 용주석의 명령을 받자마자 즉시 방공위원회를 세워 제가 조임을 맡았습니다. 양보안 대장들도 모두 불러왔고 흩어져 있는 예비군도 모두 현소재주로 오라고 했습니다.
2: 그럼 방어공사는 얼마쯤 되었나?
0: 한동정이 비스듬히 몸을 젖히며 물었다. 현장은 낯빛이 확 어두워지었다.
1: 그것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이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우리 효는 작아서 가난합니다. 보안대 월급도 몇 달째 밀렸습지요. 공사는...
0: 그는 슬금슬금 눈치를 살피었다.
1: 보안대는 병사가 얼마나 되지? 총은 몇 자루나 있고?
3: 사람은 200명쯤 되는데 총은 겨우 50자루밖에 안 됩니다.
1: 그것으로 지켜낼 수 있겠나?
3: 역시 장관님을 믿어야지요.
0: 현장이 궁색하게 웃었다. 이때 술상을 다 차렸다는 전갈이 왔다. 현장은 깍듯이 손님을 대청으로 청하였다. 객실에는 벌써 관리 예닐곱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 가운데는 한껏 차려입은 여인 둘도 끼어 있었다. 관리들은 깔끔하게 차려입고 서서 공손하게 맞았다. 한동정도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를 했다. 현장이 한 사람 한 사람 소개를 해서야 이현의 과장, 국장과 그 아내들이란 것을 알 수가 있었다. 현장은 쉴 새 없이 술을 구원하면서 현 재정이 어려우니 옷선에서 잘 보살펴 주셨으면 한다고 머리를 조아리었다. 한동정은 술을 마시면서 가끔 고개를 끄덕여 그러마 하였다. 한동정으로 말하자면은 오랜 탄부 출신이니 오늘 이 술상이 꽤나 입맛을 당기었다. 하지만 애써 참으며 구원하는 술을 조금 마시는 척할 뿐이었다. 시간을 보니 지금쯤 정치위원이 거느린 부대가 무정에 도착했을 터였다. 쉽게 성 안으로 들어갔을지 걱정스러워났다. 현장에게 전화를 걸어 알아보라고 하는 편이 좋을 것 같았다. 헌데 이 다급한 때 김우래는 속 편하게 술만 계속 들이마시고 있었다. 한동정의 눈을 부릅떴다. 김우래는 멋쩍게 웃으며 잔을 내려놓았다.
1: 무정에는 방상태가 어떤가?
0: 한동정이 현장에게 물었다.
1: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0: 현장은 의안이 벙벙해서 대꾸했다. 한동정이 나무라듯 말했다.
1: 도현이 이렇게 가까운데 서로 정황도 모르고 있으니 공산군이 쳐들어온데도 서로 연락이 없겠군. 치.
0: 현장은 뭐라고 대답했으면 좋을지 몰라서 혀가 굳어져 버리었다. 김우래가 눈치를 채고 얼른 한마디 거들어 주었다.
3: 그 참 지금이라도 전화로 물어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0: 현장이 서둘러 수화기를 들었다.
1: 모종일 현장하고 원모연 현장한테 전화를 거세요. 우리 조항군이 곧 도착을 할 테니 성문을 열어주라고 말입니다.
0: 한동정이 말했다.
3: 그렇게 하지요.
0: 현장은 두 현에 모두 전화를 걸었다. 한동정과

김우래는 서로 마주보며 웃었다. 김우래가 눈을 깜빡이더니 또 물었다. 이거 보안대는 훈련을 잘하고 있습니까? 아, 날마다 힘쓰고 있습니다. 영주석이 1등현은 24시간 보초를 세우고 2등현은 12시간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좀 더 오래 세울까 합니다. 훌륭합니다. 김우래가 웃으며 말했다. 우리 단장님께서 병사들을 모아놓고 한 말씀 하실 겁니다. 아, 예, 좋습니다. 그래 주시면 저희는 좋지요. 현장이 말했다. 밥을 먹은 뒤 보안대가 전부 무장한 채로 마당에 모이었다. 김우래는 슬쩍 정찰련을 가까이 불러들이었다. 현장에 단장을 안내하여 나왔다. 한동정은 위험있게 대를 앞에 섰다. 비록 연극이긴 했지만은 푹 자연스러웠다. 그는 얼마간 인사말을 하더니 모자를 벗어 공중에서 우원을 그었다. 정찰련의 시로를 보내는 것이었다. 뒤미쳐 한동정의 소리를 쳤다. 너희들 우리가 누군지 아느냐? 우리는 바로 노농홍군이다.

0: 장편 소설 대장정
1: 53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2: 오미란의 미녀광장.

0: 어깨춤 없인 들을 수 없고 때로는 어깨춤으로 끝나지 않고 온몸으로 뛰기도 하는 음악.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소리인 반소리. 우수한 중화 전통음악을 보급시키고 발전시키고 전승하는 것 또한 여러분의 몫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일환입니다. 오늘의 노래주머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노래주머니에서는 연변 무형문화유산 판소리 예술 전승인이신 연변대학예술학원 박소연 선생님으로부터 판소리와 민요를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박소연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판소리를 배우러 오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예. 자, 우리 학생분들은
1: 예.
0: 그 소리가
1: 예.
0: 인사할 때는 소리가 전혀 안 들려요. 창하게 인사를.
1: 그러니까. 네. 소리하는 좀 네. 창을 하는 그런 그 학생들인데.
0: 네. 아유, 소리할 때는 완전히 다르죠.
1: 네. 네. 소리 저 인사를 할 때도 좀 통성으로 씩씩하게.
0: 네. 네. 네. 그또 조금 적응하면은
1: 예.
0: 적응하면 또 활활해지죠. 지원하겠죠.
1: 예. 맞습니다.
0: 네네네.
1: 그러니까.
0: 네.
1: 어쨌든 보니까 방송이라고 네. 그러면 자꾸 네. 좀 긴장하시나.

0: 봐요.
1: 네네.
0: 그러니까 아무래도 예. 얘는 또 갑니다. 어떻게
1: 아,
0: 될지.
1: 그래요?
0: 예, 예, 얘는 갑니다.
1: 네네네. 예. 자, 그 오늘은
0: 네.
1: 그 지난 예전에 또 배웠던 단가 있잖아요.
0: 그렇죠.
1: 어, 요 단가를 박수현 네. 선생님 요즘 또 새롭게 불러서
0: 네.
1: 거기에다 피아노에다 또 아쟁 네. 연주도 하고
0: 그렇죠.
1: 하니까
0: 네.
1: 사철가를 또 새롭게 또 들어보니까 네. 그 사철가를
0: 네.
1: 복습하는 겸 또 못 배우시는 분들은 또 한 번 또 배워볼 수 있는 시간이
0: 좋죠.
1: 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0: 네. 그렇습니다. 사철가는 사실은 단가라고 그래서 어, 짧을 단이라는 뜻이죠. 짧은
1: 네.
0: 짧은 노래.
1: 네.
0: 그래서 반소리 하기 전 목을 푼다는 그런 의미에서 발성곡으로 쓰이는 곡입니다.
1: 네.
0: 그러나 아 그러면 좀 쉽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1: 네.
0: 절대 그렇지 않고 반소리에 나오는 여러 가지 목들, 식임새 같은 것들이 많이 예, 다 포함되어 있는 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까탈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철가라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포함이 된 거죠. 그런데
1: 네.
0: 계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인생살이에 대해서, 인생의 무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사를 그렇게 이면으로 이끌어 가시면 굉장히 좋을 듯합니다.
1: 네. 그 인생의 사계절.
0: 예예. 예, 그렇죠.
1: 네. 인생의 사계절을 지금
0: 예.
1: 말하고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그래서 예, 굉장히 그 자 우리가 단가라고 해서 짧은 것이 아니라 사철가 같은 경우는
0: 그렇죠.
1: 오, 길어요. 사설이
0: 꽤 깁니다.
1: 네.
0: 예예예. 예. 다 하면은 한 6분 정도가
1: 네.
0: 될 듯해서 그래서 사설부터.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그럼요.
0: 예.
1: 사철가 사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0: 예.
1: 이산 저산 꽃이 피니 이산 저산 꽃이 피니 분명코 봄이로구나 분명코 봄이로구나 봄은 찾아왔건만은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사 쓸쓸하더라 세상사 쓸쓸하더라 나도 어제 청춘일러니 나도 어제 청춘일러니 오늘 백발 한심하구나 오늘 백발 한심하구나 내 청춘도 날 버리고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갈 줄 아는 봄을 왔다 갈 줄 아는 봄을 반겨 흔들 쓸데 있나 반겨헌들 쓸데 있나.
0: 오,
1: 야, 이 가사가.
2: 맞습니다, 가사가.
1: 그, 예. 우리가 그냥 내내
0: 예.
1: 요즘 여기 10대들은 잘 모르겠죠.
0: 예.
1: 근데
0: 그렇죠.
1: 우리 그 살다 보면은 어느새 그 귀미 머리가 또 하얗게 될 때가 있어요. 하얀 머리가.
0: 예.
1: 날 때도 있고요. 그러면
0: 예.
1: 내 청춘이 뭐 언제 이렇게 도둑 맞췄지?
0: 그렇죠.
1: 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0: 내 청춘이 나를 버렸다고 하는 그 묘사가
1: 아.
0: 굉장히 저는 멋있다고
1: 그럼요.
0: 생각을 합니다.
1: 네.
0: 예. 그렇죠.
1: 청춘이 나를 버리고
0: 예.
1: 갔는데 여기는 지금 봄까지예요. 이제 또
0: 예.
1: 여름 봄은 왔다가 가려거든 가거라.
0: 그렇죠.
1: 네가 가도 여름이 되면 녹은 방초 승화시라.
2: 그렇습니다.
1: 옛부터 일러 있고.
0: 그렇죠.
1: 또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잖아요.
2: 그렇습니까?
1: 여름이 가고 아유. 가을이 돌아오면 한로 삭풍 요란에도
0: 그렇죠.
1: 제 절개를 굽히지 않는 황국 단풍도 어떠헌고.
0: 그렇죠.
1: 야, 네. 인생에 뭐 가을 뭐 겨울도 오고 또
0: 네.
1: 봄 여름 가을 겨울 반복이 되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네. 그래서
0: 나쁜 계절은 없다라는 뜻인 것 같고 굉장히 저희들이 즐겁게 이 소리를 잘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가는
1: 네.
0: 대개 5-6박부터 시작을 합니다. 중머리 장단인데 첫 박으로 시작을 안 하고 5, 6박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

0: 산주산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젖박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말하듯이 툭툭 던져주십시오. 우조, 단간은 보통 우조인데 중간에 살짝 쓸쓸하구나에서도 그렇고 중간에 가면서 계면조로 살짝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대개 다 우조로 꿋꿋하고 씩씩하게 불러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이산저산 꽃지비니 이렇게 담담하면서 꿋꿋하게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자, 네. 이산저산 다시 한번 갈게요. 하나, 둘,
1: 이산저산.
0: 하나, 둘,
1: 꽃이 비니.
0: 궁합, 궁적, 분명고, 봄이로, 구나. 그렇죠? 이산저산. 다시 한번 갈게요. 이산저산.
1: 꽃이 비니.
0: 좋으세요? 지금 꽃이 츠에서 소리가 이렇게 뻣뻣하게 직선으로 나가지 마시고, 꽃이 비니. 꽃이 비니 이렇게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꽃이 비니 자 꽃이 비니 그렇죠 놀랍 궁적 분명고 봄이로구나 그렇죠 그래서 분명고 봄이로구나 라고 있죠 그래서 분명고를 부은명고 이렇게 다섯 글자로 분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들어보면 분명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분명고 봄이로구나 하자
1: 분명고 봄이로구나
0: 그렇죠. 이렇게 건너가는 거죠. 봄은 찾아왔건만은 자
1: 봄은 찾아왔건만은
0: 세상사
1: 세상사
0: 보시고요 너무 좋으세요 세상사
1: 세상사
0: 사
1: 사
0: 쓸 쓸허드라
1: 쓸 쓸허드라
0: 좋으세요 쓸 쓸허 이렇게 풀지 마시고 호흡을 계속 가지고 가시면서 쓸 쓸허드라 자
1: 쓸쓸허드라
0: 허드라
1: 허드라
0: 그렇죠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여기서 굳이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요즘에 어떤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들었는데
2: 네.
0: 쓸쓸하더라를 쓸쓸하더라로
2: 아, 쓸쓸하다
0: 해서
2: 잘못 발음하면
0: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2: 쓸쓸하다하고 쓸쓸하다가 그렇죠. 분명 차이가 있잖아요
0: 그렇죠
2: 쓸쓸하다는 건 마음이 애잔하고
0: 그렇습니다
2: 그런데 쓸쓸하다는 건 아 그냥 보통이네
0: 그렇죠
2: 완전히
0: 그렇죠.
2: 다른 뜻이죠
0: 그렇죠 그래서 깜짝 놀라서
2: 네.
0: 절대 그렇게 쓸쓸하시면 안 돼요
2: 아, 쓸쓸하셔야 돼요
0: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2: 네.
0: 예, 세상사 쓸쓸하더라 야
1: 세상사 쓸쓸허드라
0: 쓸쓸하셔야 돼요 지금 쓸쓸허드라 씩씩하시거든요 쓸쓸허드라 속소리라 그래서 쓸쓸허드라 자
1: 쓸쓸허드라
0: 나도 어제 자
1: 나도 어제
0: 어제
1: 어제
0: 어제
1: 어제
0: 그렇죠 지금은 어제 이러고 계시죠 어제
1: 어제
0: 그렇죠 거기까지가 소리죠 나도 어제 자
1: 나도 어제
0: 청춘일러니
1: 청춘일러니
0: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청춘 잠깐 찍고 지나가는 음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춘이 아니고 청춘이 운이 운이 일러니 숨은 소리죠. 자,
1: 청춘이
0: 청춘우까지 갈게요. 청춘 스톱 하시고 청춘자
1: 청춘이
0: 일러니
1: 일러니
0: 저세요 니일러니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래 턱에 아래 입술이랑 턱이 분리된다는 느낌을

0: 가지 보시면 닐러니가 아니라 닐러니 니로 건너가는 것이고 이가 아니라 닐러니
1: 닐러니
0: 어시고 좋으세요. 그리고 마지막은 맺어주세요. 닐러니
1: 닐러니
0: 그렇죠. 오날 백발 자 오날 백발 한시모구나 한시모구나 한시모구나 한심하고 미음 받침을 안 하시고 한시모구나 자 한시모구나 그렇죠. 나 그렇습니다. 아, 잘하시네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산저산을 절대 저희 식대로의 발음을 섞어 가시면은 좀 남도지의 느낌이 안 가기 때문에 발음에 굉장히 많은 좀 시간을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산저산 꽃이 비니 그렇죠. 합궁적 분명고 봄이로구나.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사 쓸쓸 흐드라 나도 이제 청춘 일러니 오날 백발 한시모구나 이렇게 건너가셔야 됩니다. 예, 다시 한번 여기까지 다시 갈게요. 이산저산자 이산저산 툭툭 던져주세요. 툭툭 던져주세요. 이산저산자 이산저산 하나 둘
1: 꽃이 핀
0: 꽃이 꽃 하고 날리는 것이 아니라 이산저산 꽃 이 소리인데 대부분 꽃이 핀이 이렇게 뜨실 거예요. 아니라 꽃이 꽃은 땅에서 피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늘에서 날리는 느낌이 안 내잖아요. 똑같은 도리로 꽃이 아니라 꽃이 핀이 자 꽃이 비니 치를 가볍게 해주세요. 꽃이 다두지 마시고 꽃이 비니 꽃이 비니 그렇죠. 놀합궁적 분명고 봄이로구나 하나 둘
1: 봄은 찾아왔건만은
0: 좋으세요. 봄은 찾아가 아니라 봄은 찾아 봄은 찾어가 아니라 찾어 하면서 으로 끌고 꼬리를 물고 계속 가실 거예요. 봄은 찾어 왔건만온자
1: 봄은 찾어 왔건만온
0: 그렇죠. 세상사 자
1: 세상사
0: 쓸쓸 흐드라
1: 쓸쓸허드라
0: 쓸쓸허가 아니라 허드라 천천히 내오셔야 됩니다. 쓸쓸허드라 그렇죠.
2: 다 하네요.
0: 네 그거죠. 쓸허로 씩씩하게 나오신 게 아니라 천천히 해서 쓸쓸허드라 자
1: 쓸쓸허드라
0: 주시고 라가 아니라 라 받아주시고
1: 나도 어제
0: 받아주시고 어제가 아니라 어제 그대로 청춘이 일러니
1: 청춘이 일러니
0: 청춘도 스엉춘도로 나오셔야 청춘일인데 청춘이 이렇게 나오시면 안 됩니다. 청춘일러니
1: 청춘일러니
0: 러니 그렇죠. 오날 백발
1: 오날 백발
0: 올라가지 마시고 오날 백 아니고 오날 백발 한시모구나 자 오날 백발

0: 그렇죠.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자.
1: 내 청춘도 날 버리고,
0: 속절없이,
1: 속절없이.
2: 아, 원장님 소리 너무 좋으세요.
0: 속. 이 소리입니다. 절대 속이 아니라 속절없이, 자.
1: 속절없이,
0: 쩔업, 거두죠. 쩔업시가 아니라 속, 쩔업시 가버렸으니, 자, 속, 쩔업시 가버렸으니,
1: 가버렸으니.
0: 그렇죠. 왔다 갈 줄 아는 보물, 왔다 갈
1: 줄 아는 보물.
0: 보시고 보물.
1: 보물.
0: 반겨 흔들 쓸 때 있나. 자.
1: 반겨 흔들 쓸 때 있나.
0: 그렇죠. 하는 게 아니라 넓히는 거죠. 보마 왔다가 등기 넓어지게.
1: 보마
0: 왔다가
2: 그렇죠. 보마 왔다가 가려거든 가거라에 미련이 가득 담기셔야 됩니다. 미련이 가지 말아야 되는데 나는 또 그렇게 말을 또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느낌이라서 내 뜻과 소리가 좀 다르게 나가는 느낌. 왔다가 이런 느낌이 아니라 왔 하고 걷어주셔야 돼요. 자,
1: 보마 왔다가
0: 그러죠.
1: 가
0: 가려거든 가거라.
1: 가려거든 가거라.
0: 얼씨고 갈려 천천히 갈게요. 갈라니라 가려거든까지.
1: 가려거든
0: 가거라.
1: 가거라.
0: 좋으세요. 가거라 가지라 가거라
1: 가거라.
0: 그렇죠. 가거 인모양만 인모양만 제가 소리를 안 내고 인모양만 봤으면 이렇거든요. 인모양이. 근데 소리를 섞으면 인모양이 잘 안 보이실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죠. 한 번 더. 가거라 가지라 가거라 가거라. 그렇죠. 그렇게 가야 되죠. 거기까지가 소리입니다. 가려거든 가거라. 자,
1: 가려거든 가거라.
0: 그렇죠? 네가 가도. 자,
1: 네가 가도.
0: 대부분 네가 이렇게 들리시나 봐요. 근데 사실은 네가 가도. 네가 가도. 그렇죠. 네가 가도 나는 괜찮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름이 되면을 항성을 섞어서 할 겁니다. 항성을 저희들이 이미 많이 배웠죠. 항성이 뭐였죠? 항성이 어떤 소리였죠? 박은지 학생. 항성이라는 것이 어떤 소리죠? 느낌이?
3: 허리를 넓혀주는.
0: 허리를 넓혀주는 느낌. 등을 넓혀주는 느낌. 기쁜 소리일까요? 슬픈 소리일까요?
3: 슬픈 소리.
0: 그렇죠. 울 때 저희들 막 슬퍼서 울 때의 소리라 그러죠. 그래서 네가 가도 여름이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네가 가도 슬프진 않다 하면서 소리는 또 말과 다르게 슬프게 나와야 소리의 이면이 맞는 겁니다. 네가 가도 까지다.
1: 네가 가도.
0: 니에서 니 두 개 음이죠. 따인데 두 번째 저음에 가서 중심이 잡히셔야 되고 절대 니의 첫 소리에 중심이 잡히시면 니하고 두 번째 음이 잡됩니다. 그러지 않게 니가 가도. 자,
1: 니가 가도
0: 여름이 되면
1: 여름이 되면
0: 여름이 되면
1: 여름이 되면.
0: 여기까지 오셨죠? 여름이 되면
1: 여름이
0: 그렇죠. 되면. 그렇죠. 되면
1: 되면
0: 면은 두 글자예요. 면 아니고 면
1: 면.
0: 그렇죠.

0: 방초. 자, 방초. 방에서 아 발음을 할 때 아구슬기라 그래서 내 입 모양이 장방형이 되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녹음 방초가 아니라 녹음 방초. 자, 녹음 방초. 승화시라. 승화시라. 던져주세요. 승화시라.
1: 승화시라.
0: 그렇죠. 예, 꽃, 더, 일러, 있고, 자, 하자. 예, 꽃, 더, 일러, 있고, 여름이 가고, 여름이 가고, 그렇죠. 가을이 돌아오면, 가을이 돌아오면, 그렇죠. 하아가 남았어요. 딸꾹 침묵이죠. 가을이 돌아 할 때 목을 강하게 성대를 강하게 한번 닫아주셔야 되는데 형상성으로 봤을 때는 돌아 찔러주셔야 돼요. 한번 손으로 돌아 하아가 아니라 돌아 오면 자 돌아 그렇죠. 그렇죠. 아유 왜 이렇게 잘하십니까.
2: 너무 형상적이에요.
0: 그렇죠.
2: 찌르고
0: 예. 네. 그래서 거의 단소리 수업은 어떻게 아름답고 우아하게 하기에는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네. 돌아오면
1: 돌아오면
0: 그렇죠. 그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 좋습니다. 참 잘하십니다. 이제 몸이. 네. 그래서 예전에 했던 저 사철가를 할 때의 지금 느낌이랑 지금 할 때 너무 수월해지는 거죠. 너무 좋습니다.
2: 예. 그 우리 저 김학생은 이거 배우셨어요?
3: 배웠습니다.
2: 아 배우셨어요?
0: 네. 그때 계셨군요.
2: 그래요. 근데 예. 그 지난 방송을 찾아보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다고 해서 그 날짜를 예. 예. 날짜가 어떻게 됐는지 그 찾으면 예전에 예. 또 수업 볼 수가 있잖아요.
0: 그렇습니다. 예. 한 번 또 이렇게 네. 지나가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2: 그렇죠.
0: 예. 네. 괜찮은가요? 네. 괜찮으시죠? 훨씬 쉬워지셨죠?
3: 이성과 한판 다릅니다.
2: 한판 달아요?
0: 아, 이제 소리 이해가 또 예. 잘 되셨으니까.
2: 이해가 잘 되신다 예. 얘기예요? 아니면?
3: 아니 이해가 잘 되는 것보다 예.
2: 마이크 가까이 하시고요.
3: 엄청 다릅니다.
2: 아 그러세요? 아, 그래요?
0: 아 그러세요.
2: 왜냐하면 그게 왜 다르냐면은 우리가 처음에는 사철가라는 예. 것을 처음 접하실 때는 그 소리의 이런 다양한 면을 많이 안 넣었거든요.
0: 맞습니다.
2: 넣기는 넣었는데 예. 이렇게 아 이것은 딸꾹질 모기인데 어떻게 하셔야 된다는 예. 걸 그때는 우리가 너무 이렇게
0: 어렵게
2: 예, 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봄여름 우리도 몇 번 지나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이제는 아 이걸 넣어도 되겠다. 예. 그래서 알기 쉽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어제 저 전화 참여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0: 아, 예.
2: 그 애매기타령도 너무 잘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 사철가를 부르시다가 갑자기 그 사철가를 제가 부르라고 했거든요. 예. 근데 사설이 없어서 야 근데 잘하시더라고요. 앞부분도. 아오. 그러니까 예전에 배우셨던 거랑 우리가 지금 또 완전히 또 다른 한 그렇습니다. 차원에서 예. 한 단계 높은 차원에서 지금 배우고 있다고 예. 생각하시면 돼요.
0: 예. 예. 굉장히 잘하시고 계십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2: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예. 아 그냥 방송을 들으시면서 직접 이렇게 배우시는 거랑
0: 예.
2: 저희
0: 그렇죠.
2: 지금 스튜디오에서 함께 배우시는 거랑 또 분명히 예. 다르단 말이에요.
0: 또 다르실 거예요. 예. 또 혹시 집에 또 다시 돌아가신 다음에 또 다시 한번 모니터 하실 때 보면 또 다르시죠. 매번 다르시죠.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예, 어려우시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2: 네.
0: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인사전산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사실은 봄아 왔다가 전까지 오늘 하려고 했는데 또 어떻게 슬기슬쩍 한번 넘어갔습니다.
2: 그냥 빨리 네. 나가잖아요.
0: 예, 네. 너무 잘하시니까.
2: 네.
0: 인사전산 꽃이 비니. 자, 인사전산 하나 둘 꽃이 비니 궁합 궁적
1: 분명 고 봄이로구나.
0: 그렇죠.

백발 한신구나. 그렇죠. 백청춘도 날 버리고 시고 성공.

0: 안 뒤를 안 좀 지나갔는데도 예습을 해오셨으니까 지나가시네요. 너무 좋습니다.
1: 이슬이 뷰화제 꿈을
2: 기억이 그렇죠? 많이 남았죠. 네.
0: 그렇죠. 네. 아니 너무 잘하시는데요.
1: 그러니까 네. 이 선생님 저보다 좀 시간이 많을 때는 예슬이 그 조금 두드려봅니다.
0: 너무 감동입니다. 네, 정말 네. 이렇게 다시 찾아 들으시고 네. 하시기가 굉장히 쉽지 않으실 텐데 요란해도의 뜻에 따라서 소리 이면에 따라서 한로상봄 요란해 또 제절개를 꼭 피지 않는 이렇게 들어오셔야 돼요. 요란하다는 그거를 정말 표현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요란해도 내도 제절개를 올리면서 을은 시작은 이렇게 하셨지만 좀 창대하게 를꽃 피지 않는 황국 단풍도 어떠한 곳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네. 방금 하신 거 너무 잘하셨습니다. 네. 또 뒤에 또 한 줄 더 나가봤습니다. 네, 슬슬쩍 네.
2: 아, 그때는 이거 네. 이렇게 안 했어요. 왜냐면 네. 할로 상풍 삭풍이라고 했죠. 상풍.
0: 아 예예. 예.
2: 할로 상풍 예. 이렇게 하고
0: 예예.
2: 예. 요란
0: 해도
2: 그렇죠. 그러시니까 보니까 오늘 여기 더 있네요. 예. 할로 상풍
0: 요란 그렇죠. 요라 넓혀서 돌아왔잖아요. 제자할개를 넣어주시고 굽히지 않는 굽히지 않아야 되니까 굽히지 않는 황국 이렇게 넘어죠.
2: 그러니까 옛날보다 또 이게 맛이 달라졌습니다.
0: 충분히
2: 끈적끈적하고 그렇죠. 쫀득쫀득하게 네.
0: 화도 났다가도 네.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너무 잘하십니다.
2: 화났다가 또 막 풀어놓고
0: 그렇습니다.
2: 화났다가 풀고
0: 예. 그러지 않았냐고 네. 또 막 따졌다가 네. 예. 굽곡투식하는 놈과 뒤에는 막 따지듯이 네. 했다가 그래서 우리 또 거드렁거리면서 한 잔 더 하게 네. 그만 먹게 또 서로 이러면서 네. 얘기를 하시나 봐요. 그래 우리 재미지게 잘 살아갑시다라는 뜻이 어떤 마지막의 포용이죠.
2: 네.
0: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 소리를 좋아합니다.
2: 예. 이 소리는 예. 참 우리가 누구나 다 좋아하실 것 같아요.
0: 그렇죠.
2: 네.
0: 그렇죠.
2: 우리가 가을 돌아오면까지 하고 예. 또 가지 맙시다.
0: 그렇죠.
2: 예. 안 그렇잖아요.
0: 그렇죠.
2: 예. 이게 더 가면은 또 예. 가을이 오면 또 겨울 가고 싶고
0: 그렇습니다.
2: 이러면 또 사고까지 예. 가면 시간이 안 돼요.
0: 예, 예,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 처음에는 정말 봄아 봤다가 전까지만 살짝 예, 하기로 하셨는데 네. 너무 잘하시니까 이렇게 이렇게 지나가 봤습니다. 괜찮으신가요?
2: 우리, 예, 예, 우리 전공 학생들은 배웠나요?
0: 네, 예, 예, 괜찮은.
2: 들어볼까요, 그러면?
0: 한번 들어볼까요?
2: 여기, 예, 예. 우리 배운 것만큼.
0: 아유, 좋습니다. 한번 예. 갈까요? 우리 은지랑 저기 지연이가 우리 저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산저산다
3: 이산저산 꽃이 피니
0: 그렇죠
3: 을압궁저 분명 고봄이로구나

0: 하고 하나 둘 가을이 돌아오면 한로상풍자 요란해도 제자얼길 꽃피지 않는 왕구 단풍도 떠온곳.
1: 이 학생들이 소리를 딱 들으면은 정말 인생을 많이 살아온 서리쿵
2: 예, 뭔가 뭐 예. 풍파를 좀 많이 겪은 분들 같은 예. 느낌이 들긴 합니다.
1: 그 우리 10대에게 있어서 이 사출가를 예.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하고 부를까요?
2: 예, 그래서 저는
1: 아직은 예. 나는 예쁜 예. 청춘이잖아요.
2: 그렇죠.
1: 이 사설을 그렇죠. 보면 어때요?
3: 슬픈 것 같습니다.
1: 네?
2: 아, 슬픈 것 같아요.
1: 슬픈 것 같아요.
2: 아.
1: 그래요. 이 청춘 시설을 정말 소중히 하고
2: 예.
1: 젊은 시절에는 어때요? 배울 걸 많이 배우고
2: 네.
1: 학문을 많이 닦는 것이 중요해요. 예. 네, 또 배우는 것도 그 우리는 물론 그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잖아요.
2: 그렇습니다.
1: 요즘 보면은 뭐 5년 대학 다니시는 분들 머리 희끗희끗하셔도 예. 예전에 이루지 못했던 꿈을 이루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상황이 안 되고 조건이 안 되다 보니까
2: 그렇습니다.
1: 예, 꿈을 예. 버린 분들이 많아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2: 예.
1: 그래서 요즘 우리 젊은 10대들은 우리 그 예전에 예. 우리가 지나왔던 그 청춘 시절을 예, 우리가 지나 보니까 청춘 시절도 아주 잠깐이잖아요.
2: 그렇습니다.
1: 인생의 네. 매 계단마다 정말 시간이 흘러가는 게 너무 빠르거든요. 그래서
2: 그렇죠.
1: 학생 여러분은 정말 미리 이런 공부를 하기 때문에
2: 예.
1: 어, 누구보다도 더 먼저
2: 예. 예.
1: 인생 수업을 잘하실 것 같아요.
2: 예. 예. 열심히 열심히 열심히 해야죠. 명심하고
1: 그러니까요.
2: 열심히 듣고
1: 배우시고요.
2: 했으면 좋겠습니다.
1: 예. 시간이 얼마 없어서 우리가 예. 불러볼 수 있는 시간도 없네요.
2: 아, 자, 오늘 아쉽습니다.
1: 수고하셨습니다.
2: 수고하셨습니다.
1: 네,
2: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1: 네, 수고하셨어요. 오늘의 노래 주머니에서는 연변무형문화유산 판소리 예술 전승인이신 박서연 선생님으로부터 연변대학 예술학원 박서연 선생님으로부터 판소리 사철가를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학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수고하셨습니다.
1: 지금까지 엄미란이었습니다.
0: 이산 저산 꽃이 비니 분명 고 봄이로

발 한심 크구나.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0: 누나.
1: 무정 세월은 터덕시 흘러가고 이내 청춘도

0: 어우, 뭐지?
1: 인생이 모두가 100년을 산다고 해도 병든 날과 잠든 날 걱정 근심 다 지워면 단 40도 못 살 인생. 아차 한번 죽어.
2: 인생의 황금 시간을 건강하게 따뜻한 정보와 공감을 담아 전합니다. 건강한 황금 시절.

초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몸과 마음의 건강 지키는 방법 함께 배워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박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문의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0: 아래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오후 2시 40분부터 3시 사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원 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 청심환은 청심치명발매안이라 이렇게도 부르게 되었는데요. 다시 말하자면 치명을 위주로 한 8가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공동주체로 놓고 말하게 되면 심폐를 유난하게 하고 기혈이 잘 수평되게 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개선해주게 되어 있고 가슴이 침침하고 부딪하고 룩골까지 아파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올리숨을 거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특히 심장병 환자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심폐열이 심한 증상은 항상 기본으로 동반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러면

0: 이제 공동 주최에서 말씀드렸지만 해도 심폐를 심하다는 건 뭘 말하게 돼 있는가 하면 중에서의 일종 증상에 관한 학설입니다. 림상표현은 가슴이 침침하고 심폐를 심한 림상표현입니다. 기침을 잘 짓고 가래가 성하고 가래 색깔이 진하고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입에서 냄새가 나는 등 증상을 모두 얻어서 심폐를 심하다. 모두 말하게 되면 기침을 잘 짓습니다. 기침 기시니까 자연적으로 가래가 성할 거고 그리고 입이 마릅니다. 소갈증이가 당뇨병이가 합니다. 입이 많이 씁니다. 내 담낭에 문제가 있는가? 입에서 모진 냄새가 납니다. 아무리 구강 청소를 하느라 해도 위에 문제가 있는가 해서 위에 유관 치료만 단독 해도 입에 냄새는 제거되지 않는데 본 제품 좁은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고 나니까 한 달 반 세각에 한각을 무료로 주는 이 부분 있지요. 한각에 199원인데 12일간 복용할 수 있는데요. 세각에 한각을 무료로 받고 나니까 기본으로서 한 달 반 좌우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 입에서 그렇게 모진 냄새가 나던 게 그렇게 기침약을 대거 먹었는데 정말 기침약을 한독은 먹었겠는데 잘 되지 않았는데 본 제품 좁은 청심환을 쓰시고 나니까 기침을 기본상 거의 줄게 되었다. 아주 미세하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래가 성하고 입에서 모진 냄새가 나서 집 식구들이 대화를 할 때도 저 멀리 좀 가. 이 정도까지 했는데 지금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심폐를 심한 증상이 개선을 가져오는 것은 확실하다. 이 점을 공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1: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수고하셨습니다.
0: 예.
2: 이 좋은 청심환을 우리 집에 친정흐님이 지금 연세는 그거 한 75인가 그렇게 되는데 이거 사시고 서서만 효과 잘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집은 왕창이 있는데 그냥 우리 집에 와서 좀 놀러 오면 기침을 세게 하더라. 막 이렇게 혈압이 어째서 이 심장병인데 혈압이 그 나오고
0: 그렇죠. 심장병이 100분제 92가 고혈압을 동반합니다. 심장병 치료했는데 혈압이 정상 돌아왔던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점차. 예.
2: 그 혈압이야 그냥 달고 있는데도 그 조사를 해야 돼. 그리 힘들어하고. 그 다음에 또 기침을 세게 하지. 기침을 세게 하고 그때 가래는 또 어떻게 나오는지. 그래서 내가 무슨 약 잡수는 거 치료 중약도 먹고 무슨 치료를 많이 했다는 게 지금 그래도 알 된다면서 이런 우리 집 앞에 여기 연결에 무슨 좋은 약이 없는가 그런 어째 오겠는가 저기 좋은 특심하는 약 사람들한테 먹고 소리 이거 효과 좋아 나왔는데 이거 잡수랄까 그럼 먹어야지 하면 잡수겠다 하더라 그래서 배달 받았어 배달을 세 개를 먼저 가받았어 어떤지 몰라서 많이
0: 아 그럼요 처음엔 그렇죠
2: 먼저 세 개 써야겠다 이게 세워서 잡수인 게 먼저 이런데 야 기침이 너무 났어요. 기침이 약간 기관지 문제니까 기관지하고 낭따섰다.
0: 그럼요.
2: 그래도 아이들한테 기침이 오고 그러니까 속이 별 편안한 감이라고 그다음 얼른 숨쉬기 바빠서 헛덕거리면 그리고 거기다가 또 어째 심률이 어째가 다 올라가서 심률이 어째가 다 배하고 차고 한다.
0: 위험심률에 속한데 심장병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
2: 그것이 이 심하 되면 숨이 차서 거기서 밑에 우리 상점이 가서 상점 무슨 광천실 잘라나갔다 올라왔다 우리 집 3층밖에 안 돼요 올라올 때는 숨을 쉬어서 헛덕거리다 뭐 올라옵니다.
0: 그렇죠.
2: 그래서 이거 벌써 잡수고 벌써 시토거든 거의 잡수니까 기본 생겼어 헛덕거린 게
0: 좀 그렇죠.
2: 나가지고 기침이 돌아오고 가래가 그래서 같은 것도 이렇답니다.
0: 예.
2: 야 그래 이 약은 뭐고 약이지 순전한 중약대를 한 약이 됐어요. 다 어디서 정도 있는 약이 좋다 그래서 이제 이전에 그 암 캐나고 좋다는 건데 이거 저거 다 먹었다는 게 지금 내가 먹었다 애들이 여기서 효과 받겠다 야 이 좋은 것들 내가 언니가 말아야 하니까 이런 언니가 뭐 치료를 하는 거 아래 지금 이게 좋다면서 이런 이번에 갈 때네 그래도 오늘이 어찌 내가 지금 가겠다는데 오늘이 대사를 대해서 9통 써가지고 가겠다
0: 그렇게 하셔 전화번호 33-5번 거기에다 연락하세요
2: 33-5번
0: 예 그리고
2: 야, 내 효과 너무 좋아 호피 영수였습니다
0: 그렇죠 이 제품 자체는 효과가 기본으로서 좋을 리밖에 없는 좋은 제품
2: 특히 기침 안 하고 가래가 성하지 않고 이런 소설이 잘 되고 심률이 그리 올라가고 이러는 게 요즘에 딱 90 아래라는 거 지금
0: 그렇죠
2: 심률
0: 대단합니다
2: 예.
0: 벌써
2: 한 달 반

0: 보게 되면 완전히 이 제품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예, 없을 정도죠.
1: 이제 세통선대를 하고 가서 온거는 지역 났습니다. 그렇죠. 이 제품 제가 처음 예. 만났답니다. 지금.
0: 그렇죠. 예, 예. 예.
1: 오늘이 배달받겠습니다. 홉통이.
0: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예, 감사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저도 천천히만을 쓰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3: 아, 이 약이 심장 병리는 저만 썼습니다. 이 가슴이 어떻게 두근거리며 답답하던 게, 그래도 아니, 잘 쓸까, 인사 두근거리지 않고 답답하지 않습니다.
0: 효과가 빠르고 확실하고 부작용이 거의 없거나, 부작용이 거의 없는 이런 특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3: 예, 네. 그리고 예, 막 그 썼던 전에 현담 늙어까지 막 켜던 게, 뒷가슴을 켜다, 가슴을 켜다, 이 증상도 싹 없어졌습니다.
0: 그렇죠. 예, 예.
3: 그리고 예, 혈압이 높은 게 정살이 됐고, 예, 이래 어딜 가다도 예, 차 지나가도 깜짝 놀라고 한 대서 무슨 들고도 해도 깜짝 놀라고 이래 되었습니다.
0: 쉽게 놀라죠 심장병이.
3: 우선 약간 눈이 높이만 해도 놀라고 이래던 게 이 증상도 딱 없어졌습니다.
0: 그렇죠. 예.
3: 이 혈압이 높은 것도 예, 증상이 되고 이 저 잠 잘못 자던 것도 잠 잘 잡니다.
0: 예.
3: 그리고 심혈이 내 이제 앞에 분도 얘기했지만 이래, 나는 일단 서른 개씩 뛴다.
0: 예. 위험한 심률인데, 예.
3: 그래, 진단을 계속 몇 년 먹었습니다.
0: 그렇겠죠.
3: 심률이 뛰는 거는 진짜 아이들입니다.
0: 예.
3: 이게 해결되기 전에 80개, 70개, 80개, 이렇게 뜹니다.
0: 너무 정상 돌아왔네. 이 제품 자체는 믿고 쓰실 만한 우수한 제품이란 거 진일보 확신할 수 있을 겁니다. 예.
3: 네. 그래서 선생님 아홉 가닥 배달받아 나는 오랫동안 쓰자고 그랬습니다.
0: 그렇게 하셔. 예. 건강하세요.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지금 심장병 치료 제품 초온 청심환을 썼는데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던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 심장은 혈압을 생성하는 동력 펌프입니다. 심장 功能이 좋아지니까 자연적으로서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오늘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대서 오늘부터 혈압약을 끊으면 절대 안 됩니다. 넉 달을 지켜봐야 됩니다. 넉 달 동안 계속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면 혈압약을 끊어도 됩니다. 그런데 본 제품 초온 청심환은 기본으로서 지금 혈압이 정상 나는 심장 치료를 했는데 혈압이 정상 돌아왔다. 혈압약은 부작용이 아주 많습니다. 부작용 거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아주 아홉 개 방면에 큰 부작용이 생기는 이런 혈압약은 기본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해도 혈관을 확장하는 차원에서 머리에 피가 제대로 올라가야 되는데 머리에 피가 올라가는 데는 두 가지 문제 있습니다. 하나는 피가 모자라는 쇠소환입니다. 하나는 피가 너무 넘쳐나서 피가 터지는 이런 그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모두 어디에 문제가 생겼는가? 심장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러한 그 뇌혈전, 뇌출혈 같은 것도 생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심장병 치료함으로 인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요. 뇌졸중 후유증 환자들 가운데서도 심장의 혈전이 심장의 혈전이 올라가면 동맥경화를 형성하거나 뇌혈전을 형성해서 우리가 마지막에는 뇌혈전, 뇌출혈로 쓰러지는 이런 정황을 초래하게 되었으니까 심장병 치료에 이러한 분들을 포함해서 일념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산복 기간에 땀이 많이 나죠. 땀이 많이 난다는 것은 어떤 그 매체에서나 이야기하는 거 보게 되면 뭐 기술은 땀은 피가 줄줄 흐르는 것 아닙니다. 예, 시외 예, 그 쇠한 통연이라 합니다. 피하고 땀은 같은 그 혈관 안에서 나가는 건데 로폐물이 배출 도경은 바로 땀을 통해서 대소변을 통해서 호흡계통을 통해서 로폐물이 배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혈관을 통해서 땀이 나가는 것은 우리 이 세포로 하죠. 혈관 세포로 조성된데 이 세포는 일종 그 침투막이라 쓴터머라 합니다. 침투막이라 하는데 네.
2: 잠시만요. 예.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는 이 좋은 동심한 지금에 어서는 한 몇 달인지 어서는 아이고 저기 두 개도 없었습니다. 네, 지금.
0: 아, 여덟 달 거의 쓰셨네요. 여덟 달 잘 쓰셨다는 걸 말합니다. 예.
4: 예, 두 개도 없을까나 예. 야, 지방상.

0: 지금 내 심장병인 오랄 심장병인데 이거 쓴다면 지금 마구 지금 예 크게 뭐 심장에 고생 안 합니다 지금 이거.
1: 그렇죠. 예.
0: 원래는 예 자꾸만 심장이가 허리 놀라고 그리고 예 숨이 허리차고 예 올라온 숨이 잘 어떨 때 넣어보여서 가만히 전화기 넣어도 예 숨이 잘 올라오지 않고 이랬습니다. 예 그리고 밤에 잠이 애 못하고 예 그리고 한제 나가 조금 뭐 운동도 못했습니다. 또 나가 걷게 되기 때문에 꼼짝못하고 식은땀 막 나면 진짜 걷지 못하고
1: 그렇죠. 예.
0: 예 바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런 건 입에서 예 냄새 자꾸만 나고 입안에 싹 말라들고 예 그리고 멍각이 되게 되면 이빨도 어떤 데는 아프고
1: 예.
0: 예 치아도 막 아파나고 이랬는데 이러한 증세들이 지금 기본상 하나도 저기 발작 안 합니다 지금
1: 그렇죠. 예.
0: 예 올해 지금 약 지금 약을 따르고 지금 두개 정도니까 지금 기본상에 이렇습니다. 옛날에는 이 주시화는 내 과학이 가족되겠습니다.
1: 그렇겠죠. 예.
0: 불쇠도 어떤 데는 깜빡하고
1: 구급하는 차원에서, 예. 해 밑에 깔아야 되죠.
0: 예, 그런데 지금은 뭐 그런 근심 없이 나가 댕기는
1: 근심 걱정이 없죠. 예. 야들딸 썼으면 기본으로서 그런 뭐 구급해야 되고 뭐 갑자기 병원에 실려 가고 그런 일은 거의 피해갈 수 있게 되어 있을 겁니다. 예.
0: 예, 그리고 저기 뭔가 이렇게 되고 이 약, 이 특히에 이약 쓴다면은 다른 뭐이 약이 다른데에 이나 뭐 부작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1: 예.
0: 약 그러니까 확실히 다 이게 있어볼까 편안한 게 지금 어느는 뭐 기본상 연달되는 건 심장 무슨 단순 폐렴 가장 달고 있어 내서 이런 건 하나도 안 먹습니다.
1: 그렇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예.
0: 혈압이도 예 원래 혈압이 가장 온전히 혈압 떨어져서 3달 됩니다 이것은
1: 그럼요. 그 문제 해결이죠. 예.
0: 아, 여러 면에서 지금 많이 좋아지고 이러니까 내가 지금 이 약은 좀 꾸준히 오래 써야 되겠다 선생님 말씀 오래 써도 이렇죠 이렇게
1: 이렇습니다. 예, 차수를 조절하는 차원에서 쓰면 됩니다. 예.
0: 그래 그것도 저기 뭐 이제 그 차수 좀 적고 선생님 말씀 알 수는 그냥 그대로
1: 알 수는 수말 밑으로 내려오면 안 됩니다. 예.
0: 그럼 내가 그를 그대로 남았고 오늘 예 아홉 각더 배달 받기시다.
1: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는 믿고 쓰시며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 우수한 제품입니다. 예.
0: 예.
1: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통심하는 쓰는 한답니다.
1: 아, 그래요. 예.
3: 야, 내 이거 선생님 소개를 하기 전에는 숨이 차서 골지 못했습니다.
1: 예.
3: 그 다음에는 저따 집에서 먹는 다다도 놀라서 부들부들 떨고.
1: 예.
3: 그래, 미네, 그래서 예, 혈압은 높은데 맥박은 예, 40, 41 이랬었구만.
1: 위험한 심리에 속하는데, 어느 순간에 쓰러지면 이러면 남다.
3: 떨어져서 미네 꼼짝 못 하던 게.
1: 그렇죠.
3: 손정심하는 시댁에 쓸까에 조금씩 낫습니다. 그래서
1: 예.
3: 계속 먹었습니다.
1: 예.
3: 선생님이 그 보조, 그.
1: 몇 가지 보조 제품. 예.
3: 그래든지 우선 보조 제품 같이 아이 먹어도 예, 통통신화만 먹어도 좋습니다.
1: 예.
3: 그래, 놀라든지 우선 세게 아이 놀라고.
1: 예.
3: 숨이 차든지 세게 숨이 아이 차고.
1: 예.
3: 그 다음에 맥박이 40이든지 올라가서 우선 60이 됐었군.
1: 예.
3: 야, 이래, 글쎄, 지금 맥이 날까? 얼마 돈도 모르겠어.
1: 예.
3: 난 그래, 이 통통신화 내긴 딱 맞습니다.
1: 예, 그렇죠.
3: 그리고 이전에는 어지간지 약을 그냥 걸마였고
1: 구심하네, 예, 그렇죠.
3: 예, 숨이 아예 올라올 때는 그거 햇빛 밑에다 이었습니다.
1: 예.
3: 그런 게 지금은 그거 아예 욕구된 게도 예, 숨이 아예 찹니다.
1: 그럼요, 예.
3: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좋은 약을 소개를 했기 때문에 난 지금 사는 것 같더라구만.
1: 그렇죠. 이 제품 자체는 믿고 쓰시기 됩니다. 그렇죠. 예.
3: 그래 나는 이 내게 딱 맞길래 계속 먹을 예사입니다.
1: 예.
3: 그래 예. 감삼 오에다 어때 넣어 눌러서 또 싸겠습니다.
1: 아이고 너무 잘 기억하셨네요. 그렇게 하세요.
3: 예,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또 약 소개했기 때문에.
1: 건강하세요.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심장 혈에는 오프로포르탕하고 0.9%의 그 소금이 그래 염화나트륨이라 하는데 생리염수라 합니다. 이게 평.

0: 정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름에 이 삼복철에 땀이 많이 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쉐한 통연이라 하였는데 그러니까 피하고 지금 우리 땀 이게 다 심장혈에서 그 저축됐다서리 부분적으로 땀으로 나오고 이런 과정에 노폐물이 배출되는 과정으로 나오는데 피는 그 세포막을 통해서 나오지 못합니다. 분자가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땀만 낼 때 그다음에 심장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 소금물을 좀 적당하게 많이 마시거나 우리 음식에서 이런 것도 보충되겠지만 해도 그러나 포도당은 우리가 매일 하루 3시에 드시기 때문에 따로 보충할 필요 없지만 해도 소금은 어느 정도 보충해야 됩니다. 이래야 심장의 정상 功能을 유지하는 데 기본을 보증하는 이런 셈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심장병 치료에서는 초원 청심환약의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난다면 좋은 해결을 가져오는 제품이니까 견지하기 바랍니다.
1: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외로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2: 복경 시간으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성당이 상무위원이며 초당이 석인 호가복의 주재하에 20일 2026년 전주경제운행분석청기회의 제6차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호가복은 석금평 총서기가 길림성 당위 정부 사표보 청취시에 한 중요 연설과 중앙정치국 회의 정신을 깊이 관찰하고 성당이 성정부의 포취 요구에 따라 정치적 관점에서 경제 운행을 주시하고 전반적 차원에서 발전 태세를 파악하며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어려움을 맞받아 나가며 종합시책하고 정밀하게 힘을 내 전주 경제 운행이 안정 속에서 발전하고 질을 높이며 효익을 증대하도록 힘써 추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최홍성, 주정엽 주석, 주금성이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회에서 주통계국, 주발전 및 개혁위원회, 주상무국, 주공업 및 정보화국 책임자들이 1월부터 7월까지 경제운행 정황, 1월부터 8월까지 예측 분석 정황 및 다음 단계 사배치를 회보했습니다. 연결시 안도현 당위 주요 책임자가 복귀 분석을 했습니다. 의료신강, 소경량, 윤조휘, 문금철, 두경국이 사업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올 들어 전주 상하는 중앙과 성당이 주당이 경제사패의 포치 요구에 따라 백방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소비를 촉진했으며 공업과 대외무역을 안정시켰습니다. 고정자산 투자는 전성 앞자리를 달리고 있고 공업경제는 안정적으로 운행되고 있으며 한도의 이상 사회소비품 소매액은 비교적 빠른 장성을 유지하고 대외무역 수출입 증가폭은 빠르게 확대되면서 전주경제운행이 계속해 안정 속에서 발전하고 질을 제고하는 양원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각 현시와 각 부문에서는 당면 경제발전의 각종 유리한 요소를 정확히 파악하고 경제운행에서 직면한 새로운 문제와 도전을 명확히 인식하며 경제 장세를 안정시키는 것을 당면의 선차적 정치 임무로 들어주고 틀림없이 투자 유치, 대상 논설, 투자 확대를 추진해야 합니다. 백방으로 기업, 시장 얘기를 안정시키고 동태 감축, 정밀 배치, 과정 관리를 일정 강화해 전력으로 3, 4분기 난관 돌파와 하반기 결전을 잘 치러 년간 목표 임무를 힘써 완수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대상 건설을 힘써 다잡아야 합니다. 년간 고정자산 투자 목표를 둘러싸고

0: 전단계 수석, 시공 조직, 요소 보장 등 면에 난제를 해결할 비상 조치를 내놓아야 합니다. 훈춘 석일 청정 에너지, 연결 룩마트 지능화 산업단지, 도나 민덕 생물 2기, 왕청 10만 킬로와트 에너지 축적 발전소, 활용 금성동 금광, 안도 신보 음료, 도문 웅순당 웅담 제품, 용정 눈살 과제 등 새 착공 대상의 건설 속도를 다그쳐야 합니다. 연결 도시 로후주거단지 개조, 도나 목단강 홍수방지 7위 2기, 훈춘도로철도 연합수송 전용선 활용 열공급 도관망 갱신 개조, 도문도시구역 오수 도관망 건설, 안도중의병원 의료양로결합 등 정책성 자금 대상의 건설 진도를 다그쳐야 합니다. 연길 정력자동차, 훈춘길순 독립식 에너지축적발전소, 도나 고봉조절 에너지축적발전소, 도문생활쓰레기 소각발전, 용정 650MW 풍력발전 등 대상에 조속한 착공을 추동을 하고 6가지만 건설 대상, 재해 후 회복, 재건 대상들을 서둘러 계획하여 지속적으로 유효투자를 확대하는 데 유력한 지탱을 제공해야 합니다. 백방으로 공업장성 잠재력을 발굴해야 합니다. 중점 업종과 중점 기업 운행 정황을 밀접히 추적을 하고 생산 판매 연결, 용자 연결, 생산 능력 협력 등 봉사 활동을 목적성 있게 전개해야 합니다. 설비 갱신, 지능화 개조와 디지털화 전환 등 면에서 부대의 지원을 착실히 실시하고 재해를 입은 기업들이 하루빨리 곤경에서 벗어나 생산을 회복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중점 기업의 시장 개척과 생산 능력 확대에 조력하고 잠재력이 있는 기업이 규모를 확대해 통계 범위 내 기업으로 되도록 추동함으로써 공업 기본판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여러 방면으로 힘을 내어 소비 열기를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9월, 10월 소비 성수기를 다잡고 가을철 특가 상품 주택 판매 촉진을 활동을 알심들어 잘 조직해야 합니다. 연길 가을철 자동차 전시회를 미리 기획하고 전자상거래 기업, 상업무역기업들이 새 전자상거래 생방송 축제 등 온 오프라인 판매 촉진 활동을 알쓰들에 기획하도록 조직해야 합니다. 민속공연, 체육경기, 가사봉사 등 봉사소비를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소비 잠재력을 1층 방출하고 소비 증량을 확대해야 합니다. 여러 조치를 병행해 문화관광 열기를 유지해야 합니다. 공급과 수요 두 측면에서 힘을 내고 연결 1978 문창원 모화산 관광삭도, 량전리 문화관광산업단지, 도시응접실, 도시책방, 룡정 해란대 2기 민박, 리화곡, 비암성령, 용문 양심객점, 안도 몽환빙설 대세계, 산수운 건강양생중심, 훈춘 마뚜료시카 호텔 등 중점 문화관광 대상 건설을 다그쳐야 합니다. 가무 깜짝공연, 미식품평 등 특색활동을 상시적으로 개최하고 전민 e스포츠 대회, e스포츠 주제 음악축제 등 주제활동을 알심들어 잘 조직해야 합니다. 인터넷 문화, 인터넷 드라마, 인터넷 게임 등 새로운 경영 모식을 적극 육성하여 문화관광 열기가 지속적으로 달아오르고 문화관광 소비가 빠르게 방출되도록 해야 합니다. 백방으로 대외무역 규모를 확대해야 합니다. 통상국 기초시설 승격 해소를 다그치고 통관 편리와 수준을 높이는 데 힘써야 합니다. 액화석유가스, 액화천연가스, 콩, 육류, 신차와 중고차 등 제품의 수출입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온라인 구매 보세 수입 1210 업무 규모를 확대해야 합니다. 기업들이 5034 모식을 충분히 활용하도록 지지하고 다국 전자상거래 무역 규모를 한층 확대하여 대외무역의 지속적인 안정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주급 관련 지도일꾼, 주직속, 연변주재, 주황직속, 성직속 관련 부문과 단위 주요 책임자, 각 현지 당위와 정부 주요 책임자, 정부 분관 책임자, 전에 각 개발구 당사 위원회 주요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1: 21일 오전 10시 19분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알심드려 제작하는 국내 첫 발해국 역사 소재 단편 드라마 발해 대흥무 촬영 가동식이 연변 박물관에서 펼쳐졌습니다. 길림성 당위 선전부 부부장이고 길림성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당조석이며 국장인 장일정,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선전부 부장인 박군봉 등 성주 각급 지도일꾼들과 귀빈들이 촬영 가동식에 참가했습니다.

0: 있습니다. 가동식에서 제작진과 주요 출연진들이 무대에 올라 인사를 했습니다. 장일정과 박군봉이 촬영기에 씌워졌던 붉은 천을 벗겨내고 이어 지도일꾼들과 귀빈들이 함께 밀보리 이사 꽃기 의식을 진행하면서 본 드라마의 본격적인 촬영 시작을 알렸습니다. 촬영 가동식에서 주덩이 선전부 부부장 과수화,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국장 리장혜 및 후기 제작 담당 단위 책임자가 각기 축사를 통해 문화 전승의 사명, 매체 융합 발전, 영상 제작 혁신 등 각도에서 프로젝트 추진 초심과 창작 계획을 소개했습니다. 소개에 따르면 이 드라마는 길림성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의 한 도시 한 작품 사업 배치에 따라 추진되는 중점 문예 프로젝트입니다. 드라마는 20부로 구성되고 총 방영 시간은 100분이며 극본은 길림성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조직한 전문가 론증 심사를 통과해 역사 사실에 엄격히 부합됩니다. 발해국 역사는 중화민족의 다원일체 구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서 연변조 지역 문맥 전승과 길림성 지역 문화 구축에 중요한 의의를 지닙니다. 드라마는 발해의 대흥무가 재위 57년 동안 걸어온 인생 과정을 주선으로 삼아 전쟁을 멈추고 평화를 도모한 과정, 세 차례 수도를 옮긴 과정, 당나라의 례약과 농상 제도를 전면적으로 본받으며 부족들을 이끌고 해동성국을 건설한 이야기를 완정하게 그려내게 됩니다. 이번 드라마는 실제 촬영과 AI 디지털 전경 합성 제작 방식을 혁신적으로 적용했습니다. 드라마는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스튜디오와 훈춘 발해고진 풍경구에서 촬영하며 출연진은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사회자, 연변대학 재학생, 연변 우선 진행자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현재 연변 박물관에서 전시하고 있는 육합 동풍 당나라 발해 정효 공주묘 벽화 복원성과 전시와 본 드라마 내용은 서로 보완하면서 문물 전시와 영상 창작이 서로 힘을 실어주는 문화 전파 체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단편 드라마 발해 대흥무는 올해 10월 말까지 제작을 완성하고 홍과 텐센트, 유쿠, 아이치이 등 주요 온라인 시청 플랫폼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동시에 길림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과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전통 매체와 뉴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방송됩니다. 인구 고령화에 적극 대응하는 국가 전략을 깊이 관찰하고 양로 금융 봉사를 잘 해나가기 위해 교통은행 연변 분행에서는 일전 연기해서 양로 금융 현지 봉사 방안 발포 가동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부주장인 호복군이 가동식에 출석해 축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양로사업의 고품질 발전은 금융활수의 정확한 주입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장기간 교통은행 연변분행은 양로금 대리발급, 사회보장카드 편민봉사, 재보관리봉사 등을 착실히 추진해왔습니다. 또한 노년층의 금융안전에 초점을 맞춰 사기방지, 금융소비자권익보호 선전을 상시적으로 전개했으며 주내 양로기구와 건강양생기업의 발전 수요에 정확히 연결해 양로산업에 대한 신용대출 투입을 확대하는 바, 질 높은 금융봉사를 통해 우리 주 로령사업의 질적 향상과 로인경제의 활발한 발전에 중요한 금융역량을 보탰습니다. 이번 가동식을 계기로 정부가 인도하고 금융이 힘을 보태며 시장이 참여하고 대중이 혜택을 누리는 양로봉사의 새로운 구도를 함께 구축하기를 희망합니다. 교통은행 연변분행의 현지 특색 양로금융 봉사 방안은 국가 양로금융 전략과 연변주 현지 고령민생 실제 수요를 유기적으로 융합하고 정부 자원 통합, 양로산업발전 역량 강화, 노인 재보 관리를 통해 금융 플러스 비금융 양로 봉사 생태를 구축하며 연변 특색의 양로금융 봉사 새 본보기를 구축하게 됩니다.
1: 용정시 도시구역의 핵심적인 하천횡단 교통중추인 룡문교 재건 대상이 시공을 다그치고 있는 가운데 현재 공사는 교량 하부 구조 시공의 관건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대상이 준공되면 낡은 교량의 안전 우환을 철저히 제거하고 도시 대배 통로를 일층 완설하여 주민들의 안전 출행을 보장하게 됩니다. 용정시 육도하로에 위치한 용문교 재건 시공 현장, 여러 개의 콘크리트 교각과 교각 받침대, 콘크리트 치기 작업이 이미 완수돼 교량 위치를 따라 가지런히 세워져

0: 있습니다. 강변 공사장에서는 기종기 굴착기, 공사 운송차 등 대형 설비들이 협동 작업을 하고 있고 시공 일꾼들이 재반 공사를 긴장하고도 질세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룡문교는 1969년에 건설이 되는데 1988년에 확장 개조를 했습니다. 교량 북측 절반은 사용에 투입된 지 57년, 남측 절반은 38년이 되었습니다. 도시구역의 관건적인 하천횡단이 교통중추로서 이 교량은 장기간 주요 교통흐름을 감당해왔으며 주민들의 일상출행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교량 노화로 인한 안전 우환을 해결하기 위해서 영종시에서는 용문교 재건 대상을 가동을 했습니다. 용문교 재건 대상의 총투자는 4,115만 여원입니다. 새로 건설하는 다리는 교량 외에도 가로등, 조명 승격, 보건망 개조, 무장애 시설 건설도 함께 실시해 도시의 표지성 경관으로 조성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도관 이전 낡은 교량 철거, 시공용 림시 도로 등 전 단계 조비 작업이 전부 끝났으며 공사는 전면적으로 교량 하부 구조와 조립식 구조물 시공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용정시 주택 및 도시농촌 건설국 도시건설과 삼일군 리가비입니다. 재건되는 농문교는 전체 길이가 176.8m고 너비가 25m에 달하며 도로 하중 1급 표준에 따라 설계됐습니다. 왕복 4차선이고 전용 인도를 설치하며 경관 등 야간 조명, 배수동 부대 시설도 완성하게 됩니다. 현재 교량 하부 구조 시공을 하고 있는데 준공이 되면 통행 능력과 안전 보장 수준이 기존 교량에 비해 뚜렷이 제고될 것입니다.
1: 相较旧桥实现大幅提升。
0: 용문교 재건 대상은 올해 연말에 전면 준공돼 사용에 투입될 전망입니다. 연결 생활을 주지로 한 비바 미만 장태가 18일 저녁 연결 1978 문창원 북쪽 관광객 봉사중심 주차장에서 개장해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차원적인 야간 소비 체험을 선사했습니다. 개장일 저녁 현장에서는 악대와 가수들의 열정적인 공연이 이어졌으며 QR코드 스캔 추첨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증정을 했습니다. 행사장 밖에는 가위바위보로 무료 식사권을 얻는 유희, 모래주머니 던지기, 새우 낚기 등 재미있는 체험활동도 마련돼 많은 사람들이 할인권 등 선물을 받아갔습니다. 밤이 깊어지면서 장터에 매대들이 펼쳐졌고 특색 음식의 향긋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오가는 사람들은 매대 앞에 발걸음을 멈추고 다양한 음식을 맛보았습니다. 군명태 가게 업주 뇌영명입니다. 명태는 우리 연변의 특색 음식이죠. 새로 조성된 장터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전국 각지의 버들이 장터에 와서 연변의 특색 음식을 맛보고 분위기를 즐기기 바랍니다. 문화창의 수공예 창작자, 청년 창업자, 요행 브랜드 운영자들이 장터에서 각자의 창작 상품을 선보이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연결 야간 경제의 새로운 볼거리로 자리를 잡으니 이 장터는 큰 장터 플러스 작은 장터 이중 운영 방식을 혁신적으로 도입하여 전통 큰 장터의 활기찬 분위기를 유지하면서도 특색 있는 작은 장터의 창의성을 갖추었습니다. 현장에는 여러 곳의 촬영 장소와 공공 휴식 공간을 마련해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차원적인 야간 소비 체험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미만 장터 행사는 10월 7일까지 지속이 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 시간은 오후 4시부터 밤 9시까지이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오후 2시부터 밤 9시까지입니다. 연결시 비바 미만 장터 대상 책임자 진사기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의 장터 주간을 지속적으로 내오고 상시적으로 소통 요리, 민속 공연, 악대 공연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간대비
2: 변강 공고의 시대적 사명을 깊이 이해하도록 인도하고 학교와 지방의 협동 인재 양성을 추진하기 위해 일전 료원형 경제직업기술학원 사생 대표들이 혼춘을 찾아 학교 지방 공동건설 실천 활동을 펼쳤습니다. 연일 연결시 도시관리 행정집법 부문에서는 조사 과정에서 일부 통신 운영업체들이 주거단지에 신호탑을 건설하고 임대료를 지불한 후 관련 금액이 부동산 관리 기업의 기업 구좌, 심지어 개인 구좌에 입금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관련 규정을 엄중히 위반한 행위입니다. 현재 일부 자금은 이미 반환됐으며 154만 8천 원이 아직 반환됐습니다.

0: 안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서태문, 박홍이었습니다.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2: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민족 단결의 꽃을 피우리를 준비했습니다. 중화의 대가정 속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찬란한 역사를 써내려가며 민족 단결의 꽃을 피워내는 아름다운 모습을 활기찬 정서로 노래했습니다. 산과 들에 활짝 핀 어여쁜 꽃송이, 다채로운 빛깔 어우러져 바람 따라 춤추는 저 꽃잎처럼 미래의 꿈을 향해 함께 달리네. 함께 부르는 노래가 대지에 울려 퍼지고 어깨 나란히 손을 잡고 찬란한 내일을 쓰리라. 한 마음 한 뜻으로 아름다운 꽃을 피우리.

0: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이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병원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려농성 중리학회 리사이고 중화중리학회 내경본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 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림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길동맥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푸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푸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2: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푸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푸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증,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장약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에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지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개내 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심리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리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매일 오후 3시 3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는 장약 심내방에 대한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장약 심내방에 대해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 심내방 이번 8월달 우대 활동에 대해 말씀드립시다. 장약 심내방 한 곽이 가격이라 할 때 330원입니다. 아홉 곽을 사시는 분들 100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더 드리는데 총금액에서 현금 500원도 빼드립니다. 그 외에 고급 항균 아이스매트 한 세트를 더 드립니다. 17곽을 사시는 분들 6개월 하고도 9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더 드리는데 총금액에서 현금 1610원도 빼드립니다. 그 외에 이번 8월달 우대 활동 기간에만 장약 심내방 번약 3곽을 더 증송해드리죠. 17곽을 사시는 분들한테 여태까지 3곽 번약을 더 증송해드려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17곽을 사시는 분들한테 또 다른 선물이 있습니다. 세탁이 가능한 브랜드 제품인데 푸른팔 누에 섬유 여름 이불 한 세트를 더 증송해 드립니다. 그리고 36곽을 사신다 할 때 13개월 하고도 5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더 드리는데 이번 총금액에서 현금 4752원도 빼드립니다. 그 외에 이번 우대 활동 기간에만 장약 심내방 번약 3곽을 더 증송해 드리죠. 36곽을 사시는 분들한테 또

0: 또 다른 선물이 있습니다. 예, 러시아 야생 해삼이 바다에서 직접 건져 올려서 말린 고급 선물 세트를 한 세트를 더 드립니다. 예, 예, 이번 우대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도 되고 상세히 료해하시고 약을 선택하실 분들은 병원 2층 다팅으로 올라오셔서 동쪽으로 10m 직진에 가게 되면 왼쪽에 중인외과 3이라고 씌어져 있는 간판이 보입니다. 예, 중인외과 3이 찾아가실 것을 알려드리면서 예, 일요일에는 오지 마십시오. 일요일은 저희가 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다 됩니다. 예, 우리 장약 심리방이라 할 때 치료 방법이 아주 독특합니다. 예, 주요하게는 새로운 치료 방법인 이제 이 방법이 아주 그 특수한 핵심 성분인데 예, 파핵용지효소라고 예, 이런 파핵용지효소를 추출해가지고 우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고 통하게 하는 이런 방법이 그리고 세계상에서 제일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해가지고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주고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면서 신호전달을 해주고 신경을 강하게 해줍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에서 나타나는 관심병의 심교통 영형협심증이랑 혈액형협심증이 이걸 치료해 줄 뿐만 아니라 또 관상 동맥경화라든가 고혈압 중풍 치료에 뚜렷한 효과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경계통 질병에서 나타나는 뇌 위축이라든가 파킨슨병이라든가 신경성으로 인해서 귀에서 소리 난다거나 또 신경성으로 너무 잠을 많이 잔다거나 이런 분들 또 신경성 위병이 있고 신경성 고혈압이랑 신경성 심장병 우울증 진단을 이런 받은 분들이 전문적으로 치료해 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1: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우리 양순지 우선 거의 2년이 됩니다. 좀 더 있으면 2년이 됩니다. 예.
0: 예.
2: 우리 아빠 중풍이 걸려가지고 서리 예전 뭐 자리 하기 아주 힘들었습니다. 이 5층 집에서 이 바깥에 계단 나가자면 내 그냥 부추하고 다녀야 됐습니다.
0: 네.
2: 예, 그래서 자리 하기 힘들고 그다음에 이 화채라고 걸고 소변을 달아서 소변을 좀 어째서 그래고 하려 저녁에 일구야 됐던 우선이나 소변 벌라 댕기다 나무니 잠을 못 자가지고 서리 예전 뭐 죽을 고생했습니다. 그래 우리 아빠 밥도 잘 못 먹고 심장 아빠 밤에 자꾸만 이 꿈기고 소리치고 이래 됐습니다.
0: 네.
2: 밥 먹을 때 이래 오른팔을 떨고 입을 떨고 이렇게 됐습니다. 영치사하게 살았습니다. 예. 그래다가 어느 때 약이랑 약은 많이 쓰고 침도 많이 맞고 주사도 얼마나 많이 맞았겠습니까? 치료하겠다고 그런 게 근처 아이랍니다. 치료가 잘 아이되고 예.
0: 네.
2: 근데 선생님 어느 때 방송하고 하는 거 듣고 서리야 우리 남네 이 저약 용 말 잘 듣는단 다음에 치료된다라면 이래 자꾸 쓰겠다고 해서 썼는데 예. 아 그거에 쓰기 전에는 밥술도 바로 못 드던 게 그거에 이렇게 쓰면서리 저기나 혈압 조절이 안 돼가지고 서리 연고상하던 게 혈압 조절이 차차차차 되기 시작하던 게 거기다가 또 선생님이 가르치는 대로 약을 어떻게 먹으라고 하루 사흘 다섯 일주일 이렇게 먹고 그다음에 또 다른 예 그저기나 방법으로 예 알려준 대로 먹었던 게 여덟 달 만에 예 혈압이 온전히 그냥 잘 되니까 나의 혈압 약을 안 먹게 됐다. 그래 맨 당연한 먹어도 혈압이 영이 잘 된다. 지금은 얼마해서 영이 좋아졌습니다.
0: 네,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예.
2: 예. 정말 예, 다른 사람으로 변해집니다. 모르는 사람은 모른다. 저 사람이 예, 얼빠나고 예, 노공이 걸려 중풍이 걸려 얼빠나고 그리고 예, 화채라고 댕기는 게 예, 쭈꾸쭈꾸라고 댕기는 게 다리 걸지도 못하는 게 지금 저 어째서 되는가 이란다. 우리 예, 능지에서 다 예.
0: 아하, 예.
2: 예. 그래서 내가 여차여차하고 이래고 말하고 이랬댔는데 이게 나중에 심장이 나빠서 남는 시바람에 영신경질이 많이 나서 맥이 없고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막 그래서 갈진하고 밤에 자주 못하고 밥 잘 못 먹고 이랬댔습니다. 그래 같이 먹었는데 얘 지금도 나눈에 좋아지고 그러니까 나도 떠서 마음이 좀 편안하게 조금씩 나서니까 마음이 기쁘니까 많이 좋아졌습니다. 약하고 하니까 예. 그러니까 나 이야기 다 선생님 덕분에 선생님이 이런 약을 우리 집에다 소개를 했었길래 우리는 예, 은인이라고 생각하고 이 약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0: 선택이 중요하죠. 아무리 그 뭐 소개를 해서도 아이 선택해서 사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 선택이 영 중요합니다.
2: 무슨 시하고 살다가 죽겠습니까?

0: 예, 그래, 우리는 이 활동할 때마다 이 약사입니다. 우리는 그런 두량을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약만 먹자고. 이제 다시 그래서 중풍 걸리지 않으면 된다고. 만약에 걸리면 그래서 끄뻑 죽으면 된다고. 이래 됐습니다. 예. 예. 그렇게까지 다 말했습니다. 이게 우리 링지에서 다 우리를 위해 쳐다보고. 나도 많이 쏘게라고. 욕한성 내가 하면 많습니다. 얼빠난 게 가득합니다.
1: 예.
0: 계속 쭉쭉쭉쭉 굽고 댕기고. 그 다음에 고를 따다가 이렇게 뚫고 댕기고. 얼빠내서 이러고 쭈글쭈글 하고 댕기는 게 다 녹공이 걸린 사람 대단한다. 많이서 어째 야간에 먹는가 우리 손 약 먹으라고 이래고 어떤 사람은 싸서 먹고 예 먹고 예. 이랬는데 예. 우리 아저씨 할머니 하는 게 두 량주 어제는 이제도 조금 있습니다 예 이랬거나 70이 퍽 넘어고 이랬는데 녹고 와서 예 얼빠 안에서 둘이 이러 앉아서 예. 서로 똑같이 이래고 살고 있는데 예 전번에 야위 예. 선생님이 말해서 이거 예. 그런 썼는데 예 지금 많이 좋아졌다고 그랬다 그래서 더 써야 되겠답니다 그랬네 나 10대까지 계속 쓰라고 이랬습니다 거기다가 저는 썼는데 이 아바 있지 위나 밥 밥도만 먹지 그 다음에 예, 머리에 얼빠 안에서 기운력이 없어 그래도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 쓰라고 이 활동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 활동이 좋을 때 오늘 싸겠답니다 예, 예. 많이 예.
1: 그 예, 이번에 배달 받으시려면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저녁에도 배달 됩니다 예
0: 예, 이사일 지구지구하겠습니다.
1: 예, 맞습니다.
0: 예, 예, 감사합니다.
2: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도 지금 혈압 조절에 앉아서 예, 한 20년.
2: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예, 안 됐습니까?
1: 예, 어제 또문또문 끊깁니다.
3: 예, 선생님 강 장약심혈관 강의를 두고 지금 장약심혈관 먹게 되는데 혈압 조절이 예, 야.
1: 예.
3: 몇 달 먹은 후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지금 혈압약이 적게 먹게 됐고 또 선생님이 알려주는 단 한 가지 방법에 혈압 조절이 예, 잘 되니까 예, 여섯 달 만에 지금 신예방을 먹고 있어도 혈압 조절이 그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1: 예.
3: 예, 그래 나는 이게 내경색이에 여러 번 오면서 예, 머리에서 소리 나고 귀에서도 소리 나고 머리 어지럽고 머리 무겁고 눈도 무거워서 예 뜨기 힘들어서 손을 막 잡아당기면 눈도 뜨고 그랬습니다.
1: 예.
3: 예, 심혈방 먹으면서 예 눈도 맑아지고 머리도 맑아지고 정신이 바짝 나는 게 기분이 얼마나 지금 좋겠습니까 지금.
1: 그렇죠. 예.
3: 예, 그냥 이거 관절이 아파서 예 약간만 거리 두고서 다리 저리고 통신하고 해서 얼마 먹고 그랬는데 아 지금 예 관절이 많이 좋아져 지금. 아무리 먼 거리 걸어도 지금 다리 아픈 줄은 모릅니다.
1: 예, 좋은 일입니다.
3: 예. 그래, 예. 내가 허가 본 거 보고 우리 남편도 당뇨합병증을 해서 많이 고생하다 지금 이 약 먹고 있는데 그래서 타지가 저리고 아프고 그래도 어림증이 자꾸 나고 소변 차수도 많고 아직 고생하다 이 약 먹은 게
2: 여보세요?
3: 예,
1: 여보세요? 어제 자꾸 예 뚝뚝 끊어집니까? 그 신호가
3: 아, 예. 예. 이 약을 또 보면 예, 야, 이 성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1: 그렇죠. 예. 예. 해발이 그렇게 높은 곳이 야생약재라 말이야.
3: 예. 향도 서방에서
1: 예. 연황금으로 불리는 약재 네 가지가 또 들어갔습니다.
3: 예. 하루에 세 번씩 꼭꼭 먹으니 먹으면서 바짝 치료해 주니까 예. 이렇게 중환병도 이렇게 확실하게 효과를 본 것 같습니다.
1: 예.
3: 그래서 우리 부부는 예, 이 약 먹으면 건강 챙기기 위해서 오늘도 배달 받아 왔는데 예, 내가 예 효과 좋으니까 나 친척 친구들을 많이 소개하는데 다 이 약 먹고 효과 좋다며 나 지금 칭찬하고 있습니다.
1: 아 예.
3: 그래 예, 내 이번에도 예 우리 사촌 오빠를 소개했는데 예, 우리 사촌 오빠도 이게 중풍이 와서 그냥 그래서 머리 얼빠나고 어지름 찌나고 심장이 또 나빠 수제를 하라고 하던 게 예. 이 약 쓰고 지금 심장이 많이 좋아져서 예 병원에 가까 수제를 아예 해도 된다 하면서 너무 좋아서 지금 오늘 시린이 수강 배달받아 계속 꾸준히 쓰겠다.
1: 예 혈관이 그게 그러니까 심장 그 혈관이 그게 뚫려져서 그만큼 아예 해도 되는 겁니다. 이게 예. 뚫어주고 녹여주고 통하게 하는 이런 방법으로 치료를 해주셨습니까? 예?
3: 맞습니다.
1: 예. 예. 그래서 예, 그분이 예, 그분한테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3: 예, 알겠습니다.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예,
4: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4: 저는 예, 고혈압 환자입니다.
1: 예.
4: 이 당약 먹기 전에는 예, 서약인 고혈압약 예, 22년 동안 먹고 살았습니다.
1: 예.
4: 2년 자고 얘 장약 14방 먹었는데

0: 먹고 있는데 예, 몇 달 사고 이 약 먹으니까 예, 혈압도 저기 잘 되는 게 알리지니까.
1: 알리셨고, 예.
0: 예, 그래서 예, 선생님한테 문의한 다음에 예,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예,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예, 5일, 7일, 10일 이렇게 한 번씩 먹으면서 예, 혈압하고 감량하고 예, 또 선생님이 알려주는 또 한 가지 방법 사용했는데 예, 혈압조절이 그렇게 잘 됩니다.
1: 예.
0: 야득 달 후에는 예, 당약 심리박만 먹고 있어도 예, 혈압조절이 그렇게 잘 됩니다. 신경성으로 예, 귀에서 소리 나서 12여 년간 고생했는데 반년 먹고 완전히 소리 나지 않아 너무 좋습니다.
1: 예.
0: 그리고 예, 병원에 가 검사한 것이 예, 다발성 뇌객색이라 합니다.
1: 예.
0: 그래서 그런지 예, 머리가 어지럽고 예, 머리 안에 안개낀 것 같고 예, 가만히 누워있어도 예, 집이 빙빙 돌아가는 것 같고 정신이 안 납니다.
1: 아, 그렇죠. 예.
0: 그런데 예, 이 약을 먹으면서 예, 어지럼증이 인사일 없습니다.
1: 빨리 나사집니다.
0: 예, 지금 예. 예,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바짝 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예.
0: 내가 먹고 좋으니까 예, 저희 남편도 지금 같이 잡수고 있는데 예, 우리 남편도 예, 심혈관 질병 때문에 계속 머리가 어지럽고 예, 심장이 계속 떨리고 예, 자꾸 놀라고 또 이러고 또 숨이 차하고 예, 그러던 것이 예, 지금 이 약 먹고 예, 그렇게 좋아졌습니다.
1: 예, 꼭 좋아집니다.
0: 예, 예. 우리 부부가는 예, 다른 거 아무것도 먹는 게 없습니다.
1: 예.
0: 이 약만 먹고 있는데 그렇게 세게 효과를 본단 말입니다.
1: 맞습니다. 이 약은 정말 이 그 이 소개를 누구한테 해줘도 요가 안 먹는 약입니다.
0: 예, 이 약에 대한 긍정이 정말 긍정하고 싶습니다.
1: 그렇죠.
0: 이 약이 예. 너무 좋으니까 예, 많은 친척 친구 친구들하고 또 활동실에 사람들이 모두 쓰고 좋으니까 예, 대비 나를 칭찬하니까.
1: 예.
0: 우리는 예, 배달 받아왔는데 예, 거기 우리 활동실에 다니는 친구로 인대학에 다니는 친구인데 예, 그 친구는 예, 내 소개로 지금 이거 몇 달 쓰고 예, 지금 많이 좋아지고 예, 머리 뇌경색이 두고 와가지고 예, 그렇게 골이 얼빤하고 기억력이 없던 것이 예, 지금 이거 먹고 예, 자기 절로 말하기로 지금 자기가 열했다면서 예,
1: 아, 그렇게 좋아졌다는 게십니.
0: 예. 정말 좋다면서 자기도 먹으면서 예, 자기 시누이를 소개해 주겠다면서 예, 자기 시누이는 예, 중풍이 오고 심장병도 심하다면서 예, 오늘 예, 배달 받아서 한국에 붙여 주겠답니다.
1: 아, 제일 좋습니다. 그 예, 중풍이 온 분들하고 예, 그리고 이 뇌중풍하고 심장병이 심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예. 제일 좋은 이야기죠. 예, 2417979번으로 9분 보고 전화하십시오. 예,
0: 예 알겠습니다. 인사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이 당약 심내방을 먹고 술이 효과를 많이 본 환자입니다.
1: 예.
3: 예, 혈압 조절이 안 돼가지고 예, 20여 년 동안 혈압약을 먹고 살았는데
1: 예.
3: 방송을 듣고 술이 이 약을 예, 먹게 됐는데 예, 혈압 조절이 얼마나 잘 되는지 예, 몇 달 이 약을 먹고 술이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예, 혈압약을 적게 먹게 됐고 또 나중에는 예, 며칠에 한 번씩 유지량으로 먹었단 말입니다.
1: 예.
3: 예, 그리고 선생님이 예, 다른 방법을 알려주던데, 예, 그거까지 쓰니까, 나 예, 혈압조절이 얼마나 예, 정말 너무 잘 됩니다.
1: 그렇죠. 예.
3: 예, 지금은 예, 당약 24방만 먹고 있습니다.
1: 예.
3: 저는 예, 원래 또 관심병이 있어서 숨이 이렇게 많이 차고, 또 네 경색이 와서 머리 계속 이렇게 어지럽고, 잠도 안 나고, 신경질이 자꾸 나고, 거기다가 예, 멘붕까지 와서 예, 말하나 웃거나 해도 예, 당기우고 또 눈이 예, 부들부들 떼가지고 고생했는데 예, 앞달 사후 먹으니까 나 예, 너무 좋아졌습니다.
1: 좋아진다고 예.
3: 예, 또 개고 예, 위궤양이 있어가지고 예, 식물이 자꾸 올라오고 위가 이렇게 쓰리면서 아팠는데 예, 지금은 그런 것도 예,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몸이 전체에 용 좋아졌단 말입니다.
1: 예, 몸이 전체 좋아질 수 있습니다.
3: 예, 이 약은 이 서장 해바디 높은 데서 자란 야생 약대들로 예, 제조한 우수한 약을 써 그렇는지 예, 약 효과가 예, 일반 다른 약보다 예, 다릅니다.
1: 예, 그렇죠.
3: 저희 남편은 예, 검사 수치에 도달하지 못해가지고 예, 주자를 못 넣었단 말입니다.
1: 아, 원래 예, 검사 수치에 도달 못한 모였습니다.
3: 예, 그래서 예, 지금 이 당약 심내방을 쓰고 있는데 예, 얼마나 좋아졌는지 예, 심장이 예, 너무 좋아지니까 나 예, 영 기뻐한다 말입니다.
1: 예.
3: 예, 선생님이 이렇게 좋은 약을 소개해서

0: 주셔서 예 고맙습니다.
1: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2: 저도 혈압 조절이 안 돼, 30년 허약 혈압약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1: 예.
2: 아, 그러다 선생님 장례식에만 강의를 듣고 장례식에만 먹게 되는데, 혈압 조절이 얼마나 잘 되지, 몇 달 먹은 후, 선생님 지도를 받으면서 혈압약을 적게 먹게 되고, 또 선생님이 알려준 다른 한 가지 방법을 같이 쓰는데, 혈압 조절이 너무 잘 돼.
1: 예.
2: 담야 신예바만 먹는데도 좀 해렸어도 정말 잘 됩니다.
1: 아, 그렇죠, 예.
2: 예. 그럼, 예, 경동에 오른쪽 방팔이 있어서, 아, 이게 항상 거짓이었다. 이 방팔이 어디 떨어질까봐 항상 거짓하다. 내게 신예방 넉 달밥 먹고 검사했는데, 아, 방팔이 싹 사라졌을 때.
1: 예.
2: 그러니까, 아, 정말 큰 근심 들었습니다, 만약에.
1: 큰 근심 들었지.
2: 상당히 좋습니다, 이러노니. 그리고, 네, 또, 심장 앉아, 항상 숨차 가슴이 답답함이, 앞뒤 가슴에 바늘에서 쏙쏙 찌는 감이 아팠는데, 그리고, 아, 돌로 기도하는 것도 이렇고, 이렇고, 이랬는데, 이 약 먹으면부터 이 증상이 하나하나씩 딱 사라졌습니다.
1: 아, 예.
2: 예, 원래 겨울에도 물은 열어야 손 나온 것 같은데, 아, 조금은 이 증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1: 심장병이 좋아지면은 그런 증상이 다 좋아집니다.
2: 예. 예. 그리고, 예, 집사람도 당뇨병 아프처럼, 예, 항상, 예, 어디 뛰어나고 혈압도 낮고, 아이, 사지 저리고 했는데, 이 약 먹은 후부터, 예, 야, 한 가지 좀 효과 좋으니, 우리 집에서도 좀 아이 상당히 영 기뻐합니다. 이.
1: 그렇죠, 예.
2: 예. 그래, 우리는 이 약이 효과 좋지, 이 약은, 예, 대구조를 계속 먹을 수 있는 약이지, 또
1: 그, 맞습니다, 예.
2: 또 바다를 받아왔습니다, 이 먹고.
1: 예.
2: 예, 그래, 내가 한 가지 문의합시다. 우리 내가 같이 활동, 치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아, 혈압이 낮고, 사지 저리고, 또 심장도 안 좋아야, 맥혈을 또, 그래, 내 소개해서 이 약을 먹고 있는데, 야, 정말 약이 특별하다면서 확실히 효과를 낸다면서 영조합니다.
1: 좋죠, 예.
2: 예,
1: 그런 효과를 또 본단 말입니다.
2: 예, 좀, 예, 단단히 뿌릴 때다고서 36가구 배달 받겠답니다.
1: 예, 배달 받으시려면,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2: 아, 예, 예. 알겠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3: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예, 이, 예, 장약 심리방이라 할 때 국제 이학이 거부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 국제 유명한 이학 잡지 버들잎칼이라는 간약물에서도 전문 보도를 했습니다. 예, 중국 전통 장약이 심혈관 질병을 근치하는 기적을 나타냈다라는 내용을 실었고, 프랑스 세계보에서는 한알이 장약이 전 세계에 명성을 떨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예, 예, 또한 법신사에서는 서장이 가장 성스러운 분이 징계한 장약 처방을 다시 세상에 나타나게 했다고 보도해서 세계의 주목을 끈 이야기입니다. 예, 국제의학이 거부들도 대표를 파견해서 정주 장약그룹하고 장약심리방위 특허권 양다 상담을 했고, 아, 또 스위스 라시 집단 그룹에서는 9천만 달러를 내걸고 상담했고, 프랑스 선오피 집단 그룹에서는 또 더 높은 가격, 아, 9,800만 달러를 내걸고 상담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스위스 낙화 집단 그룹에서는 또 더욱 높은 가격, 1억 달러까지 내걸고 상담한 아주 깊은 유래를 가지고 있는 이런 중약이죠. 예, 예, 이 장약 심리방을 보면은 약이 성분들이 아주 우수합니다. 예, 항상 저희가, 아, 강의 드릴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좋은 약재가 좋은 치료 효과를 낳는 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이 장약 심리방을 제조하는 데 주요 약재 홍경천하고 서홍화의, 예, 홍경천하고 이 서홍화를, 아, 서상에서는 연황금이라고도 합니다. 예, 그리고 몇천 가지 중약재 가운데서, 아, 이 홍경천하고 서홍화는, 아, 4대 보물에 속하는 명약입니다. 예, 그리고, 아, 그 해발이 4,500m 이상 되는 서상이 설상고원 지구의 야생약재고, 홍경천은, 아, 5,400m 이상에서 자라는 야생약재입니다. 예, 이 두 가지 약이 후세에 전해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기원전 1840년에 51세의 건륭 황제가 남하로 시차를 갔다가 갑자기 심장박동이

0: 빨라지고 마음이 초조해지고 가슴이 답답해나고 얼굴은 바늘로 찌르는 듯하는 참기 어려운 동통을 느꼈답다에 좌측 신체 부위가 꽉꽉해나면서 마비가 오기 시작했고 사지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었고 정서가 불안해서 잠을 이룰 수 없는 증상들이 나타났답니다에 이때 장조기사 제마가 고을에 왔다가 홍경천하고 서홍화 이 두 가지 약을 주여 원료로 약을 처방했는데 건룡 황제가 이 약을 복용한 후 빠른 시일 내에 병이 완쾌되었다 함다에 기원전 1840년에 만든 유명한 정주본초책이 이 처방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약재의 배합이 그 아주 잘 되는 이런 약이죠. 우리 이 장약을 보면은 또 배합이 아주 잘 됐는데 약재들이 주요하게 홍경천하고 천궁이 또 교묘하게 여기 배합돼 가지고 위에 염증이 있어 가지고 위에 배가 붓기거나 배가 아프던 이런 증상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궤양이 있어 식후물이 자꾸 올라와서 고생하시던 이런 분들도 이 장약 심리방을 쓰면서 소홍화하고 당귀가 배합이 아주 잘 됐죠. 그래서 미세순환이 잘 되게 하면서 위 상처가 생긴 주변이 위절막이 혈류량을 증가시켜서 가지고 위궤양이 생긴 이런 부분을 치료해 주기 때문에 식후물이 올라오고 속이 쓰린 이런 증상들이 나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꽃이 생기고 입안에 염증도 생기고 구강궤양이 생겨가지고 번조 불안해하면서 쉽게 화를 내고 불안하고 정서 파동이 또 있고 초조해하고 수면 장애가 있어 고생하시던 이런 분들도 담남성하고 지룡 당귀가 배합이 아주 잘 됐습니다. 그래서 심장열을 내려주게 되니까 위에서 말씀드린 이런 증상들이 또 나사질 수 있었죠. 그리고 혈압이 높아가지고 20년, 30년 심지어 어떤 분은 40년 동안 고혈압으로 고생했는데 지금 장약 심리방을 쓰면서 지금 이 약만 쓰면서 혈압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알려주는 리서리 오빠가 있는데 그분한테 지금 같이 그거 쓰고 있는데 이 혈압 조절이 안 돼서 고생하시던 이런 분들도 혈압 조절이 잘 돼서 아주 좋아하고 있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다리 관절이 너무 아파가지고 고생했는데 맨리 걸어도 지금 관절이 아프지 않고 층계를 오르고 내리는데 불편하지 않아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관절병을 치료하려면 우선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첫째는 풍한 습을 빼줘야 되고 둘째는 콩팥이 허증을 또 치료를 해줘야 되고 또 간이 이 간 심줄이기 심줄 인대 근육을 부드럽게 해주죠. 이 간이가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장약 심리방은 7가지 약재가 간 경락에 들어가서 간을 치료를 해주면서 심줄 인대 근육을 부드럽게 해준다에 그래서 우리 지금 장약 심리방을 쓰고 나서 아주 지금 이 관절이 좋아져서 그러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장약 심리방에 보면은 풍한습을 빼줄 수 있는 성분 소홍화라든가 홍경천 우슬 황기가 배합이 잘 됐죠. 그리고 콩팥이 허증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성분 지룡하고 우슬 이게 배합이 아주 잘 됐습니다. 홍경천이 그리고 다리 관절에 제일 좋은 천연 콜라겐이라고 하는 우슬이라는 성분이 들어갔는데 당귀하고 소홍화하고 배합이 잘 돼가지고 뱃속에 골수가 모자라서 구멍이 숭숭한 걸 메꿔주고 또 연골을 자라나게 하는데 좋기 때문에 다리 관절이 심하게 아프던 이런 분들도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죠. 그리고 병원에 가 검사해본 것이 경동맥 방块이 있어가지고 항상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신체 같아서 불안인 불안하면서 살았는데 지금 장약 심리방을 쓰시면서 어떤 분들은 넉 달 반, 어떤 분들은 여섯 달, 또 어떤 분들은 일곱 달, 여덟 달 쓰시고 나서 지금 장약 심리방을 쓰시면서 이 건강을 찾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
1: 네,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41에 7

0: 출발 라디오 속으로.
1: 아까워서 망설이다가 몇 번 못 입은 옷은 옷장에 고이 모셔둔 채 계절이 바뀌어 버리고요. 아껴 먹으려고 냉동실에 넣어뒀던 음식은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발견돼 그냥 쓰레기통에 직행합니다. 사과할 시기를 놓치면 다시 꺼내기 힘들고 사랑도 곁에 있을 때 표현해야 관계가 돈독해집니다. 네, 그러니 언젠가로 미루지 마십시오. 어쩌면 오늘이 원하는 것을 이룰 가장 좋은 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출발 라디오 속으로 저는 리봉입니다.

알면 알수록 신기하고 재미있는 잡학 지식, 살면서 지나쳤던 잡단 지식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매일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놀라운 과학적 발견과 우연한 발명의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주변의 평범한 물건들에 숨겨진 아주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벨크로, 우엉 씨앗에서 탄생한 혁신. 1941년 스위스의 전기공학자 조르주드 메스트라는 애완견과 산책을 하다가 바지와 개의 털에 달라붙은 우엉, 그러니까 독고마리 씨앗을 발견했습니다.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우엉 씨앗에는 수백 개의 작은 갈고리가 있었고 이것이 옷감의 고리에 걸리는 원리였답니다. 드 메스트랄은 이 자연의 메커니즘을 모방하여 벨크로를 발명했습니다. 웨크로라라는 이름은 프랑스어로 velvet, 그러니까 벨벳과 크라켓, 갈고리의 합성어입니다. 처음에는 패션업계에서 외관성의 이유로 외면받았지만 1960년대 나사 우주 프로그램에서 우주복과 장비 고정에 사용되면서 널리 알려졌습니다. 자, 전자레인지, 주머니 속 초콜릿가 이끌어낸 발견. 1945년 레이시온사의 엔지니어 포시 스폰서는 레이더 장비 마그네트론을 테스트 중 이 주머니에 있던 초콜릿 바가 녹아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호기심을 느낀 그는 팝콘 알맹이를 마그네트론 앞에 두었더니 곧바로 팝콘이 터졌고 달걀로 실험했더니 달걀이 폭발했습니다. 이 우연한 발견을 바탕으로 1947년 최초의 상용 전자레인지가 탄생했답니다. 초기 제품은 높이 1.8m, 무게 340kg에 달했고 가격도 5,000달러로 매우 비쌌지만 오늘날에는 전세계 가정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가전제품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포스트잇, 그러니까 실패한 접착제 역전 이야기입니다. 1968년 3M사 이 과학자 스폰서 실버는 이 초강력 접착제를 개발하려다 오히려 낮은 접착력에 재사용 가능한 접착제를 우연히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이 접착제의 쓰임새를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1974년 3M의 동료 아트 프라이가 합창단 연습 중 책갈피가 자꾸 떨어지는 것에 불편을 느끼고 실버의 접착제를 이용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포스트잇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무용품 중 하나가 됐습니다. 3M은 이 제품을 1980년 전국적으로 출시했으며 1년 만에 신제품상을 수상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물건들 뒤에는 과학자의 호기심과 우연한 발견,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도전정신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날 당신이 사용하는 물건 하나하나에도 그런 놀라운 이야기가 담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불쾌한 입냄새를 유발하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마늘처럼 냄새가 나는 재료가 들어간 음식을 먹거나 너무 많은 음식을 섭취해서 소화가 잘 안 되는 등 원인인데요.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아주 상식적인 입냄새 원인 외에도 과학적으로 밝혀진 의외의 원인들도 있습니다. 입냄새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테고 이런 냄새를 꼼을 씹거나 가글을 해서 일시적으로 무마시켜버리는 것보다 이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것이 더 현명하겠죠. 자, 이어지는 시간에는요, 우리가 몰랐던 입냄새 원인과 그에 따른 해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것입니다. 아침 식사는 하루 세 끼 중에서 가장 중요한 끼인데요. 그 중요한 원인 중 하나 바로 입냄새 예방을 추가해도 좋습니다. 아침을 굶으면 밤새 움직임이 없던 침샘이 활성화되지 못해서 입안을 건조하게 만들면서 입냄새를 증가시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질을 하고 가글을 하더라도 아침 식사를 거르면 입냄새가 더 날 수 있답니다. 두 번째는 모닝커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커피 마니아들은 입냄새 때문에 모닝커피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치아색이 변하고 입안이 건조해지면서 입냄새 원인으로 밝혀진 모닝커피

먹이는 최대한 양을 줄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히 하루에 두 잔이고 또 한 잔을 마시고 난 후 항상 두 잔의 물을 마셔주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혀에 살고 있는 박테리아 때문인데요. 자, 우리 입안에는 몸에 좋은 박테리아와 나쁜 박테리아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쁜 박테리아들은 특히 입냄새를 불쾌하게 만드는 주 원인으로 우리 혀에 가장 많이 서식하고 있죠. 치아를 닦을 때 항상 혓바닥과 같이 하루에 두세 번 닦아주면 좋습니다. 물론 부드러운 칫솔로 살살 닦아주셔야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무설탕 자이리톨껌을 씹는 것입니다. 보통 자극적인 음식을 먹고 난 후 양치질을 할 시간이 없거나 바로 미팅에 들어가야 하면 급하게 껌을 씹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무설탕 자이리톨 성분이 들어간 껌이 아닌 이상은 오히려 입냄새가 더 날 수 있는 위험이 있죠. 껌에 설탕이 조금이라도 들어갔다면 반대로 입냄새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칫솔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양치질을 열심히 하고 입안을 가글한다고 해도 치실을 사지 않으면 칫솔이 침투하지 못한 치아 살 사이에 있는 음식 찌꺼기들을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입냄새가 사라지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러니 귀찮더라도 치실을 꼭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입으로 숨쉬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코 말고 입으로 숨쉬는 것이 습관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입으로만 계속 숨을 쉬다 보면 당연히 입안이 건조해지면서 입냄새가 더 심해집니다. 하지만 숙면을 취할 때 입으로만 숨쉬는 사람들은 아침 입냄새가 지독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 턱 모양의 변형도 야기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 이 습관은 꼭 바꿔야겠죠. 바꿀 때 적응이 잘 되지 않더라도 계속 코로만 숨쉬는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곱 번째는 단백질을 과다 복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 이 다이어트를 할 때 탄수화물을 줄이고 운동하면서 단백질을 많이 먹는 것이 하나의 트렌드로 잡혀가고 있습니다. 단백질은 당연히 우리 몸에 필요하지만 역시 과다 복용은 금물입니다. 네, 격렬하게 운동하고 나면 입안에서 단내가 난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는데요.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을 과도하게 많이 복용하게 되면 그 단내가 결국 몸속에 박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단백질뿐만 아니라 모든 음식 자체를 과다 섭취하는 그 자체가 소화계통에 부담을 주어 소화불량과 입냄새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덟 번째는 약을 복용하는 것 때문입니다. 약 자체가 입냄새를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많은 약들은 부작용으로 입안을 건조하게 만듭니다. 매일 약 복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같이 두세 잔의 물과 함께 먹어주어야 입냄새를 잡을 수가 있답니다. 자, 아홉 번째는 과일과 채소의 섭취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는 우리 침샘을 가장 자연적으로 자극시키는 음식들입니다. 네, 그리고 자극을 받은 침샘에서 나오는 침이 입안의 냄새는 냄새나는 박테리아들을 쓸어버립니다. 특히 건조한 입안을 회복시키는 가장 좋은 음식이 바로 과일과 채소들이라고 하네요. 열 번째는 호흡기관 염증 때문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입냄새 원인으로 기관지염, 폐염, 축농증 등을 꼽습니다. 코나 기도, 폐 등 호흡기관에 문제가 생기면 어쩔 수 없이 구취도 따라옵니다. 자, 그리고 비만으로 입냄새를 유발할 수가 있겠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만인 사람들은 볼록 나온 배에서 심한 구취를 유발하는 특정 가스를 배출한다고 하네요. 이 특정 가스는 모든 비만인 사람들 중에서 무려 70%나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비만은 만병의 근원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몰랐던 입냄새 원인과 함께 했는데요. 이러한 습관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바로 고쳐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시간에는요, 기력 회복에 도움이 되는 보양 음식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당근은 정력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좋은 영양가가 골고루 들어있는 식품입니다. 생당근을 갈아서 계속 복용하면 비늘이 효과가 있으며, 자, 씨는 이 신장병에 좋은 리노작용이 있어 붓기를 빼주기도 합니다. 당근을 강장식품으로 먹으려면 당근과 사과 한 개를 매일 아침 한 잔씩 먹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껍질째 갈아 먹는 것이 좋겠는데요. 이렇게 하면 원기가 왕성해지고 몸이 더워지면서 특히 내장 기능을 강화한답니다. 다음은 참깨입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나 몸이 아픈 사람의 기운을 북돋우기 위해서 깨죽을 자주

먹습니다. 깨는 몸의 기력을 돕는 음식으로 예로부터 널리 알려져 있답니다. 깨를 갈아서 죽으로 먹는 것도 좋지만 콩과 대추를 참깨와 함께 쥐어서 단짤을 만들어 먹으면 이 정력식품으로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도둑이 정력에 좋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인데요. 자, 도둑은 효능이 크기 때문에 식용뿐만 아니라 약용으로도 많이 사용됩니다. 도둑은 칼슘과 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인삼에 많은 사포닌 성분도 들어있어 특히 강장, 강정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위를 튼튼히 하고 폐의 비장, 신장의 기능을 강화시켜준답니다. 자, 속담 중에 혼자 사는 남자에게 구기자술을 먹이지 말라라는 말이 있듯이 그 정도로 구기자의 강장 효과가 뛰어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구기자 나무는 왕성한 본식력을 자랑합니다. 잘 자라나는 나무에서 한 해에 두 번 꽃이 피고 자, 두 번 잎이 돋아나며 두 번 열매가 열리죠. 잎과 열매를 먹기도 하는데 주로 차나 술을 만들어서 마십니다. 구기자는 특히 정력을 강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동맥경화 예방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력 회복에 도움이 되는 보양 음식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만 마칠게요. 자,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황설화 진행의 리봉이었습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희를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의를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의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길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길시 현대병원은 연길시 국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매일 오후 4시 30분부터 5시 사이로 보내드리는 현대병원에 대한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김선식님 모시고 또 각종 질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선생님 모시고 현대병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 영길시 현대병원 하면 그 어느 병원에나 있을 수 없는 독자적인 치료 방법, 부강주사료법하고 면역각성료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나 치료하기 어렵다 하는 여러 가지 이난병에, 퇴행성 질병, 자가면역성 질병에 있어서 그 효과를 아주 인정받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이야기 수준으로 아무리 이사 많고 병원이 많아도 잘 해결 안 되는 이난병이 많고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은 사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돈도 많이 날리고 했지만, 어떤 치료인가 대개적으로 증상만 공제해주는 치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잠시는 좀 효과를 보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재발하거나 더 악화되거나 하는 문제가 종종 생깁니다. 그런데 영길시 현대병원의 이 치료는 바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몇십 년 동안 연구 개발을 거쳐 나온 이런 혁신적인 치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잘 낫지 않는 병들이라 해도 현대병원에 가서 치료하신 분들이 많고 많습니다. 그 가운데는 여러 가지 만성병들이 있는데, 오늘도 역시 소화계통의 질병으로 만성췌장염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환자의

0: 얘긴데 만성 재활성 췌장염으로서 기름진 음식을 조금만 먹어도 뼈가 심하게 아프고 메스꺼움이 생깁니다. 음식을 철저히 가려도 자주 발병하는데 어떻게 좋은 치료 방법이 없겠는지 하는 문입니다. 췌장이라 하는 것이 어떤 기능을 우선 가지고 있는가? 췌장은 외분비선에서 소화 효소를 분비하고 내분비선에서는 인슐린을 분비하는 작용합니다. 이 기능이 반복적인 염증이 자꾸 진행이 되면 이게 섬유화되고 딱딱하게 굳어지고 이래서 그 기능을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췌장염에는 크게 급성 췌장염 또는 재발성 급성 췌장염 또는 만성 재발성 췌장염 이렇게 분류하고 있는데
1: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신다.
0: 네, 말씀하세요.
2: 나도 이 몇 년도부터 자골신경 통이 있어서 고생 많이 합니다.
0: 네.
2: 이게 자꾸 옹심이 한쪽 옹심 위에 고 자꾸 찡찡 소리면서 좀 아프다만 자꾸 쨍쨍쨍 소리 나고 아픕니다. 앉아서도 아프고 걸 잡아준 때면 또 걸음도 잘 안 돼. 걸음도 뻣뻣하다 다리 내릴 뻣뻣하다 이랬을 때
0: 예.
2: 이 가다가 내면 또 부셔 그탁 아프다 말고 서다 가야 된다 말이죠. 그때는 형 숨이 넘어간.
0: 네, 서거나 앉거나 해야 좀 괜찮죠. 예.
2: 가다도 이게 내 단방 죽지 않을까 싶어 안 죽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냥 이렇게 눈 맞아서 시한포탄 안고 사다 스페인스도 무슨 안 죽어야 되면 어떻게 하는가 이래서 했습니다.
0: 예.
2: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강의하는 저 현대병원에 뭔가 보강주사 여보 두 번 치료받아서 이용 효과 썼습니다.
0: 이미 두 번 치료받았습니까? 예. 예.
2: 생각보다 엄청 효과 썼습니다.
0: 네.
2: 갈 땐 들어갈 땐 들어가고 이래 그냥 엉심이 또 붙잡고 들어갔다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래도 두 번 받으니까 엄청 좋아져서 지내려 조금도 그렇지 않습니다.
0: 네.
2: 그리고 엉심이 그냥 내고 한달 엉덩이 우유가 그냥 찡찡 소리 난다 말인데 그게 요즘 많이 좋아져서 아프지 않습니다. 지금 요즘에는.
0: 네.
2: 걸음도 잘 되고 예. 욕만 좋아지고 잠을 잘 잔다 모습을 눕기도 자꾸 찡찡소리 모습을 눕지 못했다 말인데 근데 요즘 울었을 때 치료받은 다음부터는
0: 예, 그 증상이가 그 엉덩이 무겁고 다리 예. 땡기는 것 같고 예, 이렇지만 그 발원지 원인은 어디 있는가 하면 허리에 있습니다.
2: 옳습니다.
0: 허리 예. 예.
2: 그러니까 가서 하면 걸을 많이 들고 이러더니 요즘은 많이 좋아져서 내 지금 세 번 치료받으러 가려고 하는데 갈 때 우리 친구를 여자친구 하나 데리고 가겠습니다.
0: 네, 그분은 뭐 어떤 병이 있습니까?
2: 예, 우리 친구는 나 70 거의 되는, 아주 70 많이 됐지만 해도 우리 다 같은 70에서 거의 되니까나.
0: 예.
2: 무릎 관절이 그렇게 아프다, 좀 실한 축인다, 그니까 무릎에 그냥 꽂고 당긴다, 좀 무겁단다. 그렇게.
0: 맞습니다. 좀, 예,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 정상 예. 체중 사람보다 무릎 관절염이 더 많습니다.
2: 예, 우리는 아주 무릎 관절 조금 낫은데, 이 친구는 칠해놓고 그 제거 걸습니다. 동그저 거리 걸는 게
0: 그렇죠.
2: 내 한 번 두 번 받고 오니까 좋다니까 나 내 데리고 가서 자기도 가겠다 이렇게 같이 가려고 그래 두 번 예약하기죠.
0: 예, 그분이 무릎 관절 그냥 놔두면 그 연골이 다 다스려 그렇습니다.
2: 아,
0: 예, 체중이 많으니까 무게가 무릎에 더 많이 실리기 예. 때문에 더 많이 다스리게 됩니다.
2: 예, 그 뜸이 나면 여러 번 떴어, 여러 번 떴어, 떴어.
0: 예, 뜸 뜨고 지무 맞고 뭐 파스 붙이고 그거는
2: 예.
0: 예, 잠시 어떻게 증상을 좀 완화시키자는 것이 이제 치료가 될 수는 예. 없습니다.
2: 맞습니다.
0: 예,
2: 그래서 내리 걸리까라. 머리 예. 예약하고 가겠습니다.
0: 네, 그렇게 하세요. 네,
1: 안녕히 계십시오.
2: 감사합니다.
1: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말씀하세요.
3: 예, 우리 옆집 같이 한국 갔다 온 게 주방일 지내 세입해서 요즘 한 2주에 지내 구부리고 되지 못하고 해서 지내 바빠서 어제 언제 석달되는 게 치료도 연대병원에 안 댕기네 했단다. 친구도 하고 격서도 맡아 한 게 아이젠답니다. 그래 나가 지내 나간 게 누기 현대병원에서 부강주사를 치료한다니까 검사도 하고 치료도 하자는 소리

0: 그래 전화해 달래서 한 적이 되나서요. 몰라서 그래.
1: 네.
0: 그래 내 월요일날에 예약해서 가면 안 되겠습니까?
1: 예, 됩니다. 듣는 바와 같이 그 뭐 현대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효과 잘 본 분들이 많으니까 예, 예 걱정하지 말고 265-2120에다 연락하면 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번입니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예, 영진시 현대병원은 모든 골관절병뿐이 아닙니다. 예. 아무래도 골관절병이 흔한 병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예, 모두 오래 치료해도 별로 신통한 효과 없어서 그래서 모두 서로서로 소문을 통해서도 널리 알려지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무릎관절염이라든지 경추요추병 예, 또는 예, 어깨관절 예, 예, 또는 발목이나 손목이나 모든 골관절병에 그 효과가 인정받는데 주의하기는 바로 부강주사료법입니다. 그 외 질병도에 소화계통의 질병으로 잘 낫지 않는 분들 예, 여기에 특별히 만성 재발성 췌장염을 앓고 있는 분들 예, 이것도 실제 보면 낫지 않아서 여러 가지 치료했지만 별로 효과를 못 본 분들이 많습니다. 네, 췌장하면 우리 인체에서 그 내분비선, 외분비선으로서 외분비선에서는 소화 효소를 분비하는 작용하고 그리고 이 내분비선이라는 것은 바로 인슐린을 분비하는 작용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같이 자주 만성 재발성 췌장염을 앓고 있을 때 예, 이런 경우에는 그 원인이 예, 이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해결이 돼도 예, 그냥 자꾸 반복하게 됩니다. 예, 왜 그런가 하면 이미 반복적으로 만성이란 말이가 반복적으로 일으켰다. 예, 그래서 예, 구조적으로 예, 췌장의 기능이가 구조적으로 또는 기능적으로 다 예, 불가역적인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래서 잘 낫지 않습니다. 주요한 원인이 무엇인가? 예, 장기적인 대량의 음주, 예,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은 절대 주의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술 마시고 예, 뭐 혈압혈증 오르고 중풍 일으키는 거나 심장병 일으키는 문제뿐이 아니라 예, 췌장 예, 염을 일으킵니다. 그 다음에 원인으로는 담 결석이 예, 담도에 결석이 생기면 뭐 이게 크나 작으나 관계없이 딱 막히는 문제가 생깁니다.
2: 네.
1: 막히면 무슨 문제 있는가? 이 담관하고 췌장관 네, 이게 십이지장에서 공통적으로 열리는 구멍이 있습니다.
2: 네.
1: 그런데 이 담관에 이같이 결석이 생겨서 췌장의 흐름이 막히게 됩니다. 네, 이래서 이 췌장 안에 이런 물질이 많이 쌓이고 흐르지 못하면 이게 또다시 췌장염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고지혈증, 예, 혈진 높은 사람들 많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예, 혈압 높으면 혈지도 높고, 혈진 높으면 또, 그 고혈압도 일으키고, 예, 그 외에도 고칼슘혈증, 예, 칼슘이 너무 많아서 문제인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주로 부갑상선 기능 항진이 생기면서 예, 뼛속이 칼슘을 또 혈액 속으로 옮기는 문제가 생깁니다.
2: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신다.
1: 말씀하세요.
3: 예, 우리 동생이 이제까지 이 무릎관절이 너무 아파가지고 소리 근데 어제 무릎관절이 아픈데 이제까 아래 장단지 있는 쪽으로 내리받아가 분육처럼 뚝 저기 그런 땅따내지면서 이제까 애고 다치기 그렇게 아프단다.
1: 무릎관절이 아픈. 예, 말씀하세요.
3: 예, 그래서 어제 치료를 하느라 하는 것도 잘 되지 않아. 현대병원을 가 보이자.

0: 그런다.
1: 무릎 관절염에 뭐도 치료하기는 해도 그저 지통 아프지 않게 하는 치료 이거 위주로 합니다. 예. 예. 그런데 현대병원의 치료는 부강수사료법 이거는 어디 가나 있을 수 없는 치료입니다. 예, 무릎이 아프니까 다리 장단지도 예, 뻣뻣하고 힘을 쓰기 바쁘고 걷기 어렵고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0: 그러니까 나는 그래. 그게 무슨 어디 면뭐 잘못돼서 그렇게 다 장단지는 어째 아픈가 소리 그랬지. 걔가 아우 진짜 아파서 다치기도 무섭다며 이런 얘기했더라. 그래 현대병원 내에 가서 치료를 언용 받아야 되지 그랬는가. 아이 별로 된다 하니까 나 그 치료하던 데서 한다고 견제 아이 된다며.
1: 그렇습니다. 네. 어디 가나 네. 말로는 치료한다 하지만 그렇게 예, 신통하지 못한 거 예,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예.
0: 그러면 내일 토요일이니까 월요일 날 가겠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말씀하세요.
3: 네, 수고하십니다. 우리 누나가 한 분인데 지금 백내장인데 뭐 수술해야 된다며 그런데 지금 수술도 안 하고 한번 현대병원에 가서 부강치료법을 좀 한번 치료를 받아볼까 하겠다.
1: 백내장은 단계가 있습니다. 예, 초기 단계, 중기 그리고 말기 단계를 할 때는 눈의 수정체가 다 굳어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 만약 다 수정체가 굳어져서 재기능을 못한다 할 때는 그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어디 가나. 예, 그러니까 우선은 병원에 가서 정확하게 검진을 받고 예, 실명 이룰 정도 아니면 예, 백내장 현대병원에서도 치료해 드립니다.
3: 아,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날 한번 가 병원에 검찰 나오게 치료를 받아.
1: 아, 예, 은길씨 현대병원 직접 찾으셔도 됩니다.
3: 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말씀하세요.
4: 예, 저도 현대병원에 가서 예, 한번 갔었습니다. 저는 예, 여수간판 탈출이 심해가지고, 예, 성까지 와가지고, 예, 밤에 뭐, 거리 너무 아파서, 예, 돌아눕기도 바빠졌습니다. 결국, 골다무에 무릎에서 소리도 나고, 아파서 그랬는데, 그래서 치료를 많이 하다가, 현대병원에 가서, 부강동아리효과물로, 치모수사를 한번 맞은 게, 예, 그날저나 별로, 예, 효과 나지 않겠습니까?
1: 예.
4: 밤에 돌아눕기도 바쁘고, 소리, 예, 오고 하면 그랬는데, 그날저나게는 그렇게 아이 그려고 소리도 밤은 무사히 다 됐습니다.
1: 예.
4: 밤은 제대로 자지 못해 됐습니다. 밤에 뭐 허리 너무 아파서.
1: 아팠어요. 예.
4: 그날저나게는 무사하게 다 됐으니까 어찌서운지 정말 현대병원의 치료가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예, 이제 한번 선생님이 말하는 게 내 이게 심하답니다.
1: 예.
4: 한 세 번이나 네 번은 해야 된답니다. 그래 이제 한번 한지 이제 일주일이 됩니다.
1: 아, 그럼 아직 일주일 몰라도 한 사흘 정도 더 예, 기다렸다가 예.
4: 예. 예, 그래 구설이 또 가겠습니다.
1: 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4: 감사합니다. 네.
2: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말씀하세요.
5: 내동생이 태양성 관절에서 예, 한쪽 무릎 피식이 아파서 다리 폈다 굽혔다도 하지 못하고 소나무에 발자국이 가서 잘못 걸었습니다.
1: 네.
5: 근데 병원에 와서 치료를 예, 부강약법 치료를 두 번 했는데 이전에 예, 그 소용 다리를 마음대로 폈다 굽혔다고 일어나서 안에 새로 걸어도 용 잘 걷습니다.
1: 아, 예.
5: 예. 그래 이전에 딴 데 가서 그 주사 맞는 거 좀 해봤습니다. 근데 자꾸 더워집니다.
1: 그렇죠. 예.
5: 예. 여기 우리 형제들이랑 다 예, 얘네 주위 사람들이랑 가서 해보면 재발아 하는 게 현대병원 게 특집입니다.
1: 그렇죠. 예.
5: 예. 얘네 동생이 또 내일 가는 날짜 돼서 가자고 그랬는데.
1: 아, 예. 내일은 뭐 아니고 예.
5: 아, 예.
1: 예.
5: 예.
1: 예,
5: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6: 예, 선생님 수고한다.
1: 말씀하세요.
6: 예, 우리 위에 사촌 언니가 예, 무릎이 태양성 관절이 돼서 이제 장단지라 매우 뻔뻔하고 무릎이 영 딱딱 맞히네 중계를 얼기도 바쁘고 돌아눕기도 밤에 통증 많이 난단다.
1: 예.
6: 그래서 예,

0: 저기 현대병원에 가 두 번 치료를 받았답니다.
1: 어, 이미 두 번, 예. 그런 게 어떻습니까?
0: 그러게 받은 게, 예. 당당지 먹보다고, 그 다음에 굽히기도 바쁘고, 무릎이 두 개를 오를 때 딱딱 맞춰, 일중세가 많이 효과가 난.
1: 효과 알립니까, 예. 예.
0: 그 밤에 돌아 누울 때도 매 허락합니다.
1: 네.
0: 그래서 세 번째 치료를 이렇게 오늘 열 할 일이 된단다.
1: 어, 그러면 예. 세 번째 치료 해야 됩니다.
0: 예, 그래서 내일 일요일과 월요일날 가다고 예약하다고 그랬다.
1: 예, 265-2120에 전화하시면 예약이 됩니다.
0: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말씀하세요.
3: 네. 저도 무릎이 너무 아파서 지금 산전등 일주분에 겨우 걸어다닙니다.
1: 예.
3: 그래서 현대병원에 가서 모두 좋다고 우리 집에 와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나도 가보러 가서 한번 치료하는 게 확실히 효과는 알립니다.
1: 네.
3: 아, 그래. 안 보는 데 효과 알리니까, 이제 한, 맞은 게 한 잘 있어야 된다.
1: 네.
3: 그래, 뭐 한 여섯 후에 또 오라더라, 이사.
1: 예, 네, 맞습니다.
3: 아, 그래. 여섯 후에 또 가서 더 좀 치료를 하자, 그래.
1: 예, 네, 두 번째 치료에. 네. 적어도 세 번은 해야 되는 것이고, 지팡이까지 짚고 다닐 정도면 그건 대단히 엄중합니다. 예, 아마도 네 번 치료까지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3: 예, 알았습니다. 네 번에도 영 조금씩도 하겠습니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말씀하세요.
4: 나는 그 선생님 간이어도 우리 엄마한테 할머니 80살이 집에서 사는 할머니 혼자 사는데 집행률이 이렇게 약간 찍고 되는 요즘 바 투수로 그 분하고 내일 전문화에 가서 한번 나는 어깨 아파서
1: 어깨, 예.
4: 야, 어깨. 코도 못 올리고 몸도 같이 돌고. 그 다음에 발이 좀 세게 올리지 못하겠다. 나는 올리는 것도 막 부스러 떨어진 것 같은데. 그래서 평소에 미롭지. 그래서 가서 한번 맞은 게 오늘까지 열흘이 난다. 그게 원래 내일 가서 하는 게 고일까. 원래 날이나 세 번 맞은 이게, 첫날에 맞은 날은 모르겠는데 이튿날부터 낯설날부터 시작이 이렇습니다 저는.
1: 네. 예.
4: 오늘까지 열흘 난 이미는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1: 네.
4: 좀 거기 이렇게 눌름도 부딪하고예 그 살이 이제가 살도 붙여놓은 것도 그 두껍지니.
1: 네.
4: 그 두꺼운 게 예, 그게 땅땅하던 게 그게
1: 풀려진 것입니다.
4: 안 왔지만 흐물흐물해졌습니다.
1: 네.
4: 예,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의 지금 이게 앞으로 이게 땅바닥 좀 두꺼운 게 내리지 선생님.
1: 네.
4: 예. 그러니까 부지산 거 좀 낫고 땅바닥 게 그게 좀 풀렸습니다. 이래 부모님을 하지. 그래서 이제 월요일날이 야가서 그런다.
1: 네. 그렇게 하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일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의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길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길시 현대병원은 연길시 국자거리

0: 일대 립초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만성 췌장염이 있으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 예, 첫째 증상은 바로 복통. 예, 가장 중요한 예, 증상으로서 뜨끔뜨끔 은근히 쥐어 짜는 듯 예, 아프고 또 방사의 통으로 뒷잔 등이나 오른쪽 어깨에 통증이 있습니다. 혹시 술을 많이 마신 날이나 기름진 음식을 먹은 후에 확실히 더 심해집니다. 허리를 구부리거나 하면 좀 완화되고 반드시 누우면 더 아프다고 합니다. 또 소화 흡수가 안 돼서 지방이나 단백질 소화가 잘 안 됩니다. 그 바로 소화 효소가 이 췌장에서 분비되는데 염증이 반복되면 이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배가 늘 붓고 트림 나고 기름진 음식을 조금 먹어도 설사 하는데 특히 지방성 설사, 즉 변이 색깔이 옅고 기름이 변기 위에 둥둥 뜨고 냄새 고약하고 변을 깨끗이 씻어 내려 보내기 어렵습니다.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환자는 여의고 맥없고 영양불량이 생깁니다. 또한 당뇨병이 생깁니다. 예, 이미 얘기드렸지만 췌장은 외분비선에서 소화효소를 분비하고 내분비선으로는 인슐린을 만들어냅니다. 이 인슐린이가 결국 우리가 먹은 이 음식물로부터 주야하게 탄수화물을 소화해서 당분으로 얻어지는 것이 인슐린이가 이것을 처리했습니다.
0: 네.
1: 그런데 이 기능이 안 되면 혈당이 올라가는 이런 당뇨병이 생깁니다. 그리고 췌장 세포가 파괴되고 또 기타의 증상으로는 매스가 없고 식욕 떨어지고 황달도 생깁니다. 예, 즉 피부하고 눈이 흰자위가 노랗게 보이게 되고 복부에는 덩어리처럼 만져지는 것도 있게 됩니다. 예, 말 그대로 재발성 만성 췌장염은 예, 잘 치료되지 않으면 담도에까지 막힘 현상이 생기면서 황달이 생기고 그뿐이 아니라 완고성 당뇨병. 아무리 인슐린 주사 맞고 예, 또 혈당 내려주는 약을 먹어도 잘 해결이 안 될 때는 이 췌장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엄중한 영양불량, 예, 또 췌장관의 결석도 생기고 소화도 출혈, 예, 또한 장기적으로 일으키는 염증은 췌장암 위험도 높일 수가 있습니다.
0: 네.
1: 예, 췌장암이라 하면 발견이 아주 늦습니다.
0: 네.
1: 발견될 때면 아주 말기로서
0: 치료하기 힘들겠네요.
1: 예,
0: 네.
1: 그러니까 예, 췌장염에 제때 잘 치료해야 됩니다.
0: 네, 이 시간 방송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현대병원 지점은 북대 립제교 부근에 위치한 변방호텔역 오른쪽 6층 건물이고요.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능형 제조가 새로운 방향으로 국산 휴머노이드 로봇 혁신의 가속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리강 총리가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조락지 위원장이 요르단 국왕을 접견했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계획 시작 시리즈 주제 기자회견에서 활성화된 재정정책이 경제사회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한 상황을 소개했습니다. 뉴스에 이어 시사 해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로봇 산업 발전을 매우 중시해온 습근평 종사기는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각오로 과학기술의 자립과 자강을 추진하고 분초를 다투가며 핵심 문제를 돌파하며 관건 핵심 기술과 장비 제조업을 우리 손에 장악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계획 시작의 해인 올해 우리나라는 로봇산업과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심층적 융합을 추진하고 체화지능 응용 전경의 소요를 중심으로 기술 혁신과 반복 개선을 다그쳐 진정으로 수많은 산업과 분야에 에너지를 부여하고 고품질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제2회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스포츠 대회가 20일 북경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전 세계 최초로 스포츠 경기, 예술 공연, 실경 응용을 하나로 아우르는 로봇 최고급 대회로서 이번 대회는 16개국에서 온 600여 개 팀이 참가했습니다. 한 로봇 기업의 제품 총괄 리정은 회사의 휴머노이드 로봇의 11개 전경 경연과 여러 개 영원한 손 특별 경연에 참가 신청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리정은 이렇게 많은 봉사 일터의 대회를 빠르게 돌파하고 응용 범위를 넓혀 직접 발전 속에서 규모를 키우며 종합 경쟁력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북경에서는 더 영리하고 더 유연한 휴머 로이드 로봇 천공 3.0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대량 생산에 인계될 예정입니다. 북경 휴머 노이드 로봇 혁신센터의 생산 책임자인 황철은 우리는 앞으로도 파일럿 능력 건설에 힘써 품질 연구개발 시험은 물론 공급망 생산 제조 분야에서 축적해온 누적 경험을 충분히 발휘해 업계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위성 합비의 휴머노이드 지능형 로봇 데이터 수집 훈련장에서는 수십 대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기술을 연마하고 있습니다. 매번의 동작에서 발생하는 손목 토크, 시각 좌표, 말단 자세 등의 데이터는 모두 실시간으로 기록돼 백엔드에 저장됩니다. 정부가 구축한 이 공공서비스 플랫폼은 중소과학기술혁신기업의 연구개발 진입 장벽을 크게 낮추고 로봇이 실험실로부터 실제 생활 현장으로 나아가도록 촉진합니다. 합비 국선센터의 집행주임 정우는 우리의 0에서부터 1까지는 사실상 신기술의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는 것이고 1에서 10은 더 나아가 비즈니스 모델의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선센터는 기술을 발굴하고 그 기술을 실제 응용에 투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1년에 신기술과 신제품이 실제 적용 사례 속에서 산업화의 단계로 나아갔습니다. 강소성 무석의 한 초창 기업은 설립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여러 제품을 개발해 스마트 제조, 손해 점검 검사 등의 분야에 적용했습니다. 기업 부총경리 왕용구는 날로 더욱 완비화되고 있는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가 없이는 이렇게 빠르게 발전을 실현할 수 없다고 표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로봇 산업은 상류의 핵심 부품, 중류의 완제품 제조, 하류의 통합 응용을 아우르는 완전한 산업 사슬 체계를 형성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가 개발한 휴머 로이드 로봇 완제품은 400여 종에 달해 전 세계 절반을 넘었습니다. 산업용 로봇, 서비스 로봇 등의 제품 생산량은 모두 두 자릿수 성장을 유지했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계획 요강은 체화지능을 국가 미래산업의 중점 전략적 보치에 망라시켰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체화형 지능, 대규모 모델, 로봇 기술의 융합 혁신을 한층 더 다그치고 적용 분야를 지속적으로 넓혀 휴머 노이드 로봇의 성장 속도를 더욱 빠르게 해 신형 공업화의 조속한 실현과 중국식 현대화의

범죄 조직의 무궁무진한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공업정보공학부 총공정사 왕유명은 우리는 혁신주도를 견지하고 관건 핵심 기술의 난제 해결을 강화하며 기술 제품의 진화 성격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응용 견인을 강화하고 일련의 대표적인 응용 전경을 조성하며 신기술과 신제품의 대규모 보급을 다그칠 것입니다. 국무원 리강 총리가 21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차세대 통신망 건설 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기업에 대한 체납 대금 정리 업무를 추진하며 대기질 개선 관련 업무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전력 안전사고 응급처리와 조사처리 조례와 시장감독관리소 조례를 심의 채택했습니다. 회의는 새라운드 과학기술혁명과 산업현역 추세에 적극적으로 순응하고 차세대 통신망 건설의 기회를 확실히 포착하며 응용중심, 적정선행을 견지하고 기초망, 우주망, 국제망, 융합망 건설을 통합적으로 추진해 우리나라 정보통신업의 경쟁 우세를 공고히 하고 제고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혁신주도, 지능형 선도를 강화하고 차세대 스마트 단말기를 보급 확대하며 스마트 도시, 스마트 제조 등 고부가가치 시나리오를 적극 육성하고 산업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주요 네트워크 인프라와 데이터 보안 보호를 강화하고 비상시 통신 대응 능력을 향상시켜 네트워크와 정보 보안을 확보해야 합니다. 정부의 지도, 기업 중심, 사회 참여의 건설 기재를 정비하고 전력, 주파수 등 요소 보장을 잘하며 각종 주체의 적극성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회의는 체납 기업 대금 정리 행동을 잘 실시하고 주체 책임을 잘하며 각 지방이 특별 채권, 특별 재융자 등 정책을 잘 활용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해 연쇄 정리 사설을 소통시키고 청산 품질을 실제로 향상시키며 신규 체납을 엄격히 방지해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대금 체납 문제를 집중적으로 정비하고 업종별 대금 지급 규칙을 정비하며 업종별로 합리적인 결제 기간과 지급 조건을 명확히 하고 체납 기업 대금 신용 불이행 행위에 대한 인정 기준을 세분화해야 합니다. 대기업의 지급 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반부정당 경쟁 집행을 강화하며 대금 정보 공개 요건을 엄격히 하고 비현금 지급 수단의 관리를 규범화해야 합니다. 회의는 푸른 하늘 보위전을 지속적으로 심도 있게 전개하고 목표 지도를 강화하며 주요 지역의 관리와 공동방어 통제를 강화하고 재정, 금융, 가격 등 지원 정책을 완료하여 산업구조, 에너지구조, 교통운송구조의 최적화를 추진하고 대기질 개선을 지속적으로 견제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각 방면의 역량을 광범위하게 동원해 친환경 생산 생활 방식을 조성하는 것을 촉진해야 합니다. 회의는 사전 예방과 근원적 통제를 강화하고 전력 설비와 시설의 운영, 유지 보수, 위험 요소 점검을 잘하며 신규 건설 프로젝트의 설계, 시공, 검수 각 단계의 품질을 중점적으로 관리해 전력 시스템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전력 안전 사고 응급처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기술 장비의 승격과 교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각 부문이 협력하는 업무 체계를 정비해야 합니다. 회의는 시장 감독의 기층 기반을 강화하고 자원과 역량을 일선으로 내려보내는 것을 추진하며 과학기술 에너지 부여를 통해 규제와 봉사, 효율, 품질을 제고하고 공정한 경쟁 시장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회의는 또 기타 사항을 연구했습니다. 전국인재상무위원회 조락재 위원장이 21일 오전 북경에서 요르단 압둘라 2세 국왕을 접견했습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최근 몇 년간 습근평 주석과 국왕 폐하의 전략적 지도 아래 중국과 요르단 관계는 끊임없이 더욱 깊고 실질적으로 발전해왔고 제 분야의 협력 성과도 풍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요르단과 함께 양국 정상의 중요한 공감대를 근본 존칙으로 삼아 전통적인 친선을 계승하고 실무적인 협력을 강화해 중국과 요르단 관계가 지속적으로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중국 전국인대는 요르단 국민의회와 친선 교류를 심화하고 발전도

보상국 의원 세미나 등 플랫폼을 잘 활용해 민주화 법치, 민생 개선 등의 분야에서 교류와 상호 참고를 강화함으로써 중국 요르단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촉진하기 위해 기여하길 바랍니다. 압둘라 2세 국왕은 요르단은 글로벌 관리에서 중국이 보여준 중요한 지도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요르단은 중국과 정치적 상호 신뢰를 심화하고 경제무역과 투자 그리고 기타 분야의 협력을 긴밀히 하며 양국 입법기관의 교류를 촉진하고 공동의 번영과 발전을 추진하길 권합니다. 로상장 촌이 접견에 참가했습니다. 21일 오전 요르단 압둘라 2세 국왕은 천안문 광장에 가서 인민용 기념비에 화환을 진정했습니다. 국무원 보도판공실이 21일 15차 5개년 전망기획 시작 시리즈 주제 기사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재정부 관련 책임자는 올해 우리나라는 더욱 활성화된 재정정책을 실시하고 필요한 재정지출 규모를 유지해 경제사회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들어 재정부는 더욱 활성화된 재정정책을 확고히 추진했습니다. 재정지출 예산 배정 규모가 처음으로 30조 원을 돌파했고 신규 정부채권 규모는 11조 8,900억 원에 달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지방에 대한 주황의 이전 지급금은 4년 연속 1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재정부 요민 부부장은 재정지출 구조면에서 내수 발전 예비 발굴, 민생복지 증진, 신품질 생산력 육성과 확대 등 분야에 중점을 두고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료민 부부장은 소비면에서 소비재 신고 교체 자금 1,875억 원을 하달해 관련 상품 매출액 약 1조 3,200억 원을 이끌어 연인수로 1억 7,800만 명이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재정과 금융 연계를 통해 내수를 촉진하는 종합정책을 새롭게 내놓아 주민 소비와 소비업종 경영 주체를 집중 지원해 연인수로 1억 1,300만 명의 주민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투자면에서는 초장기 특별국채 발행과 사용을 다그치고 민생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했습니다. 고용안정 환급정책을 계속 실시하고 사회보장보조금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단계적 정책을 추진해 중점군체의 고용안정에 힘썼습니다. 신품질 생산력 육성과 확대를 지지해 원천혁신과 핵심기술 난제 돌파를 추진했습니다. 하반기에는 2조 원이 넘는 지방정부 특수채권과 초장기 특별국채가 발행과 사용을 앞두고 있습니다. 재정부는 지방이 채권 발행 업무를 잘 추진하도록 서둘러 지도하고 프로젝트가 조속히 착공하고 건설되도록 추진해 더 많은 실질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15차 5개년 전망계획 기간 우리나라는 더욱 강력하고 견고하며 균형 잡히고 지속 가능한 재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사회주의 현대화 기본 실현을 결정적 진전을 뒷받침하는 튼튼한 재정 보장을 마련할 것입니다. 료민 부부장은 재정 수입이 거시 경제와 조화롭게 성장하도록 유지하고 경제 고품질 발전 속에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정 재원을 끊임없이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정 지출은 사람에 대한 투자 쪽으로 더 많이 기울여 국내 소비를 지지하고 국내 대순환의 내적 동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또한 역주기 관리와 교차주기 조절을 통해 경제 질적 효과적 제고와 량의 합리적 성장을 촉진합니다. 예산 제도를 한층 더 개선하고 세제 제도를 건전히 하며 재정 경제 교류의 고압선을 확고히 지켜 국가의 돈 주머니를 잘 관리하고 잘 보호해야 합니다. 국가통계국이 21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26년 전국 올뼈 총 생산량은 565억 8천만 근으로 6년 연속 560억 근 이상을 유지하며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2026년 전국 올뼈 파종 면적은 1116만 4천 무로 전년 대비 2만 2천 무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절강성이 12만 무, 강서성이 6만 5천 무, 해남성이 3만 4천 무, 광서쫑족자치구가 2만 1천 무 증가해 각기 6.3%, 0.4%, 2%,
0.2%의 증가률을 보였습니다.

안위성과 광동성은 작물 재배 구조 조정 등의 영향으로 파종 면적이 각각 10만 무와 6만 7천 무 감소해 4%와 0.5% 감소했습니다. 국가통계국 농촌사회경제조사사 농업생산처 송용군 처장은 올해 국가는 곡물 생산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올표 최저 소매 가격과 경작지 보호 보조금을 안정시키며 윤작 보조금을 늘려 농민들의 재배 기대 심리를 안정시키고 농민들의 재배 열성을 효과적으로 고취시켰다고 표했습니다. 단위당 수확구를 보면 2026년 전국 올표 단위당 수확구는 무당 397.6kg으로 전년 대비 3.2kg 감소해 0.8% 하락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광서, 절강, 강서, 호남, 광동이 태풍 영향으로 감소했습니다. 해남은 지난해 재해 영향으로 단위당 수확구가 감소했으나 올해는 회복세를 보여 무당 7.2kg 증가해 1.8% 상승했습니다. 안위, 복근, 호북, 운남의 단위당 수확구도 정도부동하게 증가했습니다. 전반적으로 2026년 전국 올표 생산량은 565억 8천만 근으로 전년 대비 4억 4천만 근 감소하고 0.8% 하락했습니다. 송용군 처장은 올해 올표 생산은 불리한 기상 영향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6년 연속 560억 근 이상을 유지하며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송용군 처장은 2026년 우리나라 여름 곡물은 증산을 실현하고 올배가 안정세를 유지해 년간 곡물 풍작을 위한 좋은 토대를 마련했으며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의 성공적인 시작을 위해 튼튼한 기반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1일 국제축구연맹 징계위원회는 2026년 미국, 캐나다, 메이코 월드컵 기간 아르헨티나 대표팀의 여러 규정 위반과 규율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축구협회는 32만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고 앞으로 두 차례 홈 경기의 관중수가 제한됐습니다. 아르헨티나 대표팀 선수 3명과 코칭 스태프 1명이 출전 정지와 벌금 처분을 받았는데 이 가운데 파레데스는 10경기 출전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르헨티나 축구협회는 21일 관련 징계를 받은 상태이며 국제축구연맹 항소위원회에 항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매체의 21일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 부문과 기구의 2027 회계 연도 예산 신청 총액이 130조 엔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올해 회계 연도 122조 엔과 비교할 때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중 일본 방위성은 요격형 무인기 배치 등에 사용할 약 8조 9천억 엔의 예산을 신청할 것으로 계획했으며 신청 규모는 역대 최고 수준에 달합니다. 인구 노령화로 인해 양로금, 의료 등 사회보장 지출은 약 3,900억 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일본 정부 각 부문과 기관은 8월 말까지 차기 회계연도 예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재무부가 연말까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사전 준비 절차입니다. 이전 일본 정부는 예산 상한선을 설정해 각 부문의 지출 규모를 통제해왔으나 현 정부는 예산 편성 방식을 조정해 자국이 추진하는 일부 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통일적인 금액 상한을 적용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리구코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 제조가 어떻게 국제사회를 위해 맞춤형 옷을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광주의 지능형 제조에 150개 건축 모듈 주문이 공식적으로 성사됐습니다. 이 제품들은 먼 바다를 건너 오스트랄리아 시드니, 멜버른 등의 도시에 정착한 뒤 현장에 도착하면 마치 블록을 쌓은 듯 빠르게

0: 조립하기만 하면 됩니다. 설계 연구개발, 스마트 생산에서부터 원형 물류, 해외 설치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모듈화 건축은 일부 국가의 건설 인력 부족과 긴 공사 기간이라는 고충을 정면으로 해결하며 해외 시장에서 꾸준히 선호를 받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단 2주 만에 한 노인 요양 아파트에 63개 모듈을 현장에서 설치 완료한 사례 등 파푸아 뉴기아에서 84개의 거대 택배를 조립해 한 호텔을 완성한 사례 등 모두 중국 기업이 서로 다른 수요와 서로 다른 적응 환경에 맞춰 맞춤형으로 설계 제작하는 탁월한 능력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러한 적응은 건축 분야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하드웨어 제조 분야에서 중국 기업들은 극도의 유연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럽의 보기 드문 고온과 노후 건물이 개조가 불가능하다는 객관적 제안에 직면하자 중국 가전기업들은 천공이 필요 없는 에어컨을 신속히 내놓았고 심지어 운송 방식을 해상 운송에서 중국 유럽 화물열차로 바꾸어 제때 시원함을 전해주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비아디가 자국 시장을 위해 특별히 설계한 순수 전기 경형차 해달이 크기와 주행거리부터 현장 기능 구현까지 전방위적으로 현지화됐고 중국 전기차의 지능화 강점을 더해 출시 2주 만에 주문이 1000대를 돌파했습니다. 쿠바에서는 에너지 위기 속에서 중국 브랜드의 전기 3륜차가 빠르게 자리를 메우며 현지 주민들의 중요한 이동수단으로 됐습니다. 디지털 기술 분야에서도 중국의 스마트 제조는 마찬가지로 강력한 능력 강화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지능형 알고리즘을 탑재한 중국의 농업용 드론이 공중 로봇으로 변신해 브라질, 메이코 등 국가의 농업 비용 절감과 소득 증대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창업자와 농가가 중국의 오픈소스 대형 모델을 기반으로 법률 문서 검색 시스템과 농업 관리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으며 중동에서는 중국의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이 현지의 사막 기후와 산업 전환 요구에 맞춰 그린 데이터 센터와 연산 능력 기반을 맞춤 설계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연합 초장국 등 국가의 스마트시티 구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뉴욕 타임스는 최근 기고문에서 전 세계 사용자들이 점점 더 성능이 좋고 비용이 낮은 시스템을 갈망함에 따라 중국의 디지털과 첨단 기술이 전례 없는 매력을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프라인 설비로부터 첨단 기술에 이르기까지 중국 기업이 해외 시장 수요를 깊이 있게 통찰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해답은 기술 반복 개선, 엔지니어링 전환, 시스템 통합, 안정적인 납품에 대한 종합 능력과 더불어 중국의 깊은 산업 체계 축적 속에 숨어 있습니다. 광동성 동관시 장안진에서는 분당 휴대전화 195대가 생산라인에서 내려오며 반경 30km 안에 300여 개의 핵심 협력 기업이 분포해 있고 한 부품은 주문부터 납품까지 빠르면 2시간 만에 완료됩니다. 고도로 집중된 산업 생태계와 전 공급망에 걸친 지원 능력은 중국 제조가 대규모 표준화 생산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맞춤형 주문에도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많은 지역은 아직도 만들 수 있느냐를 논의하던 시기에 처해 있다면 중국 기업의 과제는 이미 어떻게 더 잘 맞출 것인가와 얼마나 빨리 전달할 수 있느냐로 진화해 있습니다. 이러한 수요의 기회를 신속하게 제품으로 전환하고 다시 그 제품을 빠르게 전달하는 능력은 중국을 세계 산업 사슬 속에서 독특한 안전장치로 만들어줍니다. 기업의 민첩한 자태는 거시적 대외무역 데이터의 강한 맥박으로 전환됩니다. 중국 제조와 세계적 수요가 같은 주파수로 공명하는 모습은 올해 상반기 수출 성적표에서 남김없이 구현됐습니다. 전자부품, 컴퓨터 부품 등의 제품이 두 자릿수 성장을 이룬 것은 물론 리튬 전지, 풍력 발전기 세트 등 친환경 에너지 관련 제품 역시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전 세계적인 인공지능 환경 저탄소 전환의 시대적 흐름에 정확히 발맞추었습니다. 지능형 생체 모방 로봇을 전 세계 90여 개 국가와 지역에 수출하고 전기 대형 트럭 880석 대를 해외 일괄 납품하는 데 이르기까지 중국 제조는 점점 더 풍부해지는 제품군으로 더욱 다양해지는 글로벌 현장에 깊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중국은 능력 끝 세계의 수요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초대형 시장에서 단련된 혁신력, 전 산업체인 협업에 기반한 효율적인 대응, 그리고 현지화 운영을 통해 상생의 연결고리를 형성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중국 제조가 세계로 나아가는 안목이며 또한 중국이 세계와 깊이 연결될 수 있는 근간입니다. 지금까지 중국 제조가 어떻게 국제사회를 위해 맞춤형 모습을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리구코였습니다.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부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밭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층 보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총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네, 저는 이 시간 프로진행을 맡은 김성용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습시간에 결혈특별 프로그램 평화군인 습금팽이 좋아하는 전고

0: 피할 수 없는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애청 바랍니다. 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배움이 길에서 전진하고
3: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0: 오늘은 지난 시간 계속으로 병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9부 꿈결의 철갑 군마가 빙하를 건너다 당군의 길 다섯 번째 부분 보내드리겠습니다.
4: 국군 제74 집단군 소속 모려단 황초령 공신련 1급 상사 차장 왕예는 강군 사상으로 도지를 불태우고 투철한 정신을 수련해 평범한 병사에서 강군 기준병 시대의 모범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실전 연습은 우리의 종합 실력과 수준에 대한 한 차례 큰 시험입니다. 장갑차가 고속 돌진하는 동시에 다양한 화력 타격을 피하고 각종 전술 동작을 실현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장갑차의 전투 기술 성능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저는 수륙 양용 장갑 돌격차 차장 왕예입니다. 수륙 양용 장갑차는 다양한 고난도 전술 협동 임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서로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강한 실행력이 필요합니다. 군인에게 있어서 모든 어려움과 도전은 소중한 훈련 기회이자 미래 승리를 위한 중요한 밑거름입니다. 평소 작전 기능과 심리 자질을 극한까지 단련해야 전장에서 언제나 돌격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병종의 훈련 강도는 매우 높고 난이도가 큽니다. 특히 신병들이 적응하기 힘들지만 저는 자신과 전우들에게 최고 강도와 난이도를 요구합니다. 운전, 통신, 사격 세 가지 종목의 특급 자격은 수륙 양용 장갑 부대에서 최고 등급입니다. 일반 군인의 경우 10년 만에 특급 하나를 따내로 대단하지만 왕예 동지는 8년 만에 운전과 통신 두 개 특급을 확보하고 사격 1급을 통과했습니다. 왕예는 전군에서 최년소 쌍특급 수륙 양용 장갑 전멸입니다. 지속적인 고난도 훈련은 전투력과 협력, 응집력을 강화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의 기술이 탄탄해야 고난도 시험을 이겨낼 수 있고 다양한 전술을 유연하게 구사할 수 있습니다. 전에 결항을 지날 때 차는 저단 기어로 통과했습니다. 고속으로 접근한 뒤 저속으로 통과하고 신속하게 리턴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이번 훈련에서는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해 4단 기어로 고속 통과를 시도하겠습니다. 전장 정세는 순식간의 변함으로 한 가지라도 더 준비하면 뒷심이 더 생기고 기술 하나라도 더 익힐수록 승산이 커집니다. 단순한 기능도 극한까지 연마하면 양적 축적이 질적 도약으로 이어집니다. 훈련장에서 고생하지 않으면 진정한 전투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군인에게서 강군 목표를 일터에 옮기고 행동으로 관철해야 합니다. 강군 흥군을 위해 소속 부대는 수륙 양용 기계화 보병에서 합성 작전 부대로 전환됐습니다. 갱신된 장비와 체계, 작전 방식은 어떠한 전장에도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했습니다.
5: 오늘 우리는 육군 제74 집단군 모려당 상사 왕예 차장을 평어근인 프로그램 녹화 현장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0: 말이죠?
1: 네.
0: 신병일대 연장으로부터 이 병종의 부적절하니 그만두라는 얘기를 들었다면서요?
1: 그런 일이 있었죠. 저의 군 생활은 순풍의 덧단격이 아니었고 많은 어려움과 좌절을 겪었습니다. 참군 첫해 육상훈련에 참가했습니다.
0: 육상훈련이란 무엇이죠?
1: 육상운전집중훈련을 말하는데요. 당시 운전과정에 제가 기어를 내리지 않고 가속페달을 놓지 않아 바로 길가의 큰 바위에 쾅하고 부딪혀 차가 전복될 뻔했습니다. 당시 트랙까지 부러뜨렸고 암벽 추각기 하나도 망가뜨렸습니다. 게다가 해상운전훈련 때 또 한 번 이런 일을 겪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0: 해상운전훈련이요?
1: 네, 해상운전훈련을 할 때 문제가 많았습니다. 해안훈련에서 상륙하면서 어민의 그물에 구멍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도착한 상륙함과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정말 운전사에게 가능한 모든 실수를 다 겪었습니다.
0: 그래서 연장기 그만두라고 했겠네요.
1: 맞습니다. 그때 장면이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연장은 상륙함 앞에서 넌 이 병종에 적합하지 않다고 꾸짖으며 저를 운전집중훈련대에서 배제하려고 했습니다.
0: 그럼 어떻게 하죠?
1: 그때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이 전공에 대한 애착심이 커 참군한 첫날부터 훌륭한 전차병이 되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열심히 훈련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때 탐독한 이론책만 20여 권이고 작성한 필기책은 10여 권이 됐습니다. 초반엔 쉽지 않았지만 결국 연말에 전차운전 훈련 자격을 받은 유일한 신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1급 운전 자격을, 5년 차에 특급 운전 자격을 얻었습니다. 첫걸음을 제대로 내딛지 못한 전차운전병이었지만 결국 참군할 때의 목표와 꿈을 실현했습니다.
2: 네, 습근병이 좋아하는 전구 제9부 꿈결에 철갑 군마가 빙하를 건너다. 강군의 길 다섯 번째 부분 들으셨습니다.
3: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향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2: 네, 특집방송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수립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이어집니다.
4: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2: 오늘은 생태 건설을 통한 주민소득 제고를 추진하고 있는 운남성 구북현 부저허이촌의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운남성 문산 쫑종묘족 자치주 구북현에는 부저허이호가 보석처럼 가르스트 봉림 사이에 박혀 있습니다. 부저허이는 이족어로 물고기와 새우로 가득 찬 호수라는 뜻으로 호수에 의지해 살면서 물길을 따라 번창해지기를 바라는 현지 주민들의 아름다운 레몬을 담고 있습니다. 부저허이촌은 부저허이호 핵심 호수 구역에 자리하고 있어 생태 자원이 풍부하며 호수 생태 보호의 중점 지역이기도 합니다. 한여름이면 호수물은 맑고 투명하여 뭇 봉우리 그림자가 비치고 넓게 펼쳐진 연옆은 바람을 따라 일렁입니다. 검은 돛배는 웃음소리를 싣고 물결을 가르며 나아갑니다. 마을 주민 이죽진은 호수의 물은 해마다 더 맑아지고 풍경은 해마다 더 아름다워지며 관광객도 점점 더 많아진다고 말합니다. 배머리에 앉은 관광객은 휴대전화를 들고 풍경을 촬영합니다. 화면에는 끝없이 이어진 푸른 산과 활짝 핀 연꽃이 비쳐들어 그야말로 한 폭의 전원 풍경화 같습니다. 네, 하지만 수십 년 전에 부저허이촌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마을 주민 범성원은 과거 마을에는 제대로 갖춰진 오수 관망이 없어 생활 오수가 그대로 호수에 흘러들어갔고 생태 환경이 훼손되면서

관계 차장님, 방금 영상에서 전우들과 함께 훈련하는 장면을 보며 우리는 마음을 졸이기도 했습니다. 병종의 훈련 난이도가 매우 높고 강도가 세다고 들었습니다. 신병들은 처음에 적응하기 힘들다고 하던데 차장님도 분명 그 과정을 거치십니다.

0: 마을의 발전도 많이 제약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1: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이 다 함께 신시대 새로성에서 분발 진취하는 모습을 전해드리고 각분에 세록한 새로운 경험과 성과를 전해드리는 종합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성에서 분발하자 시간입니다.
0: 변화는 기반시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생태와 발전이라는 이중 난관을 해결하기 위해 마을 전체가 힘을 모아 빗물과 오수 분류 개조를 추진하였고 모든 가구들이 기름 분리조와 기름 연기 정화시설을 갖추어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음식점과 민박 운영은 반드시 검수를 통과해 기준을 충족시켜야 했습니다. 범청관은 모두가 산과 물을 지켜내야 발전도 가망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푸른 호수의 맑은 물을 지키려면 상시적인 순찰과 보호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마을 당위원회는 당건설 플러스 생태보호 모델을 바탕으로 당원 호수 보호 자원 봉사팀을 조직했습니다. 당원 간부들의 앞장서서 오수 처리, 환경 정비, 생태 복원 등 중점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했고 집집마다 찾아가 환경 보호 정책을 설명하면서 호수 보호의 중요성을 널리 선전했습니다. 부저 허이촌 당위원회 서기이며 촌위원회 주임인 양위준이 소개한 데 의하면 마을에서는 하천과 호수 관리와 보호 책임 구역을 설치하고 주민들이 하천과 호수 생태보호원을 맡았습니다. 매일 이른 아침이면 하천 호수 생태보호원들은 꾸준히 순찰하면서 쓰레기를 건져 올리고 비문명적인 행동을 제지시켰습니다. 양기준은 호수 순찰은 단순히 쓰레기를 치우는 데 그치지 않고 오염 행위를 제때에 제지시키며 보호의식을 모든 가정에 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뿐이 아니라 포저 허이촌의 각 촌민소조는 저마다의 마을 규약과 민간 약속도 제정하여 호수와 녹지를 보호하는 내용을 그 안에 담아 생태의식이 일상 속에 스며들도록 했습니다. 이제는 주민들이 관광객이 호숫가에 병을 버리는 것을 보면 먼저 나서서 말리고 배를 저는 주민들도 손님을 태우면서도 물 위에 떠다니는 물체가 있는지 유심히 살피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지켜달라고 부탁해야 했었는데 지금은 모두가 스스로 지키겠다고 주동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구국현은 목적에 맞춰 부저 허이호의 생태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습지 복원과 호수 오염원 관리와 통제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호수 지역의 상수도 공급과 하수 배출, 쓰레기 처리 등 기반 시설을 통합적으로 계획하고 종합적으로 조성함으로써 호수의 생태적 방호벽을 체계적으로 튼튼히 구축하고 있습니다. 생태 관리에 오래도록 꾸준히 공을 들여야 비로소 푸른 물과 호수는 다시 생기를 되찾습니다. 오늘의 부저 허이호는 물고기와 새우로 가득 찬 호수라는 이름에 손색이 없게 되었습니다. 호수 지역의 조류와 어류종은 꾸준히 늘어나고 백로와 왜가리는 한 해 내내 호숫가에 서식합니다. 겨울이 되면 많은 철새들이 찾아오고 호수에는 물고기와 새우가 떼를 지어 몰려듭니다. 호수 수질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환경이 더욱 아름다워지면서 부저 허이촌의 관광객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을의 민박, 음식점, 보트 타기 등 생태 관광 프로그램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푸른 물과 푸른 산은 실질적으로 금산, 은산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 이죽진은 집 앞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고 수입도 꽤 많이 늘었다고 말합니다. 지금 부저 허이촌에서는 관광객들이 모여와 호수 위에서 뱃놀이를 즐깁니다. 관광객들은 배를 타면서 손을 뻗치면 곧 시원한 호수물에 닿을 수 있습니다. 저녁이면 관광객들은 또 호숫가 잔도를 따라 산책하면서 푸른 봉우리가 잔물결에 비치고 저녁 바람이 연꽃 향기를 스치는 아름다운 풍경을 조용히

감상할 수 있습니다. 광동에서 온 관광객 요 씨는 마을의 민박에 묵으면서 이렇게 넓게 펼쳐진 꽃바다는 정말 아름답다고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곳에서 몰입감 있게 전원 생활을 체험할 수 있어 더욱 힐링됩니다. 네, 2025년 부조허이촌은 관광객 272만 2700명을 맞이해 관광 총수입 15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40만 6600명 관광객이 관광 상품을 구매함으로써 관광 직접적인 경제 수입 약 6천만 원을 실현했습니다. 네, 물맑은 호수는 주변 마을을 적셔주었고 또한 생태가 아름답고 산업이 번창하며 백성이 부유한 향촌진흥의 길도 가져다 주었습니다. 네, 분석과 설명 이어집니다.

오늘은 피할 수 없는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란이 8월 8일 호르무즈 해협의 동항 문제를 둘러싸고 이중 신호를 보냈습니다. 한편으로는 통항과 관련한 오만과의 협상이 가까운 합의에 이미 도달했음을 시사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해협 재개통의 전제 조건을 미국에 제시했습니다. 이란은 또한 해협 재개방 여부는 이란과 오만의 협정과는 무관하고 미국이 관련 조건을 수용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분석가들은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이 전략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카드라고 보고 있으며, 이 해협이 정상적으로 통항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국과 이란 양측의 줄다리기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협 재개방의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지역 각국이 해협을 우회해 에너지를 수출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른바 에너지 요충지가 현재 미국과 이란이 피할 수 없는 핵심 의제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에너지 공급 체계에서 대체하기 어려운 핵심 중추이기도 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지금 이란이 다시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란 외무장관 아라기치는 8월 8일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문제에 관한 협상에서 가까운 합의에 도달했다면서 양측은 지금 임시 항로 하나 확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그는 이는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해협의 개방 다른 조건에도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언론도 같은 보도에서 이란 최고국가안전위원회석이 조레 가데리 미국이 제시한 해협 재개방 조건에 대한 이란 측의 입장을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는 미국이 이란 및 그 지역의 동맹국들에 대한 군사행동을 영구적으로 중단하고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와 모든 제재를 해제하며 이란의 동결 자산을 반환하고 손실을 배상하는 것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잘레 가델은 미국이 행동을 바꾸지 않으면 호르무즈 해협은 계속 폐쇄된 상태를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분석가들은 이란은 미국이 제시한 조건이 해협 통항과 관련한 이란과 오만의 적극적인 메시지에 변수를 더해주고 또한 해협 재개에 새로운 시련을 더해주었다고 인정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 이란이 6월 중순 양해 각서를 체결한 뒤 전쟁으로 폐쇄됐던 호르무즈 해협이 한때 다시 열리면서 이란이 관리하는 북부 항로와 오만 쪽이 미국의 항행 지원을 제공하는 남부 항로 등 두 항로가 형성됐습니다. 이후 미국과 이란은 두 항로 문제로 다시 충돌했고 이란은 해협을 다시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해협이 폐쇄된 이후 이란과 오만은 해협 통항 문제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최근 양측이 해협의 예정 항로에 대한 지리적 좌표와 관련해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지역 전문가들은 현재 해협 재개방 과정이 두 가지 차원을

0: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과 오만의 협상은 주로 항행 유실적 조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해협이 실제로 재개방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국과 이란 간의 줄다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가안보연구소의 전문가 라즈 챔튼은 이란으로 놓고 볼 때 오만과의 협상에서 최대한 이룰 수 있는 것은 항행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양측이 합의를 이루더라도 이란 측은 미국과 이란의 요구를 충족하기 전에는 관련 조치를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0: 네, 한편 미국과 이란의 갈등은 풀기 쉽지 않습니다. 며칠 동안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고위 관원들이 호르무즈 해협이 곧 개방될 것이라고 여러 차례 주장했습니다. 다만 분석가들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는 이미 미국과 이란이 피할 수 없는 핵심 이제가 되었다면서 양측이 서로 타협하지 않는 상황에서 해협 재개통의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란은 해협의 카드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 퀸시 국가전략연구소를 비롯한 여러 미국 싱크탱크는 이란이 전쟁 기간에 형성한 해협 통제 능력을 이 중요한 항로에 대한 장기적인 통제 체제로 전환하려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국 요크 대학교의 학자 크리스 피서스트는 이란의 태도가 매우 분명하다고 봤습니다. 이를테면 이란은 해협에 대한 통제 능력을 활용해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 하면서 자국의 요구가 충족되기 전에는 해협의 전면적 통항 재개를 서두르지 않을 것입니다. 네, 미국은 이란이 제시한 해협 재개방 조건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분석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측 조언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이란에 항복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국내 여론과 지역 동맹국들로부터 오는 복합적인 압박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미국은 이란 측의 요구 가격에 아직 응답하지 않았지만 단기간 내에 미국이 중대한 양보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양측은 이후에도 각자의 요구를 두고 협상을 이어갈 것이고 심지어 다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또한 해협 통로에서 공격 사건이 끊이지 않으면서 외교 협상에도 변수가 더해질 것입니다. 아랍연합초장국 언론이 8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아부다비 국제석유회사 선박 한 척이 이날 새벽 해협을 통과하던 중 미사일 공격을 받았습니다. 오만 측은 해당 해역에서 상선을 겨냥한 공격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협상 진전이 저해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사실 호르무즈 해협은 대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현재 해협 재개방의 전망은 불투명하고 세계 에너지 가격은 지속적으로 변동하고 있어 지역 산유국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해 에너지를 수출하는 대체 방안을 찾도록 압박받고 있습니다. 미국 베센트 재무장관은 최근 에너지 운송에 점점 더 많은 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게 되면서 이 해협의 전략적 중요성이 점차 약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분석가들은 베센트의 이러한 발언이 해협 관리에서 이란의 발언권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를 지닌 것이라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세계 에너지 운송 체계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지위는 단기간 내에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전쟁이 발발한 뒤 지역의 여러 산유국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에너지 수송 노선을 가동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동부 유전의 원유를 더 많이 서부 아부항로 보내 홍해를 통해 수출하고 있고 아랍연합초장국은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잇는 아부다비 원유 파이프라인의

육상 연결 운송량을 대폭 늘렸으며 이라크도 육상 파이프라인을 통해 석유를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많은 나라들이 해협을 우회하는 새로운 파이프라인 건설 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석가들은 이러한 항로가 분산과 비상 대응 기능만 수행할 수 있을 뿐 단기간 내 호르무즈 해협의 핵심적 지위를 대체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운송량을 보면 대체 노선의 운송 능력은 호르무즈 해협에 비해 훨씬 낮습니다. 공개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이란 전쟁 이전에는 매일 약 2천만 배럴이 넘는 석유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운송됐지만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연합 추장국의 파이프라인은 하루에 겨우 약 470만 배럴의 석유만 운송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새로운 운송체제의 구축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카타르 글로벌 문제 중동위원회의 베테랑 연구원인 프레더릭 슈나이더는 대체 시설의 건설에는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어야 하고 복잡한 정치 환경과 더 긴 건설 시간도 수반되므로 경제적 안보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일부 나라들은 구조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등 나라들은 해만 이외의 해안선이 없어 석유 수출이 전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의존하고 있기에 단기간 내 대체 경로를 찾기 어렵습니다. 미국 뉴욕 타임스의 한 기사는 호르무즈 해협의 중요성이 운송 능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해만 국가들의 에너지 수출이 이 좁은 통로에 매우 집중되어 있다는 데에도 있다면서 관련 대안으로는 세계 에너지 운송 구도를 바꾸기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심층 보도 마칩니다. 이 시간 프로펜션과 진행의 김성룡이었습니다. 우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줄 정겨운 이야기가 찾아옵니다. 마음을 위로하는 따뜻한 대화가 들립니다.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즐거움, 우리의 행복 이야기 지금 함께 만나보세요.
1: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

0: 약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 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의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 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1: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매일 저녁 6시부터 6시 30분 사이로 감라오 장약을 소개하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선생님 모시고 서장의 맑은 기운과 오랜 전통 이야기 지혜가 담긴 감라오 장약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열선전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 예, 감로 장약 총대리점인 연길시 득길 장약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먼저 이 소화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소화 과정이라 할 때에는 예, 우리가 섭취한 음식을 작게 분해시켜서 우리 몸이 흡수하고 열량과 영양소로 사용하기 위한 전 단계입니다. 예, 우리 지금 많은 현대인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소화 불량에 시달리는 분들이 지금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만성 질병이 발생하면서 이 소화계통 질병이가 함께 발생합니다. 예, 우리 이 소화 과정을 보면은 여러 단계로 나누어서 또 이루어집니다. 예, 그리고 각 단계를 담당하는 이런 소화기관하고 효소가 또 존재합니다. 예, 우리 과정을 보면은 구강에서는 치아로 음식을 씹는 과정에서 음식물이 작게 부서지면서 소화효소가 섞입니다. 예, 때문에 지금 오래 씹으라 하죠.
0: 네.
1: 예, 그리고 침에 포함되어 있는 소화효소인 이 아밀레아제라 할 때에는 탄수화물을 분해해서 단순당으로 전환시킵니다. 예, 우리 침하고 잘 섞이게 오래 씹어야만이 탄수화물을 예, 우리가 먹은 밥을 분해해서 단순당으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침은 윤활제 역할로서 음식물을 부드럽게도 만들고 삼키기 좀 쉽게 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두하고 식도에서는 혀하고 인두의 수축 운동을 통해서 음식물이 식도로 이동하게 합니다. 예, 우리 인체는 이렇게 다 연관성이 있고 한 곳이만 고장이 생겨도 이 소화 과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0: 네.
1: 예, 그리고 이 과정은 이식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이후 과정은 예, 무의식적으로 또 일어납니다. 예, 우리 식도 근육은 마치 파도처럼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는 이런 연동 운동으로서 음식물을 위로 밀어냅니다. 예, 때문에 빨리 밀어내서 위에 음식물이 도착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위에서는 위 근육이 음식물을 작게 부시고 섞으면서

0: 반죽 같은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예, 그리고 위벽에서는 위산하고 펩신, 예, 소화효소가 분비되면서 음식물을 살균하고 단백질을 분해합니다. 예, 우리 인체는 요 과정은 자동으로 진행이 되지만 문제가 있으면 이 자동으로 진행되던 이 소화 과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위벽에 존재하는 이 점액은 위산하고 효소가 위벽을 손상하지 않도록 또 보호해줍니다.
1: 네.
0: 예, 우리 인체는 이런 서로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장에서는 또 연동 운동하고 또 분절 운동으로서 음식물을 섞으면서 앞으로 이동시킵니다. 예, 그리고 췌장하고 담낭에서는 담즙하고 소화효소가 분해되면서 음식물을 더 작은 분자로 또 분해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할 때는 우리 췌장에서는 분비되는 이 아멜리아제는 탄수화물을 포도당으로 분해하고 췌장에서는 췌장효소인 이 효소는 단백질을 또 아미노산으로 또 분해합니다. 그리고 담즙은 지방을 유화시키고 지방은 지방산하고 또 글리세롤로 또 분배됩니다. 예, 우리가 먹은 음식이가 그대로 흡수되는 게 아니라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걸쳐서 우리 몸의 영양소는 흡수하고 나쁜 찌꺼기들을 내보냅니다.
1: 네.
0: 그리고 소장벽에 존재하는 육모하고 미세육모는 영양소를 흡수해서 혈류로 또 전달합니다. 예, 그리고 대장은 남은 물하고 전해질을 흡수하는 이런 대변을 만듭니다.
1: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저는 예전부터 좀 이 콩팥이 용약했습니다. 예. 점점 나 먹음에 따라서 어째도 허리도 아프고, 그 다음에 소변량도 적고, 소변이 또 작고, 어떤 때는 또 소변 색깔이 갈색도 띠다가도, 그 다음에 또 이 뿌연 색깔도 띠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아이, 이게 무슨 거서 이리 갔었다. 그리고 또 소변이 거품이 또 어찌 그리 많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차 없어지면 일 없는데 오래 있으면 아이 된다 해서 제나 지켜보기까지 해준다. 오브이자도 없어 아이지더라 말입니다.
0: 예, 그런 문제 있습니다.
2: 예,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저 대구 그저 병원은 가지 않고 그저 약방에 약을 그저 싸다 먹은 게 효과 없습니다. 그래서 방송 듣던 차에 모두 소장약이 이렇게 효과를 본다니까 이러면 저리 또 길장 약방 찾아간다고 그래 갔습니다. 그래서 내 정화 다 장 대표가 말하니까 두 가지 약을 추천합니다. 이런 징망제하고 허즐리뇨완 요 두 가지를 먼저 먹어보라 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한 40일 먹었습니다. 먹은 게 벌써 그 거품이 없어집니다. 거품이 없어지고 소변 색깔도 정사해지고 그 다음에 허리 아프던 것도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내 지금 여기 이렇게 효과 벌칙이 이것도 요정이 있겠는지 더 먹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0: 지금 몇 달 썼단가?
2: 한 40일 정도
0: 먹어. 그럼 석 달까지 쓰셔. 우리 허즐리뇨완이가 신장 기능 지표하고 염증 경로 그리고 병리적 손상까지 종합적으로 완화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완화시켜서 이 신장 이 소변 장애를 또 개선한다. 그렇기 때문에 석 달 한 개 료정씩 조절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결국 이 허즐리뇨완이가 신장을 보호하고 신정도 공고히 하고 소변 배출도 도와주면서 신장 질환하고 허리 아프거나 빈뇨가 있거나 소변이 탁하거나 당뇨병이 있거나 이런 질환을 다 치료한다.
2: 당뇨도 조절되나?
0: 당뇨에 이런 측망제하고 허즐리뇨완이 효과 용좋습니다. 당뇨라는 게 종합증이가 신장 종합증이 있죠. 그게가 지금 우리 인체의 이 대혈관 합병증하고 이 콩팥이 이런 합병증이가 제일 무섭습니다. 좀 옌디 혈관 이 합병증도 무섭지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쓰면은 이 콩팥이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서 효과 용 좋습니다.
2: 그렇습니까?
0: 네. 당뇨 있는 환자분들은 그저 이 두 가지 있으면이 점차적으로 아, 이 당뇨 조절도 잘 되고 이 합병증이가 나사지는 게 알깁니다.
2: 아,
0: 예.
2: 그럴까요?
0: 예.
2: 그럼 수시로 장 대표가 연결해야
0: 예, 그 삼, 예, 석 달은 쓰십시오.
2: 예, 예. 알겠습니다.
0: 예. 네. 건강하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안녕하십니까.
3: 저는 백내장이 눈이 붉게 보이고 눈에 피가 들어오면 그러니 과거라면서 아프고 바람 맞으면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의 전주와 눈물을 유용하는 수가 있습니다.
0: 네.
3: 이거는 눈이 막아들어가면 하고 과거라면 좀 과거라지도 않습니다.
0: 네.
3: 이 바람 맞으면 눈물 나지 않고 눈이 효과가 오니까 바람 받아서 키우다 그런다.
0: 예, 우리 민무슬리오의와는 한계료정이 석 달입니다. 예, 그래서 예, 쓰면서리 또 그 변화 있으면 장대표하고 상담하면서 쓰십시오.
3: 예, 알았습니다.
0: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는 예, 위가 어쨌든 여러 가지로 예, 안 좋습니다.
0: 예.
4: 이게 위축성 위험도 있다지, 또 뭐, 만성 위험은 원래 있었던 게 있고, 또 십이관 궤양도 예, 있고, 예. 그러니까 예, 이게 어찌나면 항상 이게 소화해야 된단 말입니다.
0: 예.
4: 그리고 위용 부디 사고 예, 짱하면서 예, 이렇게 손을 예, 이렇게 위를 만져보면 예, 그냥 위 이렇게 차갑습니다.
0: 예.
4: 그래갖고 아프고 예, 그리고 그런 혓바닥은 예, 그냥 흰설태 같은 게 두껍게 깨있습니다. 아무리 이거 칫솔로 이렇게 빡빡 그 혓, 그러는 걸로 이렇게 긁어도 이게 이렇게 아이신단 말입니다.
0: 예.
4: 그러면서 예, 밥맛이 이렇게 떨어져서 예, 입에 밥 대기도 싫어가지고 밥 못 먹었댔습니다.
0: 예.
4: 이렇게 밥 못 먹으면서 이게 몸 전체가 그냥 이게 뭘 꽉 차있는 것처럼 이게 영 부디기 사니까 예, 그냥 맥도 없고 예, 이게 움직이기 싫어서 예, 계속 누워있으면서 예, 많이 힘들게 지냈댔습니다.
0: 예.
4: 그래도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좀 괜찮아지겠는가 하고서 예, 여기저기 좋다는 약은 또 댕기며 써봤는데 예, 별로 크게 효과도 못 봤습니다.
0: 예.
4: 그러다가 서리 어찌 선생님 방송 듣고 서리 약방에 가서 장 대표님 보이고 서리 쪼주다시 하고 따탕완하고 런칭 장제 세 가지 약을 가지다가 서리 한 달 반 가량 먹었습니다. 됩니다. 시가에 그런 게 어느 순간부터 이게 위 이렇게 이게 좀 이렇게 소화되고 먹은 게 이게 좀 내려가는 감이 나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 소화됨에 부디 사고 짱하던 게
0: 다
4: 없어지고 위 이렇게 그냥 이게 위에 소원됨 이게 영수에 그냥 차가봐서 위에 이렇게 위는 차가운가 원래 이런가 했는데 위 차갑던 게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혓바닥에 설태도 얕아지고 많이 얕아졌습니다.
0: 그 부디 사던 것도 없어진다.
4: 예. 그리고 밥맛이 없어서 밥을 못 먹던 게 나아지니까 이렇게 밥맛이 돌아져서 밥을 잘 먹으니까 이게 누워만 있던 게 맥이 나고 지금은 동네에 이렇게 놀러도 다니고 이렇게 몸이 많이 이렇게 가벼워지고 그리 부디 사던 게 이렇게 가벼워지면 많이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효과를 보니까 이 기분도 약 효과를 보니까 기분도 좋고 쓰던 김에 더 쓰자고 그랬습니다.
0: 예, 그래요. 예, 그 세 가지 같이 쓰면서 소화 기능이 회복이 때문에 예, 잘 관찰해보죠. 관절이 아프던 것도 아예 아프고 머리가 아프던 것도 아예 아프고 예, 가슴이 답답하던 것도 이러고 예, 그 쓰다 보면 한 달 심장약 오랫동안 아예 먹었는데 괜찮다 이런 효과도 봅니다. 예.
4: 예.
0: 그래서, 예, 그 쓰면서리, 그 다음에 또, 한 3개월 이래 쓰고, 예. 그 다음에는, 이, 심장, 심혈관 질환에 대한 약을 또 한 곱해 쓰셔. 그러면 전면적으로 또 치료됩니다. 예.
4: 아, 그렇습니까?
0: 예. 508-9929번에 연계하면서 쓰십시오.
4: 예, 예, 예.
0: 예. 건강하십시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예, 예, 두부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저도 예, 이 선생님 방송 그저 저녁마다 열심히 듣습니다.
0: 예.
5: 그래 들어가지고 그 저기 저도 좀 이전에 그 담낭도 나쁘고 뭐 간도 나쁘고 해서 그 장대철 찾아가서 여러 가지 약 먹고 지금 많이 나서가지고 뭐 정말 정상뭐 아무튼 그 가서 그 수치랑 검사해서 다 정상이 그러니까 그저 며칠에 한 번씩 먹고 이랬단 말입니다. 예.
0: 예.
5: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좌우니까 제 동민들하고 그 한통식에 있는 동민들을 많이 소개를 해서 그 간경화에 있는 사람도 정말 여기 가서 정말 치료 많이 됐습니다.
0: 예, 간.
5: 근데 또 이 화장실에 어떤 아줌마가 한번 있는가 하면 이 사람은 빈간이랍니다. 예.
0: 예.
5: 빈간이고 담낭도 있고.
0: 예.
5: 그 다음 위도 아프고 소화도 잘 해야 되고 하니까 밥 먹기 싫어서 밥도 잘 아이 먹고 예. 그 다음에 이 간이 통신하고 아프니까 잠도 잘 못 자고 영 불편해서 그랬는데 좀 약을 여러 가지 써도 아이들더라고 내가 그래더라 말입니다.
0: 예.
5: 내 그랬지요. 나도 이렇게 저기 뭐 담낭도 나쁘고 간도 불편하고 해서 이 장례방에 찾아가서 약 대표를 장대표를 배우고 약 먹었는데 지금은 정말 많이 나서가지고 한나도 뭐 약도 며칠에 한 번씩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이렇게 좋고 그다음에 그 강경화 있는 여자로 그 우리 옆집의 여자로 소개를 줬는데 그 여자도 지금 먹고 많이 좋아서 영영 좋아서 한다고 그러니까 저도 좀 찾아가서 배우면 되지 않겠는가 할까 뭐 정말 그럴까 이러더라 말입니다. 지금 소장공원에 그 저기 그 산소가 그 희박한 이런 저 공기 오염이 없는 데서 자란 약재들이 이 연변 지대로 오게 되면 그 약이 잘 들는데 일이 여러 사람들인데
6: 재량 돼가지고 이 머리가 항상 어지럽고 아프고 이 혈당도 나쁘고 당뇨병도 좀 있습니다.
0: 네. 그 라디오를 끄고 얘기하셔. 예. 예.
6: 그래서 이 저기 그 이 치수의 전도 안 하고 하신 거 가지고 뭐 기시가 했습니다. 그런데 치수의 전도 안 하면 또 먹으니까 그날 혈압이 엉성해야 되고 머리 아프고 어지럽고 하던 것도 나사지고 이 혈당도 높고 혈압도 높던 것도 이거는 이 안정제입니다. 그리고 이 밤에 가다 뭐 자지 못하겠습니다. 꽂히는 가면 뒤에서 소리 나는지 머리에서 소리 나는지 자꾸 소리 나면 소리 나지 못하고 이 날이 너무 흐린 날이 뭐 팔이 시려서 두꺼운 양말 신고 이 밤에 자켜도 양말 신고 자겠습니다. 이게 지금은 이하고 먹고 시작한 다음부터는 그런 현상이 없습니다. 양말이 안 신고 아이도 합니다. 그래도 이 잠을 제대로 자고 그 다음에 밤에 자다가 지 올라와서 소리 일어나서 그 기름이 역시 해야 되든지 지금 그 현상도 다 없어졌습니다.
0: 예.
6: 예, 지 올라와가지고 소리 예, 저기 다시 못해서 그러던 것도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발이 아픈 것도 발도 따따사주고 소리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러니까 나의 정신상에도 용서고 사는 게 정말 하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예, 정신하고 예, 맥이 나고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0: 네.
6: 예, 간다당약 어쨌든 먹으니까 되나이 많은 면에서 자원이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이 어디 아이 아픈데 없이 여기저기 다 아픈데 딱 어디라고 지금 말을 못하게 이렇게 아픈데 이게 다 나가지지 않습니까?
0: 네.
6: 이렇게 좋은 효과를 보니까 되나이 계속 쓰게 했는데 지금 좀 활동합니까?
0: 예, 그 5089929번에다 연계해서 구체적인 거 문의하죠. 지금이
6: 예,
0: 예, 예, 건강하십시오.
6: 건강입니다. 계속 마사지 때까지 계속 쓰겠습니다. 열심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예.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7: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7: 예, 저는 이거 쓰기 전에 거리고 기고 소리 나던 게 그건 완전히 이렇습니다. 예, 주십니다. 그 구배하고 먹고 이러는데 지금 뭐 이때 생각하면 예. 요즘에는 위 요리 때문에 자꾸 막 위 흥하고 위가 흥하고 예. 자꾸 뭐 깨운 게 이게 되신다.
0: 네.
7: 뭐 써야 되는 간에 그랬다.
0: 예, 그렇게 신경이 자꾸 당긴다는 얘기죠. 예.
7: 예.
0: 소화는 잘 됩니까? 배 부딪힐까?
7: 배 부딪히지 않고 오메 먹어보면 그저 예. 야 먹은 건 알지. 그치 다 먹었어. 내 다 먹고 언니 또 배고파 도란 좀 또 먹고 이랬는데
0: 그 당뇨 여기, 검사를 해봤습니까?
7: 당뇨는 어떤 사람이고 위로 검사했는데 위가 예, 그 열하다
0: 믿습니다. 예, 위가 열하면 그렇습니다.
7: 예,
0: 당뇨 그렇죠. 없으면 위병을 치료하면 됩니다.
7: 근데 뭐 먹으란다
0: 이거? 예, 그 조주 따지하고 예. 그 다음에 런칭 망주에 따탕왈 이 세 가지 쓰셔.
7: 아.
0: 그랬지 오람까?
7: 이게 오라지 먼저 거리 그릴 때 거리 힘할 때부터 온전히 한 1년 된다.
0: 아, 2년 됨까. 2년 되면 그리 오란 게 아닙니다. 그랬더니 지금 여기.
7: 근데 그런 건 이게 자꾸 먹게 훈계돼서 후에 저절로 내 정신

0: 좀 먹었는데도 배고프다 이래까 이게 웬 걸로 나고 그렇습니다고.
1: 몸이 남까? 몸이? 예? 몸이 남까?
0: 살이 빠지지 뭐 그래.
1: 살이 빠지죠. 예? 그래 뭐 그 혈당 검사를 한번 가서 이 해 먹이도 마른까? 먹이 마른까?
0: 아예 마릅니다. 물이나 마야 애 먹습니다.
1: 당화 혈색소는 얼마 될까?
0: 그럼 다 성사라는데 그래서 무슨 말하는 게
1: 위혈에서 그래서 그렇답니까?
0: 위혈이 세고 위.
1: 그럼 이 세 가지 쓰셔도 됩니다.
0: 이제 거 그러니까 망제, 예. 항제.
1: 그리고 이 환자분은 좋기는 가서 이 덕길 장약방에 가서 한번 자세하게 상담받고 이 혀도 보고 이 얼굴 색도 보고 이 사람 상태를 보면서 약을 배합하면 좋습니다. 이 내가 계속 얘기하죠. 이 환자분들이 단순하게 얘기하는 이거 가지고 처음엔 잘 배합하기 바쁩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이 덕길 장약방에서는 환자가 직접 처음에는 와서 잘 관찰을 해보며, 예, 그리고, 예, 잘 얘기하고 이래고 약을 선택해야 됩니다.
0: 아, 예,
1: 지금 어떤 분들은 이 배합 원리를 모두 잘 아는데, 이게 어제는 대부분 분들은 와서, 아, 나를 약을 좀 잘 배합해 주셔 하는데, 어떤 분들은 아직도 그저 약방에가 한두 가지 싸다 드시던 버릇, 이런 습관 해갖고, 예. 그래서 자꾸 그저 그렇게 그저 떼쓰면 이랬는데, 이 병이 그렇게 쉽게 떨어지면 누구나 아를 사람이 없죠.
0: 예. 재밌습니다.
1: 예, 그래서 예, 직접 덕길 장약방 찾아가셔. 예, 처음에는 예, 예, 그렇게 하셔.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4: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계속 말씀 주시죠.
1: 예, 이 소화 과정을 보면은 또 대장에 서식하고 있는 유익균은 영양소를 분해하고 필수 비타민 K까지 생성합니다. 그리고 직장은 예, 일시적으로 대변을 저장했다가 변이감이 있을 때 예, 항문이 관략근을 이완시켜서 직장 근육이 수축하면서 대변이 몸 밖으로 나갑니다. 이렇게 우리 예, 소화 과정에서는 아, 이 구강근로부터 시작해서 이 항문까지 이 대변이 배출되는 이 과정이가 예, 소화 과정입니다. 근데 이 소화 과정에 문제가 생기고 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다양한 불편한 증상하고 소화기 증상이 나타납니다. 예, 어떤 분들은 이 대소화되지 못한 음식물이 대장에서 발효되면서 가스라든가 복부 백만감을 또 유발합니다. 예, 어떤 분들은 나는 자꾸 이 가스가 생겨서 자꾸 나간다 이런 분들이 있죠.
2: 네.
1: 공제 아이디에서 이 좀 그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 이런 분들은 예, 소화가 채 되지 않은 음식이 대장에서 발효되면서 이런 가스하고 복부 백만감이 발생합니다.
2: 네.
1: 그리고 소화가 마무리되지 못한 음식하고 가스는 장내 압력을 높이면서 복통하고 복부 병변까지 경련까지 일으킵니다. 그리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대표적인 증상이가 이제와 같은 이런

0: 증상입니다. 그리고 소화 불량으로서 영양 흡수가 어려워지면은 비타민하고 미네랄, 단백질 결핍이가 나타납니다. 예, 이 소화가 잘 안 되면은 그래서 불편한 정도에서 끝나면 좋는데, 근데 이게 아, 우리 또 이 영양 실조가 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원활하지 못한 소화라 할 때에는 장내 운동을 또 느리게 만들면서 배변이가 예, 변이가 어려워지고 변비 증상을 또 유발하게 됩니다. 예, 이렇게 불편한 증상들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소화되지 못한 음식물이 장을 자극해서 또 어떤 분들은 설사를 하는 분들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이 위장에 오래 남아있으면은, 예, 좀 구토 증상이라든가, 노인분들이 지금, 어째 나는 메스메스하고 이런 분들도 있죠.
1: 네.
0: 예, 그리고 위산이 식도를 역류하게 되면서 속이 쓰린 이런 증상도 발생하고, 또 여러 가지 이 위하고 식도 역류성 질환으로 또 발전하게 됩니다.
1: 네. 이 시간 방송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미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3: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0: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에서 인사드리는 달콩이 오빠예요.
1: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의 알콩이 누나예요. 콩콩콩 이야기방. 친구들 지난 한 주도 잘 보냈죠? 오늘 콩콩콩 이야기방에서는 햇살처럼 포근하고 친구들 웃음처럼 밝고 따뜻한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0: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햇살이 쨍쨍 내리쬐는 날 작은 곰이 이불을 말리며 펼쳐진 따뜻하고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제목은 햇살 가득 담은 곰돌이의 이불입니다. 햇살 가득 담은 곰돌이의 이불.

0: 실룩거렸어요.
1: 햇볕에 마른 나무 가지와 마른 잎사귀 향이 코를 스치고 햇살 자체에서 퍼져나오는 따스한 향기까지도 기분 좋게 풍겨왔어요.
0: 그 향기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고 몸과 마음을 따뜻하고 편안하게 감싸주었어요. 곰돌이는 온몸으로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1: 하지만 잠시 뒤 목이 마른 곰돌이는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자 실내외 온도 차이가 정말 크게 느껴졌어요. 밖은 따뜻했는데 집안은 음침하고 쓸쓸했어요. 게다가 공기 속에서 익숙한 냄새가 풍겨왔어요. 곰돌이는 곰곰이 생각해보았어요.
0: 이 냄새는... 맞다! 작년 겨울, 긴 겨울잠을 자다가 가끔 깨어날 때마다 코를 찌르던 바로 그 냄새야.
1: 조금 눅눅하고 차가우며 오래된 나무 상자에서 풍겨오는 듯한 그 냄새는 바로 곰돌이의 이불에서 나던 냄새였어요.
0: 그 이불을 덮고 자면 꿈속에서까지 차갑고 눅눅한 느낌이 들곤 했어요. 곰돌이는 문 밖으로 쏟아지는 황금빛 햇살을 보며 문득 생각했어요.
2: 이제 여름이 가고 가을이 지나 겨울이 되면 또 긴 겨울잠을 자야 하는데 이대로라면 또 이 불편한 이불을 덮고 자야겠지?
1: 그때 곰돌이는 방금 전에 느꼈던 햇살의 포근함이 문득 떠올랐어요.
2: 만약 내 이불에도 이 따스한 햇살 기운이 가득 스며든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포근하고 향기롭게 겨울잠을 잘 수 있을 텐데.
1: 그 생각이 떠오르자 곰돌이는 벌떡 일어났어요.
2: 그래, 지금 당장 이불을 말려야겠어.
1: 곰돌이는 침대 위에 잔뜩 구겨져 있던 꽃무늬 이불을 꺼냈어요. 그리고 집 앞 평평한 곳에 이불을 쫙 펼쳤어요. 하지만 이곳은 키 큰 나무가 빽빽하게 우거진 그늘진 곳이었어요. 햇살은 나뭇잎 사이로 아주 조금밖에 비치지 않았어요.
0: 곰돌이는 잠시 고민하다가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물을 마시고 방을 정리하는 내내 이불이 뽀송뽀송하게 마르지 않았을까 하며 기대에 부풀어 있었어요.
1: 그런데 밖으로 나와보니 방금 전 펼쳐 놓았던 큰 이불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2: 이럴 수가! 내 이불이 어디 갔지?
1: 곰돌이는 급히 일어나 주변을 부지런히 찾아다녔어요. 나무 뒤도 보고 덤불 속도 들여다보며 돌 틈까지 모두 확인했지만 이불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0: 그때 곰돌이는 이불을 펼쳐놓았던 나무에 하얀 쪽지가 붙어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곰돌이야, 이곳은 나무가 너무 울창해서 햇살이 잘 들지 않아. 내 이불은 햇살이 가득한 곳에 늘어두었으니 걱정하지 마.
1: 곰돌이는 머리를 갸웃거리며 생각하다가 쪽지 내용에 따라 숲에서 햇살이 가장 밝게 비치는 곳으로 걸어갔어요. 숲을 지나 넓은 잔디밭에 다다르자 곰돌이는 기쁨에 환호성을 질렀어요.
0: 푸르른 잔디밭 한가운데 따스한 오후 햇살이 가득 쏟아지는 곳에 바로 곰돌이의 소중한 꽃무늬 이불이 활짝 펼쳐져 있었어요. 더욱 놀라운 건 이불 주변에 곰돌이의 친구들이 모두 모여 앉아 있었어요.
1: 우아한 꽃사슴, 장난이 넘치는 작은 원숭이, 귀가 길고 얌전한 작은 토끼까지 모두 둥글게 모여 앉아 조용히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0: 친구들의 맑고 활기찬 목소리는 이불까지 포근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곰돌이는 모든 상황을 알게 됐어요.
1: 친구들이 이불을 햇살 잘 드는 곳으로 옮겨주고 함께 지켜주며 정성껏 말려주고 있었던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가득 차오른 곰돌이는 살금살금 친구들 곁으로 다가갔어요.
2: 얘들아, 정말... 정말 고마워.
1: 곰돌이가 다가오자 친구들이 모두 고개를 돌려 활짝 웃어주었어요. 그 중에 우아한 꽃사슴이 먼저 말했어요.
0: 여긴 햇살이 정말 좋잖아. 이렇게 말리면 이불이 금방 포근하고 보송보송해질 거야.
1: 그러자 작은 토끼

0: 피가 이불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만지며 덧붙였어요.
1: 게다가 여기 풀밭에는 예쁜 꽃들이 가득 피어있어서 향긋한 꽃향기까지 이불에 가득 스며들었어. 파란꽃, 노란꽃, 보라꽃의 향기가 모두 스며들었어.
0: 곰돌이는 이불에 코를 바짝 대고 향기를 맡아보았어요. 정말 따스한 햇살의 향과 여러가지 꽃향이 어우러진 기분 좋은 향이었어요. 이때 장난꾸러기 작은 원숭이가 갑자기 팔짱을 끼고 뿌듯해하며 말했어요.
1: 그리고 또 있어. 우리가 너를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
2: 뭐야? 무슨 선물이야?
1: 우리가 이불을 둘러싸고 부른 모든 노래가 마법처럼 이 이불 사이사이에 쏙쏙 스며들었어. 너가 겨울잠을 자는 동안 이 노래들이 조용히 내 꿈속을 지켜줄 거야.
0: 그러자 장난꾸러기 원숭이도 재빨리 다가와 곰돌이 귓가에 살금살금 속삭였어요.
3: 그리고 이건 비밀인데 내가 나만의 특별한 선물을 숨겨놓았어. 바로 재미있는 수수께끼들이야. 엄청 재미있는 것들로 골라놨어. 내가 겨울잠 자다가 깨어나 봄을 기다릴 때 심심하면 하나씩 떠올려봐. 시간이 정말 즐겁게 흘러갈 거야.
0: 곰돌이는 친구들의 이런 따뜻한 마음과 정성어린 배려에 마음이 몽근몽근 따뜻해지고 눈물이 글썽글썽 맺힐 것만 같았어요.
4: 이제 이 이불은 단순히 몸을 감싸는 이불이 아니었어요. 친구들의 따뜻한 우정과 정성어린 마음이 담긴 소중한 보물이 됐어요. 시간이 흐르며 해는 점차 서쪽 산 너머로 천천히 기울어졌어요.
0: 이불은 햇살을 듬뿍 받고 꽃향기도 가득 배였으며 친구들의 즐거운 노래까지 고스란히 담겼어요. 친구들은 이불을 예쁘게 개어 곰돌이에게 건네주었어요.
4: 곰돌이가 이불을 안아보니 정말 달콤한 꽃향기와 햇볕에 말린 포근한 향이 가득 풍겨왔어요. 게다가 이불 안에서 친구들의 웃음소리와 노래소리가 살랑살랑 들려오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0: 그날 저녁 곰돌이는 집으로 돌아와 오늘 햇볕에 말린 포근한 이불을 침대 위에 활짝 폈어요. 이제 곰돌이는 다가올 긴 겨울이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그가 덮고 자는 이불이 단순히 추위를 막아주는 이불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소중한 마음과 우정이 담긴 포근한 우정의 이불이었기 때문이에요.

0: 친구들, 우리 곁에도 곰돌이의 친구들처럼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서로의 마음을 포근하게 감싸주는 소중한 친구들이 있어요. 오늘 하루 그 소중한 친구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환하게 웃어주기, 함께 즐겁게 놀아주기,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기, 사소한 마음일지라도 서로에게 정말 큰 행복한 선물이 될 거예요.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1: 미도르의 행복방.
0: 날씨가 아주 상쾌한 좋은 아침이었어요. 하늘은 파랗게 맑고 바람은 시원하게 불었어요. 미도르의 기분도 파란 하늘처럼 밝고 즐거웠어요.
1: 오늘 미도르는 특별한 빵을 구울 생각에 마음이 들떠 있었거든요. 미도르는 즐거운 노래를 흥얼거리며 부엌으로 갔어요. 밀가루 위에 물과 효모를 넣고 조심스럽게 반죽을 했어요.
0: 쫀득쫀득 부드러운 예쁜 반죽이 금방 만들어졌어요. 미도르는 동그란 반죽을 보며 살랑살랑 속삭였어요. 너 정말 귀엽구나. 하지만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 더욱 통통하게 부풀어오르고 따뜻한 행복으로 가득 채워줘야 해.
1: 미도르는 동그란 반죽을 예쁜 작은 바구니에 조심스럽게 담았어요.

0: 집을 나섰어요.
1: 미도르가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아름다운 정원이었어요. 장미꽃, 국화꽃, 코스모스 등 다채로운 예쁜 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어요. 미도르는 꽃 사이를 조심스레 걸으며 반죽에 향긋한 꽃향기를 가득 스며들게 했어요.
0: 이어서 그는 푸른 숲속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나뭇가지 위에 앉은 참새, 딱따구리, 꾀꼬리가 함께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주었어요. 반죽은 조용히 자연의 고운 소리를 들으며 마음속 행복을 조금씩 키워나갔어요.
1: 그 뒤 미도르는 낯선 햇살이 가득 비치는 언덕에 앉았어요. 반죽은 포근한 햇볕을 쬐며 몸을 따뜻하게 하고 하늘을 요요히 흐르는 구름을 바라보며 평온하게 쉬었어요.
0: 그때 어디선가 유쾌한 웃음소리와 경쾌한 노래소리가 들려왔어요. 푸른 잔디밭에서는 동물 친구들의 즐거운 공연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어요. 미도르는 반죽을 들고 얼른 자리를 잡아 흥미진진한 관객이 됐어요.
1: 꼬마 토끼 또또는 칙칙폭폭 즐거운 열차 노래를 신나게 불렀어요. 꼬마 양메이는 톡톡톡 행복춤을 유쾌하게 췄어요. 그리고 꼬마 돼지 꾸꾸는 웃음공주 모험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려주어 모두들 배꼽 잡고 깔깔깔 웃었어요.
0: 미도르는 너무 신나서 힘껏 박수를 치느라 손이 빨개질 정도였어요. 그리고 바구니 안을 살짝 들여다보니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작고 촉촉했던 반죽이 어느새 하얗고 통통하게 부풀어 있었어요.
1: 바로 이렇게 웃음과 행복, 향긋한 꽃내음과 아름다운 노래를 가득 머금은 반짝이는 반죽으로 변한 것이에요. 미도르는 기뻐서 소리쳤어요. 우와, 이제 드디어 모두 다 준비됐어.
0: 미도르는 들뜬 마음으로 집까지 달려갔어요. 통통하게 잘 부푼 반죽을 작업대에 올려놓고 예쁜 모양으로 빚었어요. 그리고 따뜻한 곳에서 한 번 더 부풀린 뒤 오븐에 넣어 노릇노릇하고 고소한 향이 가득 퍼지게 정성껏 구워냈어요.
1: 드디어 행복빵이 완성됐어요. 금빛으로 예쁘게 구워진 빵에서 고소하고 달콤한 향이 솔솔 피어왔어요. 미도르는 이 특별한 빵을 예쁜 접시에 담아 엄마 앞에 내놓았어요. 엄마, 드셔보세요.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0: 엄마는 빵을 한 입에 입에 넣고 눈을 반짝이며 환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1: 정말 행복이 가득 담긴 달콤한 맛이구나. 우리 딸 정말 잘 구웠다. 너무 맛있어.
0: 미도르의 얼굴에는 뿌듯하고 행복한 미소가 피어났어요. 미도르는 드디어 맛있는 행복빵을 만드는 데 정말 성공했어요. 이 빵에는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그것은 신비한 마법의 힘이 아니라 세상 모든 아름다운 마음을 모으고 사랑을 가득 담아 정성껏 빚은 따뜻한 정성이에요.

0: 네, 친구들, 우리도 미도리처럼 주변에 아름답고 즐겁고 따뜻한 것들을 모아 행복을 키워볼까요? 행복한 웃음, 아름다운 노래, 향긋한 꽃향기, 친구와 나눈 소중한 추억,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 마음속 행복이 된답니다.
1: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친구들,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욱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박연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고추 잠자리를 준비했습니다.

0: 이 시간 프로기획의 류청화 선생님, 방송 담당의 김민혜 리봉 선생님, 녹음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연변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풍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종이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병원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료농성 중리학회 리사이고 중화중리학회 내경분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림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길동맥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2: 연계시 철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계시 철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0: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 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통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연결시에서 전역을 아우르는 소비전경 배치를 통해 도시의 활기를 경제저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제4회 연변 야영관광축제가 용정에서 펼쳐졌습니다. 주청공에서 알샘드로 구축을 한 종업원 자녀 여름방학 위탁관리반이 큰일 원만히 결속됐습니다. 한때 하나의 인기 인터넷 명소가 연길이라는 도시를 전국에 알렸다면 지금은 연길 곳곳에 자리를 잡은 다양한 특색 전경들이 전역을 아우르는 소비 활력망을 형성을 하며 내수 잠재력의 집중적인 방출을 추동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연길시는 상업 문화 관광 체육의 심층 융합을 핵심 질소로를 삼고 디지털 전자 상거래 활성화와 해민 정책을 더해 소비 전경의 혁신 승격을 부단히 주동함으로써 단일 지점의 두각에서 전역의 활성화로 이어지는 특색 소비 촉진의 세계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현재 뜨겁게 진행 중인 동북축구연맹전 경기는 관광객 흐름을 이끄는 새 명함으로 됐습니다. 연결시 입장권 부본 연동 플랫폼이 전면 가동된 가운데 동북축구연맹전 입장권 쿠폰 증정 등 활동에 힘입어 한도액 이상 음식점 고객 흐름이 10% 이상 증가하면서 체육 활력을 소비시장으로 전환되는 경로가 원활해졌습니다. 적지 않은 축구 팬들은 또 시장과 특색 상권을 찾아 조선족 음식을 맛보고 특색 농산물을 구매했으며 민박과 음식점 주문량도 크게 늘어 체육이 소비를 견인하는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결 삼권냉면 용성점 점장 조련합니다. 정부에서 추진한 이번 활동 덕분에 삼권냉면 브랜드가 연길 조민은 물론 전국 각지에 널리 알려졌고 매장이 입소문을 타는데도 큰 도움이 됐으며 매장 손님도 뚜렷하게 늘었습니다. 연결시 소비 전경 변화는 여기에 이뿐만 아닙니다. 20여 년의 도시 기억을 담고 있는 수상시장이 전면적인 승객 개조를 거쳐 새 모습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아침 경제의 명소로 부상한 수상시장은 문을 여는 동시에 800여 개 점포가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1, 2층에는 표준화된 특색 상가와 평민 매대가 마련을 했고 모두에게 익숙한 김치, 순대, 찰떡, 산나물 등 전통 먹거리를 그대로 유지하여 예전의 맛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3층에는 문화예술 분위기의 책카페가 조성이 되어 주민들의 휴식과 관광객들의 사진 촬영 수요를 함께 충족시킵니다. 이로써 비좁고 혼잡했던 소비 환경에서 벗어나 단순한 점포 운행에서 다원화 경영 모식이 집결된 복합 공간으로 변신했습니다. 개업 당일 고객 유동량은 연 5만 5천 명에 달했으며 넘치는 인기는 수상시장의 본향 발전에 대한 기대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연결시 수상시장 경영업주 부성명입니다. 추준이나 여러 면에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생활 정신은 더 짙어졌고요. 사천 관광객 장교입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아침 시장이 이렇게 흥성할 줄 몰랐어요. 방금 김치를 맛봤는데 아삭하면서 달콤하고 약간 단맛이 돌아서 시원하고 개운했습니다. 연결에서 소비 활력은 이른 아침부터 깊은 밤까지 이어지며 야간 경제는 도시 활기를 절정으로 끌어올립니다. 상무부 2026년 중화미식 모임 계열 음식 소비 촉진 중점 활동인 2026 중국 연길리 불고기 미식 축제가 7월 중순 1978 문창원에서 펼쳐졌습니다. 전국 유명 불고기 브랜드와 연길 우수 본토 음식점 100개가 한자리에 모여 각지 특색 불고기와 연길 민속 음식을 선보였습니다. 이어 제16회 연길 버드와이저 맥주 축제가 개최되는 20여 개 현지 유명 음식 브랜드가 참여하고 전문 공연팀 무대가 더해져 조민과 관광객들이 음식을 즐기며 흥겨운 분위기를 만끽할 수가 있었습니다. 할빈 관광객 한태가입니다. 연길 음식은 다 맛있는 것 같고 이곳 사람들도 아주 친절합니다. 이곳이 아주 편하고 좋습니다. 경기 경제에서 새롭게 탄생한 시장에 이르기까지 불고기 축제에서 맥주 축제에 이르기까지 연결시는 저력 배치로 단기적인 유동량을 지속적인 소비 동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전시 사회 소비품 소매 총액은 119억 9,700만 원에 달해 3.6% 상승을 했고 한 달 이상 단위 소비품 소매액은 46억 5,4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2.1% 상승을 했습니다. 한도액 이상 숙박업 자동차입니다. 부주장 윤조휘가 가동식에 출석했습니다. 당일 저녁 7시 경쾌한 음악 소리와 함께 명태 응원 춤이 등장을 하여 현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이어 무용 영산홍 공연이 펼쳐져 연별 문화관광 IP의 독특한 매력을 선보였습니다. 가동식에서 주최측은 연변 야영 커피 유람 안내 및 문화관광 상업체육 소비 촉진 해민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현장에서 양정입니다.

0: 커피 업체 32여 개를 초청을 했습니다. 커피를 비롯한 음료 외에도 간식도 있습니다. 야영과 커피는 비슷한 속성이 있게 저희는 이렇게 연결하게 됐습니다. 이번 야영 관광 축제는 야영 커피향 여유로운 연변을 주제로 야영 플라스를 핵심 모식으로 야영 장비 전시 판매, 특색 미식, 민속 공연, 야외 운동, 모형 문화재 공연, 농특산물 판매, 문화창의 제품 보급, 커피 문화 체험 등 다양한 형식을 융합하여 새 관광 소비 전경과 소비 경영 모식을 힘써 구축을 하고 연변의 야영 관광 브랜드를 널리 알리는 데 주력합니다. 사흘간 펼쳐지는 이번 활동은 연변 문화관광산업 구품질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주입하게 됩니다. 관광객 림우택입니다. 저는 연길에서 왔는데 이번이 두 번째 방문입니다. 이번이 규모가 더 크고 미식이 더 다양하며 사람들도 더 많습니다. 분위기가 아주 좋아 다음에 또 방문하렵니다. 양전백세 운동 휴가 풍경구 영업중심 경리 장금휘입니다. 우리 풍경구는 재반 보장 사업의 전력을 다하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연변의 야영 문화, 커피 문화, 민속 특산이 더 널리 알려지고 관광객들에게 몰입식 레저 체험을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1: 조 청공회에서 알심드려 구축한 종업원 자녀 여름방학 위탁관리반이 근일 원만히 결속됐습니다. 전조 76명의 종업원 자녀들이 위탁관리반에 참가해 다양한 특색 수업과 재미있는 활동을 통해 알찬 방학 생활을 보냈습니다. 이번 여름방학 위탁관리반에서는 일상 돌봄, 학업 지도, 홍색 교양, 취미 활동 등 4가지 분야를 통합해 전통 문화 보급, 안전상식 교양, 취미 체육 활동, 장의 수공 제작 등 다양한 특색 수업을 알심드려 마련함으로써 아이들의 방학 체험을 전방위적으로 풍부히했습니다. 교실에서는 각종 특색 수업이 다채롭게 펼쳐졌는데 무인기 실습 수업은 높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아이들은 조작대 앞에 모여 적극적으로 체험하고 시도했습니다. 자신들의 조종 아래 무인기가 날아올라 자유롭게 비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린 얼굴에는 호기심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악기 수업 현장 분위기도 즐거웠습니다. 아이들은 악기를 연주하는 가운데서 동심을 마음껏 발산하고 예술적 정서를 키웠습니다. 이 밖에 위탁관리반에서는 영상으로 배우는 사상정치 수업이라는 특색 교수 모식을 혁신적으로 구축했는 바 연변 노동자 문화궁 극장 상영 자원을 토대로 대형 화면 몰입식 관람 형식을 통해 아이들이 혁명 선배들의 분투 과정과 격동의 세월을 되돌아보도록 이끌었습니다. 이를 통해 홍색 씨앗이 자연스럽게 어린 마음 속에 뿌리 내리도록 하고 청소년들이 가곡 정외를 키우도록 했습니다. 풍부하고 다양한 수업과 세심하고 따뜻한 돌봄 봉사를 통해 아이들은 알찬 방학을 보냈습니다. 위탁관리반 학생 장자목입니다. 이번 방학 동안 우리는 무인기, 활쏘기 등 재미있는 수업에 많이 참가했습니다. 무인기는 우리의 반응 능력을 키워주고 활쏘기는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도록 해줬습니다. 학우들과 함께 즐겁고 보람찬 방학을 보냈습니다. 학부모 주혜입니다. 주 총공회에서 우리 종업원들의 아이들이 여름방학 동안 돌봄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해 준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25일간의 위탁관리 기간에 아이들은 풍부한 수업을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애국심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아이는 매일 이곳에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 총공회 위탁관리반 소반 담임교원 손자가입니다. 25일 동안 매우 알차게 보냈고 아이들의 성장을 직접 지켜봤습니다. 다음 방학에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더 많은 어린이들이 공회 위탁관리반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성장컵 중국길림 제3회 변경 달리기 계열 경기 훈춘역 활동이 일전 훈춘에서 있었습니다. 이번 경기는 길림성 체육국과 조정부에서 주최했으며 두 개 참가 조별을 설치했습니다. 그중 10km 순위 경기는 훈춘 와스도크 활락섬에서 출발해 비나 남도를 따라 달리다가

0: 5km 지점에서 결승점으로 돌아왔습니다. 5km 달리기도 훈춘 와스토크 활락섬을 출발점과 결승점으로 하고 비나 남로를 따라 2.5km 지점까지 달린 후에 돌아왔습니다. 많은 달리기 애호가들은 아름다운 훈춘에 모여 변경 경주로를 힘차게 달리면서 훈춘 특유의 생태 경관과 인문 풍정을 만끽했습니다.
1: 2026년 길림운행 연변주 현시 축구 연맹전 제2라운드 보충 경기가 22일 펼쳐졌습니다. 지뢰라는 각축 끝에 연결팀이 6대2로 화룡팀을, 훈촌팀이 3대2로 도문팀을, 왕창팀이 3대1로 안도팀을, 용정팀이 3대0으로 도나팀을 이겼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경기를 이긴 용정팀이 잠시 1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용암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주정부 판공실에서는 21일 통고를 발표했습니다. 통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4월 20일 공포 시행은 연변 조선족 자치주 자치조례 및 전국 명절 및 기념일 휴식 방법 교정에 따라 주당의 주민 정부의 동의를 거쳐 2026년 연변 조선족 자치주 창립 기념일 휴식 시간을 9월 2일부터 9월 4일까지 4일간 배치하기로 합니다. 8월 31일과 9월 1일은 정상 출근이고 9월 5일과 9월 6일은 정상 공휴일입니다. 연결시 여러 부문은 일전 연합으로 중국 조선족 민속원 주변 여행 촬영 업체에 대해 경영질서 검사를 실행했습니다. 이번 검사는 영업 관련 증빙 서류와 여행 촬영 상품 가격 공시 상황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저가 유치, 临시 가격 인상 등 교정 위반 행위를 엄격히 단속을 했으며 경영자들에게 길거리 손님 끌기와 도로 점거 홍보 행위를 엄금한다는 점을 재차 알렸습니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 연결시 여행 촬영 업종 위법 교정 위반 행위 정돈 통고 6부를 배포해 경영자들이 합법적이고 교정에 맞게 경영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최근 길림성공안청, 삼림공안국, 화룡삼림공안본국, 삼림사건수사대대 민경들은 부상당한 국가 2급 보호 야생동물 너구리 한 마리를 발견해 성공적으로 구조했습니다. 이는 실제 성과로 관할 구역 생태자원 안전을 지키고 전역 생태환경의 지속적인 호전과 고품질 발전에 조력한 사례입니다. 도문시 도서관은 일전 매력적인 무형문화유산 손끝의 동심 무형문화유산 학당 은박화 제작 활동을 펼쳤습니다. 활동은 재미있는 금속 창작을 매개로 소년 아동들에게 전통 석박공예 문화를 가까이서 접할 수가 있는 실천 체험 플랫폼을 마련했습니다. 연변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박홍희 서태문이었습니다.

0: 큰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석양은 유난히 아름답고 저녁 노을은 유달리 황홀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 시대 석양 노을에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석양노을 진행을 맡은 최명옥입니다. 오늘은 103세 여성 국위대사였던 주남선 선생님의 양심 비결과 함께 건강장수에 도움되는 각종 상식과 정보들 준비했습니다. 노년의 지혜와 따뜻한 위로 지금부터 함께 나눠볼게요. 오늘의 전 이야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중국 중의과학원 최초 학부위원이며 상해 중의학대학 종신교수인 주남선 선생님은 의사사업에 종사한 지 80년이 넘으며 진료 환자가 100만 명을 넘습니다. 그는 국위대사이자 100세가 넘었음에도 머리카락이 풍성하고 사고가 민첩해서 취약한 노인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남선 선생님께서 건강한 몸을 유지한 것은 고급보약을 많이 드셔서가 아니라 양생복원에 자신만의 독특한 비결을 갖고 계셨기 때문인데요. 우선 정서조절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는 평소에 그 어떤 일에도 상관없이 마음을 즐겁게 유지해왔습니다. 주 선생님께서는 또 요즘 여성 유선증 환자가 많은 원인을 현대 여성의 부정적 정서와 과중한 스트레스, 늘 우울한 생활에서 찾으셨습니다. 여성 건강관리는 보양식을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기분관리에 달렸으며 마음이 편안해야 병에 잘 걸리지 않는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침 기상 후 제때 배변하는 습관을 견지했습니다. 조 선생님은 규칙적인 수면 습관이 양생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옛말에 사람이 50살이 넘으면 해가 한낮을 지나가듯 기력이 쇠퇴한다고 합니다. 50세 후 젊은 사람처럼 과음하고 밤샘 하는 것은 생명을 낭비하는 일입니다. 나이 들고 밤샘 하는 것은 단순히 잠을 못 자는 것이 아니라 기력을 소모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는 규칙적인 취침 기상 시간을 정하고 낮잠 시간을 적절히 조절하며 취침 전 자극적인 음식과 영상을 피했습니다. 이어 습기가 없어야 몸이 가벼운데 조 선생님께서는 10명 중 9명은 체내 습기가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취침 전 조격으로 습기를 풀어내는 방법을 선생님께서는 50여 년간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조 선생님은 평소 발 건강을 매우 중시했으며 매일 저녁 발바닥 마사지를 통해서 해당 장기를 자극하고 체질을 개선했습니다. 취미를 꾸준히 키우는 습관도 견지했습니다. 조남선 선생님께서는 평생 다져온 지혜와 양생 노하우를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네, 선생님의 양생법을 잘 참고해서 심신을 조절하고 자신을 아껴가며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하고 여유롭고 건강한 삶을 보내며 질 높은 노년 보내시길 바랍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어진 시간에는 건강장수에 도움되는 상식과 정보들 알아볼게요.

이어서 모를 응급 상황에 대비한 소중한 정보들 준비했습니다. 네, 노인이 갑자기 쓰러지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의사가 알려준 정확한 대처법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서는 일전에 소식공개회를 개최하고 절기 및 건강 관련 정황을 소개했습니다. 회의에서 중일우호병원 조임의사 염성동은 집안의 노인이 원인을 알 수 없이 갑자기 쓰러지면 가족들은 즉시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장 먼저 120에 전화하여 스피커를 열고 구급센터 상담원의 지도에 따라서 처리해야 한다고 소개하면서 불확실한 처리에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맹목적으로 약을 복용시키고 물을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심장정지에는 현재 효과적인 경구용 약물이 없는데 약을 먹이는 것은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실수로 인해서 질식하거나 병세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의식불명 상태에서는 약을 넘기는 기능이 약해지거나 없을 수가 있기에 강제로 약물을 복용시키거나 액체를 마시게 하게 되면 흡인성 폐렴을 유발하기가 쉽고 심지어

기도를 막아서 2차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둘째는 120에 전화한 후 즉시 로인의 의식과 호흡 상태를 평가해야 합니다. 먼저 의식 상태를 판단해야 합니다. 로인의 양쪽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 큰 소리로 부리는 동시에 가슴과 복부에 기복이 있는지 관찰해야 합니다. 로인이 반응이 없고 정상적인 호흡이 없다면 즉시 가슴 압박을 시작해야 합니다. 집이나 근처에 자동 제세동기가 있는 경우 가능한 빨리 사용하고 안내 따라서 조작해야 합니다. 셋째는 만약 로인이 간질병, 저혈당 또는 중풍과 같은 기초질환이 있다면 안전을 보장하는 전제하에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지만 여전히 응급구조사의 지도에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저혈당이 의심되고 환자가 깨어 있어서 협조할 수 있을 경우 당분이 함유된 음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식이 흐릿하다면 억지로 먹이지 말고 전문적인 처치를 기다려야 합니다. 전반 대기 과정에서 로인의 생명징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호흡기를 원활하게 유지하며 잠재적인 손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무분별한 이동을 피해야 합니다. 구급차를 기다릴 때는 인수인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과거의 병력과 평소 복용하던 약상자, 의료보험카드를 미리 준비해둬야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 입구나 길목에 사람을 배치하여 구급차가 신속하게 도착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담가 등이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문 앞에 잡동사니를 지워야 합니다. 네, 응급상황 대처법 잘 기억해 두셨습니까? 아래는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식생활 건강법입니다. 로인분들 음식 섭취 6대 원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 잡곡과 정제 공류, 혼합 섭취, 소화기 쉬운 음식 구성, 충분한 채소와 과일 배식, 적절한 신체 활동으로 열량 균형 유지, 음식의 색, 향, 맛, 모양, 단단한 정도 고려 등 6대 원칙을 지키는 기초에서 하루 식사 시 적정량을 구성해야 합니다. 공류 250g, 살코기 가금류, 어류 50에서 100g, 계란 40g, 콩 및 콩제품 적정량, 신선 채소 250에서 300g, 조리용 기름 20에서 30g으로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경제적 여건이 되면 신선한 우유와 신선한 과일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땅콩, 호두, 참깨, 바닷물고기, 김, 조개류 등을 꾸준히 섭취하면 혈관 경화와 혈전 형성 예방에 유리합니다. 아직 인간을 불로 장수하게 하는 단일 음식이나 약물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로화 예방 연구를 통해서 장수에 도움되는 다수의 천연식품이 확인됐습니다. 알칼리성 식품으로 콩류, 채소, 해조류, 과일, 무가당 과일 주스가 포함되고 항산화 식품에는 채소 중 고구마, 당근, 쑥갓, 시금치, 파, 호박은 베타카로틴이 풍부합니다. 키위, 귤, 도마도는 비타민C의 좋은 공급원이며 멜론, 복숭아,

건강한 식습관과 함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안전한 약 복용입니다. 계속해서 요즘 노인들이 자주 겪는 약 복용 관련 조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온라인으로 약을 구매할 때 놓치기 쉬운 위험점과 과학적인 약 복용 방법 함께 살펴볼게요.

많은 온라인 약 판매 플랫폼을 이용한 인터넷 약 구매가 장기적으로 약을 복용해하는 노인들에게 편리를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약을 살 때는 아래와 같은 면에 종시를 돌려야 합니다. 최근 인공지능이 널리 보급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몸에 이상이 생기면 먼저 AI에 문의한 뒤 인터넷 플랫폼에서 약을 검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방식은 편리해 보이지만 의사 진단, 처방 전 발급, 약사 심사 등 핵심 절차를 건너뛰게 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노인들은 여러 질병을 함께 앓고 여러 가지 약을 함께 복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약 복용 위험이 더 커집니다. 약 복용 권장사항이 적합한지 판단하려면 단순 증상 설명뿐만 아니라 연령, 기초질환, 기존 약물 복용, 약물 금기증 등 종합적인 정보를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인터넷 플랫폼은 본래 판매 홍보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 상품은 할인 행사나 묶음 판매가 가능하지만 처방약에는 같은 논리를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건강 불안감이 짧은 동영상 약 광고, 생방송 판매, 플랫폼 알고리즘 추천과 결합되는 충동적인 소비로 이어져서 노인들의 장기 약 복용 안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약 복용에 방도를 갖추다는 노인들에게 과학적으로 약을 복용할 것을 당부하는 동시에 처방약 온라인 소매는 진실한 처방전과 전문적인 심사, 플랫폼의 준수 의무가 뒷받침되어야 함을 요구합니다. 처방약 온라인 판매는 편의성과 안정성 사이의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절차는 명확하게 안내하고 설명은 쉽게 풀었으며 약사 상담은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배송과 약품 추적 관리도 믿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에 대해서는 가족이 교정 범위 내에서 조작을 도와주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노인들이 발품을 줄이는 것은 사회 발전이지만 약 복용 위험을 예방하는 것은 더욱 지켜야 할 기본선입니다. 약물 안전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노인 건강관리에서 약물 안전에 늘 중시를 돌려야 합니다. 계속해서 많은 노인분들이 호소하는 허리 통증에 대해서 깊이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노인들은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리 통증은 단순한 허리 삐끗함으로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CT와 MRI로 새 상처와 오래된 상처를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나이가 많은 사람들 중 상당수는 뚜렷한 넘어짐이나 충격이 없어도 물건을 쥐기 위해 허리를 숙이거나 기침을 하거나 몸을 뒤척일 때 갑자기 허리 잔등에 대한 심한 통증이 찾아와 앉고 서는 것조차 힘들고 움직일 때마다 아파합니다. 가족들은 흔히 허리를 삐끗했거나 허리 근육 피로로 여겨서 파스를 붙이고 마사지를 하며 치료를 미루다가 결국 통증이 심해지고 활동에 제약이 생깁니다. 사실 이런 증상 대부분은 골다공증성 척추체 압박 골절입니다. 은밀하게 발생하면서 위해가 크고 증상만으로 확진하기 어렵습니다. CT와 MRI는 의사가 골절을 판단하는 투시눈과 같습니다. 많은 보호자들이 검사 보고서를 보고 척추체 압축, 골수 부종 같은 전문 용어를 보고 당황하는데요. 오늘 CT와 MRI가 이런 골절을 어떻게 판별하는지 설명해보고 보고서를 쉽게 이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이도록 도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왜 노인들은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생기는 것일까요? 나이가 들면서 칼슘 부족이 오래되고 햇볕을 쬐는 일이 적거나 만성질환을 앓는 사람들의 뼈는 벌레가 파먹은 나무처럼 변합니다. 골량이 요실되고 골소주가 갸늘어지고 끊어지면서 뼈의 경도와 인성이 크게 떨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골다공증입니다. 정상적인 척추체는 튼튼한 스펀지 쿠션처럼 몸무게와 일상활동의 압력을 견딜 수 있지만 골다공증이 생긴 척추체는 매우 약해져서 미시한 위력은 물론 자체 무기만으로 우둘리면서 골다공증성 척추체 압박 골절이 생깁니다. 이런 골절의 전형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뚜렷한 외상 병력 없이 일상의 작은 동작으로 통증이 유발되고 허리 잔등의 깊은 곳이 아프며 척추를 누르면 통증 부위가 뚜렷합니다. 서 있거나 몸을 뒤척이거나 기침할 때 통증이 심해지고 누우면 약간 완화됩니다. 일부 노인들은 키가 작아지고 등이 굽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상으로는 요추간판 탈출증, 허리 근육 피로와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CT와 MRI 검사로 확진해야 합니다. 네, CT는 골절 형태를 판단합니다. CT는 척추 단층 스캔을 통해서 뼈의 형태, 구조 밀도를 선명하게 보여주며 척추체가 압축되었는지 골절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는 핵심 검사입니다. 정상적인 척추체는 옆면이 규칙적인 직육면체로 높이가 고르지만 골절이 생기면 CT 영상에서 척추체 앞쪽이나 중간 부위 높이가 낮아지며 쉐기형, 납작한 원반 모양으로 변하는데 마치 빵이 눌려 찌그러진 모습으로 가장 직관적으로 나타납니다. 골다공증 노인의 척추체는 CT상 밀도가 낮아지고 어두운 영역이 늘어나며 골절 후 척추체 표면에 골피질이 끊어져서 불연속적으로 보이고 내부 골소주가 어지럽게 휘어지며 작은 뼈 조각까지 생기기도 합니다. 오래된 골절은 척추체 가장자리에 골증식과 경화 현상이 생기고 또 골절선이 흐릿합니다. 반면 새로 생긴 골절은 골절선이 선명하고 척추체 형태 변화가 뚜렷하며 뚜렷한 경화 현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CT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뼈의 형태만 보일 뿐 내부의 부종과 출혈은 관찰할 수가 없어서 골절이 새로 생긴 것인지 판단하기가 어렵고 이때 MRI가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MRI는 방사선을 사용하지 않고 연보 조직과 변 내부의 변화를 보여주며 가장 큰 장점은 부종과 출혈을 발견해서 골절이 새로 생겼는지 정확히 가리는 점으로 이는 CT로는 불가능합니다. MRI에서 골수 부종이 나타났을 때는 새 골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척추체에 갓 골절이 생기면 내부에 미시한 출혈과 부종이 생기는데 피부에 멍이 들어 붓고 푸르게 변하는 것과 같습니다. MRI 영상에서 부종 부위는 높은 신호로 밝게 하얗게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골수 부종입니다. 척추체 형태 변화와 함께 골수 부종이 관찰되면 새로 생긴 골다공증성 골절로 확진할 수가 있어서 즉시 치료가 필요합니다. MRI에서 부종이 없을 경우에는 대부분 오래된 골절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MRI상 척추체는 압축됐지만 골수 부종이 없고 신호가 정상 척추체와 같다면 예전에 생긴 골절로 현재 통증의 원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이 밖에 러인들의 허리 잔등의 통증은 종양 전이, 감염 등 중증 질환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병변은 MRI 신호가 골다공증 골절과 다르기 때문에 의사가 감별해 오지를 막을 수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CT는 뼈의 형태를 보여주고 척추체 압축 여부와 골절 경중을 판단하고 MRI는 골수 부종을 확인해 골절이 최근 발생했는지 가리고 다른 질환을 배제합니다. 네, 두 검사를 병행해야 정확한 진단이 가능합니다.

아래 보고서에서 핵심 용어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도인들이 CT나 MRI 보고서를 받고 전문 용어를 보고 불안해하는데요. 몇 가지 핵심 단어만 파악한다면 결과를 빠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도인들은 CT나 MRI 보고서를 받고 전문 용어를 보고 불안해합니다. 척추체 압축성 골절이라고 쓰여있을 경우에는 척추체가 눌려 골절이 생겼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척추체 쇄기 변형이라고 적혀있을 때에는 척추체가 쇄기 모양으로 변한 것으로 압박 골절의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골수 부종이라고 적혀있을 경우 최근 새로 생긴 골절임을 알려주며 현재 통증의 원인인 것입니다. 골절 희소, 골밀도 저하라고 적혀있을 경우에는 골다공증이 존재하며 골절의 근본 원인이 되겠습니다. 골증식 골경화라고 적혀있을 경우에는 주로 오래된 골절이거나 척추퇴행성 변화로 새 병변이 일어난 것입니다. 척추체 함몰이라고 적혀있을 경우에는 골절이 비교적 심해서 척추체가 크게 눌린 상태를 말합니다. 척추관 협착은 뼈 조각이 척추관 안으로 돌출돼서 신경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약 보고서에 척추체 압축, 골수부종, 골다공증이 함께 적혀 있다면 거의 확실하게 새로 생긴 골다공증성 척추골절이므로 빠른 치료가 필요하며 치료를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일부로인과 가족들은 단순히 뼈가 눌렸을 뿐 누워있으면 낫는다고 생각해서 치료를 꺼려합니다. 하지만 골다공증 골절은 결코 가벼운 질병이 아니며 방치하면 심각한 후유증이 생기는데 새 골절을 방치하면 통증이 수개월 지속되어 노인이 침대에 누워 지내며 자기관리조차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아물지 않은 골절은 계속 압축되면서 키가 더 작아지고 등이 심하게 굽어서 심폐기능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게다가 장기간 누워있으면 폐렴 욕창, 하지정맥혈전, 오로 감염 등이 발생하기 쉬운데 이런 합병증은 노인들에게 골절보다 더 위험합니다. 아울러 골다공증 골절이 한 번 발생하면 1년 이내 다시 골절될 위험이 몇 배로 높아져서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기본 치료로는 진통 및 골다공증 치료로서 급성계는 침상 안정을 취하고 허리를 숙이거나 무거운 것을 드는 행동을 피하며 진통제로 통증을 완화합니다. 동시에 칼슘제와 비타민D를 보충하고 항골다공증 약물을 복용해서 근본적으로 뼈의 강도를 높여 재골절을 예방합니다. 다음, 최소 침습 치료를 받으면 골절을 빠르게 복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널리 시행되는 척초체 성형술, 척초체 후만 성형술은 최소 침습 수술로 등에 가는 바늘을 찔러 골절된 척추 안에 골시멘트를 투입해 골절 부위를 고정하고 통증을 빠르게 완화합니다. 수술 시간이 짧고 상처가 적어서 수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보행이 가능해 침상 합병증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재활 및 예방의 종시를 돌림으로써 재상처를 방지해야 합니다. 통증이 완화되면 의사 지도하에 적절한 재활 운동을 하고 햇볕을 자주 쬐며 균형 잡힌 식사를 합니다. 허리를 숙여 무거운 물체를 들거나 심하게 기침하는 행동을 삼가하고 정기적으로 골밀도 검사를 받으며 정기적으로 항골다공증 치료를 지속합니다. 노인이 뚜렷한 외상 없이 갑자기 허리 잔등에 통증이 생겼을 때는 단순 허리 근육 피로로 오해하고 치료를 미루지 말고 빠르게 CT와 MRI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CT로 뼈의 변형을 확인하고 MRI로 새 골절을 가려 두 검사를 함께 활용하면 빠르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를 통해서 노인의 고통을 덜어주고 침상 합병증을 예방하며 노년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인들은 골다공증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 칼슘 보충, 운동, 햇볕 쬐기를 생활화해 근원적으로 골절 발생을 줄여야 합니다. 이상 허리 골절과 골다공증 관리법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뼈 건강은 노년 안정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종시를 돌려야 합니다.

오늘은 103세 여성 국위대사였던 조남순 선생님의 양심 비결과 함께 건강장수에 도움되는 각종 상식과 정보를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 작은 관심과 실천 속에 있습니다. 오늘의 석양을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리미란, 진행의 최명옥, 제작의 손기옥이었습니다.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어느덧 8월 중순 올해도 어느덧 절반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주부클럽의 네,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과 생활 속 작은 발견을 함께 나눌 서태원입니다. 작은 습관이 모여 오늘을 만들고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건강을 만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일상의 소중함을 되새겨가며 살림에 깃든 작은 행복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에서는요, 가정 이 주부님들의 고민을 덜어드릴 다양한 생활의 지혜를 준비해봤습니다. 냉장고 음식 보관법부터 모기버섯 안전하게 먹는 방법, 아이들의 반복 감기를 막는 생활수칙, 단백질 가득한 아침 식단, 네, 알찬 정보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또 의미 있는 역사인물 이야기도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여러분, 냉장고에 음식을 넣을 때요, 비닐랩 꼭 씌우시죠? 네, 그런데 말입니다. 비닐랩을 씌웠다고 해서 음식이 오래가는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많은 주부님들이 랩 플러스 냉장고 갖기로 뭐 장기 보관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뭐 이런 잘못된 인식이라고 봐야 하죠. 랩의 핵심 기능은요, 물리적 차단입니다. 음식이 공기 중에 미생물이나 먼지와 접촉하는 것을 막고 또 수분 증발을 늦추어 유통기한을 연장시켜줍니다. 하지만은요, 미생물의 성장을 완전히 억제는 하지 못합니다. 냉장 환경 속에서도 좋은 내성 미생물은요, 느리게나마 번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육류나 조리된 음식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요, 올바른 랩 사용법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우선 랩의 역할은요, 단기 차단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랩을 사용한 후에 익힌 음식은 24시간 이내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고 또 반드시 완전히 데워서 드셔야 합니다. 신선한 육류도 냉장 보관 시에 2일을 넘기지 않은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다음으로 주의할 점, 이 전통적인 롤형 랩은 일회용입니다. 반복적으로 사용하지 마시고요. 특히 생고기를 감쌌

전립은 절대 재사용하지 마십시오. 전자레인지 사용 시에 주의를 돌려야겠습니다. 주의사항 알아보죠. 전자레인지로 음식을 데울 때는요, 전자레인지 용이라고 표시된 PE랩을 우선적으로 사용을 하시고요. PVDC랩은요, 짧은 시간에 저온을 가열에만 적합한 것입니다. 용기를 랩으로 덮은 후에는요, 반드시 작은 구멍을 여러 개 내가지고 증기가 빠져나갈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랩이 고온에 기름진 음식이 직접 닿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PVC 랩은요, 전자레인지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는 점 알고 계시죠? 예, 꼭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탁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식재료 목이버섯. 건강에 좋다고 해서 가족 밥상에 많이 올리시는 주부님들 많으시죠? 그런데요, 이 목이버섯을 잘못 고르고 또 잘못 불리면은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이 신선한 목이버섯에는요 포르피린이라는 감광성 물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섭취 후에 햇빛에 노출이 되게 되면요 피부염이나 부종, 가려움증, 물집 등 불편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선한 목이버섯보다는요 건조된 목이버섯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건조 과정에서 대부분의 그 포르피린이 분해돼서 섭취 위험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건조된 목이버섯도 잘못 불리면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목이버섯을 오래 불리다 보게 되면요 쌀효모산독소라는 치명적인 독소가 생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독소는요 고온에 강해서 요리로도 파괴되지 않고 특별한 해독제도 없으며 중독률이 40%에서 100%에 달한다고 합니다. 정말 무서운 사실이죠. 그렇다면은요 이 안전하게 목이버섯을 즐기는 방법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불리지 않은 건조 목이버섯은요 습기와 곰팡이를 피하기 위해서 선우라고 또 건조한 곳에 밀봉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불릴 때는 한 번에 너무 많이 불리지 마시고요 불리기 전에 깨끗이 씻어주고 불리는 동안에 물을 적당히 갈아주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셋째로 불린 후에는 역시 가공을 해서 드시고요. 만약 버섯 조각이 물러지거나 모양이 흐트러졌다면요 바로 버리셔야 합니다. 남은 미가공 목이 버섯은요 물기를 뺀 후에 냉장고에 넣어 보관을 하되 가능한 빨리 드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 더. 불린 목이 버섯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버리셔야 합니다. 표면이 끈적끈적하고 미끄럽다면요 시큼한 냄새가 난다거나 또 다른 이상한 냄새가 난다면요 혹은 색상이 이상하거나 썩은 느낌이 든다면 바로 버려주시기 바라고요. 가위로 재도 독소는 제거되지 않으니까 절대 맛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조리 시에는요 반드시 1분에서 3분 데치는 과정을 거쳐보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물에 데치다 보면 떫은 맛도 제거가 되고 잔류 세균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목이버섯 냉채도 생으로 무친 것이 아니라 데친 후에 무친 것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십시오. 볶거나 삶을 때는 10분 이상 충분히 익혀줘야 합니다. 네, 목이버섯은 이렇게 안전수칙을 지킬 때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주부님들이 이런 고민을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아무리 조심을 해도 아이가 자꾸 감기에 걸려요. 기침, 콧물, 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이 증상, 사실 감기의 원흉이 집 밖이 아닌 바로 우리 집 안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셨습니까? 비된 공간에서 비말 전파 그리고 또 물체 표면을 통한 간접 접촉, 환기가 잘 안 되는 환경까지 가족 중 한 명이 감기에 걸렸다면요 바이러스가 에어로졸 형태로 공기 중에 떠다니거나 소파, 탁자, 장난감 등에 부착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런 물건들을 만진 후에 눈을 비빈다거나 손가락을 입에 넣으면 바로 감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바이러스는요, 문손잡이나 이모콘 장난감 같은 매끄러운 표면에서 수시간에서 며칠까지 생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어떻게 예방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집안 환기를 철저히 해주는 겁니다. 하루에 2, 3회, 10분 이상 창문을 열어서 신선한 공기를 들여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로, 가족 모두 외출 후에 귀가를 하면 바로 손 씻기를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날이죠? 참 세 번째입니다. 아이들이 자주 만지는 장난감이나 집기들은요 소독제로 자주 닦아주십시오. 네 번째입니다. 가족 중에 감기 증상이 있는 분은요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요 휴지로 가리는 예절을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조금만 아파도 주부님들에게는요 제일 큰 고민거리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아이가 아프면 온 집안의 부산화가 다 아프죠. 작은 실천이 아이를 지키는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아침을 잘 챙겨 먹어야 하루가 든든하다는 말 많이 하죠. 또 들어봤고요. 네, 전문가들도 아침 식사, 특히 단백질이 풍부한 아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백질은 포만감을 높여주고 또 허기를 늦춰주며 우리 몸에 에너지를 충전해주는 중요한 영양소이기도 합니다. 하여 주부님들 모두 가족들이 영양가 높은 아침 식사를 대접시키려고 애매는 글면 하고 있습니다. 아래 간단하면서도 영양 가득한 아침 메뉴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계란 플러스 검은콩입니다. 달걀 후라이나도 스크램블은요, 아침으로 먹기 간편한 최고의 단백질 공급원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검은콩 반컵만 추가를 해도 7g의 단백질이 더 섭취될 수가 있습니다. 항산화 성분과 식이섬유까지 챙길 수가 있으니까 일석삼조입니다. 소금 대신에 후추로 간을 하게 되면은요, 나트륨 섭취도 줄일 수도 있고요. 네, 두 번째로 그리스식 요르구르트 플러스 견과류 과일입니다. 그리스식 요구르트는요, 한 컵에 약 23g의 단백질이 들어있을 정도로 단백질 함량이 아주 높습니다. 뼈를 강화하는 칼슘과 칼륨도 풍부하거든요. 여기에 식이섬유가 풍부한 시리리나 과일, 견과류를 얹게 되면요, 맛과 영양이 더 풍부해집니다. 바쁜 아침에 한 끼 해결하기 좋은 메뉴거든요. 세 번째는요, 음료로 대체를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과일 플러스 우유 스무디입니다. 커피 한 잔으로 아침을 데우는 것은요, 에너지 충전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바나나나 베리류에 우유 한 컵, 그리고 또 얼음을 넣어서 갈아주면 간편하면서도 또 든든한 아침 식사가 완성이 됩니다. 단백질이 더하고 싶다면요, 그리스식 요구르트를 한 숟가락 추가해도 좋고요. 맛이 또 심심할 때는요, 코코아 가루를 살짝 넣어도 좋습니다. 네 번째는요, 과일 플러스 코티지 치즈입니다. 코티지 치즈는요, 반컵만으로 12g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가 있고요. 근육 생성에 중요한 유신도 풍부합니다. 코티지 치즈를 고를 때는요, 지방 함량이 낮고 또 나트륨이 작은 제품을 선택하는 게 아주 좋습니다. 주부님들, 오늘부터 가족을 위한 영양 가득한 아침 식단 함께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메시지가 작은 일상 속에 있다면요, 위대한 정신은 역사의 깊은 숨결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맞은 뜻깊은 해죠. 우리 연면은 산마다 진 날래, 촌마다 열삽이라는 말처럼 그야말로 홍색 유전자가 살아 숨쉬는 땅이기도 합니다. 이 아름다운 평강의 땅 곳곳에는 수많은 영웅 인물들의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원 항일투쟁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동장영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동장영은요, 1907년 안위성 종양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학창시절부터 뛰어난 재능을 보였고 어린 나이에 중국 청년단과 중국 공산당에 가입을 하며 혁명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일본에 유학을 해서는요, 중공 도쿄 특별지부 지도 성으로 활약을 했고, 1928년 귀국 후에는 전국 여러 곳곳을 전전하면서 당과 단 조직을 재건하는 대합장을 썼습니다. 이 과정에서 선으로 상해 후중구의석이, 후남성 당위석이, 천진시 당위석이, 대련시 당위석이 등 주요 직책을 맡았습니다. 또한 좌익 작가 연맹의 발견 중 한 명이기도 했습니다. 1931년 9.18 사변이 발발하자 당 조직에서는 동만지역의 항일투쟁에 대한 당의 영도를 강화하기 위해서 24세 젊은 동장영 동지를 중공 동만특위 서기로 임명을 했습니다. 1932년 동장영은 당시의 반춘황 투쟁을 지도했습니다. 수만 명의 군중이 농기구를 들고 일어나 일제의 특무기관을 쳐부셨습니다. 이 투쟁은 항일무장 역량을 건설하는 데 든든한 대중적 기초가 됐죠. 그는 또한 대중을 깊이 있게 동원하고 지방당 기층 조직을 건설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1932년부터 1933년 사이 동만지역의 공산당원 수는 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당시 동북지역 전체 당원수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놀라운 숫자였습니다. 그는 각현의 당의 영도에 인민항일무장의 대우를 세우는데도 많은 심혈을 기울여왔습니다. 동장영은 동만의 항일 군민들을 영설해서 일본 침략자들과 영유한 투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험난했습니다. 1933년 11월 일본군은 대규모 병력을 동원하여 중공 동만특위 주둔지이자 항일 유격근 거지였던 소왕청을 대대적으로 소격했습니다. 그들은 잔혹한 삼광정책을 감행을 했죠. 동장영 동지는 유력한 생존 역량을 보존하기 위해서 1934년 1월 말 근거지를 철수하고 깊은 산속 밀림으로 들어가 유격전을 견제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1934년 3월 동장영은 왕청에서 일본군과의 전투중 장렬히 희생이 됐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고작 27세였습니다. 2014년 동장영은 전국 최초 유명한 항일 영웅 명인록에 올랐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평화와 행복은 바로 이런 분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평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도 어느덧 마무리 시간에 다 됐네요. 냉장고 속 작은 보관법 하나, 식탁 후 안전한 먹거리 하나, 우리 아이 건강을 지키는 수칙 하나, 그리고 영웅들의 순간 희생까지 하나하나. 오늘 우리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의 일상 속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오늘 하루도 감사한 마음으로 가족을 돌보고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도로 제가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호수의 밤은 네온으로 빛났지만 고향의 밤은 별빛으로 빛납니다. 그곳에 가면 여름은 더 짙어지고 겨울은 더 차갑습니다. 별은 쏟아질 듯하고 겨울물은 발목을 감쌉니다. 고향은 내가 자란 땅이기도 하지만 내 안에서 자라는 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멀어질수록 더 선명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요늘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문화 산책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라디오 문화 산책에서는 김동규의 소필, 고향 목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향,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 고향은 언제나 인간 정신의 그 터전에 자리 잡고 있다. 고향에서 저녁 술 한 잔 마시고 족잠이 들었던 나그네 가슴에 서리서리 탈에 초르는 애소는 끝머리에 부지직 간장이 타는 한숨이 서려 있고 자식을 고향에 두고 타양으로 떠난 여인의 마음에는 응어려진 탄식과 함께 이른 저녁 하늘에 한 점 두 점 돋아나는 별처럼 눅눅한 그리움이 아련하게 젖어든다. 고향은 너그럽고 투명하다. 하여 경솔하고 성급하고 고고한 지사나 과묵한 협객도 고향 앞에서만은 언제나 겸허한 마음으로 자기의 동년을 찾는다. 흙먼지 속에서 이쑤시개 물고 좌판을 기웃거리는 동네 감초 같은 여유 있는 영감들도 누가 자기 마을의 허물이라도 입에 담으면 발끈하기도 한다. 구질구질한 삶의 현장에 밀착해서 허우적거리던 민초들도 해가 뜨면 타향길을 걷고 달이 뜨면 고향을 생각한다. 고향의 가닥가닥을 치밀하게 사랑한 그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고향은 보들보들한 여인의 품 같은 곳이었다.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고향을 떠난 김삿갓은 10년 만에 꿈속에서 어머니를 보고 백리길을 허둥지둥 고향으로 달려갈 때 가슴 귀퉁이에서는 뭉게뭉게 사무친 향수가 솟구쳐 올라 고향집에 도착하자 삽장문을 벌컥 열었다. 낮잠 자던 삽살 강아지가 콩콩콩 짖어대니 김삿갓은 어머니를 부르며 통곡을 했다. 태양을 보지 않으려고 언제나 삿갓을 쓰고 다닌 반란객 김삿갓이었지만 그 삿갓 밑에는 언제나 고향에 대한 애착과 끈끈한 고향애가 도글도글 익어 있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추억과 기다림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건전하고 활기스럽게 살아갈 수 있다. 고향은 안식처이고 고요한 항구다. 인간은 모태의 탯줄을 끊는 아픔이 없이는 세상에 태어날 수 없듯이 고향을 버리는 자체가 곧 자신을 버리는 것이다. 다음 소필입니다. 전복선의 소필, 지붕나무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 북쪽 베란다에 나서면 건너편 아파트 옆에 반자로 가로붙여 지은 창고 지붕이 내려다 보인다. 거기에는 지금 묘하게도 여지껏 가탈없이 자라고 있는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다. 콘크리트로 주저에 얹은 지붕에 어찌 나무가 자란담. 돌바위나 모래톱에 자라는 나무는 그래도 기저에 토질이 있어서 가능하련만 이거야말로 극상에서 한 뼘 두께의 공간뿐임이 빤하잖는가. 그것 또한 한 햇살이 풀이라면 몰라도 몇 해를 두고 해마다 계속 그대로 이어 살며 자라는 단연생 수목이니까 과연 불가사의한 일이로다. 따라서 이런 기박한 초소의 생의 운명이 걸린 나무의 처지가 저기 측은해 보이기도 한다. 더불어 뇌리에 문득 떠오르는 사람 하나 있다. 네댓살 입에 수수깡을 물고 뛰놀다가 엎어지면서 시신경의 치명상을 입고 봉사가 되어 70여 년을 꼬박 홀로 그 한 곳에서 붙박혀 살아오고 있는 맹인이 있다. 그가 얹혀 살던 형님과 형수는 20년 전에 다 작고하고 한 마을에 살던 조카네들도 외지나 한국으로 떠난 형편에서 안 못 보는 처지로 어떻게 홀로 살고 계실까. 그래도 그는 여전히

배딱지같이 주저앉은 옛날 그 집에서 덤덤히 살아오고 있단다. 그래도 그는 인간으로서 이웃의 보살핌이 있고 더군다나 최근 년엔 정부의 혜택도 얼마간 있어 생계 도모는 별로 문제시 되지 않는단다. 허나마 지붕나무는 사정이 좀 다르자는가. 사람이 일부러 심어놓은 것도 아니고 또 갖고 줄 사람도 있을 수 없고 아니 그럴 필요도 없거니와 오히려 베어 버려지지 않으면 다행일 신세다. 생이란 신진대사의 표현이다. 나무도 생물인즉 그 어떤 유기물을 섭취해야만 가능할 것이다. 헌데 지붕나무는 무얼 먹고 살며 자랄까? 엽다란 콘크리트판 위에서 다만 물일 뿐 그것도 이따금 내리는 빗물만으론 살아가기가 어려울 텐데. 글쎄 사람도 풀만을 주식으로 살아가는 곳이 있는가 하면 지렁이만 주워 먹고 사는 종족이 있다는 기사를 읽은 바도 있지만 그들이 먹는 건 그래도 유기질이 아닌가. 하지만 지붕 위의 나무는 그래도 지붕나무는 빗물만으로도 자랄 수 있으니 반복하지 않을 수 없다. 저절로 우연히 자리 잡혀 살아가는 지붕 위의 나무. 사는 한 제 자리를 기어이 지키려는 굳은 절개. 그래서 지금 어른의 키를 넘을 정도로 커서 거인의 엄지손가락만큼이나 굵어진 수준은 저 홀로만 어석커서 제목나무로 돼보려는 허황한 욕심을 포개고 밑대목에 자꾸 새야지만 더 칠 뿐이다. 또한 건축물을 손상시키지 않으려는 의리를 지켜 뿌리의 란계를 절제하며 청렴을 고수하는 그 지조. 그래서 그에겐 어은 일곱 아재의 새 생명이 더 태어났다. 아, 지붕나무의 고상한 지조여. 판자 지붕 남쪽 현으로 양지바른 곳에 지우쳐 조용히 살아가는 나무. 그 아래쪽 통로로 급급히 오가는 사람들은 이 나무의 존재조차 감지하는지 모르겠다. 허나 이 나무는 아무도 개의치 않고 여유작작 살아간다. 이런 지붕나무의 그 느긋한 생활 자세, 모름지기 부럽기만 하다. 지붕나무의 생활 자세, 이러하거니와 그의 성품 또한 고요한, 즉 그의 마음 역시 어찌 편안하지 않으랴. 하거늘 이 나무가 지붕에서 살며 자라고 있으나마 누군들 성가시게 여기거나 미워할 이유가 없다. 지붕에서나마 삼가 뿌리받고 조심히 살아가고 있는 지붕나무는 여타의 수목들과 마찬가지로 봄이면 어김없이 연록색 잎을 돋치고 여름이면 진록색 잎을 피우고 가을이면 단풍든 잎을 빛내고 겨울이면 희리 흰 눈꽃을 떠이며 계절의 순환을 알린다. 따라서 사람에게 유익한 산소를 얼마만이라도 더 방출하는 동화작용을 한다. 백익무해이다. 얼마 전까지만도 온몸을 노란 단풍잎으로 곱게 단장하고 미풍에 하느작하느작 춤을 추고 있던 지붕나무가지가 요즘 내려다보는 나의 눈엔 서글프게도 벌거숭이로 안겨왔다. 그 대신 그 주위에 새까만 원형의 깔개가 펼쳐져 있었다. 경한 눈길로 자세히 여겨본 즉 아마 누군가 검은 부식토 한 소쿠리 올려다 나무 주위에 부어놓고 비지를 한 모양 같았다. 그리고 서 있는 나무는 여전히 태연스러웠다. 드디어 나는 아 고마워라. 나보다도 이 기특한 생명에 더더욱 왼심 써주고 계시는 분 있었댔구나 하며 감격하기도 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의 존재 가치야말로 과연 아름답고 묘한 것들이 아닌가.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초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한 방송인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5대 활동이 있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0: 심장질병 치료 약품 3곽을 구매하시면 1곽을 넣어드리고 9곽 구매하시면 3곽을 넣어드리는 방식으로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우대 활동인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연길신약대학방 및 준해각신약대학방 본점이고요. 무료 배달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335-5555번, 335-5555번입니다. 네,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온 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0: 네.
1: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온 청심환은 청심, 치명, 발매환이라 이렇게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치명 위주로 한 광저담양, 자남양, 홍화, 육두구, 천추광, 북사산 이런 8가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조성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 자체의 공능 수치로 놓고 말하게 되면 심폐를 유난하게 합니다.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합니다. 모두 심장 경락하고 폐경락을 연결시켜서 치료해주는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마음이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폐리 심한 증상을 개선해 주게 돼 있고 가슴이 침침하고 부딧하고 룩골까지 아파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올리숨을 거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 주게 돼 있습니다. 특히 심장병 환자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심폐리 심한 증상을 동반하는 이런 증상이 많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심폐혈이 심하다는 걸 뭘 놓고 말하게 되는가 하면 심폐혈이 심하다는 것은 중에서의 증상에 관한 일정 심각한 학설입니다. 림상 조현표는 무엇인가? 가슴이 침침합니다. 가래가 성하고 기침을 잘 기습니다.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입에서 냄새가 나는 거절하죠. 이러한 증상을 모두어서 심폐혈이 심한 림상표현으로 인정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심장병 환자들은 왕왕 곁에 심장병 환자가 있거나 이미 지지한 시간이 꽤나 많이 지나갔거나 이런다면 왕왕 심폐혈이 심한 증상을 동반하게 되어 있어서 기침을 잘 짓거나 가래가 성나거나 특히 참 자기절로 억제하기 어려운 입에서 모진 냄새가 납니다. 거절하죠. 이런 분들은 아무리 구강 청소를 하고 남이 집을 안 왔을 때면 두 개, 세 개 써도 해결 잘 되지 않고 소화계통의 문제인가 그 방면에 치료해도 잘 되지 않는데 바로 심폐, 심장과 폐혈이 심한 증상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유관되는 치료 가운데서 초온 청심환을 쓰고 입에 냄새가 깠다 없어졌다는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그러면 어디에서 판매가 가능한가 하면 우리 준해각 신약대학방 본점 분점 여기에서 판매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곽의 가격은 199원인데요 12일간 좌우 복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전주 야득계 현시 그 어디에서든지 신약대학방이라는 간판을 붙인 데서는 똑같은 가격과 똑같은 우대정책을 실행하게 되는데요. 가격은 이제 한 가게 199원 12일간 복용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대정책이 여러분들한테 큰 혜택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각을 싸면 한 각을 물어라 드립니다. 이 정도 되면 한 달 반 좌우 복용할 수 있고 아홉 각을 싸면 세각을 물어라 드리는데요. 이성덕에 담에 넉 달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8각을 사시는 분들한테는 외국에 진출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여기 부채 보내거나 갖고 나가시는 분들은 이보다도 더 많이 갖고 나가게 되어 있는데요. 18각에 6각을 물어라 드립니다. 그때에 담면 그 모두 8달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0: 이래서 정체적으로 모두 말하겠다면 이때 가격은 한 가게 평균 가격이 140원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 자체 좋은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기본으로서 여러 가지 심장병 증상에서 개선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근본에서 좋은 치료를 가져오게 되어 있겠습니다. 본 제품 자체는 효과가 빠르고 효과가 확실하고 부작용이 거의 적거나 없는 이런 특점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 이미 주사를 하셨거나 주사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혹은 또 심장병으로 오랫동안 여러모로서 불편을 당한 분들, 뇌졸중 후유증 환자들, 혹은 심부에 물이 찼다는 진단을 받으신 분들, 그의 비후성 심근증이라는 진단을 받은 분들, 심근염이라는 진단을 받으신 분들 가운데서는 본 제품이 유효적인 치료과를 보는 우수한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자나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0: 안녕하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2: 저는 그, 이, 저, 선생님 방송 듣고서 심장이 나빠서 병원에도 가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 병원 치료도 많이 했는데, 어째 그렇게 나는 그 차도가 아열 느끼다. 그, 저, 올리수이 이래 잘 아요라고, 두근두근 이래, 뭐, 1초 몇 분째 뭐 이래 그랬어. 심장 탁.
0: 서늘감을 느낀다. 그렇죠. 적지 않은 분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심장을 하나 끝내 뛴다든지, 내 심장 어떤 때는 멎었다 다시 뛴다든지, 그게 실리부치라고 심각합니다.
2: 예, 그래서, 저희 사람이 그 뭐, 진심만 계속 걸마,
0: 예. 구급하는 약이.
2: 예, 예. 그래, 조만간 정신만 먹기 시작했는데, 어제는, 조만간 약도 따로 거의 먹습니다.
0: 예.
2: 예, 굉장히, 예, 굉장히, 저, 효과가, 저, 현저히 알립니다, 심장이 좋아지는 게.
0: 예.
2: 그, 예, 심장 이래, 어떤 게, 그게, 이래, 몇 달 먹으니까, 나, 그거, 어제는 그런 감각이 없어져요.
0: 아, 예, 신의부치가 해결받으셨다, 그렇죠. 예.
2: 그럼 신저통도 없어지고, 가슴 아프던 게, 예.
0: 예, 협심증 부정맥이 해결받기 시작한다만 하죠. 예.
2: 예, 예. 아, 이 정말 효과가 확실히 그 많이 나타납니다.
0: 예.
2: 그리고 심장이 나쁘니까나 그 심장이 아프지 그러는 이리 기척거리 저리 또 밤에 잠 제대로 못 잤습니다 계속.
0: 예.
2: 예. 근데 이 약 먹은 다음부터는 차차차차 이 잠을 다 지금은 완전히 그저 누우면 잠다.
0: 아, 심장병 때문에 예, 잠자기 힘들어지는 게 기본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예.
2: 예, 그래서, 누군 전화하고 잘 잔다. 그러니까나, 위도 좋아지고, 그래서 밥도 잘 먹고 하니까는 맥이 난다, 막.
0: 예.
2: 그리고 저 뭐인가 하면, 혈압이 또 이게 조절이 잘 됐대다.
0: 아, 그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심지어 혈압약을 끊었던 분들 다 계시고 있습니다. 예.
2: 예, 그래. 네, 앞으로도 그 생각해서, 그치. 두 번씩 먹던 거 지금 한 번씩 먹는데.
0: 아, 그래요. 예. 예.
2: 예, 그래서, 네, 뭐, 이 좋은 약, 그, 전문가, 뭐, 또, 이제, 그, 뭐, 활동이 좋지게, 내 아홉가 주문하고, 그, 우리 집사람도 한국에 있는 게, 심장이, 계속 아프면 안에, 심장 좀 나쁩니다.
0: 예.
2: 자꾸, 그도, 어쩌저게 떨린다며, 이랬대다. 그래서, 예. 네, 저, 뭔가, 뭐, 붙여주자고, 이랬다. 저래, 그, 저, 두개료성치를 오늘 주문하겠습니다.
0: 그렇게 하셔. 예. 배달전화 주문전화 33-5번 연락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예. 수고하세요.
0: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저도 좋은 정신환을 쓰고 있습니다.
0: 예.
3: 심장이 나빠서 가슴이 답답하던 게 지금은 답답하지 않고 또 가슴이 바늘로 쑤시는 것 좀 아프던 게 지금 아프지 않고요.
0: 협심증이 심각했습니다. 예. 예,
3: 술이 딱 많았던 게 지금 술 맞지 않습니다.
0: 예.
3: 그리고 옆집 무술에서 놀라던 게 지금 놀라지 않고요. 잠을 다 자지 못하는 게 지금 잠을 다 잡니다. 그리고 이빨이 아프던 게 지금 뭐 아프지 않고, 입안에서 냄새 나던 것도 냄새 나지 않습니다.
0: 그럼요.
3: 네, 선생님 이렇게 오고서 오늘 아홉 가구에 배달받아 더 쓰자고 그랬네.
0: 그렇게 하세요. 배달.

0: 전화번호 3325번입니다.
1: 네, 수연님 감사합니다.
0: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네, 네 안녕하세요.
3: 예, 아, 저희 그 오빠가, 예, 그 식당 자영업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한 몇 달 전부터 계속 신장이 이렇게 좀 아프다고 자꾸 움켜쥐고, 그래도 혈압 비용 높다만 합니다.
0: 아, 예.
3: 예, 그래서, 예, 좋은 정신만, 우리 그 어머니가 드시고 있는데, 이거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예, 한두 통 먼저 잡사거라고 드렸는데, 먹은 게 효과용 좋다고,
0: 예. 아, 그럼요.
3: 예, 신장 예. 아픈 것도 덜 하고, 혈압도 이렇게 그 이전처럼 그렇게 아예 나오고 해가지고, 예. 예, 그래서 또 자기 또 사겠다고 소리.
0: 예, 그렇게
3: 예, 그래서 지금, 그래. 예.
0: 그렇죠.
3: 예, 뭐 다시 응원해 드린다.
0: 그렇게 하세요. 지금 오빠 인생아 어느 계단에 계세요? 40?
3: 아, 50. 지금 60입니다. 60.
0: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심장 예. 관리를 특히 남자들이 50대 초중반, 60대 초에 심장병으로서 예. 많이 중시하지 않으면 뭐 건강에 이상이 생길 가능성이 많이 있으니까 이 제품을 빨리 시작하는 게 아주 적절한 시작이라고 이렇게 인정하니까 열심히 쓰시기 예. 바랍니다. 우대정책도 따라가니까 잘 이용하시기 예. 바랍니다.
3: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세요.
0: 건강기원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4: 저도 이 김차원 전진화를 어서는 한 5개월 정도 준비해 먹었습니다.
0: 예.
4: 이거, 예, 먹으면 그래. 원래 이 좀 심장이 안 좋아서, 예, 이 가끔씩 이 심장이가 막, 이 심줄이가 빨라가지고 막 낀 나무에 이렇게 빨리 뛰고 이러면 매일 떨어지고, 예, 그냥 이 식은땀이 그렇게 세이나.
0: 전행적인 심장병 증상이 여러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예.
4: 예, 그 어떨 땐 이 심장을 인해가지고 그래. 한 번씩 심장 아프다 하면은 또 이, 뭐 머리까지 얼리 아프고 예, 이렇게 증상이 좀 심했습니다.
0: 심각할 정도입니다. 그 정도에서 예,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예.
4: 그래 밖에 안 다니면 이 심장약을 꼭 갖고 다녀야 되고
0: 90만은 갖고 다녀야 된다 그렇죠?
4: 예, 그래야 됐습니다. 예. 지금 이 좋은 정신만을 먹으면서 이 증상이 영 많이 좋아졌습니다.
0: 그래요.
4: 영 감각이 영 알린다 이거 예. 다른 때는 이렇게 약 먹어도 그렇던데 벌써 이제 한 석달 후부터는 이거 먹어갖고 심장이도 변하고 이 심줄이가 빨리 뛴다 하면은 그래서 막 그렇게 펑펑 뛰는 것도 돼 막 심장이 뛰어나오는 것 같은 이런
0: 일이
4: 됐는데
0: 예.
4: 영 변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도마토는 정말 이게 내가 이번에는 선택을 안 했구나 싶습니다.
0: 많은 분들이 기본 심장병 환자들이 이 제품을 거의 복용하지 않는 분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4: 예, 그리고 예, 어떨 때는 또, 예, 이, 기침이 나면서, 예, 목이 말라들고, 예, 이러면 기침이 하고, 간이 생기고, 입안이 막 냄새 나는 것 같아서, 예, 자꾸만 이러면, 뭐, 껌 씹고, 뭐, 핫탕 먹고 이래도 또, 그래서 금방 있다가 또 그렇게 냄새 나는 것 같고, 예, 이래 됐습니다. 그런데 이 증상도 지금 기본상 좋아졌어요.
0: 모두 심장병 구체 증상인데, 예.
4: 예, 그리고 이 소화계통도 또 영 이렇게 안 좋아지는데, 이 지금 좋은 등심만을 보면 이 소화계통도 이렇게 좋아진다, 예.
0: 바로 심장 공동의 약화가 소화계통의 약화를 부르게 되는데, 심장이 좋아지니까 따라서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4: 예, 그러니까, 예, 음식도 소화 탈란돼서, 예, 음식도 영 좀 많이 가려 먹었습니다.
0: 예.
4: 조금만 먹으면은 막 소화 안 되고, 귀가 막 아프고 뭐 어떻게 통통이가 너무 심하게 이래가지고 예 그랬는데 위약도 많이 먹고 막 뭐 어떨 때는 막 배 아픔 막 동동편 먹으면 괜찮게
0: 그 정도까지 힘들었네요.
4: 예. 신청시키느라 그렇게
0: 그렇죠.
4: 보냈는데 지금 예, 이런 감각도 영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0: 기본일 겁니다. 예, 예.
4: 예, 그래서 내용, 이, 좋은 정신만을 꾸준히 쓰려고 그랬다. 그리고 오늘 아홉 각을 배달에 탔다고 또 지금 활동도 영도없을 때다.
0: 예? 그렇죠. 예, 예.
4: 예. 그래서 전화 드렸습니다.
0: 예. 전화번호, 배달 전화번호 33-95번입니다. 예.
4: 예,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죄송한
2: 네.
0: 예, 안녕하세요.
5: 두 분 선생님 수고.
0: 예.
5: 나도 어떤 양호지 어떤 일전 상배라든지 좀.
0: 예.
5: 예, 모든 면에서 많이 좋았었어요.
0: 예.
5: 어떤 뭐 좋은 거 뭐. 이래서 내 생각에 기가 너무 없어지지 몰라요.
0: 아, 그것도 참 구차하지요. 자기 절로 어찌하기 어려운데, 예, 입에서 냄새가 난.

0: 누구세요?
1: 사람들 벌써 안단 말이에요.
0: 그렇죠. 예, 예.
1: 어디 다니기도 그렇다면, 그거는 까딱 없어요.
0: 아, 그 문제 해결이죠, 그것도. 예.
1: 그리고 머리 뻥하고, 머리 싱하고, 그것도 많이 나고요. 아무 조금만 먹어도, 이따가 배고프면 먹지 못해요.
0: 예.
1: 근데 그 밥 지금 잘 먹고, 밤에 잠을 자고, 왜? 그 손벌 한창 앞에 네 번이 잡았어요.
0: 아유, 그래요. 예. 심장 꺾는가, 콤파 꺾는, 그렇게 린대성이 강한 장기에 속합니다.
1: 예. 지금 하트네, 그래서 극상 많이 가면 세 번 가고.
0: 예.
1: 보통 그래서 두 번 가고.
0: 예.
1: 예. 내 이야기 좋길래, 전번에 2일날 또 한 번 또 쐈어요.
0: 아, 그래서요? 예, 예.
1: 예. 나 앞으로 계속 이거 쓰려고 그래요.
0: 그렇죠. 예, 예. 예. 건강하세요.
1: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단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합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예, 나도 이게 좋은 정신만 쓰는 환자입니다.
0: 예.
3: 나는 심장이 좋지 못해서 가슴이 답답하고 저녁에 숨이 차서 몇 번씩 깨어나 뗐습니다.
0: 예.
3: 그래, 이거 어제 석 달 남아 먹었는데 그런 증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아, 예.
3: 나는 이게 왼쪽 가슴이 아프고 뒷잔당이 겨우 가던 것도 지금 이거 쓴다면 많이 좋아지고요.
0: 예.
3: 심률이 빠르던 것도 지금 심률이 100이 넘던 것도 지금 심률이 80으로 정상이 됐습니다.
0: 아유, 너무 시름 넣는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3: 예.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3: 그래서 나는 저기 앞으로 이거 완전히 치료될 때까지 계속 쓰려고 이번에 또 싸자고 그럽니다.
0: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는 시름 예. 넣고 쓸 수 있는 부작용과 효과성에 대해서 예. 거의 실은 넣을 수 있는 우수한 제품이니까 심장병 치료에서는 예. 많은 분들이 열심히 복용하고 있는 중이니까 실은 넣고 쓰세요. 예.
3: 예,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아, 건강기원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청 그 근육이 전반 심장병이 근육 심장이 근육은 대체할 수 없지만 해도 그게 판막도 어떤 네 개가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전반 심장 근육은 판막까지 포함해서 누가 관리하게 되어 있는가며 관상동맥이 관리합니다. 관상동맥은 심장 근육 안에 왕자형으로서 배치되어 있는데요. 이 관상동맥이 내 주먹만한 심장을 전반 내 엄마 뱃속으로부터 사이에서 심률이 시작되게 되면 생명이 마지막까지 내 생명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우리 지금 혈액의 양은 체중이 100분지 7 내지 8을 차지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0근이라면 내 몸에서 흐르고 있는 혈액의 양은 7근 내지 8근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심장을 통과하는 혈액의 양은 1만 4천 근입니다. 평균적으로 말하면 1만 4천 근입니다. 142일에도 맞겠는데 거기에 1000배 1만 4천 근이 되는 이런 혈액은 내 주먹만한 심장에서 하루에 관리합니다. 심장이 하루에 수축이 원하는 차수는 얼마인가? 10만 차 좌우에 해당합니다. 10만 차, 100차라도 뭐 1000차, 1000차라도 많겠는데 10만 차 좌우 심장이 수축이완 합니다. 이걸 전부 관리하는 게 누가 관리하는가 하면 관상동맥이 관리합니다. 일단 관상동맥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 여러 가지 심장병을 부르게 되는데요. 전형적인 심장병은 대체적으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부정맥, 단 하나는 협심증, 단 하나는 심근경색. 대체적으로 이 세 가지로 나누게 되었는데요. 부정맥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실리 붙이다 이걸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위에서 개별적인 분들이 말씀 주셨지만 해도 때때로는 내 심장이 하나 끝나 뛴다. 몇 초씩 또 섰다가도 다시 시작해 뛰고 이 정도게 되면 부정맥이 너무 심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빨리 뛰어서 내 손은 내 심장 붙잡고 다닙니다. 너무 빨리 뛰지 말라고 이런 걸 말해서 신동 과속이라 하던데 어쨌든 심박수가 고르자는 걸 말합니다. 이래서 너무 빨리 뛰거나 너무 늦게 뛰거나 이것은 심각한 심장병의 구체 증상이 중요한 변형식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부정맥 이게 지금 심장병 가운데서 중요한 그 심장병에 속한

이게 됐는데, 그러니까 평균 심률은 1분에 60부터 100차까지는 영화범위에 속합니다. 평균 심률은 1분에 7, 80차 잡으면 되는데 60차 벗어지면 됩니다. 특수한 그 계층 전업 운동원들은 1분에 뜨는 게 50몇 차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운동원들은 한 번에 콱, 콱, 콱 이렇게 내보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심장이 한 번에 뛰는 게 힘있게 뛰니까 차수는 늦게 뛰더라도 정상범위에 속합니다. 그러나 보통 노년기에 들어서서, 중노년기에 들어서서는 60차를 거의 벗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심장 저자를 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주제한다면은 5가지 내지 7가지 약을 종생 복용하게 되었을 겁니다. 뭐 그거는 방법이 없는 선택이 하는 뭐 선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네. 베타로그라는 거 드는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주제를 하신 분들은 베타로그는 심률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제품을 드시면서 베탈로그 알수로 줄이거나 이 제품으로 대체하거나 이러한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베탈로그는 심률을 40차 건반 넘게 42차 이렇게 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심률이 너무 떨어지면 어느 순간에 쓰러지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좋게는 이 제품을 견제하면서 베탈로그 수만은 적당하게 줄이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그 부정맥인데 60차 벗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7, 80차 좌우 벌써 90차 벗어지게 되면 숨이 차거나 캄캄한 감을 느끼게 되어있을 겁니다. 그리고 협심증, 신조통 말하는데 심장은 왼쪽 앞가슴에 있는데 나는 왼쪽 앞가슴이 아프다면 자기절로 인정합니다. 내 심장에 이상이 있구나. 근데 오른쪽 앞가슴이 아픕니다. 뒷잔등이가 아픕니다. 늑골까지 아파납니다. 이것은 기본으로서 심장병으로 나타나는 일종 협심증, 신조통이 반사통에 속하게 되었기 때문에 심장병 치료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근경색, 관상동맥이 많이 막혔습니다. 관상동맥이 보통 어느 정도 막혀야 나에게는 증상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중간쯤 중간쯤 막혀야만이 나에게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중도 도사이라 합니다. 근데 중간쯤 막힌 경우는 표현 들어놓고 말하게 되면 100분제 40 내지 70을 중도로 막혔다. 중도 도사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제일 낮아도 당신이 오늘부터 증상이 나타난다면 거의 40 내지 50% 막힌 경우에만이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으니까 내 병은 이제 영으로부터 시작하는가 이렇게 인정하면 절대 착오입니다. 증상으로 나타날 때게 되면 빠른 속도로서 중하게 막힐 가능성이 중도 도사 무궐중자입니다. 그러니까 심장병에서 그 심근경색은 중간쯤 막혔다, 중하게 막혔다. 중하게 막힌 경우는 100분제 70, 75 내지 90%를 말하게 되어 있는데요. 100분제 70 내지 90 막힌 경우에 병원에 만약 실려간다면 주자를 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주자는 뭐 막힌 부분을 열어줄 뿐이지 전반 심장혈을 몽땅 개조해주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뭐 주자를 했다면은 어제는 내 종생 심장에 대해서는 실은 나도 되겠구나 이렇게 인정할 가능성이 있게 되었지만 해도 이건 절대 실은 날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어떤 분들은 한 개 하고 또 두 번째 하고 세 번째 가는 이런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 이거는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그때 당시 그거 하지 않으면 막히니까 심장 근육에 피가 가지 못하니까 어느 정도 아이가 쓰러질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자를 병원에서는 권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주자를 하게 되면 당신이 몸에 뭐 고관절 수술을 받아서 거기에 철근을 고정했거나 혹은 또 뭐 기타 어떤 그 신체 내에 이미 심장 근육 안에 금속이 들어갔기 때문에 당신은 다시는 MRI 같은 걸 못합니다. MRI는 자기 마당이 세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동맥 경화로 인해서 막혔다 하거나 혹은 뇌출을 한다 할지라도 이런 게 심장 근육에 들어가 있다 하게 되면 많이 거기에 병원에다 먼저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는 자기 마당에서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해도 이 그 MRI 하는 그 기계 자체는 자기 마당이 아주 셉니다. 어지간한 바지띠 꼬리 같은 거
풀어놓

0: 빼지 않는다면 장절로 쭉 내 깔고 누워있었지만 천자이가 떡 붙습니다. 이렇게 자기마다 세게 되어 있으니까 방법이 없는 방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열심히 번제품 정원정신만을 견제하는 게 기본이 아니겠는가 인정합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방송 외로는 335-555번입니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2: 저원 정심하는 진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조원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선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53번째 시간입니다.

대통령 리덕을 견론질로 슬쩍 보고는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당신 보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내 의견을 당신들이 받아들일 리가 없지요. 리덕은 억지로 웃어 보였다. 하지만 난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무슨 방법입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내 생각에는 머리를 돌려 바늘을 그리며 둘러싸고 있는 적들을 뚫고 다시 귀조로 돌아갔다가 끝내는 이 육군단과 합류해야 한다고 봅니다. 모 대통령이 웃으면서 고개를 저었다. 현실적이 못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다시 적들 품으로 기어드는 시기 되니까요. 그리고 적은 여기저기 빽빽이 진을 치고 여러 갈래로 난 길을 몽땅 막고 있습니다. 건너가고 싶어도 건너갈 수가 없지요. 리덕은 또 어깨를 으쓱하면서 두 손을 벌리한다. 말해도 소용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금사강을 건넌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장강은 상강이나 오강처럼 작은 강이 아니지요. 아마 당신이 허리를 돌려야 한다는 것을 느낄 때는 이미 늦었을 겁니다. 그 말에 모 대통령이 하하 웃으며 말을 했다. 리덕 동지, 그런 걱정은 아예 하지 마세요. 물론 좋은 상황이나 나쁜 상황이나 다 대비를 해둬야 합니다. 만약 이곳에서 강을 건널 수 없다면 우리는 강을 따라 북으로 올라갈 겁니다. 설사 사방면군과 합류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서강, 청해를 지나 대오를 북으로 이끌고 갈 거고요. 물론 되겠죠. 홍군한테 날개가 달리면 말입니다. 리덕은 코웃음을 쳤다. 됐습니다. 그만하십시오. 박고가 막았다. 더 논쟁을 하다가는 서로 얼굴을 붉힐 것 같았다. 박고 동지,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모 대통령이 고개를 돌리고 물었다. 나야 어서 빨리 강을 건너기를 바라지요.

박고가 시원하게 대답했다. 모 태동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좋은 일이죠. 하지만 지금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원망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도자들이 부대를 잘못 이끌어 길을

아닌가. 자신을 내쫓았던 사람이 이 젊은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변화였다. 모 대통령의 마음속 깊이 박혀있던 얼음덩이도 스르르 녹고 있었다. 이때 류영이 식사하라고들 그들을 불렀다.

장로는 비록 허술하나 일처리는 깔끔하였다. 불행하게도 문관도 떠밀려 전선으로 나갔으니 형형색색의 희비극이 여기저기서 발생한다.

안개가 어찌나 두텁게 깔려는지 한 찹도 보이지 않았다. 한때의 국민당 주한군이 줄지어 안개 속을 걷고 있었다. 하지만 앞에서 날개 걷고 있는 사람을 자세히 보면은 바로 준이 사람들이 수마부대 사령이라고 부르던 김우래라는 걸 알 수가 있었다. 그 뒤로 거무칙칙하고 덩치가 크다란 사람이 금빛 상좌 견장을 달고 거들먹거리며 따랐다. 한동정이었다. 그들은 어제 권명북쪽에는 가도를 떠났다. 록군 무정 원모 세계현을 지나 용간 나루트를 빼앗고 배를 얻거나 다리를 놓아 강을 건널 준비를 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명령에는 여러 현 소재지를 빼앗아 길을 열되 그곳들을 차지하느라 시간을 뺏겨서는 안 된다고 교정하였다. 생각을 모은 끝에 준이 전투에서 빼앗은 주한군 군복을 써먹기로 하였다. 한동종과 김우래가 정찰열을 거느리고 우로꼬를 기습하는 동안에 정치위원이 다른 부대를 이끌고 무정을 습격하기로 하였다. 그런 다음 함께 힘을 모아 원모를 빼앗기로 약속했다. 团장 한동정은 이 작전이 마음에 들었다. 하지만 정작 주왕군 상좌 옷을 입고 보니 영 어색했다. 자신감도 눈에 띄게 사라져갔다. 우리 이 작전이 성공할 수 있을까? 들통나지 않을까? 어? 한동정이 걱정스레 물었다. 성공할 겁니다. 김우래가 고개를 돌리며 큰 소리를 쳤다. 이 연극은 제가 맡을 테니까 동지는 뒷짐지고 서서 거들먹거리만 하면 된다니까 그러십시오. 나 같은 시골뜨기는 아무 말도 패권 같지도 않단 말이야. 어허, 괜찮아 괜찮아. 김우래가 진짜 국민당 군이라도 된 것처럼 거들먹거리며 말했다. 거기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시골뜨기라니까. 아직까지 주한군을 본 적도 없다고요. 좋아, 그럼 자네만 믿겠네. 또 수십 리를 걸어 어느 높은 산꼭대기에 이르렀다. 아침 안개는 진작 흩어지었다. 서쪽으로는 산이 바다처럼 끝없이 이어져 있었다. 저 멀리 좁고 긴 골짜기가 어렴풋이 안겨왔다. 길잡이가 그 골짜기 사이를 뒤덮은 흰 구름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 보이시죠? 저 구름 아래가 바로 금사강입니다. 그럼 록군은 어디랍니까? 산을 내려가면 바로 록군이지요. 김우래는 오늘 이 연극이 그저 노름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다짐이라도 하듯 매서운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산을 얼마 내려가지 않아서 멀리 우로꼬는 소재지가 보이었다. 우로꼬는 작고 허름한 도시였다. 거리는 하나같이 산비탈을 따라 기울여져 있었고 너무 낡아서 거무칙칙한 성루도 높다란 비탈 위에 덩그러니 서 있었다. 정말 이상한 성이잖아. 지형이 너무 불리해. 김우래가 속으로 투덜거리며 저도 모르게 사창을 꾸악 잡았다. 솔직히 말해 그 역시 자신이 넘치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앞장서

0: 걷는 수밖에 없었다. 성운옥의 보초병 넷과 군관 하나가 보였다. 입고 있는 군복을 보니 이고장 부안군 같았다. 김오래는 가슴을 쑥 펴고 거들먹거리며 큰 걸음으로 걸어갔다. 부안군 군관이 뭔가 이상한지 고개를 곁거리며 다가왔다.
1: 당신들 어디 소속이지?
0: 사천군대나 운남군대나 귀주군대는 모두 회색 군복 차림이었다. 녹색 군복을 입은 군대는 여태 본 적이 없었다.
1: 아니, 내 놈은 조항군도 몰라보나? 어?
0: 김우래는 사납고 거칠게 나갔다.
1: 우리는 방어공사 잘 됐나 살피러 왔네. 뒤오는 분이 우리 단장님이야.
2: 그럼 그쪽은 계급이 뭡니까?
0: 그 말에 김우래가 다짜고짜 군관의 땀을 후려 갈겼다.
1: 뭐 그쪽? 어르신은 상위 연장이다. 보면 모르나. 이를 그르치면 다 내 놈 탓인 줄 알아라.
0: 군관은 뺨을 얻어맞고 나더니 어설프게 웃으면서 설설 기어다.
3: 아, 예, 제가 눈이 없어 잘못 봤으니까 장관께서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줘야 제가 곧 들어가서 알리겠습니다. 예.
0: 김우래는 눈을 부라리며 소리를 쳤다.
1: 에, 그럴 필요는 없어. 앞에서 길이 났네.
0: 그러고는 뒤로 돌더니 뻣뻣이 서서 발뒤꿈치를 힘차게 탁 굴리며 말했다.
1: 보고 드립니다. 단장님, 들어가시죠.
0: 한동 정도 연기를 꽤 잘했다. 그는 뒷짐을 쥐고 서서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뒤를 따라 성문으로 들어갔다. 정찰련도 고개를 쳐들고 힘차게 들어갔다. 운남에는 이처럼 작고 허름한 도시가 많았다. 잘난 마룡현이라 관아가 돼죽을 만해서 대청에서 못을 박으면 온신에 틀리더라는 류행가 가사가 딱 틀어맞는 그런 곳이었다. 성난은 여전히 올리막이었다. 거리는 추락이 짝이 없었고 집은 몹시 허름하였다. 관아도 마찬가지였다. 대문 앞에는 커다란 국민당 휘장이 그려진 가림벽이 있었는데 빛이 발해서 얼룩덜룩하였다. 대문 안에 있는 가림벽에는 장계석이 직접 쓴 서로 아끼고 마음을 다하자라는 글귀를 베껴놓았다. 대문에 들어서니 큰 들에는 대청을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사랑채가 있었다. 대청에는 새로 칠한 나무 현판이 걸려 있었는데 충효, 인해, 신이, 평화라는 여덟 글자가 선명했다. 보안군 군관은 한동정과 김우래를 서쪽에 있는 객실로 안내하고는 곧장 안으로 들어갔다. 곧 팔자 수염을 기른 사내가 나왔다. 푸른색 종삼복이 터질 듯 몸을 감싸고 있었다. 어찌나 뚱뚱한지 걸음도 겨우 뗄 정도였다. 그는 실눈을 가늘게 뜨고서 오리처럼 뒤뚱뒤뚱 걸었다.
1: 에, 제가 바로 위헌의 현장입니다. 며칠 전에 오신다는 말을 듣기는 했지만은 이렇게 빨리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마중을 못 나가 죄송합니다.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0: 한동전 웃는 듯 마는 듯 하고는 고개만 끄덕이었다. 현장은 아래 사람들어 주환생을 차리라고 고갯짓을 하고는 잠자코 한동전 곁에 앉았다. 그러고는 가는 눈으로 상대방을 훑어보기 시작했다.
1: 에, 단장님께서는 이번에 당신들이 공산당을 막을 준비를 어떻게 했나 보살피러 오셨습니다.
0: 김우래가 다그치듯 말했다.
1: 준비요? 지금 한창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하고 있는 중이죠.
0: 현장이 굽실거리며 대답했다.
1: 용주석의 명령을 받자마자 즉시 방공위원회를 세워 제가 조임을 맡았습니다. 향보안 대장들도 모두 불러왔고 흩어져 있는 예비군도 모두 현소재지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럼 방공공사는 얼마쯤 되었나?
0: 한동정이 비스듬히 몸을 젖히며 물었다. 현장은 낯빛이 확

0: 지었다. 그것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이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우리 효는 작아서 가난합니다. 보안대 월급도 몇 달째 밀렸습지요. 공사는... 그는 슬금슬금 눈치를 살피었다. 보안대는 병사가 얼마나 되지? 총은 몇 자루나 있고? 사람은 200명쯤 되는데 총은 겨우 50자루밖에 안 됩니다. 그것으로 지켜낼 수 있겠나? 역시 장관님을 믿어야지요. 현장이 궁색하게 웃었다. 이때 술상을 다 차렸다는 전갈이 왔다. 현장은 깍듯이 손님을 대청으로 청하였다. 객실에는 벌써 관리 예닐곱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 가운데는 한껏 차려입은 여인 둘도 끼어 있었다. 관리들은 깔끔하게 차려입고 서서 공손하게 맞았다. 한동 정도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를 했다. 현장이 한 사람 한 사람 소개를 해서야 이현의 과장, 국장과 그 아내들이란 것을 알 수가 있었다. 현장은 쉴 새 없이 술을 구원하면서 현 재정이 어려우니 옷선에서 잘 보살펴 주셨으면 한다고 머리를 조아리었다. 한동장은 술을 마시면서 가끔 고개를 끄덕여 그러마 하였다. 한동정으로 말하자면은 오랜 탄부 출신이니 오늘 이 술상이 꽤나 입맛을 당기었다. 하지만 애써 참으며 구원하는 술을 조금 마시는 척할 뿐이었다. 시간을 보니 지금쯤 정치위원이 거느린 부대가 무정에 도착했을 터였다. 쉽게 성 안으로 들어갔을지 걱정스러워났다. 현장에게 전화를 걸어 알아보라고 하는 편이 좋을 것 같았다. 헌데 이 다급한데 김우래는 속 편하게 술만 계속 들이마시고 있었다. 한동정의 눈을 부릅떴다. 김우래는 멋쩍게 웃으며 잔을 내려놓았다. 무정에는 방상태가 어떤가? 한동정이 현장에게 물었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현장은 의안이 벙벙해서 대꾸했다. 한동정이 나무라듯 말했다. 도현이 이렇게 가까운데 서로 정황도 모르고 있으니 공산군이 쳐들어온데도 서로 연락이 없겠군. 치. 현장은 뭐라고 대답했으면 좋을지 몰라서 혀가 굳어져 버리었다. 김우래가 눈치를 채고 얼른 한마디 거들어 주었다. 그 참 지금이라도 전화로 물어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현장이 서둘러 수화기를 들었다.
1: 모종일 현장하고 원모연 현장한테 전화를 거세요. 우리 조항군이 곧 도착을 할 테니 성문을 열어주라고 말입니다.
0: 한동장이 말했다. 그렇게 하지요. 현장은 두 현에 모두 전화를 걸었다. 한동정과 김우래는 서로 마주보며 웃었다. 김우래가 눈을 깜빡이더니 또 물었다.
1: 이거 보안대는 훈련을 잘하고 있습니까?
0: 날마다 힘쓰고 있습니다. 영주석이 1등현은 24시간 보초를 세우고 2등현은 12시간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좀 더 오래 세울까 합니다.
1: 훌륭합니다.
0: 김우래가 웃으며 말했다.
1: 우리 단장님께서 병사들을 모아놓고 한 말씀 하실 겁니다.
0: 좋습니다. 그래 주시면 저희는 좋지요. 현장이 말했다. 밥을 먹은 뒤 보안대가 전부 무장한 채로 마당에 모이었다. 김우래는 슬쩍 정찰련을 가까이 불러들이었다. 현장이 단장을 안내하여 나왔다. 한동정은 위험있게 대를 앞에 섰다. 비록 연극이긴 했지만은 푹 자연스러웠다. 그는 얼마간 인사말을 하더니 모자를 벗어 공중에서 우원을 그었다. 정찰련의 시로를 보내는 것이었다. 뒤미쳐 한동정이 소리를 쳤다.
1: 너희들 우리가 누군지 아느냐? 우리는 바로 로농홍군이다.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2: 연계시 천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 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계시 천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 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남철입니다. 오늘도 연변시가학계 전임 부회장 림금산 시인을 모시고 조선족 문단 시인 시작품 소개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수고합니다.
0: 네, 오늘 소개할 시인은 어느 분이십니까?
1: 예, 오늘은 예, 단행간 도문시에서 남편과 함께 개인 진로소를 경영하면서 시창작을 견지해온 류순희 시인을 소개할 겁니다.
0: 네, 그럼 오늘도 먼저 류순희 시인의 프로필부터 소개해 주시죠.
1: 예, 류순희 시인은 예, 도문시에서 출생했고 연변작가협회 회원이고 1988년에 길림대학 정치학부 통신학부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집 햇님이 꼬리와 성인시집 해가 흙을 물어온다 등을 출간했습니다. 2009년 이 연변 아동문학학회 필요에서 시 눈으로의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2009년에 제23회 아동문학 창작 및 연구 모임에서 동시 가을 하늘이 또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제26회 두만강 요울소리 시가 탐구에서의 타자라는 시가의 신인상을 수상했고 2010년에 길림신문 비호크 문예작품 공모에서 또 화투놀이라는 시가의 장례상을 수상했습니다.
0: 네, 그럼 류순희 시인의 문학에 대한 생각은 어떠합니까?
1: 예, 그는 예, 자신이 시집 해가 흙을 물어온다의 머리글에서 이렇게 필요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참 많이 아프게 살았습니다. 어릴 적 작가가 되려던 꿈은 그냥 꿈일 뿐이었습니다. 너무 오랜 세월 포기하지 않고 집착한 덕분에 저에게도 시집을 출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 같습니다. 1960년대에 학교를 다니면서 문법조차 제대로 익히지 못한 저에게 시 쓰기는 너무 높은 산이었습니다. 나름대로 모짐을 쓰며 노력하였지만 저의 시 쓰기는 어두운 터널 속에서 제자리 걸음만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다행히 선생님을 운명처럼 만났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침을 받으면서 변형을 알게 되었고 이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시 쓰기로 긴 터널 속을 나와보니 높다란 산기슭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안개 속에서 헤매고 있는 기분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시적 사유를 더 개방하고 언어를 갈고 다듬으면서 선배님들을 뒤를 따라 부지런히 산으로 오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저도 예술 가치가 있는 시를 쓸 수 있으리라 믿음하지 않습니다.
0: 네, 그럼 아래 류순희 시인의 구체 시작품들을 감상하면서도 더 가까이 시인한테로 다가가 보겠습니다. 먼저 감상할 시는 제목이 봄바람입니다.
2: 봄바람 류순희. 너의 푸른 외투자락이 산을 감싼다. 들을 감싼다. 강을 감싼다. 너의 푸른 웃음에 나뭇가지가 파랗게 웃는다. 냉이가 파랗게 웃는다. 강물이 파랗게 웃는다. 돼지가 온통 너의 파란 웃음병에 걸렸다.
1: 예, 이 시에서는 예, 봄바람을 푸른 외투자락으로 보면서 그 외투자락이 산을 감싸고 들을 감싸고 강을 감싼다고 형상화했습니다. 또 그 봄바람이 웃는다고 하면서 그래서 나뭇가지가 파랗게 웃고 냉이가 파랗게 웃고 강물이 파랗게 웃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예, 돼지가 파란 웃음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0: 즉 봄바람이 파랗다못해 나중엔 파란 웃음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파란 웃음병에 걸리기까지 봄바람이 추운 겨울이 서른 만리를 넘어온 그 로고와 고난의 행군을 지하하는 거죠. 참이의 봄바람을 아주 살아서 숨쉬기 인격화했습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남성묘입니다.
2: 남성묘 려순이 아버지 집으로 인사 올리러 갔다. 낡은 밥상 위에 아버지가 써놓은 쪽지 하나 있었다. 얘들아, 오늘 삼국연이 강좌가 있어서 전공으로 들어가니 기다리지 말거라. 맥이 풀린 나는 집안을 두루 살펴보았다. 창턱 밑에 아버지의 손때가 반들반들하고 보풀이 보약해인 삼국연이 수어전 홍루멍 금경매 고전 명작들이 쌓여있었다. 즐기시던 일을 오늘도 하시는 아버지가 너무 자랑스러워 춤이라도 추고 싶었다. 나는 문을 꼭 닫아놓고 가벼운 걸음으로 하산했다.

0: 예, 이 시의 주요 포인트는 바로 청명이나 추석날 아버지 산소로 성묘하러 가는 것을 아버지 집으로 간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집에는 아버지는 안 계시고 낡은 밥상 위에 쪽지 하나 있습니다. 쪽지 내용은 얘들아 오늘 삼국연이 강조가 있어서 천궁으로 들어가니 기다리지 말거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아버지가 평소에 늘 즐겨 읽으시던 삼국연이 소원 홍르몽을 강의하러 가셨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미루어 보면 아마도 아버지는 생전에 이런 고전명작들을 즐겨 읽으시던 분이었고 그런 걸 잘 알고 계신 분이란 거죠. 그러하길래 그걸 또 강의하러 간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안을 두루 살펴보니 창틀 밑에 아버지 손때가 반들반들하고 보풀이 보약해인 삼국연이 수호전 홍르몽 금병매가 가득 쌓여있는 게 보입니다. 아마도 시인도 그런 아버지 책들을 어렸을 때 많이 읽으면서 문화의 길에 들어선 게 아닐까 생각하게 되고 그걸 또 보고 막 춤이라도 추고 싶어하는 시인을 보고 시인도 한때 문학에 심취했던 분임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나는 문을 꼭 닫아놓고 하산했다고 합니다. 지금 아버지 산소에 아버지 묘를 지금 집으로 받았을까 그 문을 꼭 닫아놓고 하산했다. 즉 아버지가 평소 즐기던 일을 천당에서도 계속 하고 있구나. 그래서 더 방해하지 말자고 생각한 거죠. 이 시는 이렇게 현실과 상상 속의 그 천궁을 자유자재로 넘나들면서 문학을 즐기시던 아버지에 대한 추모의 마음을 잘 담아냈다고 생각합니다.
1: 네, 다음 감상할 시 제목은 포도주입니다.
2: 포도주 려송이. 고요한 보랏빛 호수 속으로 천천히 들어간다. 뱀 한 마리 스르르 기어나와 나의 목에 매달려서 긴 혀로 입술을 할린다. 나는 혼몽 속에 흔들린다. 뱀이 기다란 꼬리로 칭칭 감는다. 점점 몸을 조인다. 단계가 풀려 너부러진다. 전율한 몸을 허수물이 서서히 덮어준다.
0: 예, 이 시 역시 시적 상상을 쓱 잘 발휘해서 포도주가 빚어지는 과정을 아주 잘 형상화했습니다. 즉 포도주의 수를 고요한 보랏빛 호수로 보았고 그 속으로 또 포도가 아닌 내가 천천히 들어간다고 했는가 하면 그 속에서 또 뱀 한 마리 스르르 기어나와 나의 목에 매달려서 긴 혀로 입술을 하른다고 합니다. 즉 포도가 술에 잠기는 순간 나도 뱀도 다 포도주로 되는 그 술 속이 물건이 되죠. 아주 그 상상이 기발합니다. 그래서 막 몸이 조여들고 나중에 탄계가 풀려 너부러지고 온몸이 전율하다가 서서히 호수물에 쓱 즉 술에 이래 덮씌운 그 과정 어쩌면 한 인간이 서서히 익어가고 성숙되는 과정이라 할까.

0: 씌워주고 껍질을 벗기고.
1: 그러니까 내가 그 속에 융화되었다는.
0: 융화되어 나도 지금 네. 대변을 일으키고 특히 그렇죠. 이 시창작에서 또 나도 떼포시를 하고 있는 네.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0: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진달래입니다.
1: 진달래 료순이 꼭 5월이면 고향산에 나타나는 빨간 꽃게무리들 저마다 산봉우리 하나씩 차지하고 온 산을 먹어치운다. 엉금엉금 꽃잎으로 이산저산 노을빛 물결 출렁이게 하고 어두운 골짜기 찾아 환한 빛 파종한다.
2: 환한 빛 파종하며 어둠을 몰아낸 존재로 승화됩니다. 전체적으로 평범한 봄꽃을 원초적 생명력과 정복력을 지닌 존재로 재탄생시킨 류순이 그 시인이 특유의 참신한 발상과 언어감각이 돋보이시라고 생각합니다.
0: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자몽련입니다.
1: 자몽련 류순이 밤새 하늘 가득 흘러놓은 황진이 분홍 귀걸이 세월 가지 끝에 매달아 놓은 이루지 못한 여인의 푸른 꿈 검은 고줄 뜯어뜯어 울컥울컥 토해놓은 퍼른 멍 하나 둘

이 시는이 자목연을 소재로 한 서정적인 작품인데 화산의 시적자를 통해 밤새 하늘에 걸린 황진이 분홍 귀걸이라는 그 독특한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이는이 아마도 자목연이 그 꽃봉오리나 꽃잎을 형상화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어서 또 세월의 가지 끝에 매달린 이루지 못한 여인이 푸른 꿈 이런 그 구절에서의 미완의 꿈과 애환을 느끼

0: 특히 검은꽃을 뜯으며 울컥울컥 토해낸 푸른 멍, 이런 그 식구는이 감정의 격렬함과 상처를 강렬하게 시각화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자연물, 즉 자목령과 인간의 내면, 즉 꿈, 상처, 미련을 교차시키면서 섬세하고도 강렬한 정서를 전하는 시라고 생각합니다. 어딘가에 비장하면서도 또 형상이 잘 살아난 그런 시입니다.
1: 네, 다음 감상할 시의 제목은 물고기 가게에서입니다.
2: 물고기 가게에서 려순이 검푸른 파도 고요한 정오의 바다 동해 고등어 오징어 갈치 송어들 서해 고래꽃게 문어들 장기 자랑을 펼친다. 태평양이 와서 설레이고 대서양도 와서 출렁거리고 인도양은 와서 흐물거린다. 은빛 고래가 불쑥 솟구치며 남극의 거대한 빙산 자락을 토해놓는다. 노을이 내려와 바다를 서서히 먹어버린다.

0: 예, 이 시도 참 명하게 썼습니다. 이 시는 상상을 쓱 발휘해서 한남 물고기 가게에서 본 느낌을 자유자재로 바다를 끌어들이고 동해의 고등어 칼치 성어들을 끌어들이고 서해의 고래 꽃게 문어들도 끌어들여서 한남 물고기 가게가 동해와 서해의 한복판인 듯 형성화했습니다. 이 시는 여기에만 멈춘 것이 아닙니다. 아예 태평양도 와서 설레게 하고 대서양도 와서 출렁이게 하고 인도양도 와서 흐물거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술 더 떠서 남극까지 고래 입에서 토해지게 하고 더우기는 그 노을이 내려와서 그 큰 바다를 서서히 먹어버린다고까지 했습니다. 점으로부터 면으로 한낮 시장 모퉁이 물고기 가게로부터 전반 바다가 통째로 묵히운 데까지 확장해서 시가 부풀어 오르고 살이 지고 형상의 물이 뚝뚝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류순희 시인의 그 시적 재질이 잘 표현된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나의 서재에서입니다.
2: 나의 서재에서 류순희. 수억 년의 잠에서 공룡이 깨어나며 천지가 뒤바뀐다. 금강산 기암절벽에서 나는 구룡폭포의 빛취알이 되어 천길벼랑을 뛰어내린다. 료동의 갯벌에서 나는 작은 꼬막이 되어 황홀한 노을 한 조각 물고 있다. 도낭 막고굴의 벽화에서 나는 복대불 몸체 푸르니끼로 돋아나 순례를 한다. 시간은 잠을 자고 나는 나를 잃어버린다.
0: 예, 이 시도의 상상이 썩 잘 발휘된 시입니다. 시인은 지금 자신이 서재에서 서재에 있는 책들을 통해 공룡시대도 가보고 금강산의 구룡폭포도 가보고 또 서재의 그 책들 속에서 여동 갯불이 꼬막이 되기도 하고 황홀한 노을 한 조각을 물기도 합니다. 또 돈황 막고구리 백화에서 북대불의 몸체도 들여다봅니다. 이렇게 밤을 펴며 독서를 하다 보니 시간은 잠을 자고 나는 나를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즉 독서에 빠져서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자신까지 잃어버리고 밤을 새는 그 정황을 잘 형상화했습니다.

0: 네, 계속해서 감상할 시 제목은 헌독입니다.
1: 헌독, 려순이. 베란다 한 구석에 처바가 두었던 헌독 속에서 까르르 까르르 해맑은 웃음소리가 울려나와서 무심히 들여다봤다. 파란 호수가 잔물결을 일렁이고 호수 밑에서 둥근 달이 서서히 떠오르고 햇살 가지들이 반짝이는 별이 된다. 황홀한 밤하늘이 펼쳐진다. 달은 수억 년 된 화석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시간이 진공 속에서 헌독 속에 넘쳐나던 어머님의 사랑이 별이 되어 어둠을 가셔주고 있다.

예, 이 시 헌덕은이 낡은 항아리 속에서 발견된 그 과거의 기억과 어머니의 사랑을 상상을 발휘하여 아름답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베란다 한구석에 처박혀 있던 헌덕에서의 까르르까르르 해맑은 웃음소리가 울려나오는 설정이 인상적입니다. 무심히 들여다본 화자는 그 속에서 파란 호수 그리고 떠오른 둥근 달 반짝이는 별 이런 걸 막 환상하면서 환상적인 풍경을 마주합니다. 특히 시간의 진공 속에서 헌덕 속에 넘쳐나던 어머니의 사랑이 별이 되어 어둠을 가시주고 있다는 그 마지막으로는 오래된 물건에 깃든 따뜻한 추억과 모성의 빛을 감동적으로 승화시킵니다. 단순한 골동품이 아니라 세월을 초

초월한 사랑의 저장소로서 헌덕이 새로운 의미를 얻는 순간입니다. 전체적으로 평범한 일상의 소재를 통해 깊은 정서와 우주적 상상력으로 확장해 나가는 류신이 신 특유의 서정성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0: 네, 오늘은 여순희 시인의 상상과 형상이 잘 살아난 깊이 있는 시들을 감상하고 또 시해설 들어보았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1: 예,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2: 여러 민족이

나란히 손잡고 조국 대지의 아름다운 문명의 꽃을 활짝 피우고 있습니다. 서로 돕고 교류하고 함께 어울리고 분투하며 민족 화합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56개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위대한 조국 중국입니다.

0: 국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당원이 당기를 향해 서약한 엄숙한 약속입니다.
1: 국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국가 공무원의 업무상 중요한 직책입니다.
0: 국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국방 안전과 직결되며 군인의 사명과 책임감을 구현하는 일입니다.
1: 국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모든 시민이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0: 국가 비밀 보호는 인민을 위함이고
1: 국가 비밀 보호는 인민의 의지합니다.
0: 우리 함께 국가 비밀 보호 방어선을 구축합시다.

0: 하나가 되는 시간.
1: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0: 연연 가요 데이트. 편견 없는 따뜻한 시선이 작은 마음을 열어줍니다. 사랑을 담은 따뜻한 포옹이 작은 감동을 전해줍니다. 관심과 배려가 넘치는 세상, 감동과 희망이 어우른 세상, 우리가 그려갈 행복한 세상입니다.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우리 일상 속에 깃든 작은 행복을 노래한 가요, 최관석 작사, 리철수 작곡의 황은희 가수가 부른 우리 행복 도동시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우리의 삶에는 잊을 수 없는 추억들이 있습니다. 그 추억들은 때로는 미소를 짓게 하고 때로는 가슴 한켠을 따뜻하게 데웁니다. 리흥국 작사, 오영일, 김혜연 작곡의 김선희 가수가 부른 추억을 전해드립니다.

우리의 고향 연변, 그 중에서도 만무과원은 끝없이 펼쳐진 과수원의 아름다운 풍경으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아온 곳입니다. 리영해 작사, 김창근 작곡의 박춘희 가수가 부른 내 고향 만무과원 조화라를 전해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호와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볼텐은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증, 로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해 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긴이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긴이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2: 연계시 철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계시 철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염견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염견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중국 염별을 중심으로 동북아 전역을 향해 정규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염견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염견 지역 사회와 우리 동포들과 함께 중국 조선족 민족문화를 선도해가는 비전 있는 방송을 지향합니다. 염견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규정을 준수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처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 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 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 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 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 근육세포의 로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 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 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에 됩니다. 방송에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장수루우방은 순중약으로 된 OTC 감류 국약입니다. 맥동, 천동, 숙지황, 텍사, 산소유, 진주, 구편 등 28가지 진귀한 약재로 된 장수 제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근본을 다지고 원기를 회복시켜주며 간기가 막히고 비장이 허해서 생기는 입마름, 야간 식은땀, 소족심, 열감 증상과 손발이 차고 반응이 둔하며 허리다리가 시큰거리고 신장 기능의 저하로 나타나는 증상과 일찍 백발이 생기는 등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장수로방은 건강하게 장수시켜주는 진귀한 약재들로 구성이 된 큰 처방입니다. 9g으로 된 환약으로 하루 식전 한 번씩 저농도 소금물 혹은 따뜻한 물로 복용하시면 빠르게 기운이 차오르고 머리가 맑아지며 숙면에 도움을 드립니다. 장수로방 무료 배달 번호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풀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여섯 곽을 사시면 네 곽을 더 드리고 아이패치 세 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열두 곽을 사시면 열다섯 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열 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여섯 곽을 사시면 네 곽을 더 드리고 아이패치 3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10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세신 1호 약품은 1곽의 가격 898원이고요. 5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아이패치 3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10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10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장수로방 약품은 한 곽의 가격 198원이고요. 15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아이패치 3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30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10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2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선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오늘부터 새롭게 강의하는 장수로방 한각의 198원인데요. 한각은 6일 동안 복행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일보로서 여러분들한테 천이박사 명서방 이걸 설명드리면서 최신으로 이 제품 자체는 연속 지금 698원으로부터 오늘부터 200원 인상된 898원으로서 여러분들한테 연속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장수로방이 지금 새롭게 나온 이런 제품에 속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장수로방에 대해서 진일보 말씀드리겠는데요. 장수로방은 이름 그대로 장수를 보증해주는 로 처방이다 이렇게 되었는데 한각의 가격이 198원인데요. 한각 안에는 큰 여사알이 들어있습니다. 하루에 아침 전에 일어나서 식전 1시간 전에 딱 완약입니다. 우왕상치환처럼 그만큼 큰 그런 그 완약에 속하는데요. 지금 우대정책이 특수한 우대정책이 실행됩니다. 30각에 15각을 드리게 되는데 이때 한 각의 가격은 130원 좌우밖에 되지 않습니다. 30각에 15각이게 되면 30각이게 되면 30일 복행하고 15각을 더 드리게 되면 45일간 복행할 수 있는 양으로 되는데 지금까지 없었던 특수한 완약에 속하는데 일단 이번에 우대정책을 이용해서 드셔보시게 되면 이 제품은 명품이구나 이런 감을 짊어 느끼게 되실 겁니다. 천이박사는 498원인데요. 15일간 복행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12각에 15각에 눈에 붙이는 고양 10각을 떠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한각의 평균 가격은 200원 좌밖에 되지 않습니다. 천이박사는 익숙한 제품이죠.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어디에 불편하면 세포의 신호를 세포에 전달해주면서 금방 불편한 부분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겠습니다. 명서방은 598원에 한각을 하는데 30일 복행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12각에 12각을 드리고 눈에 붙이는 고약 10각을 드리게 되는데요. 이때 한각의 평균 가격은 290원 좌우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는 501-7766번에 전화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0: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0: 네, 선생님 수고하신다.
1: 예, 안녕하세요.
0: 이 집에 남편이 좀 중풍이 온 지 한 2년이 됐는데 그냥 혈압이 온종일 안 됐대다.
1: 예.
0: 예, 그리고 그냥 뭔가 뭐 젓가락질 밥 먹을 때면 젓가락질 해도 자꾸 흘리고 밥을 먹은 거 퍼퍼 먹으면 괜찮은데 졸지 그 잘라치면 자꾸 졸지 않고 자꾸 많이 흘린단 말입니다. 자꾸 하겠다고. 예.
1: 예.
0: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게 힘들어 아이들이었어도 그래도 자꾸 또 개낀다. 밥상에 마주 앉으면 개낀단 말입니다.
1: 중풍 후유증 환자 전형적인 증상 가운데 개끼 물을 마셔도 개끼고 밥은 예. 국물을 먹어도 개끼고 그래요.
0: 야, 그 살몸에 바쁘게 해서 그걸 한번 그렇죠. 개끼나 막 허물이 눈물이 막 번들게 된다.
1: 그렇죠.
0: 예,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강의 안에서 막 노벨상은 두 번 받은 약이라고 해서 지금 전이 봐서 6개 동안 먹었습니다. 6개월을.
1: 반년 됐네요.
0: 예, 예, 다른 데서 효과 못 보던 데서 봤는데 이 약에서 지금 효과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1: 아, 그럼요.
0: 예, 예, 예. 손을 덜 떨리고 흘리는 것도 많이 나왔습니다. 예. 흘린다, 예. 그리고 얼굴이 약간 푸들푸들 거리나면 이랬죠. 괜찮아서 우리는 모르겠는데 우리 집에 아저씨는 그게 알린다는 게 우리는 모르겠다는데 그게 없어졌답니다. 푸들푸들 떨리던 게.
1: 그게 주의하지 않으면 크게 예. 번집니다. 맨 단 와서 절반이 예. 그 단화에 오거나 앞으로 뭐 지금 젓가락 쥐기 힘들다 하지만 앞으로 밥 예. 먹기도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밥 씹으면 나오지. 예, 예.
0: 그래, 그 심장이 또 이제 원래 또 안 좋습니다. 그래, 그러지. 정소소서 뭐 다음에 조금 하면 성기 신경 쓰고 예. 성질이 막 패해졌습니다. 누르나는 살 성질도 패해지고 예.
1: 그렇죠.
0: 저녁에는 자지 않고 또 안 사도 있습니다. 근데 막 정신병자 저기네 어찌 신경 나서지 않고 이랍니다. 참 빌라서 되게 병이 또 가네.
1: 병이죠.
0: 예, 제대로 예. 우울해지면 살이 신경 쓰더라 말입니다.
1: 예.
0: 근데 그러면서 예, 가슴이 답답하다며 안 사다도 안 사도 있고 문을 열어놓고 찐도 막 온밤 잠 자지 않으면 문을 TV를 켜놓고 있었댔습니다. 근데 이 증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요즘에는 증상 없어졌다 이런 증상이.
1: 그렇죠.
0: 그리고 요즘엔 또 가슴이 답답하던 게 침침하지도 않고 답답하지도 않고 이 가슴이 편하다면 신경질을 썼습니다 저는.
1: 그렇죠.
0: 많이 예. 좋아졌습니다. 그럼 머리에 계속 얼빠내서 무슨 옷도 됐습니까? 얼빠내 앉았던 게 또 정신 차리고 따로 해줬습니다.
1: 그렇죠. 그렇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겁니다. 예, 예.
0: 그 혈압도 온종일 잘 되고 예. 혈압하고 두 개, 세 개씩 두 가지씩 못 두 개 한 가지만 먹어도 온종일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1: 예.
0: 그리고 내 한 가지 더 물어볼 거는 이 제시 조만간 뭐 뭐냐고
1: 명서방
0: 예, 우리 시누이가 좀 저 안방에서 조금 놀라왔는데 눈에서 그렇게 아프다며 통쇄나다 이게 눈 확이 막 빠지는 것을
1: 그거 주의해야 됩니다. 안악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큰일 납니다. 예, 실명하는 우선 질병 가운데 한 가지 속할 가능성이 예. 있습니다. 검사해봐야 되는데.
0: 검사는 아예 해봤는데 그게 막 자꾸 눈이 아프고 참 피곤하고 산눈이 머리가 원래 아프다 미립겠다. 그래서 내 집 선생님과 물어봅니다. 이야기 명서방농약이 되겠는가 내서.
1: 그런 데 쓰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드시게 되면 많은 분들이 예. 방송에 말씀한 거 들으셨겠지만 해도
0: 예.
1: 그거는 주약에 안통이 느껴지고
0: 예.
1: 눈알이 빠지는 것 같다고 그 예. 정도게 되면 안과 질병 가운데서 녹내장 침광예는 의심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게 예. 쉽게 실명하는 노인성 안과 질병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 질병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명서방 드시고 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분들이 예.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압이 지금 정상 돌아오니까 예. 이걸 쓰는 어간이 이전에는 계속 안압이 높았다 낮았다 예. 높은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 제품 자체를 드시고 나서 안압이 기본 뭐 10부터 21 예. 그 안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눈뿌리가 빠지는 것처럼 아프고 예. 그랬던 게 지금 그런 증상이 완전히 개선됐다는 분들이 계시고 이거 빨리 선택을 하시오.
0: 예, 그래서 오늘은 뭔가 뭐 이 천일박사 떠서 마저 활동이 아직 아닌가?
1: 그렇죠. 천일박사가 이번에 우대할 때, 큰 우대할 때인데.
0: 이약 쌓였을 때도 무슨 다른 약을 썼는데 뭐 이리 활동이 좋을 때 아무래도 이약을 또 써야지.
1: 예, 그렇죠.
0: 마저 활동이 이렇게. 오늘도 12가구 싸고 우리 신의 앞으로도 이 명서방농약도 싸겠습니다.
1: 그렇게 하세요. 천일박사는 12가구에 15가구를 주고 눈병치료 예. 명서방은 역시 12가구에 12가구 주니까 두 분이 이번 활동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다 더 준다요. 그렇게.
1: 그렇죠. 많이 줍니다. 예. 이번에 우대할 때 툭 쌉니다. 예. 예,
0: 예. 이렇게 두 가지 약 배달 받겠습니다.
1: 예, 건강기원입니다.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이 명서방 눈약을 얻은 반년 썼습니다, 지금. 원래 이게 진단받은 게가 지금, 저기, 그러니까 농내다에다 내 황반 뺏어 거지 있습니다.
1: 네. 예.
3: 예, 그래, 물질한테.

0: 경제가에 비틀게 배우고 항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뻐이 원정글 있어가지고 왜 자꾸 이게 눈에 눈동자에 자꾸 뭐 날아다니는 거 점점입니다. 예, 검은 반점이.
1: 유리체 헌탁입니다.
0: 예. 또 되고 이랬는데 지금 내 이 맹서방 눈약심에서 안압은 완전히 잘 공제되고 있습니다.
1: 큰 문제 해결입니다. 그건 보통 해결 아닙니다. 안압이 공제됐다는 거는.
0: 예. 그게 난 맨 중요한 게 안압을 했는데 이게 안압이가 지금 잘 조절되고 있을까나. 암을 뭐 눈알이 아프거나 빠지고 것처럼 이 머리 아프고 이런 증상 완전 없고요. 그리고 이 환방에서 물질이 삐뚤게 배우는 게 지금 물질이가 잘 고치되어옵니다. 지금.
1: 항반변사입니다. 예예. 예. 항반변사하고 항반구병변입니다. 예예.
0: 젓가락에 예. 한번 내 딱이라 뭐 삐뚤게 이렇게
1: 꼬꼬산대 내 생각에 각이 삐뚤나 예. 보이죠. 예.
0: 예. 그러던 게 지금 예 전차적으로 나사지는 게 악입니다. 예.
1: 그렇죠. 예예. 예.
0: 그리고 이 뭐 원청이 이 문청은 그는 완전히 없습니다. 없습니다.
1: 아 그럼요. 예예. 예. 별명으로는 비문청이고 그리고 병 이름으로는 유리체 혼탁이고 그렇습니다.
0: 예. 예, 이제 그건 지금 완전히 이렇습니다, 지금.
1: 그건 큰 해결입니다. 모두 큰 예. 해결입니다. 예.
0: 그러니까나 지금 이 물질이 배우는 경우에 많이 빠이 배웁니다. 잘 배웁니다. 그러네, 시력도 가서 그러네, 시력 검사를 해봤는데 이게 요즘 몇 달 약 쓴 다음에 감사하는데 시력이 지금 올라갔습니다.
1: 눈병치료에서는 알아줍니다. 올라간다는 게 지금 상태를 보증하는 게 큰 치료라고 인정할 수 있는데 시력이 올라갔다면 보통 약으로 대체가 되지 않을 겁니다.
0: 예, 그래 나는 시력은 원래 올라갈래 근심 다 했습니다.
1: 그렇죠. 더 하시면 대세다 이랬죠. 예, 예.
0: 그러니까 이 약 수분에 얼마나 지금 신심이에요. 완전히 신심이.
1: 신심 생기고 기분 좋죠.
0: 예. 그리고 기분도 좋으니까 나 예, 뭐 눈도 완전히 뭐 이제 자꾸만 뭐 아프던 게 이런 증상이야 완전 나 뭐 눈에 눈 병 있던 사람 같지 않습니다. 지금 완전 좋습니다.
1: 그렇죠.
0: 예. 그러니까 내 약 이번에 이거 활동 이렇게 솔직히 오늘 두 갈 더 변화를 받으려고 합니다.
1: 그렇게 하세요. 이번 우대 정책이 좋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3: 저도 이 천이 박사 쓰는 환자입니다.
1: 예.
3: 이 묘도는 아마 한 거의 다섯, 여섯 달 된 것 같습니다.
1: 예.
3: 그러니까 처음에 쓸 적에 이 허리 놀라고 밤에 악물 많고 그리고 이 심장이 가슴이 드문드문 가다도 이 쥐어드는 감이 나면 통증이 오고 그리고 녹음쇠 부두도 심하고 기억력 감퇴성이 특히 심한.
1: 심대 혈관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으니까 기억력이 감퇴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력은 네, 순환 장애를 풀어줘야 기억이 제대로 돌아오는데 기억세포가 먹지 못하니까 말라깡이가 되니까 그 기억세포가 기억할 수가 없죠.
3: 예. 예, 손발 자꾸 저리고 이래서 선생님하고 뭐냐고 이거 쓰기 시작해 그건 거의 한 반년 먹는데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1: 예.
3: 그래, 그러려니까 또 요새 값이 오른다지.
1: 예.
3: 예. 그리고 이게 또 두 번도 노벨상 받은 약이 확실히 좋았을 텐데.
1: 그렇죠.
3: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더 살려고 하면서 오늘 다음 나오고 싶은 건 그 장수로바이라는 약 오늘 셀라피다.
1: 지금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3: 예.
1: 이 제품은 특수한 제품인데 이제 설명드리면 감동을 금할 수 없을 정도로서 노는 게 이런 제품이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이끌게 되어 있구나 이런 감도 느끼게 되었을 겁니다.
3: 예, 그래서 선생님과 문의하고 싶은 건 전에 신자의 전열선염을 인해서 밤섭에 자꾸 밤에는 방도 잘 수 없고 그리고 이 정점은 그 요추관판 다리를 인해가지고 좌골신경 토용계인데 다리가 느리더니면 어디를 걸어다니기도 불편하고 예, 그렇습니다.
1: 예.
3: 그래서 이 이야기 어떻게 했는지 선생님과
1: 잘 모르셨는데요.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려고 하는 중이었는데 이 제품 자체는 기본으로서 이제 말씀한 그런 증상을 개선해 주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서 100가지 모병을 풀어주는 100가지를 통하게 해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는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한 알만 딱 드시게 되면 하루에 한 번 딱 드십니다. 그것도 아침에 일어나 식전 1시간 전에 한 알만 딱 완약인데 그것만 딱 드시게 되면 맥이 나고 정신이 나고 혈액순환이 잘 되고 심장이 좋아지고 골격이 좋아지고 콩팥이 좋아지니까 소변이 잘 통하고 골격이 좋아지고 그리고 소화가 잘 되고 종합으로 간이 좋아지고 눈이 밝아지고 기본으로 이 제품 자체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게 황실의 의의 처방입니다. 의의라는 거는 황제를 관리하는 전문 의사가 있는데 의의 몇천 년 내려온 장수 처방으로 내리 알려지게 되었기 때문에 일단 이걸 견제해서 복용하시겠다면 마음의 안정을 찾고 부선텐징 그러니까 콩팥을 도와주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모로 불편한 점들이 해결받고 소화계통이 잘 해결되니까 비위가 든든해지고 간경락이 열리니까 간주 수시에 그게 잘 소통되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경락을 잘 소통시키기 전에 이런 차원에서 이 제품 자체는 특수한 제품입니다. 우리가 모두 황제 위치에서 자아관리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28가지 중약재가 여기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한 번 딱 드십니다. 얼마나 이 약 힘이 세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하루에 한 번 드시고 이렇게 여러 종합적인 좋은 효과를 거두게 되어 있겠는가 이런 걸 완전히 가늠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 자체는 이제 아래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면 진일보 많이 참고가 되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 우대정택도 좋습니다. 15각을 싸면 5각을 주고 눈에 붙이는 고약세가 30각 싸면 30날 드시는 셈이 되는데 거기에 또 15각을 주니까 15날을 드시는 양이 거기에 또 10각이 눈에 붙이는 고약을 드리니까 이때 원래 한 각에 198원으로부터 100원 분하게 돼 있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예. 특수한 처방인데 제가 이거 이 처방 받아보고 감동을 금할 수 없을 정도로서 와 인류가 백세 시대 하던데 그저 단순 구호가 아니구나 이 제품이 바로 백세 시대를 이끄는 장수 제품의 기본을 해결해주는 이런 좋은 제품이구나 꾸번 폐유엔이란 말이 있습니다. 근본을 지켜주고 원기를 돋아주는 데는 바로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본 제품 장수로방이구나 장수로 처방이라 하는 말입니다. 예, 잘 네.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아 그렇게 되면 오늘 이 두 가지 약 좀 배달 받아야 되겠죠.
1: 예, 값도 너무 비싸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번만 예. 딱 드시면 됩니다. 예, 15각 싸면 5각 줍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네, 수고하세요.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주인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제가 산이 박살 먹고 예, 많은 면에서 효과 잘 보고 있습니다.
1: 예.
4: 혈압과 심장이 엄청 잘 되니까 예, 어지럽증이 해결되고 기억력이 많이 돌아서 예, 가슴이 편안합니다. 그리고 밥을 예. 잤던 게 지금 자수가 줄어드니까 밤피나에 잘 수 있어 아트리를 단속이 지나고 예. 그리고 이 저기 허리 아픈 것도 예. 많이 나서서 지금 걷지 못하던 게 잘 걸을 수 있고 소화가 안 되고 안 돼서 연고생했는데 예, 좀 소화 잘 되니까 밥 잘 먹고 맥이 납니다.
1: 그렇죠.
4: 제국에 기관지염이 있어가지고 서로 만났기 진가리가 심했는데 이것도 다 나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예.
4: 예, 그래야지 효과도 즐겨서 쓰려고 쓰리. 저 오늘 약에서 배달 받다고 전화드렸습니다.
1: 예. 그렇게 하세요. 배달 전화번호 5017766에 전화 넣으셔. 지금 우대정책이 좋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천희 박사는 지금 가격 인상 전에 가격으로 498원에 한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가격이 인상되면 100원 오르게 되어 있으니까 이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4: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세요.
1: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5: 예, 우리 형님이 지금 천이박사를 쓰고 있는데 부위 것만 오자마자 병원 치료를 받고 나와서 인춤 썼단 말입니다.
1: 예.
5: 그래 이 팔다리를 잘못 쓰던 게 지금 있잖아 머리가 빗습니다.
1: 머리 빗을 정도까지 그러면 그 발을 쓰는 공능이 정상 돌아왔다는 걸 말하죠.
5: 예, 예 어떤 한 야도 잘 썼습니다. 이전에 예. 그런 거리라며 영 온수랍니다.
1: 그렇죠.
5: 영 신기한 예. 천지박사의 중풍에는 영 좋은 약입니다.
1: 그렇습니다.
5: 그래, 또 선생님 한 가지 자문합시다. 지금 해약이 나온 게 장수로바이라고 나온 게 이 콩팥이도 나쁘고 간도 나쁘단 말입니다.
1: 간과 콩팥의 특수한 효과를 봅니다.
5: 그렇습니까?
1: 그렇죠. 예.
5: 그래 뭐 오늘이 그 장수로 배달 받자고 그린다.
1: 그렇게 하세요.

0: 장소로 봐요. 북한산 해수는대는 우리 오상 가운데서 건파하고 가니 심장도 건파줄 떠날 수 없다고 제가 늘 말씀드린 거 있죠. 북한산 해수는 제품이 여기 산주여, 두종, 복분자, 토사자 이런 성분이 들어갔고 건파줄 든든하게 해주는 이런 성분이 여기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시름 넣고 쓰시겠다면 새로운 인생이 청춘을 맞이하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청춘이라는 게 이거 보통 선생님 만나서 크게 이야기하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드셔보시게 되면 알 겁니다. 내가 예, 옛날에 예. 청춘을 때 그 기억이 다시 돌아오게 되실 겁니다. 예.
1: 예, 어쨌든 선생님 이 이야기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그래, 예, 써보자, 그린다. 예, 오늘 배달 받겠습니다.
0: 예, 그렇게 해서 장수라고 한번 시도해보는 게 귀합니다. 우대성택도 예. 좋으니까.
1: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지금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장수라방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면 그 효과성은 모든 많은 제품을 압도할 정도로서 우수한 효과를 나타내는 좋은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만 딱 드시는데 여기에 포함된 성분이 28가지 진기중약제가 여기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의의 처방이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의라는 것은 황실의 젊은 황제를 관리하는 이사라는 걸 말하게 되었는데요. 의의 처방으로는 장수 이전에 말하면 밀방에 속하는데 지금 공개된 이런 처방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를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겠다면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자체 하나하나 맥동이라든지 인삼이라든지 여기에 천동, 지황, 숙지황 그리고 택사, 봉용, 우술, 산주요, 뚜중, 목향, 원지 그리고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을 한 가지 한 가지 분석해 보겠다면 뭐 그 녹각교라든지 혹은 또 거우변이라든지 게이 콤파치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요. 진주라든지 다른 데서 없는 이런 성분이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네.
0: 예, 안녕하세요. 말씀하세요.
3: 저 뭔가 우리 엄마 눈이 잘 보이지도 않고 가끔 어제 눈앞에는 뭐 산산산산 거리기도 하고 그런답니다.
0: 예.
3: 가끔 오늘도 보면 눈은 그래서 탱탱 붓게 눈을 완전 마주 붙을 수 있는.
0: 아, 그래요? 예, 예.
3: 예.
0: 예.
3: 그래, 양은 저기 쓴다. 그런 게 어저께서 낫지 않습니다. 왜 어제 그랬을까?
0: 지금 눈에 상당할 정도로 이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3: 예, 원래 예. 원래 당뇨병에서 나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나저 백내장
0: 당뇨병이 있게 되면 당망증이란 게 있습니다. 당뇨병이라 해서 실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제품 빨리 시작하세요. 전화 놓자마자 빨리 시작하세요. 이 제품 그러자면은 지금 그 정도에서 실명 가능성을 이미 한번 내디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이 떨어지거나 이런 데는 명서방 그리고 눈이 부종이 생기거나 이런 거 종합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기 그래서 네. 이거 빨리 쓰는 게 좋습니다. 명서방 지금 당뇨병으로서 눈에 문제가 생긴다면 다른 사람이 열 달이면 해결 보는 거 그런 사람들은 그 두 배 세 배로 더 써야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실명합니다. 예 예.
3: 그렇게 해서 명서방 눈에 피하실 수 있습니까?
0: 예 예. 그러면 적당하게. 그 저희들 제기하는 이런 제품들은 글쎄 조건이 허락되면 구분 배연하는 이런 근본을 지켜주는 이런 제품 자체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장수로방 같은 거 함께 쓰면 좋은데 계속 쓰면서 장수로방 다음 한두 가지라도 먼저 선택해 보세요.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 자치주 수부도시 연길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말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부터 밤 11시 10분까지 연변 지역과 동북아 지역을 가청권으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은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23일 일요일, 음력으로는 7월 10하루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35분 라디오 극장, 5시 55분 가요 산책, 6시 연변 가요 데이트가 방송됩니다. 6시 20분 매주 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가 방송됩니다. 8시 5분 라디오 극장, 8시 25분에는 매주 일가, 9시 살롱 토크쇼가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2시 연변 뉴스, 12시 20분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1시 행복 충전소, 1시 40분 라디오 극장, 2시 민요 광장,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매주 일가, 4시 출발 라디오 속으로, 5시 중앙인민 방송국 조선말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6시 30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6시 50분 가요 산책,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행복한 세상 정다운 목소리, 8시 주부클럽, 8시 40분 라디오 문화산책, 9시 30분 라디오 극장, 9시 50분 가요 산책, 10시에는 문학살롱이 방송됩니다.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밤 11시 10분에 연변 라디오 조선어 뉴스 종합 방송이 전부 끝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54번째 시간입니다.

밥을 먹은 뒤 보안대가 전부 무장한 채로 마당에 모이었다. 김우래는 슬쩍 정찰련을 가까이 불러들이었다. 현장에 단장을 안내하여 나왔다. 한동정은 위험있게 대렬 앞에 섰다. 비록 연극이긴 했지만은 푹 자연스러웠다. 그는 얼마간 인사말을 하더니 모자를 벗어 공중에서 우원을 그었다. 정찰련의 시로를 보내는 것이었다. 뒤미쳐 한동정이 소리를 쳤다. 너희들 우리가 누군지 아느냐? 우리는 바로 로농홍군이다. 김우래가 즉각 총을 뽑아들고 호통을 쳤다. 어서 총을 내놓아! 안 그러면 우리 손이 다 죽는다! 정찰련의 두 기관 총사수가 달려나와 보안대원들에게 총을 겨누었다. 현장은 겁에 질려 진작 땅바닥에 주저앉았다. 보안대원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보다가 철컥철컥 총을 땅에 던지고 말았다. 연극은 이렇게 끝났다. 한동정과 김우래는 포로와 가로챈 무기를 뒤따라오던 부대에게 넘기고 곧장 원로로 달려갔다. 홍군이 떠난 뒤에 그 현장이 어떻게 되었는지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것은 그 당시 일반 현장들의 운명이기 때문이다. 홍군이 운남 경내에 들어섰을 때 용운의 수하에는 주력이 없었기에 몹시 당황해하였다. 하지만 용운은 나약한 사람이 아니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수원이 강한 사람이었다. 그는 연이어 현장들에게 엄명을 내려 지방무장을 거느리고 도시를 지키라고 했고 감히 도망치는 자는 극형에 처한다고 하였다. 때문에 자칫하면 목이 날아날 비상식이라 불행한 문관들마저 시대의 주역이 되었다. 현장들은 돈만 긁어 모을 줄 아는 사람들로서 군사 경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전 능력도 없었기에 무서워 벌벌 떨었다. 각종 희비극은 여기저기에서 발생하였다. 부랴부랴 큰 도장을 품고 도망을 치면서 성벽을 넘다가 다리를 부러뜨린 현장이 있는가 하면은 홍군이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성문을 못으로 고정했다가 결국 생포된 현장도 있었다. 요행 도망을 치었다가 책임을 물어 종살당한 현장도 적지 않았다. 록곤현은 그 가운데 하나의 신뢰에 지나지가 않았다. 그 현장도 지혜가 부족한 것은 아니었다. 홍군이 떠나자 그는 혼란한 틈을 타서 시골로 내려갔다. 현성을 잃은 죄로 매일 전전긍긍하며 지내다가 이웃현에 가서 숨었다. 며칠 뒤 오룡훈 주석이 그를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소식을 듣자 그는 연속 몇 개 현을 넘어 도망을 치었다. 도망을 가다가 어린 시절의 친구를 만나게 되는데 그가 현성을 잃은 몇몇 현장들이 모두 홍군에게 처형당했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다. 막다른 골목에 이른 현장은 끝내 이튿날에 독약을 먹고 자살해버리고 말았다. 죽은 뒤에 그의 몸에서 전보문을 찾아내는데 아래와 같은 내용이었다. 지금은 대군이 한창 공산비적을 토불하는 때이다. 여러 장병들은 반드시 몸을 바쳐 용감히 싸워야 한다. 고향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각 현 현장들은 더구나 현성과 생사 존망을 같이 해야지 소홀히 포기해서는 안 된다. 공산당 비적에 사기를 올려주고 우리 군사의

하지 않아 정치위원이 거느린 부대와 만났다. 로꼬년 현장이 미리 무정현에 전화를 걸어둔 덕분에 근하게 대접을 받았다. 두 대원은 함께 원모로 출발했다. 뜻밖의 원모현의 접대 차원은 더 높아서 현장에 벌써 정부 관리들과 보안대원들을 거느리고 모두 길에 나와 줄을 서서 맞아주었다. 홍군 1군단은 큰 힘을 들이지 않고 룡가 나루터를 손에 넣었다. 원모 보안대원들은 영문도 모르는 채 얼떠름하게 포로가 되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었다. 서럽과 영문이 홍군이 룡가 나루터에서 강을 건널 수 없게 크고 작은 배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몽땅 불살라버린 것이다. 홍문 공병련은 오강을 건널 때처럼 널판지를 사서 뗏목을 묶어 다리를 놓으려 했지만은 쉽지 않았다. 강폭이 너무 넓고 물길이 사나운 데다가 적기가 낮게 날면서 방해하는 바람에 뗏목이 강폭판에 이르기도 전에 떠내려가고 말았다. 이때 총집이 설악은 원모로 긴급 진군하라. 원모로 가서 비적을 추격하라. 원모로 얼른 쫓아가서 적을 포위 토벌 하라는 명령을 잇따라 미친 듯이 내려보냈다. 그가 이러는 원인은 장계석한테서 가슴을 섬뜩하게 하는 전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전보에서 장계석은 주덕과 모태동이 끄는 주력 부대가 지금 록권 무정 일도로 도망쳐 원모로 갔다. 거기서 금사강을 건너 북으로 사천에 들어가 서향전과 합류하려고 한다. 조훈은 오기위, 리온영이 이끄는 각 종대는 백릉에서 비적들이 오는지 물쓸 틈 없이 살피고 있다가 뒤쫓아 가로막고 둘러싼 뒤 없애라.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비적을 금사강 이남 지역에서 무찔러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비적을 놓친 죄를 물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비적을 놓친 죄를 물을 것이라는 말에서 비비린내가 났는데 설악도 그 안에 들어있었다. 비적을 놓치면 그 죄를 단단히 묻겠다는 데야 손 놓고 그냥 있을 수는 없는 법이다. 설악은 몇 개의 종대도로 어서 원모로 쫓아가라고 득돌같이 재촉을 하였다. 이제는 추격군이 홍군 후미부대에 얼추 다가갔다. 앞은 드넓은 강이 펼쳐져 있고 강을 건널 배는 없었다. 홍문 주의원들은 모두 미간을 찌푸렸고 웃음기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었다. 이제 역사는 어떤 배치를 할런지. 한 가게 점원과 36명의 뱃사공들이 위대한 역사적 과업을 완수한다. 1. 밤이 깊었다. 금사강의 물결 소리는 더욱 묵중하게 들려왔다. 강에서 멀지 않는 집 코딱지만한 창문으로 불빛이 새어나왔다. 큰 길 가까이 자리한 작은 가게였다. 집주인 장복은 지저분한 침대에 구부정하게 누워서 아편을 피우고 있었다. 조인장 계십니까? 문 좀 열어주십시오. 우리는 부자를 치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홍군입니다. 누군가 창살을 두드리며 나직한 소리로 불렀다. 장복은 그만 멍해지고 말았다. 창문을 꽹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자니 담뱃대를 든 손이 덜덜덜 떨리었다. 요즘 홍군이 온다고 소문이 자자하기는 하였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대체 어떤 군대인지 200리 밖에 있다더니 어떻게 눈 깜짝할 사이에 여기까지 왔는지 정말 모를 일이었다. 다시 창살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조인장,
무소 말고 문을 열어.

들어주십시오. 우리 홍군은 부자를 치고 가난한 사람을 돕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군대라니 태어나서 처음 듣는 말이었다. 나직한 소리가 또다시 들리자 그는 담뱃대를 내려놓고 조심스레 문을 열어주었다. 얼굴이 새하얗고 씩씩하게 생긴 젊은이가 성큼 들어섰다. 회색 군복을 입고 붉은 별이 달린 모자를 쓰고 허리에 사창을 찬 걸 보니 군관 같았다. 나머지 사람들은 밖에서 기다렸다. 권총을 든 사람도 도로 보이었고 장총을 든 사람도 보이었다. 그리고 군복을 입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평복을 입은 사람도 있었다. 정연 군관은 겁을 잔뜩 집어먹은 집주인을 보더니 부드럽게 말을 꺼냈다. 조인장, 배를 끼치게 됐습니다. 교평 나루터가 여기에서 뭡니까? 그 젊은이가 금방 문 밖에서 장복을 부른 사람인 듯하였다. 멀지 않습니다. 좀 내려가면 되지요. 배가 있습니까? 두 척이 있기는 하지만 모두 김보장의 것이지요. 지금도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배가 어디쯤에 있습니까? 글쎄요, 오늘 아침 관아에서 배를 태워부리라는 편지를 보내왔다고 하던데요. 젊은 홍군이 서둘러 물었다. 그래서 배를 태웠습니까? 모르겠어요. 정년 군관은 어지러운 방안을 쭉 훑어보고는 장복의 어깨를 툭툭 쳤다. 조인장, 보안이 조인장도 넉넉한 분 같지는 않군요. 장복이 씁쓸하게 웃었다. 저는 뱃사공을 해서 먹고 살던 놈인데 그마저 잘리고 나니까 살 길이 없어서 코딱지만한 가게 하나 차려 밥을 벌어먹고 있습니다. 나가서 배를 찾아보고 싶은데 길을 좀 안내주면 안 될까요? 아, 그러죠 뭐. 장복이 시원스레 대답을 했다. 이곳은 낮에는 무덥지만은 밤이 되면 강바람이 불어 제법 쌀쌀하였다. 장복은 알몸이나 다름없는 차림으로 찬 바람을 맞느라 몸이 자꾸만 움츠러들었다. 정연 군관이 그걸 보고는 가방에서 낡은 옷을 꺼내 걸쳐주었다. 그는 한참 손사래를 치다가 마지못해 소매에 팔을 끼었다. 정연 군관은 걸어가면서 강기슬개의 적들이 얼마나 되는지 물었다. 장복은 건너편 통안연에는 사천군대 한 개탄이 있고 나루토에는 보안대 5, 60명이 지키고 있다고 선선히 말해주었다. 그리고 세관에 무장한 사람 둘이 있다고 했다. 강가에 이르렀다. 맞은편 강기슭을 바라보니 컴컴하기만 하였다. 불빛 몇 개가 띄엄띄엄 암을 그리고 있을 뿐이었다. 삼봉우리는 거친 능선을 드러낸 채 높이 솟아있었다. 철썩 철썩 물결 소리가 사납게 들려왔다. 어렴풋이 보이는 강물은 더 깊고 무시무시하게 느껴지었다. 나루터를 꼼꼼히 훑어보았지만은 배에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갑자기 강기슭 바위에서 누군가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가까이 가서 보니 김보장 내에서 뱃사공으로 일을 하는 장조만과 그의 15살 난 아들 장대조였다. 장조만은 쉰이 다 된 나이에 얼마 전 아내를 잃었다. 아들은 김보장 내 마부로 일을 하다가 말대꾸 몇 마디 했다고 쫓겨났다. 두 사람은 울적한 마음을 달래려고 밖에 나와 앉아 있었다. 조만 형님, 겁내지 말아요. 이 사람들은 홍군인데 부자만 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데요. 이분들이 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배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장복이 나직하게 속삭이었다. 장조만이 망설이다가 대답하였다. 오해서는 배를 태워버리라고 했지만은 김보장 그 작자는 아까워서 안 태웠어. 아까 세 배를 강 저쪽으로 몰고 가던데
그 낡은 배는요? 낡은 배는 못 써. 어리신의 진머리에 있는 물구비에 숨겨놓았는데 물이 반쯤 차 있을걸? 이때 청년 군관이 물었다. 아저씨, 거기에 같이 가면 안 될까요? 장조만은 대꾸가 없었다. 조만 형님, 합장 좀 서주세요. 장복이 부축해왔다. 내가 가기 싫어 그러는 게 아니야. 장조만이 입을 우물거리며 말했다. 김보장이 아는 날에는... 그러자 장복이 곧바로 말을 받았다. 괜찮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여럿이 같이 버티면 되는 거잖아요. 게다가 홍군이 우리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싸운다는데 좀 도와주세요, 형님. 아버지, 가보세요. 더 나빠질 것도 없잖아요. 장대조도 거들었다. 장조만이 일어나서 천천히 걸음을 옮기었다. 숲으로 덮인 물갈래에 이르러 보니 진짜 낡은 배 한 척이 있었다. 하지만 배에는 정말 물이 반쯤 차 있었다. 장복이 가까운 집으로 달래가 물통을 몇 개 빌려왔다. 사람들은 우르르 배로 내려가 물을 보내기 시작하였다. 너 멍청이 뭐라고 서 있어? 어서 내려와서 물을 보내지 않고. 장조만이 아들을 나무랐다. 곧 물이 다 빠진 배가 기슬글로 올라왔다. 청년 군관이 내려가 배를 살펴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이렇게 낡았는데 어떻게 물에 띄울 수가 있겠습니까? 장복이 웃으며 말했다. 실망하지 마세요. 저한테 다 방법이 있으니까. 그가 싱하니 달려가더니 낡은 이불을 하나름 안고 왔다. 이불을 찢어서 틈을 막으면 됩니다. 그러자 청년 군관은 허리춤에서 얼른 은전을 몇 입 남짓 꺼내어 장복에게 건네주었다. 그는 손사래를 치며 마다했다. 받으세요. 우리 홍군은 인민들의 바늘 하나, 실 한 오리도 거저 가져가지 않습니다. 이불이 어디 한도체입니까? 한참을 옥신각신한 끝에 장복이 이불값을 받았다.

장편 소설 대장정 54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연연연.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우리의 고향 연변, 그곳은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곳입니다. 연변은 내 고향일세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푸른 산, 맑은 물, 정겨운 이웃들, 그리고 그곳에 깃든 우리의 모든 추억과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이 노래를 들으시며 우리 고향 연변에 대한 사랑을 가슴속에 가득 채워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고향에서 어떤 꽃이 가장 먼저 떠올리시나요? 저는 아침이면 반갑게 인사하던 나팔꽃이 생각납니다. 해가 뜨면 활짝 피어나 우리의 하루를 반갑게 맞이해 주던 그 꽃 말입니다. 리성비 작사, 리학산 작곡의 리상길 가수가 부른 내 고향 나팔꽃을 전해드립니다.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그 꽃처럼 우리의 어린 시절 추억도 이 노래 속에 고스란히 살아있습니다.

살다 보면 문득 고향이 그리워지는 날이 있습니다. 이유 없이 그냥 그곳의 공기와 풍경과 사람들이 보고 싶은 날이 있죠. 조려화 작사 장영남 작곡의 김혜영 가수가 부른 고향이 좋아를 전해드립니다. 고향집 마당, 어릴 적 뛰어놀던 그 길, 그리고 가족의 따스한 미소. 이 노래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그 고향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해줄 것입니다.

여행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낯선 곳에서 만나는 새로운 풍경과 사람들, 그리고 그곳에 깃든 따뜻한 이야기들로 인해 행복감을 느끼게 되죠. 오밀한 작사 작곡의 량춘하 가수가 부른 여행을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여행의 설렘과 그 여성 속에서 발견하는 인생의 소중한 깨달음을 잔잔한 선율로 담아냈습니다.

이어서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최우나 가수가 부른 꽃배달 아가씨를 전해드립니다. 경쾌하고 사랑스러운 선율, 꽃처럼 상큼한 그녀의 목소리가 듣는 이의 마음까지 화사하게 물들입니다. 마치 오늘 하루 우리 모두가 꽃을 한 송이씩 받은 듯한 기분 좋은 에너지를 선사할 것입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민족 단결의 꽃을 피우리를 준비했습니다. 중화의 대가정 속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찬란한 역사를 써내려가며 민족 단결의 꽃을 피워내는 아름다운 모습을 활기찬 정서로 노래했습니다. 산과 들에 활짝 핀 어여쁜 꽃송이, 다채로운 빛깔 어우러져 바람 따라 춤추는 저 꽃잎처럼 미래의 꿈을 향해 함께 달리네. 함께 부르는 노래가 대지에 울려 퍼지고 어깨 나란히 손을 잡고 찬란한 내일을 쓰리라. 한 마음 한 뜻으로 아름다운 꽃을 피우리.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2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병원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려농성 중리학회 리사이고 중화중리학회 내경본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 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림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길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0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실력,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의 정수, 조의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

화해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주민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

0: 안녕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시작합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중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예, 오늘도 계속해서 길태중이 문진부에서 환자들이 각종 질환을 잘 치료해가지고 소문을 놓고 있는 박창호 주임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0: 네.
1: 박창호 주임은 중이 출신인데, 일찍이는 연결시 요양원하고 조이병원에서 주임 사업을 해왔습니다. 퇴직을 한 다음에 우리 길태중이 문진부의 특별 요청을 받고 많은 환자들을 진찰하고 있는데 환자들이 많이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40여 년이란 중이나 서이에 조이, 조선조 이야기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마저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분인데 우리 임상학적 각도에서 본다 할 때 다음과 같은 계통의 질병들을 잘 치료해서 소문을 놓고 있습니다.
0: 네.
1: 첫째로 놓고 본다 할 때 심뇌혈관계통 질병 치료에서 보게 되면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의 관심병에 뇌졸중으로 인한 중풍이라든가 중풍후유증 이러한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또 호흡기계통질병치료에서의 소문을 놓고 있는데 감기를 자주 하거나 또 감기에 걸리면 잘 낫지 않거나 이러한 병증에 그리고 오랜 기침으로 고생하는 분들의 만성기관지염이라든가 만성폐염이라든가 그리고 또 인후염의 기관지 천식 이러한 말이죠. 호흡기계통 질병치료에도 조회를 보입니다. 그리고 또 소화기계통 질병치료에서 소문을 놓고 있는데 많은 환자들이 이분을 장위병 극성이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럼 오늘 이 박창호 주임이가 소화기 계통 질병 치료에서 조회를 보인다는데 어제 뒤를 이어서 소화기 계통 질병 치료에서 소문을 놓고 한 박창호 선생을 생각하면서 우리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봅시다.
0: 네.
1: 위궤양이라든가 십이장궤양 우리 늘상 볼 수 있는 이런 질병인데 보게 되면 엉근위장도 질병에서 놓고 본다 할 때 이 궤양성 질병은 대략 10% 정도를 차지합니다. 배가 아파 나는데 특히 위궤양이라든가 십이장궤양에 위궤양을 놓고 본다 할 때 보통 이런 특점이 있습니다. 식후에 말이죠. 배가 아파납니다. 대략 1시간 좌우 되는 요 이내에 배가 아파나는데 1시간 지난 다음에는 조금 말이죠. 완화 현상이 있습니다. 아픈 것이 좀 더뎌진단 말입니다. 늘상 배가 붓고 트림이 나고 부디 사고에 이런 현상이 있음과 동시에 말이죠. 궤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식후물이 나와서 말이죠. 견디지 못하겠다. 반수하네. 그리고 말이죠. 쏘신에
0: 네.
1: 지지는 것 같다. 이 감이가 말이죠. 어떨 때는 말 가슴팍까지 말이죠.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때 확진을 못하고 정확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폐단이 생길 수 있습니다.
0: 네, 어떤 폐단들이죠?
1: 예, 요거는 중시를 올려야 됩니다. 네. 예. 출혈 현상이 있습니다. 예.
0: 네.
1: 그러면 환자분들 내가 어떻게 아는가 출혈 현상이 여러분들에게 교대를 해드리겠습니다.
0: 네.
1: 어느 날인가 말이죠. 뒤를 봤는데 뒤가 말이죠. 예. 노랗지 않고 새까만 뒤가 나갑니다. 대변이 흑변이.
0: 네.
1: 요거는 말이죠. 출혈 현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제때 병원에 가서 상관된 검사를 진행하고 확진을 진행해야 됩니다. 더 심할 때는 어떻습니까? 피를 토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제때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어느 날인가 우리 화암이라 해보게 되면 빈혈이 나옵니다. 빈수에.
0: 네.
1: 예. 그리고 이 위궤양이라든가 십이장궤양을 말이죠. 제때 확진하지 못하고 정확한 치료 도경을 찾지 못하게 되면 하늘로에 창궁 현상이 생깁니다.
0: 네.
1: 구멍이 뚫린단 말입니다.
0: 네. 예.
1: 아주 위험해요.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위산이가 또 우리가 식사를 하기 때문에 식물이라든가 이런 말이죠. 물질들이 자연히 말이죠. 복강에 흘러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복막염을 일으킵니다.
0: 그렇죠.
1: 이 복막염을 또 확진을 하지 못하고 제때 말이죠. 구급 조치를 강구를 하지 못한다 할 때는 생명위험까지 자립니다. 예. 그리고 위궤양이라든가 이런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유문이라는 걸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0: 네.
1: 예.
0: 네.
1: 유문이 있습니다. 예. 위에는 분문이 있고, 아래에는 유문이 있는데, 이 경저 현상이 있습니다. 막힌단 말입니다. 예. 유문의 활락근이가, 부어나면서 수족 현상입니다. 경련을 일으키기 때문에 또 아주 아파나고, 예. 이런 말저 증세를 보입니다.
0: 네.
1: 그럼 여러분들은 물어보겠죠. 선생님, 궤양도 있고 위염도 있고 하는데 그 무슨 구별이 있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예. 궤양이라 할 때는 아까도 여러분들께 교대를 했지만은 통증이가 균일적입니다. 예. 보통 식사를 한 다음에 인침 안파납니다. 그러다가 대략 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조금 완화 현상이 있고 늘상 말이죠. 소주에 지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가 붓고 식후물이 나오고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염으로 고생할 때는 이 말이죠. 아픈 증세가 우리가 좀 판단하기 바쁩니다. 균열이 없습니다. 그리고 늘상 미스꺼운 기운을 느끼고 토하고 배가 붓고 어떤 분들은 또 밥맛이 떨어집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사다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2: 지난번에 원장선생님께서 이제 치료 받으시고 어깨가 목 디스크가 좀 아팠는데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오늘 좀 더 예약하려고 하는데 가능하십니까?
1: 예, 완전히 가능합니다. 예, 오전에 오십시오. 예.
2: 네, 알겠습니다.
1: 예, 하루 빨리 건강하세요.
2: 예. 네, 수고하세요.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그리고 우리 소아도 교통질병치료에서 우리 연구를 해보게 되면 변비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략의 소화기 교통질병에서 본다 할 때는 20% 정도를 차지합니다. 보통의 변비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약방에 가서 유관된 말죠. 약들을 말죠. 개인적으로 사서

0: 몸 맥이 없고 밥맛이 없고 예. 잠이 잘 안 오고 이랬는데 이야기도 담은게 조금 났으니까 오늘도 가자 그랬는데.
1: 예, 오전에 일찍 오십시오. 이분이 환자 많습니다. 예.
0: 네. 예,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단분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예, 예,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십니까. 예, 예. 수고 많으십니다.
1: 예, 예. 감사합니다. 예.
3: 저도 오래된 입병 환자입니다. 예, 항상 이렇게 밥맛이 없고 식후물이 올라오고 해서 위에서 고생 엄청 했는데 기체중의원의 박창호 선생님이 위를 잘하신다는 이런 소문 듣고 저도 가서 두 개료성 썼는데 아주 많이 지금 나아졌고 별로 예, 그 증상이 다 없어져서 예, 또 건강하게 하길래 해서 한 번 더 가서 보려고 예약하려고 합니다.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어디에 오세요? 예,
3: 예 어디에 어디에 가면 됩니까?
1: 예, 됩니다. 예. 예.
3: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 예,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4: 예, 예. 저는 예, 지난번에 그, 저, 이거 잠 잘 자지 못해서요.
1: 예.
4: 그, 저, 박윤덕 교수님이 약을 썼대요.
1: 예, 예.
4: 효과가 영 좋아요.
1: 예, 축하드립니다.
4: 그래, 잠도 잘 오고, 좀, 마음도 좀 편안하고 그래서,
1: 예.
4: 한 번 더 예약하려고 그랬습니다.
1: 오늘 오전에 일찍 오십시오, 예.
4: 예, 예.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4: 감사합니다.
1: 예, 예, 예.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5: 예. 저는 예 소아가이 되고 계속 설사를 자주 했습니다.
1: 예예예. 예,
5: 예. 예, 결태종 예 강철수 쌤한테서 침도 맞고 처약도 쓰고 한 게 지금 많이 나아졌는데 오늘이 또 강철수 쌤을 예약합시다.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오전에 일찍 오십시오. 예.
5: 예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6: 예. 예, 저는 신경성 유염을 해서 많이 앓고 있었거든요.
1: 예, 예.
6: 그래서 여기서 다니면서 이렇게 치료를 받고 서약이랑 많이 먹었는데 별로 나은 게 크게 안 날려요.
1: 예.
6: 예. 그래서 예, 먼저 주위에 박윤덕 그 교수님이 그 진찰을 받고 아주 그 선생님이 진찰을 세심하게 하고 좀 정말 차분하게 잘 진찰을 보시더라고요.
1: 예, 그렇죠.
6: 그래서 예, 예, 예, 예 중약을 더 다 먹었는데 일곱 첩자 다 먹었는데 효과가 알게요.
1: 예,
6: 그리고 가마 잡잡하고 소화 안 돼서 든든하고 하던 게 조금 예.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1: 예, 예, 예.
6: 예, 그래서 예. 한 번 더 여여하려고요, 그래요.
1: 예, 오전에 일찍 오십시오. 예, 이분은 오전만 문진합니다. 예.
6: 네,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6: 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아, 이 변비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상당히 많은데, 이런 정황이 있습니다. 에, 하나는 뒤를 보게 되면, 에, 양똥처럼 이렇게 아주 굳은 대변이 나가는 분들도 있고, 에, 어떤 분들은 사실은 그런 대변은 아닌데, 뒤를 보기를 말죠. 아주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정황이 있습니다. 에, 중의학적 각도에서 놓고 보게 되면, 에, 모든 원인으로 에, 대장이 말이죠. 조혈 현상이 있습니다. 간소하다는 조체인데, 이럴 때는 어떤 정황인가 하게 되면, 본래 체질적으로 예, 양기가 말이죠. 너무 왕성한 분들. 예. 그, 그리고 말이죠. 예, 우리 민족의 습관처럼 예, 특히 남성분들을 보게 되면 술을 반갑아하지 않습니까?
2: 네.
1: 또 태아민 체질을 보게 되면 돼지고기 흰살이 네. 없으면 나는 예, 썰썰해서 못 견디겠다. 예. 느끼한 음식을 좋아하는 분들.
2: 네, 그래요. 예.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네,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7: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주에, 좀 장이 안 좋아서 장이랑 그 혈압 때문에 그 좀, 그 기태병원에 그 박창호 선생님 좀 치료 좀 받았는데,
1: 예.
7: 좀 많이 좋아져가지고, 오늘에도 토요일이고 하는데 이게 문진을 보는지 박창호 선생님.
1: 예. 오전에 일찍 오시면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예.
7: 아, 예. 연결됐습니까?
1: 예, 예. 오전에.
7: 알겠습니다.
1: 예, 건강.

0: 하십시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0: 네.
2: 저희 어머니가 전번 주 그 다리 아프고 그 허리도 아프고 일할 때면 그 발을 들면 그 너무 아파가지고 일을 못했는데 원장 선생님께서 치료 한번 받았고 약도 많이 먹었는데 많이 괜찮아돼가지고 지금 일해도 알 바쁘고
0: 네.
2: 많이 좋아져서 이번 주도 한번 약 잡고 한 번 더 치료하자 그럽니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오전에 오십시오. 오늘은.
2: 예.
0: 예. 예. 건강하세요. 예.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 기태중이사면 전화지요.
0: 예, 맞습니다.
3: 예, 저도 그러니까 좀 병 보려고 그랬는데
0: 어떤 상황입니까?
3: 어지럽고.
0: 예.
3: 그 다음에 밥맛이 떡 떨어지면 애용 맥이 없습니다.
0: 예, 예.
3: 오늘은 저, 그러니까, 저기 친구 소개한데, 박창호 선생님한테 좀 예약해 보자고 됩니다.
0: 예, 그냥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오늘은.
3: 예, 예, 예, 오전에.
0: 예, 일찍.
3: 알았습니다.
0: 예, 예, 예.
3: 예, 알겠습니다.
1: 예.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0: 아, 또 우리 민족을 본다 할 때는 그 저 매운 음식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1: 잠시만요. 다음 분 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0: 말씀하세요.
4: 예, 저는 어랑이병 환자입니다.
0: 예, 어떤 상황입니까?
4: 어떨 때는 위가 아프고 예, 자주 소화도 안 되고 하니까 손이 자주 위인데 올라가서 누르게 되고
0: 예.
4: 어떨 때는 입안 거서도 매운감이 납니다.
0: 예,
4: 그리고
0: 예.
4: 몸이 조금 차면 아래 다리도 시리고 무릎도 아. 심지어 자주 아프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려 사람들 듣고 나는 게 아, 길태중이병원에 박창호 선생님한테 가보라 해서 거기 가서 약을 세 번째 다 먹은 것이 어찌도 좋은지 많이 나아졌습니다. 위병도 많이 나아지고 입안이 매운 것도 많이 나아지고 그래서 저는 오늘도 박창호 선생님 예약을 하려고 합니다.
0: 네, 예약이 됐습니다. 예, 오전에 일찍 오십시오. 예.
4: 예, 감사합니다.
0: 건강하세요.
4: 예.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5: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5: 예. 예, 저번에 가서 그 야구 7날 취재 됐습니다. 예, 기억나시겠지 모르겠지만.
0: 어느 분을 보였습니까?
5: 예, 박성호 선생님 보였습니다.
0: 예, 예, 예.
5: 예.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목이 간질간질하고 가래도 많이 있고 기침도 많이 나고 이랬던데 머리가 일주일 친 게 벌써 한 사흘 먹으니까 이렇게 나아지는 게 알겠대다.
0: 예, 예.
5: 예, 지금 가래도 줄고 기침도 지금 뜨문뜨문고도 나고 하던 게
0: 예.
5: 그래서 예, 오늘 또 한번 가서 또 지으려고 그랬다.
0: 예, 예, 오전에 일찍 오세요. 예.
5: 예, 알았습니다.
0: 예,
5: 감사합니다.
0: 예, 안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6: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점,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해 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1: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7: 네. 요즘 들어서 머리가 멀지 아프고요.
0: 예.
7: 그리고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귀에서 소리가 막 납니다. 예, 예. 이서 선생님 면담하려고.

0: 예, 어느 분을 보이겠습니까?
1: 원 선생이요.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1: 네.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예.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예, 안녕하세요.
3: 아, 예. 저는 오늘도 그 강철수 주임 선생님 예약하기시오.
0: 어떤 상황입니까?
3: 아, 어지껴니 와서 예, 어깨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그리고 심할 때는 좀 어지럽고 머리 막 허리멍텅하고 정신이 영 없었습니다.
0: 예,
3: 그런
0: 예.
3: 게 몇 번 예, 강철수 선생님 데 가서 치료했는데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예. 뭐,
3: 예, 주로는 머리 항상 띵하던 게 정신이 많이 망가지고 팔이 아프던 것도 저는 막 들 수 있고 해서 그래서 예. 오늘 가서 한 번 더 치료할까 해서 예, 예약하기
0: 예, 그냥 오전에 일찍 오시면 됩니다.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3: 아, 예, 알았습니다.
0: 예,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0: 안녕하십니까.
4: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4: 저는 심장병이 있는 환자입니다.
0: 예, 예.
4: 예, 숨이 차고 가끔씩 아프기도 했는데, 그, 박창호 주임 선생님 약을 쓴 게 많이 낫습니다.
0: 예, 예, 예.
4: 그래, 심장병이 많이 좋아지니 마음도 좀 편안해지고.
0: 그렇죠, 예.
4: 예. 거기 소개해 주신 그 박 선생님한테도 감사드리고.
0: 예, 감사합니다. 예.
4: 그 다음 치료해 주신 그 박창호 주임께 감사드립니다.
0: 예, 고맙습니다.
4: 정말 감사합니다.
0: 예, 고맙습니다. 예. 응당한 예. 일을 했을 뿐인데요.
2: 예. 예.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예, 그러니까, 예. 예, 이러한 음식 습관에 우리 민족의 남성분들이 술을 반갑하고, 예, 또 매운 걸 좋아하고, 이렇게 되면 어느 날인가 말이죠. 예, 대장에 말이죠. 열기가 고해집니다. 저결 현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말이죠. 예, 대장에 있는 진액이가 말이죠. 대량적으로 소모됩니다. 말라든다 말이 되겠죠. 예.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거기 기태중인가요?
0: 예, 맞습니다.
5: 예, 저희가 한 가지 박창호 선생님 얘기하자고 했는데요.
0: 예, 말씀 주세요.
5: 아, 저희가 좀 감기도 자주라고 기침도 자주라는데 그 선생 약 먹고 나가 많이 호전되고 용서한데.
0: 예, 그래요. 예,
5: 예, 예 그래 그런 일인데요.
0: 예, 예.
5: 예.
0: 예, 네.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예.
5: 예.
2: 네.
0: 예, 안녕히 계세요.
2: 네.
0: 그리고, 예, 이 변비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또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에, 뒤를 본 다음에 보게 되면 그리 굳은 대변은 아닌데, 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대변이 말이죠. 마라본데, 화장실 가게 되면 말이죠. 잘 나가지 않습니다. 네.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 예. 늘상 말이죠. 아이치란 데 퇴림을 잘하고 말이죠. 에,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럼 어째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 그분이 말이죠. 에, 성정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별난 일이 아닌데도 말이죠. 에, 늘상 말이죠. 에, 생각이 많습니다.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간의 기가 말이죠. 울체 상태에 처합니다. 이렇게 되면 간하고 비장의 이 공능이가 맞물기지 못하면서 기기가 말이죠. 불순통해집니다. 당연히 말이죠. 대장에 말이죠. 전도 공능이가 실조 현상이 생깁니다. 이럴 때 또 변비증으로 고생합니다. 그리고 중노년 분들이 모종 질병으로 기혈이 말이죠. 진액이 말이죠. 허한 상태에서 또 말이죠. 이 변비증으로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말이죠. 특히 여성분들이 모종 말이죠. 부인과 질병으로 복부에 말이죠. 수술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있지 않습니까? 장도에 말이죠. 점착 현상이 생기면서 이 말이죠. 뒤가 굳은 이런 변비증으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변비증을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께 말이죠. 도움이 되겠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변비증을 제때 해결해 드리지 못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폐단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말이죠. 예. 다른 분들에 비해서 면역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예. 처음 들어보겠죠, 여러분. 예. 네. 변비증으로 고생하는데 또 면역력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예. 예, 여러분들께 교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이 위장도를 놓고 본다 할 때, 예, 이 말이죠. 모든 문제로 독소가 말이죠. 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비가 생기게 되면 이 독소가 말이죠. 예, 제때제때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예, 한어로의 빙장이라는데, 우리말은 병풍장에,
2: 네.
0: 우리 싸움할 때 병풍장을 쓰지 않습니까? 옛날에 군대들이.
2: 네.
0: 그러면 장도에 말이죠. 병풍장이 있는데, 이 말이죠. 변비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이 병풍장 공능이가 말이죠. 영향을 받습니다. 독소가 빠져나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러게 되면 어떻습니까? 쉽게 말이죠. 균이라든가 병독이라든가 이러한 말이죠. 침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네.
0: 이거 이야기에서는 병원 미생물이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염증이라 잘 발생합니다.
2: 네.
0: 그리고 변비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정상적인 말이죠. 분들보다 심리적인 장애가 올 수가 있습니다. 어째서 그런가 하게 되면 어디를 가자 해도 놀라 가자 해도 예? 이가 뒤가 무지가기 때문에
2: 기분이
0: 말이죠.
2: 안 좋죠.
0: 예, 기분이 안 좋지.
2: 네.
0: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말이죠. 초조해지고 심할 땐 또 우울해지기도 하고 이런 말이죠. 심리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여성분들을 본다 할 때 주의를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습니다. 동년배에 비해서 말이죠. 일찍이 말이죠. 늙어 보인단 말입니다. 어째서 그런가 하게 되면 이 장도라는 거는 말이죠. 독소를 말이죠. 제때제때 말이죠. 배출해내야 되는 이런 기관인데 이 뒤가 굳음으로 인해서 말이죠. 독소가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피부가 말이죠. 일찍이 로아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동년배에 비해서 말이죠. 일찍이 늙어 보인단 말인데 미용에 영향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변비증을 제때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기타 질병을 말이죠.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윗병이라든가, 이러한 말이죠. 소화계통 질병을 말이죠. 자아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비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중시를 불러있기를 바랍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길태종이 문진보 지점은 연길시 서시장 북쪽에 위치한 활력성 1층이고요.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6: 복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연결시에서 전역을 아우르는 소비전경 배치를 통해 도시의 활기를 경제저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제4회 연변 야영관광축제가 용정에서 펼쳐졌습니다. 주청공에서 알샘드로 구축을 한 종업원 자녀 여름방학 위탁관리반이 큰일 원만히 결속됐습니다. 한때 하나의 인기 인터넷 명소가 연길이라는 도시를 전국에 알렸다면 지금은 연길 곳곳에 자리를 잡은 다양한 특색 전경들이 전역을 아우르는 소비 활력망을 형성을 하며 내수 잠재력에 집중적인 방출을 추동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연길시는 상업 문화 관광 체육의 심층 융합을 핵심 질소로를 삼고 디지털 전자 상거래 활성화와 해민 정책을 더해 소비 전경의 혁신 성격을 부단히 주동함으로써 단일 지점의 두각에서 전역의 활성화로 이어지는 특색 소비 촉진의 세계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현재 뜨겁게 진행 중인 동북축구연맹전 경기는 관광객 흐름을 이끄는 새 명함으로 됐습니다. 연결시 입장권 부본 연동 플랫폼이 전면 가동된 가운데 동북축구연맹전 입장권 쿠폰 증정 등 활동에 힘입어 한도액 이상 음식점 고객 흐름이 10% 이상 증가하면서 체육 활력을 소비시장으로 전환되는 경로가 원활해졌습니다. 적지 않은 축구 팬들은 또 시장과 특색 상권을 찾아 조선족 음식을 맛보고 특색 농산물을 구매했으며 민박과 음식점 주문량도 크게 늘어 체육이 소비를 견인하는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길 삼꽃냉면 용성점 점장 조련합니다. 정부에서 추진한 이번 활동 덕분에 삼꽃냉면 브랜드가 연길 조민은 물론 전국 각지에 널리 알려졌고 매장이 입소문을 타는데도 큰 도움이 됐으며 매장 손님도 뚜렷하게 늘었습니다. 연결시 소비 전경 변화는 여기에 이뿐만 아닙니다. 20여 년의 도시 기억을 담고 있는 소상시장이 전면적인 승객 개조를 거쳐 새 모습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아침 경제의 명소로 부상한 수상시장은 문을 여는 동시에 800여 개 점포가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1, 2층에는 표준화된 특색 상가와 평민 매대가 마련이 됐고 모두에게 익숙한 김치, 순대, 찰떡, 산나물 등 전통 먹거리를 그대로 유지하여 예전의 맛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3층에는 문화예술 분위기의 책카페가 조성이 되어 주민들의 휴식과 관광객들의 사진 촬영 수요를 함께 충족시킵니다. 이로써 비좁고 혼잡했던 소비 환경에서 벗어나 단순한 점포 운행에서 다원화 경영 모식이 집결된 복합 공간으로 변신했습니다. 개업 당일 고객 유동량은 연 5만 5천 명에 달했으며 넘치는 인기는 수상시장의 본향 발전에 대한 기대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연결시 수상시장 경영업주 부성명입니다. 수준이나 여러 면에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생활 정신은 더 짙어졌고요. 사천 관광객 장교입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아침 시장이 이렇게 흥성할 줄 몰랐어요. 방금 김치를 맛봤는데 아삭하면서 달콤하고 약간 단맛이 돌아서 시원하고 개운했습니다. 연결에서 소비 활력은 이른 아침부터 깊은 밤까지 이어지며 야간 경제는 도시 활기를 절정으로 끌어올립니다. 상무부 2026년 중화미식 모임 계열 음식 소비 촉진 중점 활동인 2026 중국 연길리 불고기 미식 축제가 7월 중순 1978 문창원에서 펼쳐졌습니다. 전국 유명 불고기 브랜드와 연길 우수 본토 음식점 100개가 한자리에 모여 각지 특색 불고기와 연길 민속 음식을 선보였습니다. 이어 제16회 연길 버드와이저 맥주 축제가 개최되는데 20여 개 현지 유명 음식 브랜드가 참여하고 전문 공연팀 무대가 더해져 조민과 관광객들이 음식을 즐기며 흥겨운 분위기를 만끽할 수가 있었습니다. 할빈 관광객 한태가입니다. 연길 음식은 다 맛있는 것 같고 이곳 사람들도 아주 친절합니다. 이곳이 아주 편하고 좋습니다. 경기 경제에서 새롭게 탄생한 시장에 이르기까지 불고기 축제에서 맥주 축제에 이르기까지 연결시는 저력 배치로 단기적인 유동량을 지속적인 소비 동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전시 사배 소비품 소매 총액은 119억 9,700만 원에 달해 3.6% 상승을 했고 한도 이상 단위 소비품 소매액은 46억 5,4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2.1% 상승을 했습니다. 한도액 이상 숙박업, 자동차, 통신기자재 판매액은 계속 두 자릿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전시 한도 이상 단위가 공공인터넷을 통해서 실현한 소매액은 7,215만 2천 원으로 동기 대비 5.3% 증가했습니다. 다음 단계 연결시는 특색 우세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더 많은 소비 전경을 조성하여 도시 활력과 장성세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주당이 선전부에서 지도했고 주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용정시 이민정부에서 주최했으며 주당이 인터넷 안전 및 정보화 위원회 판공실 주상무국 연결시 커피협회에서 협조한 제4회 연변 야영관광축제가 21일 저녁 용정시 양전 백세 운동휴가 풍경구에서 펼쳐졌습니다. 부주장 윤조휘가 가동식에 출석했습니다. 당일 저녁 7시 경쾌한 음악소리와 함께 명태응원춤이 등장을 하여 현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이어 무용 영산홍 공연이 펼쳐져 연변문화관광 IP의 독특한 매력을 선보였습니다. 가동식에서 주최 측은 연변 야영커피 유람 안내 및 문화관광 상업체육 소비 촉진 해민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현장에서 양전 백세 운동 휴가 풍경구, 연결식 커피협회, 해란강 축구 문화소재, 로띠번 커피가 합작 협의를 달성했습니다. 이어 꽃불쇼가 펼쳐져 야영제 밤하늘을 밝혔고 관광객들은 저마다 휴대폰을 꺼내들고 이 낭만적인 순간을 기념으로 남겼습니다. 이번 활동은 별하늘 야영지, 커피향 장터, 활력이 넘치는 야영장, 클라우드 쇼핑 등 4개의 부분을 내와 야영 플러스 커피 플러스 미식 플러스 소통 플러스 소비 몰입식 전경을 전방위적으로 구축합니다. 연결식 커피업회 회장 황춘선입니다. 커피업체 32여 개를 초청을 했습니다. 커피를 비롯한 음료 외에도 간식도 있습니다. 야영과 커피는 비슷한 속성이 있게 저희는 이렇게 연결하게 됐습니다. 이번 야영 관광 축제는 야영 커피향 여유로운 연변을 주제로 야영 플러스를 핵심 모식으로 야영 장비 전시 판매 특색 미식 민속 공연, 야외 운동, 무형 문화재 공연, 농특산물 판매, 문화창의 제품 보급, 커피 문화 체험 등 다양한 형식을 융합하여 새 관광 소비 전경과 소비 경영 모식을 힘써 구축을 하고 연변의 야영 관광 브랜드를 널리 알리는 데 주력합니다. 사흘간 펼쳐지는 이번 활동은 연변 문화관광산업 고품질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주입하게 됩니다. 관광객 림우택입니다. 저는 연길에서 왔는데 이번이 두 번째 방문입니다. 이번이 규모가 더 크고 미식이 더 다양하며 사람들도 더 많습니다. 분위기가 아주 좋아 다음에 또 방문하렵니다. 양전 백세 운동 휴가 풍경구 영업중심 경리 장금휘입니다. 우리 풍경구는 재반 보장 사업의 전력을 다하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연변의 야영 문화, 커피 문화, 민속 특산이 더 널리 알려지고 관광객들에게 몰입식 레저 체험을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0: 조 총공에서 알심드려 구축한 종업원 자녀 여름방학 위탁관리반이 근일 원만히 결속됐습니다. 전조 76명의 종업원 자녀들이 위탁관리반에 참가해 다양한 특색 수업과 재미있는 활동을 통해 알찬 방학 생활을 보냈습니다. 이번 여름방학 위탁관리반에서는 일상 돌봄, 학업 지도, 홍색 교양, 취미 활동 등 네 가지 분야를 통합해 전통 문화 보급, 안전 상식 교양, 취미 체육 활동, 장의 수공 제작 등 다양한 특색 수업을 알심드려 마련함으로써 아이들의 방학 체험을 전방위적으로 풍부히 했습니다. 교실에서는 각종 특색 수업이 다채롭게 펼쳐졌는데 무인기 실습 수업은 높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아이들은 조작대 앞에 모여 적극적으로 체험하고 시도했습니다. 자신들의 조종 아래 무인기가 날아올라 자유롭게 비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린 얼굴에는 호기심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악기 수업 현장 분위기도 즐거웠습니다. 아이들은 악기를 연주하는 가운데서 동심을 마음껏 발산하고 예술적 정서를 키웠습니다. 이 밖에 위탁관리반에서는 영상으로 배우는 사상정치 수업이라는 특색 교수 모식을 혁신적으로 구축했는 바 연변 노동자 문화군 극장 상영 자원을 토대로 대형 화면 몰입식 관람 형식을 통해 아이들이 혁명 선배들의 분투 과정과 격동의 세월을 되돌아보도록 이끌었습니다. 이를 통해 홍색 씨앗이 자연스럽게 어린 마음속에 뿌리 내리도록 하고 청소년들이 가곡 정회를 키우도록 했습니다. 풍부하고 다양한 수업과 세심하고 따뜻한 돌봄 봉사를 통해 아이들은 알찬 방학을 보냈습니다. 위탁관리반 학생 장자목입니다. 이번 방학 동안 우리는 무인기, 활쏘기 등 재미있는 수업에 많이 참가했습니다. 무인기는 우리의 반응 능력을 키워주고 활쏘기는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도록 해줬습니다. 학우들과 함께 즐겁고 보람찬 방학을 보냈습니다. 학부모 주혜입니다. 주총공회에서 우리 종업원들의 아이들이 여름방학 동안 돌봄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해 준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25일간의 위탁관리 기간에 아이들은 풍부한 수업을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애국심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아이는 매일 이곳에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총공회 위탁관리반 소반 담임교원 손자가입니다. 25일 동안 매우 알차게 보냈고 아이들의 성장을 직접 지켜봤습니다. 다음 방학에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더 많은 어린이들이 공회 위탁관리반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성장컵 중국길림 제3회 변경달리기 계열경기 훈춘역 활동이 일전 훈촌에서 있었습니다. 이번 경기는 길림성 체육국과 조정부에서 주최했으며 두 개 참가 조별을 설치했습니다. 그중 10km 순위 경기는 훈춘 와스도크 활락섬에서 출발해 비나 남도를 따라 달리다가 5km 지점에서 결승점으로 돌아왔습니다. 5km 달리기도 훈춘 와스도크 활락섬을 출발점과 결승점으로 하고 비나 남도를 따라 2.5km 지점까지 달린 후에 돌아왔습니다. 많은 달리기 애호가들은 아름다운 훈춘에 모여 변경 경주로를 힘차게 달리면서 훈춘 특유의 생태 경관과 인문 풍정을 만끽했습니다.
2: 2026년 길림운행 연변주 현시 축구연맹전 제2라운드 보충경기가 22일 펼쳐졌습니다. 치열한 각축 끝에 연길팀이 6대2로 화룡팀을, 훈촌팀이 3대2로 도문팀을, 왕창팀이 3대1로 안도팀을, 용정팀이 3대0으로 도나팀을 이겼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경기를 이긴 용정팀이 잠시 1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용암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주정부 판공실에서는 21일 통고를 발표했습니다. 통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4월 20일 공포 시행은 연변 조선족 자치주 자치조례 및 전국 명절 및 기념일 휴식 방법 교정에 따라 주당의 주민 정부의 동의를 거쳐 2026년 연변 조선족 자치주 창립 기념일 휴식 시간을 9월 2일부터 9월 4일까지 4일간 배치하기로 합니다. 8월 31일과 9월 1일은 정상 출근이고 9월 5일과 9월 6일은 정상 공휴일입니다. 연결시 여러 부문은 일전 연합으로 중국 조선족 민속원 주변 여행 촬영 업체에 대해 경영질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검사는 영업 관련 증빙 서류와 여행 촬영 상품 가격 공시 상황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저가 유치, 临시 가격 인상 등 교정 위반 행위를 엄격히 단속을 했으며 경영자들에게 길거리 손님 거리기와 도로 점거 홍보 행위를 엄금한다는 점을 재차 알렸습니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 연결시 여행 촬영 업종 위법 교정 위반 행위 정돈 통고 6부를 배포해 경영자들이 합법적이고 교정에 맞게 경영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최근 길림성공안청 삼림공안국 활용삼림공안본국 삼림사건수사대대 민경들은 부상당한 국가 2급 보호 야생동물 너구리 한 마리를 발견해 성공적으로 구조했습니다. 이는 실제 성과로 관할 구역 생태자원 안전을 지키고 전역 생태환경의 지속적인 호전과 고품질 발전에 조력한 사례입니다. 도무시 도서관은 일전 매력적인 무형문화유산 손끝의 동심 무형문화유산 학당 은박화 제작 활동을 펼쳤습니다. 활동은 재미있는 금속 창작을 매개로 소년 아동들에게 전통 석박공예 문화를 가까이서 접할 수가 있는 실천 체험 플랫폼을 마련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박홍희 서태문이었습니다.

0: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
0: 건강 365일.
1: 건강 365일.

0: 건강 장수는 우리 모두의 소원입니다.
1: 행복은 건강한 몸과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0: 100세 시대에 필요한 건강 정보.
1: 건강 365일에서 맡겠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건강 365일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서태문입니다.

방학 기간에는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의 눈 건강에 중시를 돌려야 합니다. 많은 부모들은요, 방학이라 수업을 하지 않기에 근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방학 동안에 무질산 시력 사용과 근거리 눈 사용 시간 증가로 인해서 근시가 빠르게 진행되기가 쉽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아이들은요, 장시간 실내에 머무르기에 야외 활동이 심각하게 부족하고 자연광 노출이 적어집니다. 자연광에 가까운 조명은요, 망막에서 도파민 분비를 자극하게 되는 이 물질은 안축 성장을 억제하는 천연 보호막입니다. 야외 활동 시간이 부족하게 되면은요, 방어 효과가 직접적으로 약화가 됩니다. 방학 중 아이들이 휴대폰, 태블릿 등 전자기기를 과도하게 사용하다 보면 화면에 청색광과 지속적인 근거리 사용이 안축 성장을 가속하여 시력이 빠르게 저하가 됩니다. 또한 방학 동안의 무더운 날씨로 인해서 아이스 음료 그리고 또 우유가 섞인 차, 간식을 자주 섭취해서 아이들이 섭취하는 당분이 평소보다 훨씬 많아집니다. 과도한 당분 섭취는요, 체내 비타민 B1과 칼슘을 대량으로 소모해서 안구백 탄력을 떨어뜨리게 되고 또 안축이 더 쉽게 길어지게 해서 근실을 가속화합니다. 여기에 늦잠과 운동 부족 등 좋지 않은 생활 습관이 더해져서 시각 피로를 지속적으로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방학 기간에 어떻게 과학적으로 시력을 관리해야 할까요? 안과 전문가는 시력 보호는요, 매일의 생활 습관에 녹아들어야 한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부모는요, 아이들이 전자기기 사용 시간을 엄격히 관리해야 하는 바 일회 근거리 사용은 3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하루 누적 시간은 1시간 이내로 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하루 2시간 이상의 야외 자연광 활동을 하도록 보장을 하되 이른 아침이나 해가 진 저녁 공원에서 운동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책을 보거나 글을 쓸 때 주먹 하나, 30cm, 저기 가슴과 책상 사이 주먹 하나, 눈과 눈 사이 책 30cm, 펜 잡는 위치 3cm 기본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누워서 혹은 엎드려 책을 보거나 휴대폰을 갖고 노는 것이 금물이며 3, 40분에 한 번씩 먼 곳을 바라보며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일상 식단에서 단 음식과 튀긴 음식을 섭취를 줄여주고요, 루테인과 비타민을 충분히 보충을 하며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늦게 자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각종 인터넷 인기 시력 보호 제품을 맹목적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이의 시력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정교적 병원을 찾으셔서 검사 및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상 방학기간 아이들의 시력 보호 조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건강은 가장 큰 제보입니다.
1: 행복의 조건은 건강이 아닐까요?
0: 365일을 건강하게.
1: 건강 365일이 그대와 함께합니다.
2: 생활 수준의 제고와 의학의 발달 그리고 건강에 대한 사람들의 중시도가 높아지면서 노인 인구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으며 또 장수 노인들도 점점 더 늘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건강 문제는요, 한 가정의 대사로 될 뿐만 아니라 전 사회의 관심사로 되고 있으며 또 전민 건강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 되고 있습니다. 노인기는 인체 기능이 퇴화가 되고 질병에도 쉽게 노출될 수 있는 특수 시기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요, 노년기를 잘 직시하고 그에 알맞은 노력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노년기는요, 구경 어떻게 건강관리를 해주는 것이 좋을까요? 오늘 연변조의병원 원 부원장이셨던 최정식 주임의사를 모시고 노년기 신체 상황 변화와 약 사용에서의 주의사항, 뇌경색과 심근경색의 예방 방법과 건강장수에 도움이 되는 생활습관 등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반갑습니다. 모든 노인들의 한결같은 소망은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은요, 이 노인들의 경우를 보면은 대부분 이 만성 질환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이는 인체 기능의 퇴화와 연관이 있지 않을까 봐지는데요. 이 노년기에 들어서게 되면은요, 구체적으로 신체 면에서 어떤 변화가 생긴다고 봐요?
3: 예, 주하게 보게 되면 우리 자연 환경, 그다음 사회 환경, 음식 습관, 그다음에 노화, 그다음에 유전 인자, 이것들이 저기 그 종합적인 작용하에서 인체는 점점 노화되기 시작합니다.
2: 네.
3: 그래 보게 되면 주하게 변화되는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 첫째는 우리 인체 내의 세포들입니다. 첫째는 세포의 증색 증수 능력이 하강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세포가 원래 로폐된 세포가 죽어서 흡수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잘 흡수되지 않고 로화된 세포가 누적됩니다. 체내에.
2: 네.
3: 그렇기 때문에 인체에 영향이 있고 그다음 하나는 그 신체의 산화성이 증가됩니다. 이로 인해서 원래 인체가 자체로 DNA라는 게 그 수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산화성이 증가되면서 이 자연적인 그 인체의 그 본래 공능, 그러니까 DNA 수호 능력이 하강됩니다. 그다음 하나는 그 우리 세포의 그 형성하는 그 막이 있습니다. 막이 그 지질한 게 있는데 그 유동성이 떨어지면서 이 호르몬이라든가 전해질이라든가 이런 물질들의 그 교환과 전달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 하나는 염증 수폐가 젊었을 때보다 많이 증가됩니다. 그러니까 만성 염증 어느 로인나 다 만성 염증 다 있습니다. 점점 더 많아집니다. 내시가 뜨면 들수록 그렇기 때문에 노화를 촉진시키고 만성 다른 질병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하나는 순환계통. 그 내세가 들음에 따라 우리 신지시포가 작아집니다. 점점 없어집니다. 사람은 이제 노년에 들어서게 되면 살이 빠지고 약해집니까? 이거는 이 모든 세포들이 노쇠를 한 다음에 재생 능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점점 작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 하나는 그 대동맥이 그 탄성이 저하됩니다. 이로 인해서 고혈압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사람이 하루 동안에 그 순환계통의 그 혈압을 조절 능력이 이것이 파괴돼서 혈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또 아침에 고막 일어나서 혈압이 부실로 올라가거나 이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혈관 그 내피세포가 그 일종 그 내피수란 이런 그 성분이 사람이 노화되면 높아지기 때문에 혈관에 경락이 생기고 수축됩니다. 이래서 미세혈관이 그 혈액순환 장애가 옵니다. 이게 순환계통이고, 그 다음에 신장기능의 선, 예, 선장시통. 선장시통 보게 되면, 선시호출이라는 것이 있는데, 선시호출 이것이 硬화됩니다. 로화돼서 硬화되고, 그 다음에 신장에 들어가는 혈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선시호출 류골이라는 게, 하강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 대신 인체내 지간이라는 것이 높아갑니다. 배설을 제대로 못하니까. 그다음에 하나는 저기 그 뇌액을 농축하고 그 신선한 수액을 다시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밤에 그 뭔가 뇌혈량이 증가됩니다. 소변량이 증가됩니다. 보통 그 이전에 우리 몰랐는데 세상에서 때 보니까 로인 집에 우리 주숙에 있을 때 보게 되면 요강통 그냥 집다 들여놓는단 말이에요. 여름이고 겨울이고. 그러니까 이게 신장이 로화되면서리 그 순수한 물을 다시 흡수해야 되는데 흡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뇌혈량이 증가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체 내에 그 진액이 소멸되면서리 건조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피부도 건조해지고 뭐 또 가렵고. 그다음에 그 내분비 대사, 인슐린에 대한 그러니까 이도수에 대한 민감성이 대량적으로 떨어집니다. 그 때문에 나이 되면 들수록 혈탄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당을 조절하는 능력도 떨어지고 이로 인해서 노년에 들어와서 당뇨가 많이 형성됩니다. 그다음 나는 저기 기초 다이어트 가운데.

0: 선상선이라든가 자정선이라든가 지수다이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강되기 때문에 치부하고 그다음에 힘들어하고 맥이 떨어지고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한 주기 그 제리 그러니까 잠자는 제리 이것이 마음 파악에 대해서 사람 몸에 투여수라는 게 있습니다. 잠자게 하는 이것이 감소되기 때문에 노인들 하여금 밤잠을 적게 자게 하고 깊은 잠 못 들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그 면역의 통이 변화 그 면역 세포들이 로화돼서 쇠퇴돼서 공능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예. 그리고 보게 되면 우리 면역계통 조절할 수 있는 최고 그 뭔가 뭐 면역 세포가 있는데 또 이런 기능이 있는데 이것이 점차적으로 내려가서 우리 신체 내 면역 기관을 통제 못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세포 면역이 떨어집니다. 그다음에는 체형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과민성 질환이 많이 생깁니다. 젊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노인이 들어와서 쭉 하면 과민하고 색다른 음식 드셔도 또 과민하고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소화계통 볼 때 타액과 위액 소화액 분비가 소화액 분비가 적어집니다. 이래서 소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을 보게 되면 소화해서 흡수한 능력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예. 그다음에 그 우리 장도 안에 그 균들이 유용한 균들이 그 병형을 깨져서 우리 장도의 루동과 변비를 많이 초래하게 됩니다.
1: 그래요.
0: 예. 그다음에 그 구거지로 그러니까 우리 구거지 그러니까 골격을 지탱하는 이런 근육 조직들이 많이 로쇠해서 기력이 떨어지고 또 흔히 잘 넘어집니다. 노인들이 그 원인입니다. 그다음에 신경계통 놓고 할 때 뇌신경이가 많이 죽어버립니다. 노세포가 많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력이 상실하게 되고 그다음 하나는 그 뇌를 보내주는 혈량도 부족하기 때문에 사용 능력이라든가 응답 능력이라든가 그다음 감관 능력이라든가 시력이라든가 팅리도 下降되고 그다음에 맛 입맛도 많이 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신경이 흥부성도 많이 떨어져서 흔히 다리 그 근육 경련을 많이 일으키고 초우질한다는 노인들이 이런 현상들이 많습니다. 그다음 피부 점막 놓고 말할 때 피부가 얇아지고 그다음 조현이라는 게 마이너스 누질되기 때문에 주름살이 많이 생깁니다. 이래서 피부가 건조해지고 가렵고 또 그 피부가 그 상했을 때 그 다시 수후하는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그다음에 이 중위 각도로 놓고 말할 때 내세가 들면 들수록 신진 쿠시 신장이 그 전기가 많이 고갈되고 노실되기 때문에 이 기능이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음양이 많이 병행이 많이 깨지게 됩니다. 그 소양이나 태양이는 양기가 항상 올라가기 때문에 음기가 항상 부족합니다. 이로 인해서 나이 들면 들수록 음기가 더 없어집니다. 그래서 음양 그 계토가 다 노쇠됩니다. 또 음기는 음기가 승하고 양기가 모자라는데 양기가 먼저 노쇠하게 됩니다. 그 음기는 후에 노쇠하게 되는데 그렇지만은 정적으로서 음양이 다 노쇠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인체 내의 생리 변화입니다.
1: 알겠어요. 나이를 먹다 보게 되면은 뭐 면역력이 내려가고 또 기능이 퇴화되고 여러 가지 질병이 노출이 됩니다. 그중 보게 되면은요 주변에서 뇌경색이라든가 심근경색 발병률이 꽤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뇌경색과 심근경색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0: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이나 다 혈관성 질병입니다. 뇌경색이 있는 분들은 또 심근경색이 꼭 있습니다. 심근경색이 있는 분들은 뇌경색이 꼭 있습니다. 동반합니다.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주약에 보게 되면 혈관이 로화돼서 그러니까 동맥 조양이 화라고 흔히 잘 말하는데 이로써 생기는 거지고 하나는 음식 습관 문제. 예, 우리 그 혈관벽에 그 내피세포라는 게 있는데 그김에 그 뭔가 뭐 지방 그, 이 산화성을 가진 그 지방 성분들이 많이 부착돼서 내피세포의 작용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그 술을 많이 마시거나 매운 음식을 많이 드시거나 예, 혹은 약물 예, 이로 인해서 혈관이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신경기능, 심장기능, 간장기능 이것들이 종합적으로 발병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병들이 흔히 잘 발생하고 있습니다.
1: 뇌경색과 심근경색의 주요 발병 원인 하면 무엇일까요?
0: 뇌경색과 심근경색의 주요 발병 원인은 아까 위에서 얘기했다시피 우리 그 면역계통, 소화계통, 그 다음에 그 혈관계통 종합적인 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그 동맥 조양이화 이로 인해서 혈관벽이 좁아지고 혈용량을 가지고 있는데 혈관이 좁아지니까 아무래도 혈압이 올라갑니다. 혈압이 올라가면서 혈관벽에 그 뭔가에 되면 그 점막에 그 일종 그 뭔가에 되면 그 지방류라든가 혹은 지방块이라든가 혹은 방块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형성돼서 혈액순환 장애가 옵니다. 만약에 이것이 뚝 떨어져서 어느 저기 심자라든가 뇌상부에 올라가게 되면 그 작은 혈관에 막혀서 경색이 오는 것입니다. 또 심장 혈관에 관장동맥을 통해서 심장이 들어가게 되면 심장 어느 한 혈관을 막아줘서 심기경색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과 뇌 그 경색은 일반적으로 동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불시로 그 심기경색이나 그 뇌경색 오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심외행성 그러니까 심장벽이 원래 심장기능이 좀 약해져서 심장벽에 혈증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예, 격동되거나 혹은 혈압 불시로 높아지거나 하게 되면 그 빗덩어리가 떨어져서 심장 막히거나 혹은 뇌를 혈관을 막아놓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불시로운 뇌경색 오는 분들을 보게 되면 도서 심외행성이다. 그래서 심혈관이나 뇌혈관이나 다 이 원인을 내려서 오는 것이다. 그다음 하나는 과민성 질환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그 매일 복합물들이 혈액 속에 그 많이 쌓이기 때문에 그 모세혈관을 막아놔서 창경이라는 게 많이 생깁니다. 예. 창경하고 노경 다 경색은 경색인데 그 주위와 형태가 다릅니다. 창경은 일반적으로 모세혈관 부분에 잘 막히고 노공이나 신경 같은 거는 일반적으로 좀 실한 혈관에 잘 막히게 됩니다.
1: 뇌경색, 심근경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위에서 이제 발병 원인을 얘기해 주셨는데 주요 증상이 어떻게 각기 어떻게 달라요?
0: 그러니까 발생 그 부위에 따라서 증상도 좀 틀립니다. 뇌경색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거우연와이시에 입이 비뚤고 그다음에 입 안에서 그 안에서 그 타액이 나와도 모르고 줄줄줄 새서 그 모르고 그다음에는 머리가 아파나 불시로 세게 아파나고 그다음에 상사지 어느 부위가 맥이 없고 주악이 그다음에 언어 장애가 오고 혀가 꼬부라지다 나니까 언어를 말할 때 언어를 여호하는 그런 똑똑한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물우물하는 음성이 똑똑하지 않은 이런 현상들도 있습니다. 이건 뇌경색의 증상이고 심근경색의 증상을 놓고 말할 때 주약에 보게 되면 왼쪽 앞가슴이 통증이 있고 뒷가슴이 통증이 있고 그 다음에 왼쪽 어깨 부위가 아파나고 그 다음에 흉부, 중부, 예, 그 다음에 그, 이 부위가 몹시 아파납니다. 그래서 왕왕 사람들은 이거 훨씬 하는데, 뭐 위장염이 생기는 거 안에서, 혹은 소화불량이 생기는 거 안에서, 소화약들도 쓰고, 그 다음에 소염제도 씁니다.

0: 이러면 더 병이 더 과중됩니다. 잘못하면 사망될 수도 있습니다.
1: 경한뇌경색과 심근경색이 발작했을 경우에 이 가정들에서 취할 수 있는 응급조치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뇌경색과 심근경색이 금방 발생했을 때는 증상이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뚜렷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집에서 마치 심장 심기경색이

0: 완화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 림사에서 내가 지루한 게 한 분이 있는데, 나이 만 몇 살인데, 이분이가 특별히 그 뭔가 신경쇠약 증상이 나타나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금시 정도 뺀 도화를 자시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반 시간 지나니까 완전히 완화됐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집에 이런 약들을 미리미리 준비해 뒀다가, 예, 증상을 보고 약을 드셔도 이건 치료가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예.
1: 아주 그 초기에 경한 경우를 보면은, 그리고 또 뇌경색과 심근경색, 생명 위협할 수도 있는 질환인 것만큼 시간을 지체하지 말라, 뭐 주변에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들을수록 빨리 병으로 가야겠죠, 이거?
0: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평민 바이싱들이 정등병이가 만병통치약이라고 하는데, 확실히 이런 방면에 그 치료한 데는 수시로 적으면가 정등병이 좋습니다. 예, 네, 가슴에 통증 있고, 그 다음에 그, 거위형 YC하고, 한짝, 상지나 하지가, 그, 맥이 없고, 예, 노공 현상이 있을 때는 이것을 드시면, 예, 완화됩니다. 이러한 다음에, 응급 조치를 한 다음에 병원을 찾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1: 뇌경색, 심근경색, 치료 방법이 어떻습니까?
0: 치료 방법은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이나 다 보게 되면, 그, 혈관을 통화시킨, 혈정을 녹이는, 이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근년에 와서는, 그, 심장세포의 기능이, 복권이라든가, 뇌혈관이, 그, 복권이라든가, 혹은 뇌세포의 활성이라든가, 이런 약들을 종합해 쓰고 있습니다. 주약이 뇌경색일 때를 보게 되면, 무슨, 저기, 강수한 매라든가, 땅홍주수회라든가, 혹은 홍화주수회라든가, 혹은 그 깐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심근경색의 경우에도 나오신 통병마 같은 병이기 때문에 역시 그 혈정을 녹이는, 혈관을 잘 통하게 하는 이거 위주로 하고, 그 대신 그 심장세포라든가 뇌세포의 기능을 활성화해서 회복하는 이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약은 아까 이야기하다시피 다 그런 약들을 쓰면 됩니다.
1: 노년계의 발병률이 높은 뇌경색과 심근경색을 예방 차원에서 보면 어떤 면에 평소에 주의를 돌리면 좋을까요?
0: 모든 병에는 그 예방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1: 그래요.
0: 첫째 하나는 아침에 고막 일어나서 원수에 45도 이하, 40도 이상, 이런, 그, 원수위를 큰 거품으로서 한 거품 내지 두 거품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래하게 되면 혈액을 희석할 뿐만 아니라, 인체 내 밤잠에 잠에서 누적된 라지들을 깔끔히 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하되, 노인들은 경한 운동, 격렬한 운동 하지 말고, 또 등산 같은 것을 하지 말고, 등산하게 되면 그 골관절의 그 점막이 그 다스려서 인차 파괴되기 때문에 경련하는 운동, 평지에서 걸으면 됩니다. 그 대신 뭐 장수하겠다고 등산하고 이거 다 불리합니다. 그다음에는 음식 습관상에서 즐겨 드시던 음식을 좀 적게 드시고, 색다른 음식, 맛이 없더라도 다른 음식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소화계통 놓고 말 때 맛이 그 고기류를 좋아하는 분들, 이분들은 젊었을 때는 소화기능, 그 지방질이라든가 단백질이라든가 소화기능이 좋습니다. 얼마에 자셔도 이튿날 재보게 되면 다 정상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계통이 그 로화가 촉진되고 단축시킵니다. 그 이전에 그 우리 그 조희병원에 그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하루 세 끼를 양탕이라든가 소고기탕을 드셔도 식탐화를 안 합니다. 그런 것이 퇴시도 하기 전에 그 암이 걸려서, 직장암이 걸려서 사망됐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하게 그 많이 드신 다음에 거기에 대한 상관적인 유전자들이 먼저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에 벌써 다 막아버리기 때문에 타인

0: 이 후지에 도수가 레지데스 암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 하나는 심리. 예. 심리 건강이 중요합니다. 아, 항상 자체적으로 심리 평을 잘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예. 노년기에 나타나는 질환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0: 일반적으로 노년병 놓고 말 때 만성병이 많습니다. 예, 젊었을 때부터 가지고 있는 병이 연세가 들면에 따라 더 중요해지는 또 환자가 잘 알게 되는 특히 그 뭔가 해야 되면 체내성 폐다라든가 심지경수라든가 심지출혈 노출혈이라든가 만성 소화불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놓고 말할 때 점점 가면 잘 조절도 되지 않고 낫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었을 때부터 45세 이상부터 잘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상대적으로 내세가 든다면 이렇게 지하고서 늙어다가 내세 든다면 다른 악성 질환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1: 그래요. 병이 또 생기면은 자연히 약을 쓰기 마련인데 약도 잘 알고 써야 하지 않아요? 세계위생조직에 따르면은요 환자의 3분의 1가량 되는 사람들의 사망 원인이 불합리한 약 사용 때문이라고 합니다. 약 사용에 있어서 로이님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면의 주의사항이 또 있을까요?
0: 예, 근년에 와서 연구한 결과 우리 약 쓰는 것은 먼저 체질을 기초화해서 병증에 맞는 약을 쓰는 것이 제일 합당합니다.
1: 네.
0: 단순한 병증에 맞게 치료해도 증상은 조금 완화되지만은 그 근본 원인 체질을 조절을 못하기 때문에 병이 먹을 때 보이지 잘 낫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그 항생제 같은 거는 염증 생기에 대해서 항생제를 쓰는 것은 물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사들이. 이 쓰게 되면 염증은 없어집니다. 그렇지만은 시간 지나면 또 한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관지염이라든가 감기라든가 감기약도 어떤 약은 어떤 분한테는 잘 맞지만은 그 약을 가져다가서 자기가 드시게 되면 잘 맞지 않습니다. 이건 체질 문제인 것입니다. 그 약을 드셔서 체내에 들어와서 약물 그 요다의 독립쇼라든가 요리쇼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체질을 기초상에서 병증이 맞는 약을 써야 됩니다.
1: 그리고 항생제는요 우리 몸이 여러 기관에 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더더욱 남용하지 말아야겠죠. 약 사용에 있어서.
0: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노인에 들어가서는 노인 계절에 들어가서는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간 기능이라든가 신장 기능이라든가 소화계통 기능이라든가 이 기능들이 다 약화됐기 때문에 특히 항생소 같은 거는 천연적인 산물이 아닙니다. 합성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1: 네.
0: 우리 자연계에 존재하는 항생소들이 있습니다. 이런 약들을 써서는 이제 적게 해를 주는데 합성한 그 항생소들은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생물계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은 물질입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부작용도 많고 인체에 해를 많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지금 셀로 그 위생부장으로 올라온 그 여성부 있습니다. 이브가 말했지 않습니까? 지금에 보게 되면 병원은 지면 질수록 더 크고 약물을 쓰면 스스로 병은 낫지 않고 지금 이런 형태입니다. 미국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대부분 약물들을 보게 되면 천연산물이 아닙니다. 다 합성한 이런 물질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 같은 거는 체질이 양성 체질이 많기 때문에 약물과 체질, 병리, 생리, 약물, 대사의 과제가 다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근데 양이들은 이거 다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틀린 것입니다. 이것이 병이 잘 낫지 않은 근본 원인입니다.
1: 그렇군요. 우리 주변에는 또한 변비로 고생하는 노인들도 적지 않습니다. 노인들이 왜서 변비에 걸리기 쉬운지 또 변비를 예방함에 있어서 어떤 면에 주의를 돌립니다.

0: 어떤가요?
1: 에, 젊었을 때는 변비라는 것이 적었는데 에, 특히 65세 이상부터는 노인들의 변비가 잘 생겨요. 잘 변비 그 건조하진 않지만은 잘 나아가 갑니다. 아, 이것은 그 피의 기가 약해져서 맥이 약해져서 그 이런 소화 찌꺼기들을 밀어내는 기능이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나는 그 노인에 들어서서 우리 그 쇄수 그러니까 혈이 허해서 위장도의 그 혈공급이 따라먹고 해서 기능이 발생하 발휘하는데 많은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장도 기능이 또 떨어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나는 노인에 들어서서 그 위장도의 균 경영이 깨져서 예? 변비가 잘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 하나는 노인에 들어서서 우리 신장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예? 대부분 진액들이 소변을 통해서 많이 빠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장, 소장, 마르는 벽이 마르는 것입니다. 그럼 윤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 식물 찌꺼기가 음식물의 찌꺼기가 예? 밑으로 못 내려가는 것입니다. 예, 이 변비 생기는 근본 원인입니다. 그다음 하나는 치수성 병변 가운데 무슨 저기 시러우라든가, 어, 혹은 그 외상도 시러우라든가, 혹은 종류라든가 암이라든가 예, 이런 것들이 그 음식물 찌꺼기 내려가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예, 변비가 잘 생기는 것입니다.
0: 면역력 하면은 뭐 질병을 예방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면역력이 특히 노인들한테 면역력 유지가 참 중요한데 선생님께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면역력.
1: 이 사람이 면역력이라는 것은 자연과 음식, 응징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면역력은. 그러면 이 가운데 면역력 가운데 그 세포 면역력과 체액 면역력이라는 게 있는데. 세포 면역력은 인체가 노화되면서 자연적으로 기능이 떨어지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라든가 세균에 대한 그 응징 능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염증 질환, 암 질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체액 면역력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주하게 위장도의 그 주요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체액 면역력을 인해서 피부 질환, 그러니까 과민성 피엔, 스전, 심마전, 유피시엔 이런 것들이 흔히 잘 발생하는 것입니다.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이 면역력이 상관되는 이런 약들도 역시 체질에 맞고 병증에 맞는 이런 약들을 써서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하게 무슨 항주환제요, 소염제요 이래서는 자꾸 쓸데뿐이지 약만 팅되게 되면 또 발생하는 것입니다. 특히 격수 같은 건 지금 뭐 과민했다면 저래 격수는 높습니다. 격수는 너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포 면역력과 체액 면역력이 다 억제당합니다. 곧만 그 약 썼을 때는 인사 환화됩니다. 그렇지만 2, 3일 지나게 되면 더 중요해집니다. 어째 그런가? 인체의 면역력이 이미 억제당했기 때문에 더 과중해지는 것입니다. 인체기관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0: 알겠습니다. 시간도 지금 다 돼가고 있는데요. 끝으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려면은요 평소에 좋은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질병을 예방하고 또 건강장수 하려면은요 구체적으로 어떤 생활습관을 지키는 것이 좋을까요?
1: 첫째 하나도 둘째 하나도 생활 습관입니다. 음식 습관. 그러니까 사람을 반드시 자연계에 적응할 뿐만 아니라 사회 환경에도 적응되어야 됩니다. 이래야만이 인체를 건강하게 오래오래 장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음식 습관을 개변해야 됩니다.
0: 네.
1: 매운 거 좋아하고 고기류를 좋아하고 술을 좋아하고 이런 습관을 개변해서 좀 적게 드시는 이로 인해서 인체의 면역 소화 능력과 면역 내수력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다음 하나는 아침에 꼭 뜨거운 물 40도 내지 45도 좌우의 뜨거운 물을 큰 거품을 한 거품씩 드시는 것이 좋고 그다음에 사람이 인생에 살다 보게 되면 사회가 복잡하고 자연계의 변화가 많기 때문에 이 그 심리 변화도 격렬합니다. 그 때문에 자체 심리 평형을 잘 조절하고 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 하나는 음식 습관상에서 잘 드시지 않던 음식, 소화해야 하는 음식, 이런 음식들을 드셔서 인체 내의 영양 평형을 조절하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하나는 약물 예방입니다. 만성병이 있다게 되면 제때제때 약을 써서 이 만성 질환을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노년기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의학 정보 오늘도 잘 알고 갑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연변조의병원 원부원장이셨던 최정식 주임의사를 모시고 노년기 건강관리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봤습니다. 노년기에 들어서면 인체 기능이 퇴화로 노인들은요 여러가지 질병에 걸릴 위험이 가장 높습니다. 노년기 특징을 잘 알아두고 질병 예방에 유리한 좋은 생활습관을 유지한다면 능히 노년기를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잘 보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건강 365일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십시오.
2: 국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당원이 당기를 향해 서약한 엄숙한 약속입니다.
3: 국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국가 공무원의 업무상 중요한 직책입니다.
2: 국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국방 안전과 직결되며 군인의 사명과 책임감을 구현하는 일입니다.
3: 국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모든 시민이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2: 국가 비밀 보호는 인민을 위함이고
3: 국가 비밀 보호는 인민에 의지합니다.
2: 우리 함께 국가 비밀 보호 방어선을 구축합시다.
4: 북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증,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급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2: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